일으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 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 건조증에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 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네, 연기 입간 구복의 한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5곽 구매하시면 6곽을 더 드리게 됩니다. 네, 그럼 아래 리 선생님 모시고 자세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이제 아나운서 선생님 구체적으로 얘기했는데 498원입니다. 오늘부터 428원에서 98원, 70원 올랐습니다. 한가게 70원 올랐다. 이거 장기적으로 쓴다 할 때에는 좀 부담이 셉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5곽 싸면 6곽을 드리는 우대활동합니다. 그러니까 좀 우대활동을 폭도가 세게 함으로써 부담이 적게끔 회사는 적게 벌고 쓰는 분들 갑자기 이렇게 가격이 오르니까 부담이 없도록 우대활동이가 좋습니다. 보통 5곽에 4곽입니다. 5곽에 3곽, 5곽에 4곽 하던 걸 5곽에 6곽을 드립니다. 5곽 싸도 6곽 드리면 11통이 간다 이 말입니다. 우대활동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 회사에는 약들이 소개해드릴 게 많습니다. 우리 그 전에 소개해드리던 백수환이라든가 또 연기입간구복액이라든가 그 외에도 앞으로도 많은 약을 소개해드리겠는데 우리 시간이 없어서 올해는 소개 못 드립니다. 그래서 간단간단 이렇게 소개해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어느 약이 수요될 때는 어떤 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 시간에는 여러 가지 자문이 다 된다 이 말입니다. 딱 한 가지 약만 자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방송을 들으면서 내게 수요되는 의학 지식과 내게 내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겠는가 하는 필요한 약들이라든가 이런 걸 우리 선택할 수 있게끔 내 몸에 내 병에 맞게끔 잘 선택할 수 있게끔 의학 상식들을 많이 소개해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그 사회에서 많이 보는 담석증에 대해서 말씀드립시다. 담석증이 있으면서도 내 몸에 담석증이 있다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담석증이 있어도 크게 뚜렷한 증상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것이 돌이 움직여서 아플 때면 막 까레까시 뜯는 것처럼 대단히 아프죠. 그 전에는 아무런 조기 증상을 못 느낍니다. 보통 우리 그 B초에서 병원에 가서 신체 검사한다거나 자식들이 효도하면서 무슨 이 아픈 데를 검사해라 하고 해줄 때면 B초에서 발견됩니다. 담석증 같은 거는 현대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 의학상에서는 담석증을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콜레스테롤성 담석증. 그러니까 우리 그 간에서 분비되는 열물에 콜레스테롤 함량이 많을 때, 또 특히 간에는 하루에만 해도 750호성, 750mg 하면은 이게 한근반 됩니다. 한근반을 분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거나 또 그렇더라도 그 분비되는 열물에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다. 이 간이 좋으면 이 콜레스테롤 함량이 안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간에서 콜레스테롤 분해하고 합성하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열물이 그러니까 건개 나온다 할 때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다 할 때는 담석증이 쉽게 생깁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신다.
1: 네.
2: 집에 아저씨도 지금 무슨 증상 있는가 하면 간경화 좀 있습니다.
1: 예. 네.
2: 어선 한 있은 지 한 1년이 넘습니다.
1: 네.
2: 그래, 그러니까 내 맥이 특별히 없고요. 밥은 잘 못 먹습니다. 마셨다면서요.
1: 네.
2: 예, 그리고 보다 또 콤파티도 영하고 이래서 지금 방송 듣고서 냉기 깡고 배고 어선 뭐 이제 한 6개월이 된다. 굉장히 효과 좋았습니다.

0: 나.
1: 네.
0: 먹던 약 중에는 그지. 그러니까 뭐 그거 애기들 그런지 효과 빨리 알고 알리더라. 그 효과 좀 좋습니다. 요즘에는 그래도.
1: 예.
0: 그래서 뭐니까 뭐 그냥 눈이 건조하고 예 눈이 뻘겋고 예 그냥 뭐 뭐니까 까까라면서 뻑뻑하다 미랬습니다. 굉장히 신호수에는 눈이 건조하지 않고 예 뻘겋하게 싹 벗어졌습니다.
1: 예, 그렇습니다.
0: 그래, 예, 그래 얼굴이 특별히 검은게 됐습니다. 좀 강경화 했으니까 나 간 나쁘니까 계속 요즘에 그 마 저 검은 게 많이 벗어졌습니다. 그래서 제 새끼 피색이 조금 돌아옵니다. 그래도
1: 예.
0: 예 그래서 많이 나아지고 소열이 있으면서 나한테 뭐가지도 마르고 예 입이 자꾸 마른다 미랬대. 근데 그게 지금 좋아졌다 미랬대다. 슬슬 마른다 미랬대다.
1: 예.
0: 그래서 소화도 잘 되고 해서 예, 요즘에는 밥도 잘 먹으니까 맥이 난다 합대다.
1: 예.
0: 그 머리 신나던 게 저 많이 막아지다 미랬대다.
1: 예.
0: 그래 그러다가 허리 그냥 아파서 예, 짠등을 와서 검사해보니까 이게 초순은 어렵답니다. 여자 반 탈수는 어렵답니다. 이렵대다. 근데 그게 허리도 아프, 콤바틀에서 허리 아프다 미랬대다. 그래. 원래 앉아있지 못하더니 그냥 이래 앉아서 꼬물대로 앉아있던 게 지금 그게 지금 술 아프다 이랬대다.
1: 네.
0: 그때 마지막에 그냥 시끄러고 저리고 쏘아내놔고 시끄러워도 그게 많이 좋아졌다 이랬대다.
1: 네.
0: 그게 먹던 양 중에서 제일 부작용도 적고 안 좋은 약이라 하면서 오랫동안 먹겠다면서 오늘 빨리 배달 받으라면 또 이랬대다.
1: 네.
0: 오늘 배달 받자고 했는데 계속 먹으려고.
1: 네.
2: 네.
1: 우대할 때 있습니다. 예, 배달 예, 받으십시오.
0: 예, 전문서는 있을까? 그냥 한 가지일까, 전문서라?
1: 한 가지 아닙니다. 다 숙박 싸도 여숙박 드립니다. 근데 아. 가격이 좀 올랐습니다. 예.
0: 아, 그게 더 좋은가? 어,
1: 예,
0: 좋습니다. 예.
1: 예.
0: 그럼 오늘 배달 받겠습니다.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감사합니다. 예.
2: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이 콜레스테롤 담석증 아주 많습니다. 적지 않습니다. 예. 예, 지금 현대인들이 식단을 봐도 이전과 다릅니다. 옛날에는 뭐 한 달에 한 번이나 고기나 먹으면 잘 먹은 거죠. 예. 근데 지금은 때때 고기를 먹다 보니까 우리 이 콜레스테롤 함량이 어찌든 혈중 농도가 높은 것만 사실입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3: 저도 현재 입간 구보약을 쓰고 있습니다.
1: 예.
3: 인가에서 담배가 높던 게 지금 정상이 됐고, 예. 정신세포대가에서 소변 자주 보던 게 지금 소변 자주 보지 않고, 소변이 시원하게 잘 나갑니다.
1: 예.
3: 그리고 뼈 아픈 것도 좀 많이 나서졌고, 변비가 심했는데, 오랜 변비도 해결됐습니다.
1: 예.
3: 그런데 이렇게 효과도 오니까, 예. 배달받아 또 쓰다 그랬다.
1: 예. 배달 받으십시오. 배달 전화번호 불러드립니다.
2: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3: 2797번. 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1: 그 다음 고기 하는데, 고기를 아예 먹어도, 이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담석증이 생기는 원인, 딱 고기만 잘 먹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기름이 문제입니다.
2: 기름.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두 분께서 수고하십니다.
1: 네.
4: 예, 저도 연기 입간 구보약 지금 간이 좋아서 나는 게 썼다만데.
1: 예.
4: 그래서 이 연기 입간 꾸준히 쓴 덕분에 간이가 어느 완전히 좋아져서 내가 좋으니까 우리 눈이 또 강경화하려고 고생했다만데. 그래서
1: 예.
4: 밥도 뭐 식사는 못하고 낯이도 까맣고 두둥두둥하고 그저 숟가락을 드물고 그래서 냄새도 싫어한다만 밥 냄새. 이래면서 낯이 검은색이 띄고 자꾸 신청 여배가 맥이란 건 자연적으로 벌써 간이 그럴까 맥이 똑똑해 이래서 내가 공부를 해서 이 약을 선택했는데 벌써 두 달 쓰고서 검사했다만 그러니까 병원에 검사까지 그 간이 많이 좋아졌다 그래서 어제 쓰기는 이제 지금 쓰기 넉 달 썼는데 지금 어디 밥 마음대로 다 쓴다만 이래까 예, 이 간에는 이 염기 간 고액을 내가 기뻐 쓰다 나간이 이제까지 열심히 신도 보니까 어제는 정말 식사도 잘하고 나 세기도 많이 좋아졌다.
1: 예.
4: 이번에 활동 이렇게 볼 때 좀 배달 받고.
1: 예. 배달 받으십시오. 이게 예. 가격이 오른 만큼 또 그 예. 약을 많이 드리기 때문에 계산해 보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4: 예.
1: 예. 그렇게 하십시오.
4: 네, 수고하십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0: 설명 주시죠.
1: 네, 담석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 우리 림상에서 보나 우리 주위에서 보나 이 담석증으로 고생하는 분들 많은데 현대의학에서는 특별한 치료가 없습니다. 다 그저 단낭체 추출하는 이런 외과적인 수술요법을 선택하는 게 다죠. 예. 그래서 부모가 나한테 준 장기는 손톱끝 하나 머리카락 하나도 다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0: 네,
1: 그걸 떼버리면 아예 됩니다.
0: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2: 저는 다친 아팠어요. 양옆구리 무지간이 아프고 사변 자수보다 또 사변이 잘 안 나갈 때 많습니다.
1: 네.
2: 인지관 구멍에 썼는데 전에 양옆구리 무지간하고 아프던 게 아프지 않고 이 사변이 용 시원하게 용 잘 나간다. 자수도 안 보고.
1: 네.
2: 그래서 그저 다리 아파서 의고감이 나던 게 인차 일어납니다.
1: 네.
2: 두 다리 때 짬이 높은 게 지금 짬이 정상이 되었습니다.
1: 네.
2: 네, 좋아야 되는 것 같아요.
1: 이 연기 깡구복에 쓰면 짬이 잘 내려옵니다.
2: 네, 이게 좋아야 되더니 이를 저기 구석 같은 것 같은 것도 그것도 좋아 용 잘 됩니다. 저것도 구석 같지 않고.
1: 네.
2: 그리고 이 선생님 심장도 용 좋아집니다. 예?
1: 원래 간이 좋아지면 따라서 좋아지는 장기가 심장입니다. 우리 중요하겠습니다.
2: 네, 나는 선생님께서 약간과 뭐 거기 따라다니면 쓰는 게 어느 약이나 다 효과적과 약수기 용서했습니다.
1: 네, 약이 좋습니다.
2: 네, 선생님 중에 이 심장도 그래서 막 겨우미 엄밤 자지 못하던 선생님 중에 한 세 번이나 먹으면 이 차고 제 심장 아이 키웁니다.
1: 네.
2: 네, 그리고 또 이 당뇨염이 있어요. 아, 새벽에는 입을 쓰고 달걀 한 개도 못 먹는데 달걀에서 만달 먹을 수 있고 새벽에는 입이 아예 쓰고 없습니다.
1: 네.
2: 약 선생님 진짜 좋습니다. 난 길에 오늘이 달걀보다 오랫동안 쓰겠습니다.
1: 네. 그렇게 하십시오.
2: 네, 감사합니다.
1: 건강하십시오.
0: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그래서 나는 고기 따위 먹는데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라든가 담석증도 생기고 간도 나쁜가 복부 비만도 있고 그거는 기름 때문에도 많습니다. 기름. 나는 기름을 절중시에 먹는다고 옥시순으로 짠 기름이라든가 콩기름이라든가 심지어 올리브유라든가 이렇게 먹는데 나는 기름을 중시에 먹는다 또 이러죠. 예?
0: 네. 예, 아닙니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3: 네, 저도 영지일간 구불락 쓰고 있습니다.
1: 네.
3: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염증이 있었을 때,
1: 네.
3: 기관지염에서 항상 기침이 심하고, 가래가 심해서, 병원에 갔다, 근데 형이 집에 약으면 말 안 됐을 때, 근데 이 약 쓰니까, 네. 기관지염이 또 떨어져야 됩니까, 이게?
1: 네.
3: 네, 그리고 또, 인후염에서 목이 항상 뭐 있는 거, 걸린 거, 자꾸 이랬는데, 인후염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1: 그건 다 불에 나갑니다.
3: 예. 네. 그래도 네. 견주염에서, 팔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뭐
1: 예.
3: 머리랑 감자 팔을 올리지 못했는데 이겼으니까 균점이 많이 좋아져서 그래서 팔을 올려도 예. 되고 그리고 또 점수염에서 속이 시원하게 안 나고 밤새에 더 닫았습니다. 그런 게 많이 좋아져서 전립선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3: 간에도 좋았어요. 항상 내기했고 거기 지방간이 있었는데 검사하니까 지방간도 없어지고 예.
1: 그렇죠.
3: 여러 가지 병 때문에 이번에 활동하는 게 좀 약을 사서 계속 쓸 예산입니다.
1: 네, 그렇게 하십시오.
3: 네, 수고하십시오. 네.
0: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아, 이 콩기름이나 이 옥수수 넣은 기름이나 화성유나 이게 뭔가 하면 오메가6입니다. 오메가6. 우리 세계위생조직에서 우리 선포한 게 있습니다. 오메가6하고 오메가3이 정상적인 비례는 4대 1이 돼야 된다. 오메가6이가 살 때 오메가3은 1이 돼야 된다. 이래야만이 중성지방으로 변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0: 네, 당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4: 네, 우리 동생이 그저 평시에 자꾸 미숙하고 소화 안 되고 자꾸 골절하고 그저 항상 피곤하고 맥이 없어 했습니다.
1: 네.
0: 네.
4: 당뇨와 속이란 진단받았댔습니다.
1: 네.
4: 예, 그래서 약도 많이 썼습니다. 견조제 큰 호돈이 없다 하더니 맨발진 선생님 강의를 듣고 냉기깡 구백이 먹고 있는데 처음 알리는 게 속이 미스 그런 증상이 많이 나시더란다.
1: 네.
4: 예, 그래 놓을까 소화 잘 되니까 설사

0: 닮으니 맹뚱하고 눈도 깔깔하고 침침하던 것도 얘 눈이 깔깔하지 않고 침침하지 않고 원래 이 얼굴 색깔을 보니까 얘 이전엔 까마 잡잡하던 게 좀 피기도는 게 알리지다 우리 보긴 보건데 그래 얘 성달 먹고 가 검사한 게 암의 수치도 정상 수치를 돌아오고 하니 기분이 지금 영도 한다 약에서 효과 보니까
1: 그렇지.
0: 예, 그래서 예, 약도 효과 좋고, 또 활동도 좋고, 해서 지금, 배달받아 지금, 꾸준히 쓰겠다면 그럽니다.
1: 네. 그렇게 하십시오. 이 우대 활동 따지고 보면, 예, 더 주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따만함.
0: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우리 믿음직한 우리나라 설문 이런 조사에 보면은 우리 동북 삼성의 사람들이 오메가 3하고 오메가 6의 비례가 20대 1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 콩기름이나 우리 이런 식물성 기름도 너무 흔하게 많이 자주 먹으면 중성 지방으로 넘어간다. 고기만 먹어서 넘어가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실제 생활이 이런데 바로 이 강경락을 열어주고 간의 대사를 촉진시켜서 훌륭한 담즙산이 분비되고 또 담즙산이 충분하게 하루에 750g이라는 이런 양을 보존하고 이런다 할 때 우리 이런 담석증이 생긴다거나 또 앞으로 생길 수 있는 이런 걸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는 우리 간을 살리자 이 말입니다. 예. 이 방면에는 연기, 입간, 구복약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는 봄비의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봄비 내린 곳마다 생명의 향기가 가득 흐르고 작은 꽃들도 미소 짓는 아름다운 순간은 영원히 간직하고픈 자연의 선물이죠. 희망이 싹 트는 계절, 봄의 감사함을 느끼며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륜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흙냠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노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0여 년 운행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1: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연변 노래가 좋아해서 인사드리는 최래영입니다. 오늘도 우리 연변 노래와 함께 행복한 시간 만들어 갈까요? 연변 노래가 좋아 첫 곡으로 5월의 꽃으로 시작해봅니다. 인양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봄처럼 향기롭고 싱그러운가요? 이어서 배소윤 작사, 김미란 작곡의 그대는 봄입니다 보내드립니다. 김은연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꽃이 아름답게 피어나는 봄, 우리 연변이 더욱 아름답고 희망의 봄을 맞이하길 바라면서 최관석 작사 최동혁 작곡의 새 희망 꽃 피는 봄 보내드립니다.

추억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먼 훗날 그때 그 시절의 추억을 생각하면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기도 하죠. 이어서 방준 작사 박성국 작곡의 추억의 향기 보내드립니다. 김혜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아름다운 미소로 시작해서 아름다운 미소로 끝내면 그 하루는 어느 때보다도 행복할 것입니다. 오늘도 미소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국약 결배강은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처방인 생매금을 가감하여 만들어졌습니다. 702여 명의 의학 박사들이 수십 년간의 임상실험과 현대 최신 초음계 유체 추출 요과법 기술을 결합시켜 천연 중약재에서 활심펩타이드 성분을 추출해냈습니다. 체내에 들어가면 심장 노폐물을 빠르게 제거하고 손상됐거나 위축된 심근세포를 활성화시키며 막힌 심내혈관을 개통시켜 심장의 펌프 기능을 회복시켜줍니다. 뇌경색,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쁜 증상, 심낭염, 심박수가 고르지 않으며 가슴 통증과 식은땀이 나고 기력이 없으며 심방세동과 기외수축 등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국약 혈배강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5호 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네, 먼저 우리 혈배강이 이번에 특대 우대 활동하고 있습니다. 6세트에는 4세트를 더 드립니다. 그러면 한 200일 동안 한 반년 복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세트에는 10세트를 더 드립니다. 예, 그럼 400날 복용할 수 있는 량이고 16세트부터 좋습니다. 24세트를 더 드릴까나 2년 넘어 잡술 수 있죠. 예, 그리고 거기다 우리 지금 이 자문전화에 자문하시고 2880018번에 전화해서 예약하는 오늘이 딱 결정해서 하겠다. 예, 이런 분들은 10세트부터 사는 분들부터 예, 우리 요리 혈배강 10곽을 더 드립니다. 16세트에는 침구가 따라갑니다. 12번 따라가는 게죠.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외지에서 침 맞기 바쁘다. 예, 이런 분들 침 안 맞는 대신에 또 10곽을 또 더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 지금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많이 실망하신 분들 구분기를 많이 걸었다. 예, 그래서 다른 데서 이런 치료를 받았지만 별 효과를 못 보고 또 반복적으로 이 점점 병이 점점 더 심해지고 그리고 특히 뭐 재풍이라 왔댔거나 또 우리 그 뇨실금이라 점점 더 심해지거나 또 요추간판 탈출 이런 걸 인해서 아랫다리가 맥이 없다. 예, 이런 분들 점점 우선 당황 상태에 간다. 예, 그리고 또 무릎 관절이 영 아파난다. 예, 이런 분들이 제한테 와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정확한 치료를 받고 싶다. 이런 분들 2880018번에 전화치게 되면 저를 직접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활동에 참가하는 분들은 이번상 우리 장례통하고 청림미로방은 다 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우대 활동 기회 잘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알츠하이머증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예, 우리 병원에가 검사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진단받는 것이 뭔가 여러 가지 이름 많습니다. 뭐 뇌경색, 창시식 노화증, 도파식 노화증, 뭐 뇌출혈, 뭐 알츠하이머, 뭐 이런 젠둥런, 특히 우리 온몸이 굳어지는 증상, 또 파킨슨 증상에 로네성 치매, 뭐 중풍, 예, 이런 여러 가지 이름 많이 달았죠. 예. 사실은 우리 중에서는 복잡한 것 간단하게 놓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총적으로 머리에 장기적으로 피공급이 아예 돼가지고서 거기 피공급이 아예 되는 그 위치가 대량적으로 막혀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어느 곳에서 막힌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대의학은 어느 곳에서 막힌 데 따라서 이름을 다 달아준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의 각도에서는 꼭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머리 위에서 피공급이 안 되는가? 우리 평상시에 혈압이란 건 도대체 무슨 작용하는가? 중의에서 항상 우리 황제내경에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혈압이 맨안에 올라가는 법이 없습니다. 꼭 내가 평상시에 다른 때보다 마음가짐이 제대로 안 됐고 특히 막 이렇게 집에 무슨 일이 발생해서 특별히 긴장해야 하거나 예, 그리고 스트레스 받거나 이럴 때면 사람 대뇌에서는 더 많은 피가 수여됩니다. 그런데 일정하게 많은 피 수여되는데 심장에서는 또 그만한 피를 공급 못하고 이럴 때면 사람이 인차 무슨 신호를 주는가 하면 위급한 신호를 준다 그 뜻입니다. 어제 그런가? 머리에 피공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사람은 항상 병행되게 되겠습니다. 옛날에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사람이 자기절로 따초라는 거 다 합니다. 어느 혈관에 통하지 않을 때는 꼭 따초 이런 새로운 혈관 만들어내서 그것이 피를 공급해 주느라고 애를 쓰는 겁니다. 꼭 병행합니다. 음양을 병행해 준다 그 뜻입니다. 오장육부도 그렇습니다. 어느 장기가 문제 생겼다 할 때 그 장기 그 공능이 좀 약하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장기들이 서로 협조해가지고서 그 장기가 약한 건 메꿔준다 그 뜻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우리 선생인데 제가 자꾸 그 가서 학습하고 그러죠. 그래서 선생인데 온 환자가 그런 환자가 있습니다. 10년 전에 뇨독증 진단 받았습니다. 곰팡이가 어느 순간 쏴져 왔다 이래가지고 무조건 투석해야 된다 했는데
이분은 아난 딱 투석 안 해야겠다. 이래

0: 가지고 10년 동안 투석 안 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살아남습니다. 어째 그런가? 이 투석이란 건 기시로는 이 곰팡이 방면에 뭐 피를 씻어낸다 이랬는데 현대의학 각도에서는 그렇죠. 그런데 중의 각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곰팡이하고 심장과 연관됩니다. 그래서 심장은 부소시해랍니다. 부소시해란 게 뭔가? 심장은 우리 중의에서는 황제에 속하는 겁니다. 황제는 자기절로 문제 생기는 법이 없습니다. 꼭 주위에 이런 부하들이 제대로 잘못했기 때문에 황제가 영향받는 겁니다. 그런데 황제는 항상 부속시해랍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그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곰팡이에서 비록 피를 깨끗하게 씻어못 냈지만 심장을 너무 세게 영향 안 준다 그 뜻입니다. 저래 뭐 심장이 턱 멎어버리는 정도까지 되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곰팡이는 그 뇌독증이 와도 곰팡이는 자기 공능이 안쪽도 남아 있습니다.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그만한 그 곰팡이 가지고서도 계속 피를 씻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사람은 스트레스 받지 말고 많이 휴식해야 된다. 무슨 것 같은가 하면 우리 자꾸 보약제를 쓰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뭐 뭣도 모르고 무슨 뭐 곰팡이 허하다 하면 무슨 막 대량적을 하고 뭐 음이 허하다 하면 음을 보충해주냐 하고 대량적을 먹고 양이 허하다 하면 양을 보충해주냐 하고 대량적을 먹고 그리고 뭐 비타민 모자라면 비타민 보충하고 단백질 모자라면 단백질 보충하고 이게 잘못된 겁니다. 기실은 어제 그런가 사람이 허해진다면 오장육부는 다 허해졌습니다. 그래서 소화 흡수 공능도 좀 더 못해집니다. 못해진데 그래서 자꾸 보충하게 되면 오히려 부담 많이 끼친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점점 사람이 더 허해진다 그 뜻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여러 가지 이런 그 알츠하이머증도 다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알츠하이머증이란 거는 머리에 피공급이 아니기 때문에 척감 시작은 불쇠로 혈압이 계속 낮다가 원래부터 젊었을 때부터 혈압이 낮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근데 연세 들면서 언젠가는 불쇠로 혈압이 올라간다 할 때면 이미 우선 대뇌에 장기적으로 피공급이 아예 됐는데 우선 마지막에 위급한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럴 때는 사람 관할아야 합니다. 모든 혈관을 촥 쫄가 놓습니다. 그것을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죠. 곰팡이 위에 선상시엔이라는 게 있습니다. 머리에서 선상시엔에다 신호를 딱 준다 할 때는 선상시엔 그 격소를 분비합니다. 격소 무슨 작용인가? 혈관 긴장 소지요. 혈관 좁아지게 하게 되면 예, 혈압이 자연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1: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예.
2: 저는 예, 혈배감 좀 써본 환자입니다.
0: 네, 예.
2: 예, 평시에 기관지 천식 때문에 조혈이 난다 하면 예, 목이 마르고 어지럼증 한 후에 머리가 아픕니다.
0: 네.
2: 숨이 찬 건 물론이고, 예. 자꾸 맥이 없는 게 바쁩니다.
0: 네.
2: 예. 예. 그래서 숨이 차고, 밤마도 없고, 잠잘 때는 항상 숨이 차서 잠은 열어놓고, 예. 통풍시켜야 됩니다.
0: 네.
2: 낮에는 소변적인데, 밤마디면 반 시간에 한 번씩 화장실 나드니까 그리고 설사도 하루에 열 번씩 하고 나면 딱 누워서 움직이기도 싫습니다.
0: 네.
2: 그리고 발이 붓긴다 하면 힘이 맞지 않아서 그 스케치 신고 다닐 수밖에 없고요.
0: 네.
2: 기억력도 너무 낮아서 금방 밥 먹고도 무슨 채로 먹었던지 생각이 안 날 정도 됐습니다.
0: 네. 심한 네.
2: 그러던 참에 선생님이 강의하신 혈배강하고 저 풍수빵 같이 먹고 예.
0: 네.
2: 친구까지 결합한 게 지금은 밥맛도 돌아오고 예. 맥이 납니다.
0: 네.
2: 그 기억력도 좋아지고 설사도 아마 많이 무졌습니다.
0: 네.
2: 예. 소변도 정상으로 돌아와가지고 이제는 잠도 잘 자고 다리 붓긴 것도 내려서 이젠 신도 제대로 신을 수 있게 돼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네. 네.
2: 정말 혈배강에 감사드립니다.
0: 네.
2: 그래 듣자니까 또 요새 혈배강도 뭐 값이 오른다든지 나도 이번 활동에 참가해서 좀 10시도 좀 살려고 하는지 되겠습니까?
0: 값은

0: 비중이 올랐습니다. 예? 그래서 예, 빼고는 올랐지 않습니까? 예?
1: 아,
0: 예, 그래서 그래. 지금 무대 활동도 또 크게 하기 때문에 예, 예. 10세트에는 직접 10세트를 더 드리고 예. 오늘이 결정해서 사겠다 하는 분들은 또 10곽을 뭐 혈배강 10곽도 더 드립니다. 예.
1: 예.
0: 예, 객관은 뭐 아예 오른 거 한 가지 돌이죠. 예.
1: 예, 예,
0: 그래서 예, 예. 거기다 또 장례통 청임일화방도 다 드립니다. 그래서 예. 구체적인 거는 288-0018번 지금 빨리 전화 예약하세요.
1: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예, 예. 건강하세요.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말씀 주세요. 예.
3: 저도 지금 계속 쓰고 있습니다.
0: 네.
3: 근데 선생님 시가 제가 닿습니다.
0: 아, 예.
3: 아바이 부수방이 저희 그런 뭡니까 저희 파실성이 그랬는데 지금 그 약을 먹었는데 지금 많이 낫고요.
0: 네.
3: 침대에 숨어 몇 번 맞았습니다.
0: 어.
3: 그러니까 두 가지를 결합해야 하니까 어찌나 빨리 낫은지
0: 네.
3: 나중에 그렇게 저기 심혈도 나쁘고 심리도 나쁘고 무슨 저기 혈지도 나쁘고 90만원 항상 그런 말이 여가서 이것도 알아도 됩니다.
0: 예, 공능 수치에 다 명백하게 심들이 고르지 못한 거 치료해 준다고 딱 썼고 이 신경세포를 수복해 준다고 딱 써놨습니다. 예.
3: 치료 눈도 잘 보고 밥도 잘 먹고 아 여러 가지를 어찌 좋은지
0: 예.
3: 눈도 좋으니까 예. 우리 둘 다 이번에 또 큰 할도 더 참가해서 더 싸서 예. 좀 그런 뭐니까 둘 같이 먹겠습니다.
0: 나. 이번에 제일 큰 활동이 14세트입니다.
3: 그러니까
0: 24세트를 더 드리고 또 침도 12번 놔주고 이. 오늘이 결정하는 분들 또 혈배강 10곽도 더 드립니다.
3: 아, 이용 좋구나.
0: 예예. 예.
3: 그러니까 이거 계속 먹어야 되겠습니다.
0: 네.
3: 네. 그래 저기 선생님
0: 예.
3: 좋은 약을 알선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0: 예. 네. 건강하세요.
3: 네. 앞으로도 예. 선생님과 무슨 모를 거 있으면 다 그것도 선생님 때문에 하고
0: 예, 예.
3: 선생님과 알겠습니다.
0: 예, 그렇게 하면 좋죠. 구분기를 걸지 않고 예. 지금 우리 데 찾아와 치료하는 분들은 다른 데가 다 이렇게 치료를 해보고 그다음에 막 어떤 질병 점점 더 심해서 가지고 서리 그래 저한테 와서 정확하게 물어보고 예. 이래고서 선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구체적인 전화번호 288-0018번 요 전화 치면 저를 직접 찾을 수 있습니다.
3: 예. 예, 예 압니다.
0: 예, 예.
3: 그래, 선생님 감사합니다.
0: 예, 예 건강하세요.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세요.
0: 예, 말씀 주세요.
4: 네, 그 지금 12번 그렇게 지문 받은 다음에 네. 지금 효과가 많이 나타지고
0: 예.
4: 그 다음에는 먹는 식사도 괜찮고 잠도 괜찮고
0: 예, 예.
4: 그리고 이 가래하고 이 기침도 좀 많이 납니다.
0: 예.
4: 예. 그 한 27번 더 맞자고요.
0: 네, 예. 예. 그래서 전문의 예, 네, 참가했지 않습니까?
4: 네.
0: 그리고 어머님이 중풍이 심하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우선 지금 많이 원래 급성적인 이런 질병에서 많이 해탈되고 원래 네. 이렇게 누워서 막 숨이 차고 기침 세게 하고 이런 것도 많이 좋아지고 예, 예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24번 더 만나라면 대단히 좋아질 겁니다. 예, 예,
4: 네.
0: 예.
4: 그리고 약도 계속 그래 드시고
0: 그렇죠. 예,
4: 네.
0: 예, 예.
4: 그래 다른 거는 지금 회사는 다른 거는 없습니다. 그래도
0: 예.
4: 얼굴이 지금 막아지고
0: 아 예.
4: 예. 그래서 지금 무슨 기침도 없고 간에도 지금 없어요.
0: 맞습니다. 예.
4: 네. 그래 이제 조금 더 맞으려고.
0: 네. 예. 예. 예, 예. 생각 잘하셨습니다. 예.
4: 예.
0: 예. 예. 네. 건강하세요. 예.
4: 예. 예.
2: 예. 예. 예.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그래서 머리에 극도로 피 공급이 안 될 때, 그래서 지금 예, 그 관념상에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예, 알고 있어야 됩니다. 혈압이 많은 분들이 관념상에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혈압이 낮으면 좋은가 합니다. 사실은 저혈압이 더 무섭습니다. 저혈압이란 거는 예, 머리에다 피를 공급해줄 이런 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장기적으로 피 공급이 안 되게 되면 꼭 거기 공급이 안 되는

0: 그 위치에 뇌세포가 대량적으로 죽어나갑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 주세요.
2: 예, 혈배광신 환자입니다.
0: 네.
2: 저는 뇌경색도 있고 심하고 뇌위축도 있어서 기억력이 너무 없었습니다.
0: 네.
2: 시장에 가서는 물건을 사서는 두고도 오고 어떨 때는 물건을 잊어버려서 또 두고는 물건을 판 부위에 갔다가 달려와서 차점까지 와서 두고 가고 했습니다.
0: 네.
2: 그리고 공공버스에 앉으면 집 근처에서 내린다는 게 다른 곳에 가서 내려서는 집을 찾기 힘들었습니다.
0: 네.
2: 몇 년 동안 머리에 대한 소탄약을 내고서는 다 써봐도 낫지 않고 머리는 점점 더하고 맥도 없고 어림증이 심하고 심장이 아이졌고 밤에 잠이 아이 왔습니다.
0: 네.
2: 머리에 대한 약을 아무리 써도 잘 낫지 않던 게 혹시 맹풍이 와서 입과 눈이 삐뚤어지고 해서 온 데를 다니면서 치료해도 낫지 않고 좋은 치료까지 내 보름 동안 했습니다.
0: 네.
2: 그리고 입과 눈이 제대로 돌아오지 못해서 혈배강 쓰고 선생님 처음 찾아가서 진맥도 하고 선생님 친구를 했는데 선생님이 혈마다 딱딱하게 찾아 친구를 하고 진맥도 하고 했는데 입과 눈이 임청 돌아왔습니다.
0: 아, 좋아졌지. 예.
2: 네. 네. 네, 처음에 찾아갔을 때 선생님이 내 눈이란 입이란 보고서는 조금 놀라하셨고 뭐니까.
0: 네, 그렇습니다. 예.
2: 네. 그래, 선생님은 처음 찾아갔을 때 환자분들이 어찌나 많은지, 환자마다 이 효과를 선생님 친구란 게 효과 좋다고, 선생님 정말 환자들을 위해서 정성껏 노력을 다 하고, 선생님처럼 친구를 잘 하시는 분은 전 연변에서 없다면서, 모두 칭찬합니다.
0: 우리인데 분위기 얼마나 좋습니까? 환자분들이 점점 좋아질까나, 예. 서로 환자분끼리 웃고 떠들고, 예, 예, 서로 친구가 되고 가까워지고 엄청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린 또 잘라 다 모셔다 드리고 할까나 환자분들이 너무 호강스럽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죠. 예.
2: 환자마다 예요. 모두 어쨌든 그렇게 모두 힘들이 모두 좋아하고.
0: 네, 예, 낯설간 좋아하는 거죠.
2: 예, 예. 그래서 처음 만나도 그래도 반갑하고 이랬기다.
0: 그렇죠, 예.
2: 예. 그리고 이 약을 쓰니까 내 정신도 나고 활동도 다 다닙니다.
0: 네.
2: 그리고 이 약 쓴다고도 얼굴 색이 많이 희어지고 손등이 많이 맑아지고 반들반들하고 검은 밤에 손등에도 많았는데 다 없어졌습니다.
0: 네, 그렇죠, 예.
2: 예, 선생님은 좋은 약을 강의해줘서 건강 찾아 정말 고맙습니다.
0: 네, 네, 건강하세요.
1: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 주세요. 네,
3: 전 혈액병에 고소히 먹고 있습니다.
0: 네.
3: 어지간 미녀의 고소년에 이 사람이 어제 소화 어제 가족아 소화 어제 그렇게 아이 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상하다고 해서 위 나빠서 그런가 하고 위 나빠서 그럴 땐또 사진 먹고 이러면 괜찮고 그리고 또 이순이 좀 그러니까 강공무이 때까지 조금 뭐 아이소 때도 있어가지고 깨고 걸려서 그런가 하고 깨고서 그래서 이 학생 먹어도 얘긴 다음에 점점 맥이 없고 그렇더란 말입니다. 근데 이거 먹은 다음부터 제가 확실히 맥이 나는 게 알고 사람이 정신이 나더란 말입니다. 또 특히 또 이 그러니까 좀 수면증도 있고
0: 하는 사람이
3: 예예 그러니까 예 밤에 자지 못하고 이러니까 그냥 이튿날이 뭐 그다음에 사람 기운 차리지 못하고 이 마지막에 심하거나 우울증처럼 이렇게 찾아오더라 말이에요.
0: 네.
3: 그래서 거기다 또 이 기억력도 점점 이상해지라고. 이 좀 어쩌다 뭐 없던 게 이왕 먹은 다음부터 이런 게 개선돼가지고 예 지금은 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선생님 그 이자 그 뭔가 저 선생님 그 저 친구로 하고 이러니까 그냥 이런 데로 친구로 하는가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는데
0: 네.
3: 그 결합에 하니까 예, 더 좋아지는 것 같단 말입니다. 예,
0: 맞습니다.
3: 예예예, 그 소화도 잘 되고 예, 남 지금 밥도 이렇게 잘 먹고 이래요. 그 남 이제 저 뭐니까 어느 게니까 관심 갖고 같이 먹고 하니까
0: 관심 갖고 같이
3: 또 예예, 그러니까 예. 이 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0: 네.
3: 이제 뭐 이렇게 좋냐고 지금 이렇게 좋아질 때 그래서 좀 안개를 꾸수해서 먹으려고 합니다.
0: 좋지. 숨을 쏠수록 점점 좋아지는 게 우리 혈배강입니다. 그리고 환자분이 네. 얘기를 하는 것처럼

0: 잘못 자거나 또 우울증증세가 오거나 원래 또 가위 문제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중이각도에서 몽땅이 간경락이 통하지 않게 되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우리 혈배당 좋은 점은 뭔가 간 도와준 약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여기 그 등지 육색 등지가 특별하게 간을 보호해주고 간 도와서 배독 독소를 배출합니다. 제가 자꾸 말하는데 우리 서약을 장기적으로 달고 있는 분들이 이 간 안에 서약 독이 꽉 들어찼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서약이라는 게 한 번씩 먹게 되면 이 간 안에서 그 독소가 25년 동안 잠복해 있습니다. 잘 안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혈배강이가 딱 심장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간을 도와주면서 심장을 같이 도와주기 때문에 그다음 전주청포는 간 도와주면서 눈이 밝아지게 하는 게고 그다음 또 비타민 A가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자지청피간 이거는 우리 후메큐스의 300배 효능을 나타낸다 이런 말을 자꾸 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 선농번 조징에 쓴 건 뭔가 간병을 치료하자면 예, 간경화암 치료하자면 무조건 약 처방에 바이사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바이사로가 예, 이 혈액 순환을 많이 도와줍니다. 이 정맥의 혈제랑 녹이는 작용 엄청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또 그 외에도 울금, 오미자, 단삼 이 몽땅 간 도와주는 겁니다. 예.
1: 그게 다 좋은 약이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0: 네.
1: 그 모임과 입기에서 하실 때 계속 부모님과 쓰려고 합니다.
0: 그렇죠. 좋죠. 네. 네. 네. 건강하세요.
1: 네.
2: 네.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0: 항상 우리 사람 걸어다니는 동물이기 때문에 머리가 너무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지간해서 머리까지 피가 올라가자면 머리를 7층 꼭대기라고 생각하란 말입니다. 7층 꼭대기까지 그 난치물이 올라가자면 암벽이 있어야 올라가는 게죠. 그게가 혈압입니다. 예. 그래서 혈압을 무작정 자꾸 낮춰주는 작업을 해주면 안 됩니다. 예. 그런데 혈압을 또 자꾸 높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 중점은 어디에 생기는가? 혈관 탄력을 회복해줘야 됩니다. 혈관의 탄력이 안 좋게 되면 예. 혈압이 높을 때 혈관이 쉽게 터지죠. 그러면 혈관이 어떨 때 탄력이 안 되는가? 특히 우리 평상시에 서약을 쓰기 쓴 사람들 아스피린도 그렇고 아스피린은 제가 자꾸 말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혈관벽을 얇아지게 합니다. 쉽게 터지게 한다고 뜻입니다. 곤풍선처럼. 그리고 우리 혈압약 본신은 혈관을 자꾸 확장합니다. 매일마다 서약에 대한 혈압약을 쓰게 되면 매일마다 혈관을 확장한다고 생각해라. 그러니까 고무줄 자꾸 늙어놓는다 이래 생각해라 말입니다. 그러면 고무줄도 탄력이 있는데 자꾸 늙어놓게 되면 고무줄이 쉽게 끊어진다고 뜻이죠. 이래서 자꾸 뇌출혈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혈배강 쓰는 분들을 보게 되면 쓰는 과정에서 혈압이 양배까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올라갔다가는 자연적으로 쑥 내려옵니다. 어제 그런가? 혈관의 탄력이 좋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는 머리까지 피를 공급해 주느라 올라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쑥 내려오는 거는 혈관의 탄력이 좋아서 또 원래 혈압을 보존하고 그러면서 심장이 양기를 찾아주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혈압이 별로 안 올라갑니다. 그리고 우리 혈배강은 몽땅 천연약재를 가지고 했고 700여 명 박사들이 이학 박사들이 연구를 해낸 그 이런 기술이고 그리고 전문 전 세계적으로 처음으로 500돌두이라는 이런 작은 분자로 나왔기 때문에 유일하게 구급치료약으로 쓸 수 있는 약이 우리 약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 그렇게 해왔고 환자분들마다 혈압약을 10년, 20년 달고 있는 분들 당날부터 혈압약 끊고 우리 이 혈배강 가족을 혈압 조절하면서 그 다음부터 혈압이 점점 좋아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알츠하이머증 제가 말씀드리다 말한데 이것이가 머리에 제일 중요한 것은 머리에 피 공급을 잘 되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자면 심장이 좋아야 되죠. 심장이 한번 탁 뛸 때면 내가 심장이 맥이 좋아가지고서리 머리에 각 곳에까지 피를 다 공급해 줄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동맥경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어느 혈관에 통하지 않게 되면 사람 자연적으로 새로운 혈관 만들어냅니다. 이거는 류풍습속 환자분들한테서 우리가 그거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류풍습성 환자들이 그 관절이 혈액 공급해야 될까나 다른 관절, 다른 이런 혈관을 만들어내서 혈액 공급을 해줄까나 점차적으로 자꾸 이 관절이 붓기는 증세가 나타나죠. 그 붓긴 게 몽땅 새로운 혈관입니다. 이래 생각하면 됩니다. 그 우리 림상에서 뭐라는가? 이거 血管异랍니다. 血管异란 게 불정상적인 혈관이라.

0: 이 뜻입니다. 예. 예. 그래서 머리에만 하시 100%를 피공급해 주는가? 50%를 피공급해 주는가? 30%를 피공급해 주는가? 여기에 따라서 피공급의 아이디언들은 몽땅 그 막혀버리고, 그리고 거기에 세포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거기에 신경도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해 주자면 일단 우리 혈배강 써서 심장을 좋게 해줘야 됩니다. 예, 그리고 혈관 탄력을 회복해 줘야 됩니다. 우리 여기에 혈관 탄력을 회복해 주는 이런 처방, 보게 되면 우리 그 스통쇄관, 예, 그 울금이라든가, 그다음 삼칠, 또 단삼, 치설 이런 약재들은 혈관 탄력 도와주고 미세 순환 잘 되게 해주는 자지청피관, 비타민 E 이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신경 회복 다섯 가지 뿌리로 된 중약재 치설, 황기, 또 당삼, 단삼, 또 하소. 예, 이런 약재들은 몽땅 신경 수복에 좋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어느 질병을 집중적으로 치료하는 것만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오장육부 기능을 회복해주는 기초를 잘 닦아주는 륙셀, 등지, 오미자 들어갔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해결해주는 이런 혈배강이죠.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의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리리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아버와 매우 친숙한 사이가 되었다. 아버는 항상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으며 특히 식당 운영자 친구들은 영업을 위해 그에게 끊임없이 전화를 걸곤 했다. 리리도 가게에 신선한 고기가 들어오면 아버에게 연락하여 예약을 문의하고 조리 방식까지 확인하는 친절을 보였다. 아버가 새로운 친구들을 데리고 방문하면 리리는 언제나 예전 규칙대로 두상을 정성껏 차렸다. 아버가 손님을 모시거나 손님이 아버를 모시는 상황에서도 리리는 거의 말없이 조용히 시중을 들었다. 리리와 아버는 단둘이 밥을 같이 먹을 때면 약간은 낯설면서도 수년간 만나지 못한 오랜 친구처럼 편안한 분위기에서 일상의 사소한 일부터 사업상의 갈등까지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했다. 말을 다듬을 필요도 없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대화는 두 사람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리리의 생일, 아버는 그녀를 위해 작은 꽃바구니를 보내주었지만 밤에 만나 술을 마실 때 꽃바구니가 보이지 않아 의아해했다. 리리는 자신이 꽃바구니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안해하며 가게에서는 장미 대신 오래 키울 수 있는 카네이션만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아버는 장미는 비용이 높고 수명이 짧은 반면 카네이션은 오래 유지된다는 점을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리리는 약간

얼굴을 붉히며 더 이상의 설명을 피하려 하고 아버는 그녀에게 숨겨진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 이 밤 리리는 술을 평소보다 많이 마시고 점차 우울해지며 자신의 지난 경험이 책 한 권을 쓸 만큼 많다고 털어놓았다. 아버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위로하고 리리는 한밤중에 진심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친구를 찾고 싶다는 마음을 드러냈다. 아버는 자신이 바로 그런 친구라고 말한다. 또 녹음기에 자신의 이야기를 녹음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한다. 그는 외국인들이 자신의 경험을 녹음하여 구슬로 역사를 남기는 방식을 설명하며 이곳이 자료가 되고 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리리는 자신에게도 이야기와 경험은 많지만 개인적인 비밀이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할 수 없다고 웃으며 답했다.

다시 시끌벅적한 식당의 현장으로 돌아간다. 이날 모두는 즐겁게 술을 마시며 식사를 했다. 오혁에는 아버의 기분이 좋지 않은 것을 알아차리고 그의 의자에 걸쳐져 있는 외투를 정리해주고 술을 마시는 속도를 늦추며 음식을 떠먹여주는 세심한 배려를 보였다. 식사가 이어지는 동안 리리는 두 차례에 걸쳐 외부 손님들을 데리고 들어와 건배를 했다. 첫 번째는 향항에서 온 자금 협력 사무소 주임이고 두 번째는 매너가 좋은 40대 초반의 남성 두 명이었다. 리리는 술을 상당히 많이 마신 상태였고 얼굴에는 홍조가 오려 있었다. 두 명의 남성은 자리한 모든 사람들과 한 모금씩 술을 마신 후 리리를 데리고 다시 밖으로 나갔다. 열정적으로 노래하고 춤추는 모습이 가득했다. 아버는 음료 두 잔을 사고 사람들 속에서 빠져나와 제자리에 서 있었다. 그때 오혁에는 이미 사람들 속에 깊숙이 들어가 열정적으로 춤을 추고 있었다. 아버는 춤추는 오혁의 모습을 바라보며 새벽 창당정의 고요한 풍경부터 식당에서의 만남 그리고 이 클럽의 활기찬 분위기까지 겪었던 모든 감정을 되새겨 보았다. 이 모든 순간이 인생에서 만나는 소중한 인연과 풍경이란 것을 깨달으며 이야기는 여기서 잠시 마무리된다. 이야기는 아보가 어렸을 적 자주 찾아다녔던 위민 우표 가게로부터 시작된다. 특히 일요일이 되면 이곳은 우표 수집가들로 북적였다. 사람들은 저마다 우표책을 들고 다니며 서로의 우표를 살펴보거나 교환하기도 했다. 누군가가 상대방에게 우표를 보여달라고 요청하면 상대방은 우표책을 천천히 펼쳐 보여주었다. 어떤 사람들은 돋보기와 우표 집게까지 준비하여 소중한 우표를 다루었다. 그들은 우표를 한 장 한 장 집어들며 뒷면에 낡은 때가 있는지 접착제 자국이 남아있는지 혹은 바탕이 깨끗한지를 꼼꼼하게 확인했다. 우표 가장자리의 톱니가 온전한지 부서지지 않았는지 살피는 것도 중요한 과정이었다. 마음에 드는 우표를 발견하면 자신의 우표책을 펼치고 몇 장의 우표를 꺼내 교환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 서로의 마음이 맞으면 기분 좋게 우표를 건네주고 자유롭게 살펴보도록 했다.

했다. 우표의 가치나 상태에 따라 한 장을 여러 장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었고, 교환이 성사되지 않을 때는 가격을 제시하며 협상을 하기도 했다. 이런 비공식적인 거래는 대체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나이에 따라 분위기가 달라졌다. 콧물을 흘리며 뛰어다니던 초학생들도 이 우표 가게에 자주 모였다. 하지만 아이들의 우표책은 대부분 모서리가 달아 없어지고 표면에는 얼룩이 가득했다. 그저 우표가 신기하고 재미있을 뿐 품질이나 상태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모습이었다. 중학생 정도의 나이가 되어서는 점차 우표를 다루는 태도가 조심스러워지고 행동도 깔끔해지기 시작했다. 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펼치는 우표책은 아름답게 잘 정돈되어 있었다. 그래서 나이와 신분, 위생 상태에서 차이가 느껴지면 우표를 보겠다고 해도 무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우표 가게 주변에는 황무라고 불리는 상인들도 돌아다녔다. 이들은 보통 몇 통의 봉투를 들고 다니며 시트로 묶인 우표를 비닐로 포장해 한 묶음 단위로 판매했다. 가격은 천차만별이었고 상품을 쉽게 보여주셨는데 악어 가죽 무늬에 검은 칠이 되어 있어 손에 들고 다니기만 해도 멋진 느낌을 주었다. 아버는 또 하나 독특한 우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도장이 희미하게 찍힌 예전의 료금 인상 우표 통한 체격의 소년이었다. 아버는 밖에서 유리창에 얼굴을 대고 안을 지켜보았다. 배치는

이번 주에는 봄비의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봄비 내린 곳마다 생명의 향기가 가득 흐르고 작은 꽃들도 미소 짓는 아름다운 순간은 영원히 간직하고픈 자연의 선물이죠. 희망이 싹 트는 계절, 봄의 감사함을 느끼며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0: 구골패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연길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이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이, 조이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뜸,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이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길시 시진 진찰부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0: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 편 2층 시진 진찰복. 연계전화 1884430234번 1884430234번입니다. 두골대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이었습니다. 주한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전역 체험구 건설을 깊이 추진하고 주한민족 한가족의 정감교대를 끈끈히 하기 위해 올해 5일 연휴 기간 우리 조에서는 다채로운 연변에 와서 변강춘광 감상 주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행사에서는 전국 각지 214가구 가정을 연변에 초대하여 현재 가정과 동심원을 그리고 우정을 돈독히 하게 했으며 연변의 역사, 저력과 민속 매력, 변경 풍광과 민족 온정을 느끼게 했습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원에서 경쾌한 농악무 북소리가 울려 퍼지며 순식간에 관광객들의 열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맑고 우아한 통소 소리와 향이 풍기는 떡, 정교한 종이 공예 등 무형 문화재가 소통 체험 중에서 전성되게 했습니다. 연변 박물관에서는 1년의 몰입식 문화활동이 열려 많은 외지 관광객들을 끌었는데 이들이 심오하면서도 유서 깊은 중화문화를 감수하게 했습니다. 료뇽 대련 주민 리라입니다. 무형문화재 공연을 보고 많은 무형문화재 종목을 체험했습니다. 막걸리와 떡을 맛보고 종이 등도 만들었어요. 너무 즐거웠습니다. 사회구역에 들어서면 민족융합이 더 온정 있게 느껴집니다. 관광객들은 조선족 전통 복장을 입고 조선족 할머니들이 배워주는 대로 김밥과 배추김치, 온면을 만들어 보면서 음식 배구에 민속기옥과 생활시혜를 몰입식으로 체험했습니다. 관광객들은 연길청년관에서 조선족 손북공연을 관람하고 팥죽이며 연변 특색 무침 음식을 맛보면서

전통 제조기의 소개를 경청을 했습니다. 산동 청도 주민 청소홍입니다. 3일 근들의 설명 소개를 통해서 이 음식 배후의 문화 이야기를 알게 됐고 민족문화 융합의 독특한 매력을 느꼈습니다. 이는 단순한 미각적 향수일 뿐만 아니라 문화적 훈도이기도 합니다. 연결시 신흥가도 자원봉사자들의 열성 문화관광 안내원 역할을 하면서 모든 방문객들이 조선족 문화와 현대 소류의 융합을 체감하게 했습니다.

0: 서부터 관광국까지 곳곳에서 열정과 따뜻함이 넘쳤습니다. 길림시 주민 량 선생입니다. 인터넷에서 훈촌의 이 행사를 보고 신청을 했는데 이번 기회가 생겨 참 좋았습니다. 훈촌시 당이 통전부에서 이번 기회를 줘 가족들과 함께 놀러 왔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도만강반의 춘광은 완연하고 국문나래에는 가국정이 깃들어 있습니다. 도문시에서는 국문 성대한 광경, 경계강 춘광, 무형문화재 문맥, 민속풍정, 향촌새 모습을 핵심 내용으로 외지 가정과 본지 가정이 결연 맺기를 하고 공동건설에 참여하게 초대해 몰입식으로 체험하도록 하고 변경도시의 특이한 매력을 전경으로 보여줬습니다. 흥룡강성 할빈 주민 풍타키입니다. 오래전부터 도문회와 변강풍절을 느끼고 싶었는데 다행히 5.1절 다채로운 연변 결혈 행사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번 여행은 정말 좋았어요. 도만강 광장이 너무 북적이었고 국회 개양식이 아주 장엄했습니다. 정체로운 민속 가무 공연도 있었는데요. 직접 장구 연주를 체험하며 조선족 전통 악기의 예술 매력을 몰입식으로 느꼈습니다. 도라시에서는 현지 가정과 초대받은 외지 가정이 결연을 맺고 동행하는 방식으로 호수 풍광과 산간 꽃바다를 감상을 하며 음식을 맛보고 일상을 나누며 우적을 증진하겠습니다. 길림 백성 주민 진영준입니다. 변강 소도시의 매력을 깊이 느껴보기는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곳의 따뜻함을 진심으로 느꼈습니다. 모두들 낯설지가 않았고 진정으로 대했습니다. 서로 돕고 생활 이야기를 나누고 문화를 이야기하는데 마치 한 가족 같았습니다. 이 기억은 오래오래 제 마음속에 남을 것입니다. 이곳의 아름다움을 주변 모든 사람들과 나누겠습니다. 도나시 당이 통전부 부부장 장수겸입니다. 모두가 같은 노래를 부르고 같은 춤을 추며 같은 밥을 먹고 같은 명절을 보내는 게 바로 주한민족 한 가족의 가장 생생한 묘사입니다. 이번 행사는 변강의 장엄하고 아름다운 춘광에 대한 전시일 뿐만 아니라 체감할 수 있는 효과적인 주한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플랫폼이기도 합니다. 화룡시에서는 꽃을 매개로 명절의 친구를 만나며 활방 관광객이 진달래를 감상하게 초대했는데 짙은 민족 풍정은 삽시의 관광객들의 열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남 복양 주민 고광여입니다. 여기서 저는 진달래 축제를 통해서 화룡의 다양한 무형문화재를 느꼈습니다. 조선족 특색이 다분한 이 소도시는요, 저에게 많은 기쁨을 안겨주었고 돌솥 음식 냉면 떡을 비롯해서 모두 너무 놀라웠습니다. 용정시 안도현 왕청현에서도 다양한 형식의 행사를 했습니다. 초대받은 외지 가족과 현지 주민들을 함께 봄 구경을 하고 우정을 나누며 연변의 민속 풍정을 몰입식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춘광을 약속으로 동심을 다리로 삼아 이번 5.1절 연휴 기간 전주 각지에서는 민속체험, 문화교류, 변경관광, 미식공유, 자원봉사 등 다양한 행사로 여러 민족 주민들이 함께하면서 묘의를 기피하고 소통교류 가운데서 정을 돈독히하며 한마음으로 즐기는 과정에서 공감대를 모으게 하여 민족 단결의 따뜻한 한포 한포의 그림이 연변대지에 서서히 펼쳐지게 했습니다.
1: 바닥재 가공은 훈춘 종합보세구 보세가공 전통산업 중 하나인데 단연 내 중국 제조 표식이 부착된 바닥재가 여러 국가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장춘세관 소속 훈춘세관에서는 지역산업 특색을 입각해 기업의 수출 난제를 정확하게 해결했습니다. 올 1.4분기 훈춘세관이 감독관리한 바닥재 수출액은 2,800만 원을 넘어 동기 대비 23.8% 증가했습니다. 요즘 훈춘 종합보세구는 활기차고 분주한 모습입니다. 훈춘 흥가 바닥재 유한책임회사 창고에서는 총 5,077평방미터의 중국 제조 바닥재가 순조롭게 적재를 마쳤습니다. 이 제품들은 대련 대오만 세관으로 운송된 뒤 국제 화물선을 타고 독일 등 유럽 연맹 국가로 향할 예정입니다. 훈춘 흥가 바닥재 유한책임회사 부총경리 랑연염입니다. 세관에서 기업에 정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관할지 신고

0: 통상구 검사 방식을 적용해 우리의 통관 속도가 제고되고 비용이 절감되는 등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훈춘세관에서는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비해 교범화 신고, 고효율 통관 등 분야에 초점을 맞춰 특별 정책 설명회를 개최해 기업이 정책 혜택을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군의 직접 환적, 신속검사, 즉시 통관 등 일련의 편의화 조치를 혁신적으로 시행해 통관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기업 운영 비용을 절감해 바닥재 가공기업의 수출 규모 확대와 질 재고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훈춘세관 종합보세구 감독관리과 부과장 류우함입니다.
1: 훈춘세관에서는
0: 종합보세구 정책기능 5세를 충분히 발휘하고 지역 실정에 맞춰 정밀하게 시책하고 있습니다. 감독관리 모식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봉사 효능을 높이며 기업의 교범화 신고, 고효율 통관 등 관련 정책 설명을 진행하고 신속검사, 즉시 통관 등 편의 조치를 추진해 바닥재 가공기업의 수출 확대와 질 재고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2: 일전 연결 인터넷 인기 간판병 맞은 쪽에서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연변 우선 틱톡 계정 실외 생방송이 펼쳐져 지나가는 흐름을 관람 흐름으로 전화했습니다.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연변 우선 생방송 프로젝트 방송주관 공혜은입니다. 우리 생방송실은 5.1절 연휴 기간을 계기로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연결 인터넷 인기 간판별 현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김치, 냉면을 물론 일회용 시식 음식도 많이 준비하여 전국 각지에서 온 관광객들이 생방송 현장에서 연변 특색 미식을 맛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춘원 연변 꽃길 여행 연변 봄철 계를 행사 중 다채로운 연변 예술 함께 즐기기 5.1절 문화쇼의 중요한 일환으로서 연변 우선 생방송실은 연휴 오프라인 고객 흐름과 전파 효과를 적극 활용하여 지나가는 흐름을 관람 흐름으로 정밀하게 전화했습니다. 이로써 연변 특산 일괄식 주문을 실현하며 오프라인은 인기를 모으고 온라인은 전화를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행사 현장에서는 연변 커피 장터도 열렸고 연변 좋은 상품 특색 전시 판매 구역도 조성되어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쇼핑하도록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0: 올해 5월 5일은 28번째 세계 천식일입니다. 연변 조이병원에서는 6일 세계 천식일 무료 진찰 활동을 펼쳐 대중이 천식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과학적으로 예방하며 증상에 따라 정확히 치료하도록 인도했습니다. 활동 현장에서 연변 조이병원 호흡내과 의무 일꾼들이 환자들이 제기한 천식 예방퇴치 관련 질문에 대답하고 환자들의 구체 정황에 근거해 맞춤형 관리 방안을 제공했습니다. 아울러 주민들에게 혈압 측정, 이혈 압도 체험 등 일련의 무료 봉사를 제공했습니다. 전문가의 소개에 따르면 천식은 예방 통제가 가능한 바 관건은 규범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약물을 규범적으로 사용해야만 급성 발작의 위험을 줄일 수 있고 장기적인 관리를 견지하는 것이 천식을 통제하는 관건입니다. 환자들은 천식을 정확히 인식하고 자기 관리를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변 조이병원 호흡내과 부주임 이사 란영입니다. 기관지 천식의 방호 조치에는 유발인자 피면, 알레르기원을 멀리하는 것, 규칙적인 생활습관 및 정서적 안정보장, 담백한 음식 섭취 등이 있습니다. 치료 방법은 천식 완화 약물을 장기적으로 흡입하거나 구복하는 것입니다. 의심스러운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2: 10일 오후에선 2026 중국축구협회 갑급리그 제8라운드 광서 항신팀과의 홈경기에서 연변 용정 커시안팀은 또 한 번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초반부터 두 팀은 치르는 주도권 쟁탈전에 나섰습니다. 광서팀이 다소 슈팅수를 올리며 우세하는 듯 싶었지만 선제골은 연변팀 몫이었습니다. 6분경 황진비의 가로패스를 조반니가 정교한 슈팅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연변팀은 일찌감치 한 골 앞서갔습니다. 광서팀도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16분경 광서팀이 박산에서 위협적인 슈팅을 때렸지만 구가호가 잘 막아냈고 이어진 코너킥 기회에 때린 슛도 높이 떴습니다.

0: 밟은 경 연변팀은 좋은 프리킥 기회를 얻었지만 헤딩슛이 아슬아슬하게 빗나갔습니다. 광서팀은 23분경 프리킥 기회에 직접 슈팅을 때렸지만 골대에 맞아나갔고 37분경 박산에서 때린 슈팅도 빗나갔습니다. 53분경 광서팀이 프리킥 기회에 직접 때렸지만 구가호가 몸을 날려 막아냈습니다. 그 후에도 꾸준히 연변팀을 괴롭히던 광서팀은 73분경 용정팀 박산까지 파고들어 강력한 슈팅으로 골문을 가르며 끝내 동점골을 뽑아냈습니다. 그 뒤 연변팀은 추가골을 뽑으려 안간힘을 썼지만 그렇다 할 기회를 만들어내지 못했고 결국 경기는 1대1로 마무리됐습니다. 홈장 연속 4경기를 마친 연변팀은 5월 24일 원정에서 광동 광주 표범팀과 제9라운드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1: 매체가 보는 연변 이번 기 내용입니다. 중앙TV 재정경제 채널의 경제정보뉴스, 중앙TV 뉴스 채널의 뉴스 30분, 24시간 자정뉴스, 뉴스 생방송실 등 여러 프로에서 5월 4일, 5.1절 연휴 기간 훈춘통상구 인원흐름 세구봉, 종로 다국관광 지속적 인기 상승을 보도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종로 쌍방향 사측 면제 정책이 시행된 후 길림성 유일의 대러시아 개방 룡로 통상구인 훈춘도로 통상구가 첫 5.1절 연휴를 맞이했다면서 통상구 출입경 인원수와 물류량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다국 관광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중앙TV 농업농촌 채널 중국 삼농 보도에서 5월 4일 싱싱한 킹크랩 인기 미식으로 현장에서 맛보는 체험감 만점을 보도했습니다. 보도에서는 훈춘은 전국 최대 킹크랩 집산지로 수입량이 전국 총량의 약 80%를 차지한다고 하면서 5.1절 연휴 기간 싱싱한 킹크랩을 통해 많은 관광객을 끌었다고 했습니다. 길림성 문화 및 관광청 공식 팽배계정 유유길림에서 5월 4일 5.1절 연휴 기간 연길의 인산 인해를 발표했습니다. 보도에서는 5.1절 연휴 기간 전국 각지 관광지 관광객 수치가 발표됐는데 연길은 연길 방문 분위기 최고조 도시 화제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하는 바 조선족 풍정이 짙은 이 변강 도시는 뜨거운 열기로 다시 한번 인터넷 인기 도시의 위상을 입증했다고 했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서태문 박홍이었습니다.

0: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각종 질환과 건들을
2: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점,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 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변성,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 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전희 박사 CANP는 우리 인체 생명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기물로 종국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N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전달 물질로서 CAN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NP는 뇌세포와 심장근육세포의 노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매 됩니다. 방송의 문의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최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혈정과 제왕단 전록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동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건과 중약재 쇠약, 당삼, 우슬, 숙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선실 등 32가지 중약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정기를 돕고 건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른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소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병두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풀어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

0: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희 박사 CAMP입니다. 한곽의 가격
1: 4개 698원인데 한곽은 35일간 복행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10곽을 사면 10곽을 드리는 우대 활동했지만 해도 이번에는 많이 사지 않아도 됩니다. 3곽 사면 한곽을 주거나 6곽을 사면 4곽을 드리는 우대 활동이 있으니까 손에 쥔 돈이 그렇게 많지 않다 할지라도 이번 이 제품은 기본으로서 많은 분들이 복용해보시고 콤파치 함으로써 오장이 허해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주고 심장 공능이 떨어지는 이런 걸 해결해주는 데는 효과가 빠르고 확실한 제품 자체가 세신이로 속합니다. 그 외에 명서방 눈병 치료약품은 야드각을 싸면 7각을 드리게 되었는데요. 한각은 30일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한각에 598원인데요. 야드각이 7각이 되게 되면 한각에 한 260원 그 좌우가 되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많이 싸지 않아도 퍼센트를 높게 주게 되어 있으니까 기회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0: 네, 문의사나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2: 네, 전 이 박사 쓰고 있습니다.
1: 예, 예.
2: 네, 혈압 조절에 대해서 예, 항상 머리 그 뭔가 어지럽고 경력도 없고 그래 여러 가지 약은 많이 썼는데 어제 이게 맞지 않아서 예, 선생님 강의를 듣고 지금 전이 박사를 먹고 있는데 처음 알린 게 혈압 조절이 영 잘 되는 게 알립니다.
1: 아, 예.
2: 예, 혈압이 안 좋은데가 예, 머리 그렇게 아프고 어지럽지 나던 게 이게 많이 좋아지고 경력도 많이 좋아지고 가슴이 그냥 답답하고 황황하고 불안하던 증상이 없어지니까 예, 마음 편안한 삶 잘 다니 머리 맑아지고 정신하는 게 알립니다. 지금.
1: 그렇죠. 전희 박사는 청춘 미마의 발견이라지 않습니까? 문이 열 때 미말떡 때문에 문이 껄렁이 열기는 것과 마찬가지로서 우리가 젊음은 건강, 건강은 장수를 의미하는 것 아니게 청춘미마 발견한 게 이게 큰 말입니다. 예, 이게 확실히 이제 말씀한 그런 게 다 도리가 통합니다.
2: 여러 면으로 효과 좋으니 나는 계속 쓰려고 하면 이 세심 1월도 문의하자 하겠네.
1: 예, 말씀하세요.
2: 우리 예, 유지 아주머니 한 분인데 여지 이 지금 요지가 계속 밥 먹으면 예, 목에 딱 걸린 것은 내려가지 않는답니다. 배도 자꾸 더부룩하면서 예, 소화 안 되고 아 그리고 또 소변 자주 보고 이 재채기 자꾸 해도 소변이 자꾸 찌끄 나오니까 배출을 하면 실수하고 겁이 나서 바깥에 나가기도 용 그렇다면서 이런 경우에서 세심히를 쓰면 되겠는지 문의해달라 그런다.
1: 아, 잘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세신이를 써야 됩니다. 두 가지 큰 문제를 놓고 말하게 되면 종합적으로 기타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해도 하나는 콤파치 문제가 심각할 정도로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화계통에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기관과 기관 사이에는 호상 연대성이 있게 되어 있는데요. 먼저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를 쓰게 되면 소변이 찔끔찔끔 나가거나 혹은 또 밤에 차수가 여러 번 되어 있거나 이러한 문제는 세신이로에게 녹혈정하고 전녹근하고 32가지 중약제가 여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쓰게 되면 그런 문제가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만약에 그런 문제를 제때 해결하지 않는다면 어느 시간에 가서 제때 치료가 따라가지 못해서 노덕증 위험에 빠지면 그때 가서는 콤파츠 구하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투석을 제외하고 투석은 콤파츠를 치료하는 방법이 아니거든요. 콤파츠 망가졌으니까 콤파테슨의 기계를 사용해서 일주일에 3번 소변 보게 하는 셈이 되는 셈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신이로 쓰게 되면 그런 문제가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소화계통의 문제에 있어서는 여기 지금 복령이라든지 닦은백술이라든지 이런 제품 자체는 특수한 역할을 합니다. 소화계통에 있어서 건비위 역할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건비위가 진행된다면 오징어는 아주 거센 음식 자체, 그 추한 음식 자체, 거센 음식 자체라도 위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게 비장을 통해 위에서 완전히 분쇄돼서 간에 들어가서 흡수돼서 비장을 통해서 전달하는데 충분하게 소화 공능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분은 후회분은 세신이를 쓰는 게 소화계통에도 좋고 콤파제도 좋고 여사분은 전희 박사를 연속 쓰는 게 기본입니다.
2: 네, 그럼 그분이 오늘 그냥 배달 받았어야 나도 전희 박사를 배달 받았고 예, 둘 다 우리 배달

0: 받아 쓰자고 그런다.
1: 그렇게 하세요. 요즘 일주일만 딱 17일까지만 진행하는 우대활동의 특사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01-7766에 전화 넣으세요.
0: 예예 알겠습니다.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예. 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부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네, 네 저도 전입학을 쓰고 있습니다.
1: 예.
3: 이약 써보니까 노벨상 받은 약이라 그랬는데 다른 약보다 효과가 빠르다 보니까.
1: 아, 그렇죠.
3: 예. 혈압조절이 아니라 항상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머리가 아프지 않아 좋고 예. 그래도 심장이 가서 쉽게 놀라고 숨이 차고 가슴이 침침하고 막 답답해. 그런데 지금 심장이 얼마나 좋고 예.
1: 그렇죠.
3: 소화가 잘 됐죠. 소화가 안 돼서 밥을 얼마 못 먹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화도 잘 되고 예. 그것도 면역력이 더 높아졌습니다.
1: 맞습니다.
3: 그래서 약간만 추워도 감기고 예. 저감 감기하니 면역력도 감기 잘 안 걸리고 예.
1: 그러면
3: 밤이 더 잘 오는데 밤이 안 와서 어쩌면 1시 2시 때 개구 자는데 몇 시간 못 잤습니다. 하룻밤에. 그런데 지금 이하고 있으니까 잠이 더 자려고 예.
1: 예.
3: 일지도 더 정상되고 또 지방간도 없어지고 예.
1: 그렇죠.
3: 노벨상 받은 약이라 그런데 다른 약에서 효과 못 봤습니다. 이하고서 이약 하나로 쓰는 여러 가지 병때 얼마 전지 모르겠습니다.
1: 그렇죠. 노벨상 두 번 받은 제품이 전 세상에 거의 손가락 10개를 펴놔도 기본으로 이게 한례 아닌가 이 정도까지 인정합니다. 물론 더 있겠지만 해도 우리가 아는 그 범위 내에서는 이 제품이 유일합니다. 예. 예.
3: 그래 이번에 활동 하니까 또 이약 싸는 걸 하고 그리고 하나 물어보면 세신이라니 저희 친구 한국에 사는데 한국에서 그 지게차 있잖아요. 지게차 운전 계속하고 예. 그러니까 속이 자꾸 매겨고 허리 아프고 예. 그 전염성 비례도 있다면 그래서 이약에서는 어떻게 하는가는 물어봅니다.
1: 미국 생활에 진출해서 고생 많이 하는 과정에 그분은 특히 앉아서 소변을 참거나 결국 허리에 힘을 많이 주는 그런 운전 일을 했기 때문에 빨리 세신이로 선택해야 됩니다. 전문 그 뭐 이미 앞에서 그거 교정하지 않고 계속 내 몸을 부려만 먹는다면 어느 순간에 가서는 콩팥에 문제가 생기고 위에 문제가 생기고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그 전반 건강에 상당할 정도로 망고하기 어려워지게 되는데 이 세신이로가 콩팥을 위주로 하면서 상초 중초 하초를 도와주는 특수한 성분들이 여기 들어갔으니까 이 제품 자체를 선택하는 게 아주 잘 맞습니다.
3: 예. 이번에 활동하죠, 다, 예.
1: 활동, 이번에 특수합니다. 이번에 활동은 많이 싸지 않아도 퍼센트를 많이 높이게 주는데, 세신이로는 이전에는 10각 싸야, 10각 줬는데, 이번에 6각 싸도 4각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천이박 싸는 이번에 12각을 싸면 12각 줍니다. 이전에 15각 싸야 15각 줬는데,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그 실제 경제적인 문제를 풀어주는 차원에서 보온 제품을 쓰고 건강을 찾는 차원에서 천이박사는 12각에 12각을 주고 세신이는 6각을 많이 싸지 않아도 6각을 싸도 4각을 줍니다. 예. 네.
3: 활동 참가하겠습니다.
1: 예, 건강 기다립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부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도 지금 천이박사 쓰고서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1: 예.
4: 나는 항상 경력 없고 머리가 어지럽고 이래서 썼는데 야 이게 정말 약은 좋은 약입니다. 얼마 안 써서 벌써 한 달 뿐 있으니까 경력이 돌아서지 정말 그저 금방 났던 것도 가서 그거 기억하고 갔는데 그저 귀찮아 이걸 구석했는데 이거 먹고 이렇게 경력이 뚝뚝 떨어진다 말입니다. 그래 예. 하도 좋으니까 집에 집사람 또 이거 그 경력이 미나 없다만 돼. 그래서 이거 썼는데 야 효과가 정말 좋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기 무심하다나 아 벌써 알쓸 때하고 쓸 때 천차만 합니다.
1: 그렇죠. 나이가 들게 되면 네. 외계의 힘을 빌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 자체의 대사를 통해서 모든 게 아, 이전에는 뭐 헛바지를 입고 따라다니기도 애들 헛바지를 입고 따라 겨울에 따라다니도 굴쩍거리다도 며칠 아니면 원래대로 돌아오고 그런 지금은 아닙니다. 예. 예.
4: 그렇습니다. 예. 정말 그래. 그러니까는 나이 어려서는 어렵는데 이게 나 먹으면 전제 더 하다 말
1: 그렇죠.
4: 그러니까는 약간 이게 니칼 못한다 말 그래서 열심히 쓰고 있는데 지금 이게 또 세심히로는 저기 소변 차수가 심해서 곰만 왔는데 또 몇 분 해야 되면 한 30분 되면 또 걸려서 말하고 낮에는 계속 괜찮은데 눈을 뜨고 그래. 아 전화기는 잘 수 없단 말입니다. 이래서 이거 선택했는데 두 가지.

0: 결합을 했는데, 야, 경력도 아니고, 사회 자세도 아니고,
1: 헐결도 좋아지고, 예, 그렇죠.
0: 예, 그러니까 모든 면이 다 좋아지더라면, 이게.
1: 그렇죠.
0: 그래서 내가 이번에 활동이가 또 좋으니까 둘이서 쓰다가 야가 지금 대량적으로 수여된다면,
1: 그렇죠.
0: 이런 활동에 참가하면 갈 수도 있지, 뭐.
1: 그렇죠.
0: 그러니까 이번에 좀, 예, 이런 활동에 참가하겠습니다.
1: 5017766에 전화 넣으세요.
0: 예, 잘 알았습니다.
1: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부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제 지금 전이 박사를 쓰고 있는데, 아, 이야기 정말 좋습니다. 노벨상 두 번 받은 게래 그러는지 다른 약보다의 효과 특별히 좋습니다. 첫째 혈압도 소리 잘 되니까 고리통 신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흐리터분하던 이증사에 다 없어진다.
1: 그렇죠.
3: 그리고 이게 예, 전이 박사님 어디에 몸에 있으면 거기를 딱 짚어가네 치료해서.
1: 잘 이해하고 계세요. 세포의 신호를 세포에 전달해서 그 세포에서 모든 거 조절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제품이 전이 박사입니다. 노벨상 두 번까지 받은 데는 그만한 일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노벨상 두 번까지 받았지. 그러지 않으면 전 지구의 숱한 그 제품 가운데서 이 정도까지 노벨상 두 번 받은 제품이 우리 손에까지 온다는 게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이자처럼. 예.
3: 그리고 예, 소변이 잤던 것도 어전에 그저 한 번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예, 이게 기억을 돕아주는 데는 1대입니다. 어전에 예. 70 넘어 먹은 다음에 예, 기억이 없어진다.
1: 그렇죠.
3: 빙창문 딱 열었는데 아니 딱 모서리 같습니다. 아니 뭐 꺼내자고 열었는가 예. 했다. 또 빙샷 다 쓴다.
1: 예.
3: 그다음에 한참 생각해봤다가 아 이따 그 꺼내자던 게 그랬구나. 근데 우선 그런 증상이 다 없어졌습니다.
1: 그렇죠.
3: 그리고 예, 우리 아저씨는 또 예, 이 세신이로를 쓴다. 소변이 이 남자들이 전열성염이 와놓거나 하랄 밤에 한 대본 소변 보니까 예, 밤에 쉬는 것 같지 않습니다.
1: 예.
3: 그리고 맥이 없고 예, 그랬는데 이 세신이로를 쓴 다음에 소변 차수로도는 두 번밖에 안 봅니다.
1: 예.
3: 그리고 또 예, 저기 이거 한 다음에 이 세신이로를 콩팥이 소화지 있거나 식사도 잘한다.
1: 예.
3: 그러니까 이 등시 나고 맥이 나고 용이 어디나 다 그리고 예, 이 무릎관절도 도와준다.
1: 그래서 그렇죠.
3: 예, 이 루팅 내려갈 때는 좀 힘들었는데 그저에 난간 알지꾸래도 이렇게 내려갈 수 있고
1: 그러면 됩니다. 예,
3: 예. 예 그래서 오늘 예, 이 세신이로 하고 전이 박사로 할 때 정말 좋습니다. 예, 이번에는
1: 그렇죠.
3: 전번에만 더 좋습니다.
1: 이용하기 쉽죠.
3: 많이 주지.
1: 예. 예.
3: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오늘 배달 받자고 전화한 게.
1: 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건강하세요.
3: 네,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지금 저는 전이 박사 먹는 환자입니다.
1: 아, 예.
4: 그러니까 이 저게 다발성 뇌염 세기선과 이 자꾸 어지럽고. 머릿속에 안개 낀 것 같고 정신이 안 나고 슝 하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심장이 안 좋아서 심장 박동이 고르지 못해가지고 뭐 실리부지가 심하니까 막 숨이 찼다 또 이렇었다 하고 또 딱만 소리도 놀라고 했는데 이 하고 예, 선이 박사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한 석 달 먹었는데 지금 그 증상이 거짓말 없어졌습니다.
1: 네.
4: 그게 너무 효과가 좋아가지고 이때까지 우리는 이런 거 안 먹어봤어 믿지 않았는데 남편이 또 예, 체내 세고 콩팥이 아니더니까 소변에 양이 적고 자수 보고 그 허리가 계속 아프고 정신이 나고 감기사도 걸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심이 이로 좋다니까 남편분도 같이 드시면 어떻겠는가 해서 전화드려요.
1: 그렇죠. 이분의 기회입니다. 여사분은 천이 박사 남편분은 세신이로 이 두 가지 제품이 이분의 기회니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4: 그러니까 예, 좋죠. 예.
1: 그렇죠.
4: 예,
1: 예. 너무 좋습니다. 그런 문제가 예.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서 하나는 이게 국가식품의약품감독관리국의 비준호마가 있고 다른 하나는 이게 광고할 수 있는 비준호마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제품들 자체의 조성 자체가 특수조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심로껏 쓰시게 되면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열심히 예. 쓰시기 바랍니다.
4: 예, 이번 활동에 참가하겠습니다.
1: 예.
4: 감사합니다. 오늘이
1: 건강기원입니다.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5: 세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혈전과 제왕단 전륙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절로 가는 사슴의 살과 뼈 및

0: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로운 방법으로 만들어진 절로건과 중약재 쇠약, 당삼, 우슬, 숙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선실 등 32가지 중약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전기를 돕고 건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를 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병 뒤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1: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2: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천이 박사, 이 제품 자체는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죠. 이 제품 자체를 복용해서 10년 누이에 앉아서 뇌졸중으로서 손가락 발가락 깜짝 못하던 사람이 손가락 발가락 다리에 벌레가 기는 감을 느끼고 이 제품을 써서 두 다리 되니까 손가락이 파들파들 움직이던 게 팔을 들어서 머리를 만질 수 있는 이 정도까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10년 신경외과 미국의 박사입니다. 이분이 10년 동안 일어나지 못하던 게 누이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제품이 바로 천이 박사입니다. 천명이 이학 박사가 연구에 매달려서 성공한 CAMP란 이 제품 자체에 속하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여러 가지 40여 가지 질병이 원인을 찾아서 근원에서 해결해주는 생명과학이 최신 돌파성 제품에 속하니까 실 놓고 쓰시면 이 제품 자체는 노련에 들어서서 심장과 뇌혈관에는 특수한 치료, 그 외에도 뭐 여기에 여러 가지 질병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지만 해도 노인성 질병은 모두 따라서 해결받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자체는 지금 그 심장의 집어치료, 먼저 번에 언제 말씀한 거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해도 심장의 집어치료여야 된다고, 집어치는 심려에게도 또 교환해야 됩니다. 집어치란 게 인위적으로 심장을 뛰게 하는 기계를 심장에다 파묻어있는 걸 말하게 되었는데요. 그거 여치 않으면 지금 심률이 1분에 40차 곧만 넘어나는 42차 좌우로 되니까 어쩔 수 없어서 집어치를 해야 된다고 병원에 가니까 결론 내렸는데, 본 제품 천이 박사를 쓰고 나서 심률이 65, 67, 이 정도 60이 벗어졌습니다. 이 정도로 하니까 병원에 가 다시 검사하니까 집어치를 열 필요 없다고 이 정도까지 인정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천이 박사 이 제품 자체는 심장과 뇌혈관에는 특수한 효과를 거두게 되었는데, 물론 누구든지 뭐 이제 뇌졸중이 와서 누에 앉아댕기거나 심장박동이 이렇게 늦은 사람만 쓰는 것이 아니라 심장에 벌써 이상이 생기고 혈압이 높고 혈지가 높고 이런 분들 가운데서도 본 제품 천이 박사를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그런 심장과 뇌혈관의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뭐 어느 순간에 일어나지 못하거나 이럴 경향을 초래할 수도 있게 되어 있으니까, 천이 박사는 심장과 뇌혈관을 개선해주는 데는 특수한 제품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세포의 신호를 세포 내에 전달해서 어느 방면에서 뭐 자율신경이 물나에 오게 되어 있는 걸 그거 조절해줘서 너무 혈관이 굳어있다면 당신이 혈액의 죽상 경합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세요.
3: 예, 세신 1호를 쓰는 가석입니다.
2: 예.
3: 저도 쓰고에 내 동생도 쓰고 부려.
2: 예.
3: 후에 바로 지금 잘 보고 있습니다.
2: 예.
3: 그뭐다 역시 좋지요. 아파면을 예. 관절이든지 혈압이든지 위. 이거 뭡니까 이게 대모로 척척 배출하고 내가 막을 가지고 지고에 위도 좋아지고 식사도 해서 면역력이 높아집니다.
2: 그렇죠.
3: 내 동생도 지금 쓰고 중풍 걸려서 쓰고 좀 살짝 부위 왔습니다.
2: 그럴 때 정신 네. 차려야 됩니다. 예.
3: 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냥 병원에 가서 그냥 뭐 치료를 받고 또 나와서 그래도 아이들은 안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언니가 권장했죠. 우리가 지금 이 세신 1호를 쓰고 나서 지금 효과를 잘 보고, 관절이라든지 신장실하고, 그렇다고 계속 써보라, 써보시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썼습니다. 이미 어제 성탄에 넘었습니다.
2: 예.
3: 쓰니까 영통화 합니다.
2: 그렇죠.
3: 심장도 도달받고, 아, 이러니까 밤에 밤잠도 잘 자고, 예. 아이, 관절 있거나 허리 통세 났었고도, 알아놓고도 오고 하면 소리하고 그러던 게, 예. 지금 이거 쓰고 나니까, 예. 지금 이게 뭡니까? 허리 아래 다리 막 기어나던가 그것도 좀 많이 났고, 예. 그렇답니다. 그래, 그 다음에, 예. 영청하죠. 그거 부위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게 뭡니까? 위도 소화 잘 되고, 밥이라 이전에 막, 많이 먹으니까, 예. 면역력이 제거돼서, 예. 영 그렇습니다요.
2: 예.
3: 근데 이게 나왔어요. 지금 활동한다 지금.
2: 그렇죠. 예예. 예.
3: 그러니까 힘이 나니까. 예. 그 여보는 우리가
4: 다시 동불속 같은 인생길을 헤치며 살아왔기 때문이다. 엄마는 고진감래라는 말과 같이 한편의 인생 드라마를 엮어왔다. 하지만 말이 무거운 우리 엄마는 자기 자랑을 절대 입 밖에 내지 않는다. 어느 주말. 엄마와 같이 TV를 보다가 엄마의 기분이 좋아 보여 넌지시 엄마의 인생사를 한번 들려달라고 졸랐다. 엄마는 작년에 받은 허리 수술이 점점 회복이 잘 된다며 좋아하셨는데 이때 아니면 나중에 들을 기회가 없을 것 같았다. 엄마는 처음엔 별것 아니라며 말씀을 하려 하지 않았다. 내가 커피 한 잔을 타드리며 집요하게 사정해서야 엄마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엄마는 1955년에 도나시 어느 한 시골 농가에서 12번째 자식으로 태어났다. 외할머니는 첫 아들을 본 뒤 그 아래로 자식 10명을 줄줄이 낳았는데 애석하게도 모두 병으로 잃고 말았다. 우리 엄마는 비록 12번째 자식으로 태어났지만 용케 살아남은 것으로 하여 집안의 귀동녀가 되었다. 외조 부모는 우리 엄마를 목숨보다도 더 귀히 여겼다고 한다. 엄마가 태어난 뒤로 동생이 더 태어났는데 그 뒤로 엄마네 3남매는 모두 무탈하게 컸다고 한다. 하여 외할머니는 모든 것이 다 엄마 덕이라며 엄마를 더 끔찍이 사랑해 주었다고 한다. 부모님의 사랑을 한 몸에 듬뿍 받고 자란 엄마는 레이도 바르고 공부도 똑소리 나게 하는 모범생이었다. 집에서는 물론 학교 선생님들까지도 대학생감이라며 그렇게 입보했다. 그러나 세상 만사가 어디 마음대로 흘러가던가. 엄마가 고중생이 되던 무렵 운명의 장난으로 그토록 가고 싶어하던 대학교에 가지 못하고 귀향 지식 청년으로 고향에 돌아가 생산대 노동에 참가하게 됐다. 엄마는 생산대에서도 열심히 일을 했다. 나으른 처녀임에도 헨내기 일꾼치고는 일을 손에 빨리 익히고 열솜씨가 좋아 아들둔 집에서는 모두 엄마를 며느리감으로 은근히 욕심냈다고 한다. 당신은 좋은 신랑감, 신부감으로 월급을 타는 사람을 선호하던 때였다. 엄마에게도 좋은 신랑감이 찾아들었다. 엄마는 21살 꽃 나이에 합신사슴 농장에서 월급을 타는 인물 체격이 좋은 우리 아버지를 만나 결혼했다. 엄마와 아버지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 아들, 딸을 보았다. 아버지가 사슴 농장에서 일하고 엄마가 생산대에서 일했기에 우리 집은 남부럽지 않게 살았다. 하지만 현실에 만족하지 않으셨던 엄마는 더 잘 살아보려는 염원 하나를 가지고 돈 벌기 위해 분주하게 뛰어다녔다. 엄마는 당시를 떠올리며 가족들을 부족함 없이 잘 살게 하겠다는 일념으로 모든 노력을 경주했다고 회억했다. 엄마는 개혁개방의 물결 속에서 마음껏 자신의 재능을 펼쳐가면서 성공하리라 다짐했다. 내가 소학교 3학년을 다닐 때부터 엄마는 여러 가지 일을 닥치는 대로 했다. 보따리 장사, 리발, 명태부업 등 돈이 되는 것은 가리지 않고 다 했다. 특히 1992년부터 시작한 명태부업을 20년 넘게 하면서 엄마는 이학스레 살아오셨다. 그때의 힘들었던 전경을 이야기하는 엄마의 얼굴색이 어둡게 변한다. 웬만한 남정네도 하기 힘들어하는 장사를 엄마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강산이 두 번 변하고도 남을 20여 년을 견지했으니 별의별 갓난신고를 다 겪었을 게 뻔하다. 그 사이 엄마가 흘린 땀이 몇 동이인지는 하늘이 알고 땅이 알 것이다. 동북의 칼바람이 쌩쌩 불어치는 11월 말부터 1월 말까지는 엄마가 가장 바삐 돌아치는 때이다. 주문한 동태가 도착하는 날이면 엄마는 고용한 일꾼들과 함께 큰 덩어리째로 포장되어 온 동태들을 화물차에서 부리워 마당에 차곡차곡 쌓아놓는다. 그리고 매일 저녁마다 마당에 산더미처럼 쌓이는 동태들을 조금씩 집안에 들여다 난로불을 피워 녹여

0: 동태를 녹이는 건 참으로 번거로웠다. 남들은 따뜻한 온돌방에서 꿀잠을 자지만 엄마는 밤새도록 난로 이불 꺼지지 않게 3시간에 한 번씩 난로에 석탄을 넣었다. 새벽이 찾아오면 엄마는 잠을 보충할 새도 없이 밤새 녹은 명태들을 완전히 분리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아침도 먹는 둥 마는 둥 한 채로 하루 일을 시작하는데 한참 동안 삽으로 그 무거운 명태들을 분리하고 나면 온몸이 해나른해 나고 허리가 금방 물러나는 것 같다고 한다. 아침이면 명태 씻으러 오는 일꾼 10여 명이 육석 우리 집에 들어선다. 엄마는 재빨리 이들에게 일을 배치하고 이내 물을 끓이기 위해 석탄을 날라드린다. 일꾼들은 명태를 씻기만 했기에 가진 뒷시중은 엄마의 몫이었다. 뒷시중이 끝났다 싶으면 또 일꾼들의 점심을 해야 할 때가 돌아온다. 하루 종일 일꾼들을 거느리고 명태를 씻고 씻은 명태를 마당에 설치한 달대에 거는 일까지 마무리하고 나면 짧은 겨울에가 소산해지며 하루가 저물어 간다. 깨끗이 씻긴 명태들은 달대에 매달려 겨울 내내 햇빛과 바람의 세례를 받으며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폭신폭신해지는 과정을 거친다. 그리고 가공하면 모두가 즐겨 찾는 상품이 되는 것이다. 한겨울 두 달 반 동안 본격적으로 명태 씻는 작업을 하고 봄부터 여름까지 말린 명태를 내려오고 보관하는 등 여러 작업을 거친 후 장사꾼들에게 불티나게 팔렸다. 그렇게 반년 동안 노력한 보람으로 엄마는 만족스러운 수입을 올릴 수 있었다. 한 해 또 한 해가 가면서 엄마가 명태 부업으로 올린 수입은 우리 가족의 큰 미천이 되었다. 돈이 돈을 낳는다고 엄마는 부업을 해서 번 돈으로 명태 사업 규모를 확장해 나갔다. 몇 년 후 엄마는 활용해서 이름을 대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명태 사장이 되었고 우리 집은 방송에서 날마다 자랑하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만원호로 되었다. 그렇게 돈은 많이 벌었으나 그 사이에 생사의 고비를 몇 번이나 넘나들었는지 모른다. 그 이야기들은 듣기만 해도 정신이 아찔해 난다. 엄마가 명태 부업을 시작한 초기에 우리는 시내에서 도보로 약 한 시간 거리에 위치한 산기슭에 마당이 널찍한 큰 집에서 9년 동안 살았다. 엄마는 여름이면 시가지에서 백미 리발관을 꾸렸는데 매일 가로등도 없는 산길을 오르내렸다. 어느 한 번은 캄캄치랴에 밤길을 혼자 걷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그자들은 엄마의 손발을 꽁꽁 묶어놓고 소리를 못 치게 입까지 틀어막은 뒤 돈이며 핸드폰이며 모조리 빼앗아 갔다. 다행히 물건만 잃었으니 망정이지 자칫 큰 봉변을 당할 뻔했다. 이 일이 있은 후로 돈은 그곳에서 사는 게 위험하여 우리 집은 시내 교외에 있는 마당 넓은 곳으로 옮겨가게 됐다. 하지만 이사를 와서도 엄마는 몇 번이고 죽을 고비를 넘기셨다. 동태를 녹이느라 난로불을 지펴놓고 옆방에서 쪽잠을 잤는데 그만 사고가 났다. 잠결에 매캐한 냄새를 맡고 눈을 떠보니 웬걸 지붕에 불이 활활 탈리고 있던 것이다. 밤새도록 이글이글 타오르는 난로에서 뜨거운 열기가 나와 연통과 가깝게 있는 천정에 불이 탈렸던 것이다.
1: 아, 불이다, 불!
0: 엄마는 놀란 가슴을 부여잡고 마당에 서서 발을 동동 구르며 119에 전화했다. 그리고 한 동네에 살고 있던 딱친구 정희 아줌마한테도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렸다. 화재가 났다는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온 정희 아줌마는 엄마를 보자마자 울먹거리며 이렇게 말했다.
1: 백미 아줌마, 어디 다친 데 없습니까? 잘못되는가 걱정했습니다.
0: 그날 우리 집은 경적 소리를 울리며 고요한 밤의 정적을 깨고 달려온 소방대원들 덕분에 인명피해는 면했다. 그러나 명태가 불에 타서 적지 않은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 세상에 쉬운 일이란 없는 법이다. 엄마는 비록 경제적 손실은 좀 입었으나 목숨을 건진 것이 천만다행이라면서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엄마가 악착같이 돈을 벌었지만 아버지는 돈을 벌려고 일을 벌이는 엄마한테 불만이 많았다. 일찍 젊어서 술 중독에 걸린 아버지는 술을 마시지 않은 날이면 그래도 엄마의 일손을 많이 도와주었다. 그러나 일을 돕는 한편 엄마의 욕심 때문에 당신이 할 일이 태산 같다고 투덜거리기도 했다. 엄마는 다 그놈의 술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아버지를 모시고 연변 뇌과 병원을 세 번이나 찾아가서 금주소에 입원시켜 치료를 받게 했다. 아버지는 금주소에 있는 기간엔 술을 끊었다가 퇴원에 나오면 또 술을 마셨다. 술에 취해 사는 날이 많으니 건강도 좋지 않았다. 중풍만 여러 번 맞았다. 나중에는 치매 증상까지 보였는데 그렇게 집에서 감시해도 자꾸만 집을 뛰쳐나갔다.

아버지가 사라진 날이면 엄마는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아버지를 찾아왔다. 몇 번은 아버지가 시내 한복판에서 휘청거리며 다녀서 아는 분이 발견하고 엄마한테 알려줘 아버지를 집에 모셔올 수 있었다. 엄마는 아버지를 데리고 병원 문턱에 닳도록 다녀왔다. 아버지는 오랜 기간 입원과 퇴원, 재활 치료를 반복했다. 하지만 아버지 병은 좀처럼 낫지 않았고 52세 젊은 나이에 여섯 번째로 중풍을 맞아 쓰러진 후 식물인간이 되었다. 엄마는 아버지를 더욱 극진히 보살폈다. 매일 씻기고 밥을 또 먹이고 배설물을 받아냈다. 장기적으로 누워있는 환자는 조그만 소홀해도 욕창이 올 수 있다는 간호사들의 말을 명심하고 시간을 정해가며 이리저리 몸을 번져주었다. 장사를 하랴, 아버지를 간병하랴, 엄마가 손이 몇 개면 당해낼 수 있을까? 그래도 엄마는 짜증 한번 내지 않고 일편단심으로 아버지 병시중을 잘 들어주셨다. 친척 지인들마다 세상에 지금 이런 착한 여자가 다 있다니 참 대단하오 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아버지는 엄마의 살뜰한 보살핌을 4년간 받다가 56세의 젊은 나이에 우리 곁을 영영 떠나셨다. 내가 엄마에게 고생이란 고생을 다 시킨 아버지가 미웠던 적이 없었는가고 물으니 엄마는 이 가정을 위해 한평생을 같이 분투해온 남편인데 어찌 미워하겠니? 미워한 적 없었고 아버지를 보살피는 건 이 엄마의 숙명이었다라고 대답했다. 엄마의 이 한마디에 나는 콧마루가 찡해났다. 어리고 젖던 시절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되었고 병원 원장으로 활약하고 있다. 매번 환자들이 삼촌의 의술과 품행을 칭찬할 때면 삼촌은 두 말 없이 다 형수님 덕분이라고 하며 자랑을 아끼지 않는다. 일찍 엄마를 여의고 농촌에서 불쌍하게 자란 조카들한테도 우리 엄마는 부모 맞잡이가 되어 그들에게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주면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 1990년대 말 둘째 조카가 한국으로 가려고 할 때 수속비를 마련하지 못해 안타까워하자 엄마는 흔쾌히 10만 원을 얻어주었다. 2004년 큰 조카가 미국으로 외화벌이를 떠날 때도 엄마는 직접 담보를 서서 수속비 30만 원을 마련해 주었다. 그 당시 30만 원은 아파트 몇 채를 살 수 있는 거금이었다. 명태장사를 하면서 신용을 칼같이 지키기로 소문난 엄마가 담보를 서니 거뜬히 돈을 빌릴 수 있었던 것이다. 큰 조카가 출국하면서 소학교에 다니는 아들을 우리 집에 맡겼는데 엄마는 2년간 그 아이를 친자식처럼 키우면서 숙제 검사도 해주고 학부형 회의도 참가하면서 부모 이상으로 보살펴 주었다. 조카들은 우리 엄마가 아니었다면 어찌 시름 놓고 외국에 갈 수 있었겠느냐며 엄마한테 늘 고마워한다. 엄마는 손꼽아가며 횟수를 세어보았다. 옛날 장사를 하면서 7명을 집에 데려다가 거둔 시간이 모두 13년이 되는구나. 평생 대학을 못 간 것이 제일 유감이라는 엄마는 평상시에 자주 사전을 훑으면서 한자 공부를 꾸준히 하신다. 지리와 역사도 좋아해 집에다 지구이며 지도며 역사 관련 서적들이며를 사두고 보구나 한다. 엄마는 평생 공부에 대한 갈증을 느끼는 분이셨다. 그 열정은 여행 다닐 때 지도를 보면서 행선지 위치를 찾아내는 습관으로 그리고 대화를 나누는 중에 생소한 도시 이름이 나오면 지도를 펼쳐보면서 그곳을 확인하고야 마는 습관으로 이어졌다. 사전 몇 권은 몇십 년간 한결같이 집안에서 제일 잘 보이는 거실 문턱 위에 올려져 있다. 모르는 한자가 있으면 그때그때 사전을 뒤지면서 익히기에 사전마다 엄마의 손때가 묻어 볼품없이 너덜너덜해졌다.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라고 이런 엄마의 교육을 받고 자란 나 역시 반듯하게 잘 크려고 노력했다. 소학교를 졸업할 때 나는 학년에서 6년 개근생 겸 6년 사모학생이라는 상장을 동시에 탄 학생으로 됐다. 이제 엄마는 두 손자를 본 할머니가 되었다. 소학교 2학년에 다니는 외손자가 100점을 맞으면 누구보다도 기뻐하면서 나를 보고 합격된 부모가 되기 위해선 매일 애하고 같이 공부를 하는 엄마가 되라고 귀 아프게 일깨워 주신다. 친손자가 운변대회 참가하러 북경에 올 때에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면서 평상시에 모아두었던 돈을 아낌없이 보내주셨다. 명태 장사를 그만두고 아픈 허리를 치료할 새도 없이 엄마는 북경에 오셔서 4년 동안 외손자를 돌봐주었다. 엄마는 매일 의료용 허리띠를 착용하고 가사일과 육아를 도맡아 했다. 엄마의 희생으로 나는 근심 걱정 없이 출근할 수 있었다. 엄마는 장기간 과로한 탓에 허리 통증이 점점 심해져 걷기조차 힘들어 하셨다. 긴 세월 동안 엄마는 무거운 책임을 어깨에 짊어지고 쉴 새 없이 덮쳐드는 인생 풍파 속에서 우리를 지켜내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싸워왔다. 요즘 엄마는 자신을 지독하게 괴롭히는 허리병 때문에 큰 고통에 시달리면서 건강한 허리로 노년을 보내는 것이 소원이라고 자주 얘기하신다. 지난해 7월 나는 엄마를 모시고 북경 적수단 병원에 가서 허리 수술을 시켜드렸다. 수술이 성공적이어서 1년이 지난 오늘 휜 허리가 전보다 많이 펴졌고 걸음도 훨씬 가벼워졌다. 엄마는 딸 덕분에 이런 호강을 누린다고 만년의 웃음꽃을 피운다. 기뻐하는 엄마를 보니 내 마음이 뿌듯해 난다. 세월이 참 빠르다. 눈 깜빡할 새에 이른 고개를 넘어 인생에서 가장 편안한 날을 보내고 있으니 딸아 고맙고 감사하구나. 매 한마디에 힘을 주어 말씀하시는 엄마를 보면서 나는 가슴이 뭉클해지며 눈가가 젖어들었다. 지난 세기 20여 년간 겨울 한파와 싸우며 악착같이 명태부업을 하며 아글타글 돈을 버셨던 엄마. 술 중독에 걸린 아버지 병시중을 들며 아버지를 극진히 보살폈던 엄마. 부모와 자식 그리고 형제와 조카들까지 알뜰살뜰 보살피며 1인 타역으로 정신없이 돌아치며 살아온 엄마. 사회 불행한 사람들을 보면 자기 일처럼

가슴 아파하고 도움의 손길도 많이 보내준 착한 엄마. 인생 전반전에는 오로지 가정과 타인을 위해 무쇠처럼 일하며 열심히 살아오신 우리 엄마다. 그런 엄마에게 나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다. 무쇠 엄마, 내가 제일 사랑하는 세상에 둘도 없는 우리 엄마. 인생 후반전에는 제발 평범한 엄마로 살아가세요. 엄마가 외할머니에게 효녀였듯이 이젠 이 딸이 엄마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엄마를 모시고 그토록 하고 싶어하던 문학 공부도 함께하고 여행도 자주 다니며 인생을 즐기며 삽시다. 오로지 엄마 자신만을 위한 인생 2막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네, 장려상 수상작인 박성화 씨의 수필 무쇠 엄마는 지난 세기 20여 년간 겨울 한파와 싸우며 악착같이 명태부업을 하며 아글타글 돈을 버셨던 엄마, 부모와 자식, 그리고 형제와 조카들까지 알뜰살뜰 보살피며 1인 다역으로 정신없이 돌아치며 살아온 엄마. 사회 불행한 사람들을 보면 자기 일처럼 가슴 아파하며 도움의 손길도 많이 보내준 착한 엄마. 인생 전반전에는 오로지 가정과 타인을 위해 무쇠처럼 일하며 열심히 살아오신 자신의 엄마의 파란만장한 인생사를 쓴 수필입니다. 작자는 수필에서 많은 고생을 하신 엄마가 인생 후반기에는 자신이 하고 싶어하는 문학 공부와 여행을 다니면서 즐거운 만년을 보내시길 기원하면서 자신도 그런 효녀가 되리라는 속마음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시감상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령비석을 품다. 김선희. 모든 만남에 이유가 따른다면 그대 만날 수 있었던 건 천운이라 해야겠다. 생애 몇 바퀴 돌고 돌아 그대 눈망울 섬에 다가갈 수 있다는 건 그대 오름에 기댈 수 있고 그대의 설빔 같은 살레움을 맡을 수 있다는 것. 결코 몇 방울의 눈물로는 품어낼 수 없는 숙명인 것을. 움푹 패인 그대 가슴에 혈맥이 느껴질 때 뚜벅뚜벅 넘나들던 참하고도 수없이 분비는 산과 강물과 협곡들. 뼈마디에 새겨진 마방들의 화인으로 천 개의 달이 떠오르면 천만 개의 릉선을 물고 오던 그을린 상흔들 잊으려 하면 더 검게 타오르네. 그대를 만나고 돌아온 날은 나보다 더 나를 닮은 노을을 밤새 알았다.

봄 초고리 김청관. 아침이 노을 원단 풀어서 동산의 릉선에 펼쳐놓고 햇살의 가위로 마름질한다. 무늬진 무지개 앞섭에 민들레 웃음 톳대고 종다리 노래로 다림질한다. 반달의 솜에 달고 별지 고름 매면 정산이 먼저 입겠다고 가슴을 쑥 내민다.

광명 김영택 어둠의 정막 속에 숨어버린 광명 나 그 광명을 그리며 촛불을 들었다 선구자의 자태를 머금고 하늘 높이 죽여든 광명 나는 그 광명을 따라 한 발자국씩 앞으로 달린다 바람이 세차다 촛불이 가냘프게 한들 한들

어둠에 맞서고 바람에 아랑곳 없이 광명은 그렇게 굳은 절개로 어둠을 이기고 어둠을 밝히며 죽혀든 내 손에서 불꽃을 튕긴다. 앞길을 밝혀준다.

미녀 앞에 굳어 본다. 림금산. 가슴 치는 선율. 이건 절대 인간 세상의 소리가 아니다. 아마도 하늘에서 흘러내리는 천사의 숨결 소리다. 천사의 살결 소리다. 대놓고 찬사를 말라. 선율의 막짐에 해를 줄이라. 너무도 빤히 쳐다보지 말아라. 얼굴선의 눈부심에 티끌이 묻을라. 그건 얼굴이 아니라 그대로 옥이어서 눈으로 보기엔 너무나 아까워 눈 감고 홈으로 느낄 지어다. 그건 목소리가 아니라 그대로 은방울 굴리는 소리여서 귀로 듣기엔 너무도 아쉬워 귀 막고 마음으로 젖어본다.

신달래 강효삼. 하늘에서 내려왔나 땅에서 솟아났나 저기 저 하얀 고무신 사뿐사뿐 마른 나뭇가지 헤치며 산비탈 내려와 쉬고 있는 연분홍 옷차림에 고운 여인들 도로는 키 낮은 참목님 곁에 도로는 이슬 묻은 바위 위에서 땀들이고 있네 해마다 5월 제철이면 늦지도 빠르지도 않게 약속 없어도 찾아와 온 누리의 봄의 시작을 알리는 그 누구보다 반가운 천사들 아름다운 옷차림에서 풍기는 향내음에 푹 젖어 산도 새 산이 되고 계절도 새 계절이 되네.

떨어지다 오경희. 오늘 스카프가 떨어졌다는 말 세 번이나 들었다. 스카프로 벤치에 생각을 메어놓아야 하겠다. 해는 떨어져 오둑스레한데 호숫가 벤치 뒤쪽 마른 풀떼에 떨어진 잠 애인의 무릎에 모록이 쌓였다. 몽롱한 키스에 안개꽃마저 포르스름 풀어져 내리는데 네 번째만으로 떨어졌다는 말 듣는다. 떨어져라 떨어져라 호수 속 깊이 다 떨어져라. 텅텅 비어라 잡병 잡생각 잡념 스트레스 불안 걱정 피곤 다 떨어지는 한 해 되어라.

0: 녹색은 연변의 아름다운 바탕색이고
1: 생태는 연변의 보기한 자원입니다.
0: 봄에는 봄나들이로,
1: 여름에는 피서로,
0: 가을에는 단풍 구경으로,
1: 겨울에는 빙설로,
0: 사시절 매력적인 연변이
1: 연길 녹화 미화 행동으로 한층 살기 좋고 아름다운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0: 연길 녹화 미화 행동으로 주민들의 획득감과 행복감을 한층 제고합시다.

인생의 긴 도로에서 우리의 가슴을 넉넉히 채워줄 독서. 그것은 즐거움이고 멋입니다. 꿈을 이룰 수 있는 길입니다. 전민 독서, 연변 라디오 방송과 함께합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장약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의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특효성분인 파핵용지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심리방은 기와 혀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리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0: 네, 아래 허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장약 심리방 지금 계속 우리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이 방송은 지금 계속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예. 예, 우리 이번 우리 활동 지금 17곽을 사시는 분들 6개월 하고도 9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입니다. 예. 예, 이 우리 활동이 예, 이번 우리 활동이 아주 독특하죠. 예. 이 장약 심리방 한 곽이 가격은 330원입니다. 예. 예, 상대적으로 17곽을 사시면 본약 장약 심리방 5곽 더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 외에도 익성균 3곽하고 백초 궁궐첩 5곽을 더 증송해 드립니다. 36곽을 사시는 분들 7,128원에 살 수 있는데 13개월 하고도 5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입니다. 예. 36곽이 원래 11,880원인데 7,128원에 살 수 있기 때문에 4,752원에 달하는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예, 상대적으로 36곽을 사시면 본약 330원짜리 장약 심리방 14곽을 하고도

0: 현금 132원을 더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 예, 우리 알도 야수소처에, 예, 그 외에도 칼슘 철 아연이 들어가 있는 가루로 되어 있는 영양제 한 통에 두근씩 담겨 있습니다. 예, 두근짜리를 두 통 드리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 계속 한 통이 400g짜리였습니다. 예, 이런 400g짜리를 다섯 통 더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 예, 그리고 또 있습니다. 예, 100가지 중약재로 만든 백초금골첩 10곽을 더 증송해 드립니다. 예, 매일 생방송실에 전화해가지고 문의하시고 약을 선택하시는 분들에게는 바다오리알 한 박스를 더 증송해드립니다. 예, 예, 우리 활동에 참가하실 분들 241-7979번으로 전화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약에 대해서 상세히 료해하시고 선택하실 분들은 상강중의진찰부 2층 따팅으로 올라오셔가지고 동쪽으로 10m 직진에 가게 되면 왼쪽에 중의내과 3이라고 쓰여져 있는 간판이 보이는데 중의내과 3에 찾아가실 것을 알려드립니다. 예, 예, 이 중의내과 3에 찾아가는 분들이 지금 아주 많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서 모든 상담을 진행을 하시고 지금 약을 사니까나 더 좋아하십니다. 예, 예, 오실 때 CT를 했다거나 수공전을 했다거나 화암단이랑 있으면 가지고 오시면 더 좋고 진단이 없으면 중의내과 3에 오셔서 본인이 증상에 대해 잘 상담하시고 약을 선택하는 게 더 좋습니다. 예. 예, 우리 장약 심리방이라 할 때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이야기입니다. 예, 예, 현대적인 고신 기술로 제조한 중약이기 때문에 특별히 흡수가 빠르지요. 예, 예, 드시자마자 1, 2초 사이에 흡수됩니다. 예, 특히는 해발이 4,500m 이상 되는 서장이 설상고원 지구의 야생에서 자란 진귀한 약재하고 서장이 세세대대로 내려온 비밀 처방으로 특수 제조한 국가 보물급 서장약입니다. 예. 선후해서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병을 치료하는 데서 국가 발명 특허를 획득했고 심뇌혈관 질병을 치료하는 데서 특허약 증서까지 있는 약입니다. 예. 예, 이 장약 심리방이라 할 때 심장이 기를 보충해 줄 수 있게끔 심장 경락도 소통시켜줍니다. 예. 예, 그리고 심장이 혈류량을 증가해서 심근세포도 격활시켜주셔. 예. 예, 그리고 주요하게 심장의 에너지를 많이 보충해 주면서 기혈 보충도 해주고 풍한습도 빼주고 콩팥이 허증을 치료해주기 때문에 관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치료효과가 좋습니다. 예, 관상동맥경화라든가 관심병이라든가 협심증, 이 협심증이라는 게 심교통, 허혈성, 심장병 이게 다 한 가지 뜻입니다. 예, 그리고 심근경색, 고혈압성 심장병, 풍습성 심장병, 폐심병을 치료해 주시오. 예, 그리고 새로운 치료 방법인 특효 성분인 파핵용지 효소를 추출해가지고 우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녹여준다. 예, 그리고 통하게 하는 이런 방법하고 세계상에서 제일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해가지고 뇌신경을 빠른 속도로 수복해주고
1: 공격을 했습니다.
0: 예.
1: 그래서 얼마나 큰 시름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0: 큰 시름 들었죠.
1: 그리고 또 이따 말씀드린 새로 인해서 항상 머리가 한 개 끼고들 허리멍텅하고 정신이 나고 계속 어지럽고 귀에서 소리나고 머리에서 소리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약이 좋으니까 다른 약 다 끊고 이 약만 지금 쓰고 있는데 어떤 건 어떤 열 달 넘어 먹었단 말인데 머리 어지럽고 흉하고 그 고란이 그래서 안 지킨 것 같은 증상이 없어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바짝 나는 게 알겠나
0: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예, 이 약을 드시면서
1: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결국 관절이 아이도 통 것도 관절도 많이 좋아지고 그래서 저는 이 약을 지금 계속 장보하려고 쌌습니다. 근데 어제 어머니 절에서 친구랑 같이 밥 먹게 했는데 내 친구의 신자의 아이 좋답니다.
0: 아, 예.
1: 그래서 약도 이런 약, 저런 약 많이 쓰는데 어째 심률이 개별 아이들은 계속 140 내지 150이 뛰어서 걱정하더라 마침에 이 약이 좋을 것 같은데 하여간 아금니 선생하고 좀 물어봐달라. 자기 좀 약 쓰겠다는 게 돈의 문제 아니라는 것이 내 건강의 숙제니까.
0: 그렇죠. 예. 예.
1: 그래서 선생님만 쓰기 좋다면 오늘 얘기해서 자기 배달 받겠다고 합니다.
0: 예, 이게 심률이 140개, 150개씩 이렇게 뛴다지합니까? 예, 이게 심률 문란이 나타나는데 어째서 심장병에 좋다는 약들을 많이 드셨는데 효과를 못 보는가 하면은 우리 무슨 일에 부딪혔을 때 매우 놀라죠.

0: 예, 그럼 심장이 아주 빨리 뜁니다. 예. 예, 그리고 매우 기쁘면 또 기분이 아주 좋아집니다. 예, 심정이 유쾌해지죠. 예. 그럼 그 기분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면은 전체 신경계를 말하는 겁니다. 예. 예, 우리가 매우 놀랐을 때 심장이 두근두근 빨리 뛰는 게 바로 신경이 심장을 공지하고 있다는 걸 설명해 주는 겁니다. 예. 심율이 빨리 뛰는 예, 이런 분들 단순히 심장병을 치료해 주는 약만 써서 그 심율이 제대로 돌아 모은다. 예. 정상을 예, 예 이런 분들은 이미 전체 신경계가 붕괴 직전에 이르렀기 때문에 수선 먼저 신경쇠약 증상을 잘 치료해줘야만이 심장이 빨리 뛰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죠. 예. 우리 장약 심리방 볼 때 세계상에서 제일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해가지고 신경을 수복해주고 신경쇠약 증상이랑 신경물란이 온 것을 치료해주고 또 신경을 강하게 해 줍니다. 예. 예. 그리고 우리 이 장약 심리방에 보면은 신경을 안정시키고 신경쇠약 증상을 치료해 주는 이런 성분이 몇 가지 들어갔습니다. 예. 천궁이라든가 지룡이라든가 홍경천이라든가 담남성이 들어갔기 때문에 먼저 신경을 치료해 주고 그리고 원래 이 우리 장약 심리방 볼 때 심장병을 치료해 주는 게서 또 제일 그 띵지약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이게 신경계통을 수복해 해주면서 신경을 보양해주고 또 수복해주고 이래기 때문에 예, 신경을 또 재생시켜주는 이런 우리 약입니다. 예. 이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라는 게 세계 의학계에서 공인하는 독특한 신경재생제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쓰면은 심장이 빨리 그렇게 뛰는 이런 문제가 회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 그분한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
1: 예.
0: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9번 보고.
1: 예, 잘 알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0: 건강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예,
3: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3: 저는 이 장약 심리방 먹기 전에 저약인 고혈압약을 20년 동안 먹고 살았습니다.
0: 네.
3: 고혈압약에 어떤 때는 세 가지씩 먹을 때도 있었습니다. 2년 사후에 장약 심리방 먹으면서 몇 가지 묵던 혈압약방에 와두팔만에 끊어버리고 이 장약만 먹고 있는데 혈압보고리 그렇게 발된다. 신경성으로 계속 소진하여 12년 동안 고생했는데 반년 먹고 완전히 소진하지 않아 너무 좋습니다.
0: 예.
3: 그리고 영역병원에서 검사한 게 다발성 뇌경색이라 합니다.
0: 예.
3: 예. 그래서 그런지 머리 안에 안개 낀 갖고 가만히 누워 있어도 집이 빙빙 돌아가는 것 같고 등이 안 납니다. 예. 그런데 이 약 먹으면서 머리 어지럼증에 이상이 없었습니다. 지금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바닥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0: 그렇죠. 예.
3: 예. 그리고 얼굴에 검정 부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약 쓰면서 검정 버섯이 없어지고 얼굴 색이 좋아지면서 보는 사람마다 이뻐졌단다.
0: 예, 검정 버섯이 없어지고
3: 내 친구와 친척들이 여러 명이 쓰고 있는데 쓰는 사람마다 다 효과 좋다면서 엉겨나도 괜찮은다.
0: 하하, 예.
3: 예, 우리 원대학에 다니는 친구가 손등도 붓기고 다리랑 발등이랑 붓긴단다. 이런 사람도 이왕 먹으면 붓기는 게 내
0: 예, 이게 손등이 붓기고 또 발이 붓기고 발등이 이렇게 자수 붓기는 이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원인이 여러 가지입니다. 예. 이게 첫째로는 심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들을 보면은 신체 내의 우리 수분이 축적되게 하는 원인을 유발하게 하기 때문에 손발이 붓기죠. 예. 우리 장약 심리방 보면은 심장 기능이 떨어진 것을 치료해 주는 데서 제일 좋은 약이지 않습니까? 예. 이런 원인을 해결해 주기 때문에 손발이 붓긴 게 내려갈 수 있습니다. 예, 이분이 예, 콩팥이 기능을 높여주면은 예. 그리고 또 이게 그 콩팥이 기능이 또 많이 떨어진 이런 분들 보면은 이제 금방 심장 기능이 떨어진 이런 분들이 앞에서 이런 그 증상이 나타날 수 있죠. 예. 그리고 이게 콩팥이 기능이 또 떨어졌다 할 때 몸속이 수분화하고 전해질이 균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또 손발이 붓깁니다. 예. 이 전해질이라는 거는 또 예, 나트륨이라든가 칼슘이라든가 또 그 칼륨이라든가 예, 마그네슘이 예, 이런 걸 말하는데 예, 이런 농도 범위 내 정상 범위 내에서 유지돼.

0: 생리 기능이 정상적인 운행을 보상해 주면서 원래 동태 평형 상태를 이뤄줘야 되는데, 그 콩팥이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들 보면은 몸속이 수분하고 또 전해질이 균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손발이 많이 붓기죠. 예. 이 약은 콩팥이 기능이 떨어진 분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성분인 우슬이라든가 지룡이라든가 홍경천이 이런 게 들어갔기 때문에 몸속이 수분하고 전해질이 균형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손발이 붓긴 게 내려갈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이 또 이게 또 그 손발이 그 붓기는가 하면은 간 기능이 떨어지면은 단백질 표준이 정상 표준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손발이 또 붓기게 됩니다. 예. 우리 이 장약 심내방에 보면은 간 경락에 들어가서 간 기능을 높여주면서 이 단백질 표준을 정상으로 유지시켜주는 이런 성분이 들어갔습니다. 예. 소홍화, 이게 소홍화라는 게 서장의 홍화를 소홍화라기도 하고 또 장홍화라기도 합니다. 예. 이런 소홍화랑 당귀랑 소목이랑 또 천궁이랑 우슬이랑 또 담남성이라는가 지룡이 들어갔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 표준을 정상으로 유지시켜주죠. 예. 그리고 또 이 정맥 혈액이 역류장에는 하지 혈액 순환이 또 많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혈액이 체내 순환을 거친 후 그 정맥기를 통해 가지고 심장으로 돌아가는 과정에 장애가 생기면 하지 혈액 순환이 하지 혈액 순환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손발이 많이 붓기게 됩니다. 예. 이 우리 장약 심리방 보면은 혈액 순환을 잘 시켜주는 약이라고 딱 약과기 치료 범위에 밝혀놨습니다. 예. 그리고 서상약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 거신도가 높은 이런 약입니다. 예. 우리 이 장약 심리방은 이 약재들 자체가 다 해발이 4,500m 이상 되는 그런 높은 곳이 야생약재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오염이 없고 이런 약재들로 만든 약들이 많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분한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2417979번으로 그분 보고 전화하라 하십시오.
1: 예, 감사합니다.
0: 예, 안녕히 계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이 장약 심리방 우선 5년 이상 들고 먹고 있는 한화입니다.
0: 예.
3: 저는 이곳 이전에는 오시산이 두 번 와가지고, 처음에는 그나마 기억이 없고, 잠 못 자고, 그 다음에는 어지럼증이 나고, 그 다음에는 머리 허리멍텅 하더라 말입니다. 근데 대파 오니까만, 그 다음에는 이 반신 잘못 쓰고, 눈이 다 덮이고, 거기 얼굴 마비 오고, 그 다음에는 해가 뻣뻣하니까, 양이나, 이제 뭐, 밥이나, 무슨 먹자 해 말하자도 입이, 이렇게 해갖고, 그 다음에 서 땡기면, 언어가 잘 되지 않고,
0: 예.
3: 그 다음에 밥 먹 때도 줄줄 내려오고, 그 다음에 양이나, 무슨 뭐, 이렇게 물이나 먹자 입질 하자면 아래 태극진에 떨어가지고, 도모서 타는 병원에 이사들 친구 암만 많이 했습니다. 또 타는 약도 이 방송 광고기 하는 말 줘서 말 타이소 타는 약은 다 써봤지만 얼마간 치료되고 치료 안 되더란 말입니다.
0: 원래 이 중풍이라는 게 어느 정도까지만 치료되고는 잘 치료가 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3: 맞습니다. 예. 선생님 말씀에.
0: 이렇게 강력한 약으로 치료해주니까나 그만큼 치료해내고 있는 게지.
3: 예, 그래다 예. 선생님 강의 들은 게 딱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4,500m 이상 고산지대 야생약별 만든 약이라고 가까듯이 5년 연구를 했다 하지. 투크를 받은 투표약을 옛날에는 쌀리약은 만해도 투표약.
0: 증서가 있는 약입니다.
3: 어때, 뭡니까? 예. 예. 그리고 신호시발 병이 그 증서 있다 하지. 공주치가 딱 중풍을 좀 치료한다고. 그러면은 심근경 세계 관상동맥이 뇌동맥 경화에 모든 것 관심병 다 치료한다니까 요약은 딱 쓰면 내가 여기서 효도 보겠다 해서 자식들 반대도 광고약 어떤 어머니 그만하시고 그만 썼으면 어떤 아약이는가 하고 쓰지 말라는 것도 내 요약만 딱 어제 내게 딱 들까쳐다 하고 그래서 반대로 거부하고 그래서 내 써다 말입니다.
0: 그런 게 잘 딱 씌어있는 거 보고 쓰는 게 원래 기본이 기본입니다.
3: 야, 예. 이 와본 그게 정말 딱 선생님 예. 말씀 딱 맞습니다.
0: 기본이 기본이
3: 그래 그래 정말. 나는 지금 이 걸른 것도 아무도 이렇게 문제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할 수 있고 이 눈이 다 폈던 것도 사슴 도와준 게 다 이렇지. 아이 그런 뭘까 얼굴 마비되 말하잖아 먹잖아 이렇게 안에 새 말하면 뽀뽀돼서 그다음 말도 제대로 나 못 간단 말입니다.
0: 예.

0: 하루키는 다가와 됐습니다. 야, 약을 선택을 맨발했길래서, 그, 뭘까, 이 심장 것인지 체시돼가지고, 이 두자를 하나 든 사람인데, 요알링이 불려가지고, 치료랑 받고 이랬댔는데, 아이, 다른 약, 심장약이 좋다는 건 많이 쓰지만, 쓰면서 계속 병원 치료를 조언받아야 되고, 치료를 받아야 되고, 이러더란 말입니다.
1: 예.
0: 그러다가 이 약 딱 쓴 게, 지금은 마음대로 편하게 반듯하게 누울 수 있고, 옛날엔 딱 눌러나, 뭐, 숨 못 쉬게 해서, 바닥 딱 일어나 가슴 칠 때도 많고.
1: 심장 빼 있는 사람 그걸 쓴다, 원래.
0: 예, 우리 예. 식구들은 그래서, 우리 집에 영감은 전원 아무 때도 다다 잘못 될 사람이라 했습니다. 이런 게 이거 먹으면 그 지금 심장이 얼마나 편안하고 숨이 따라 올라오지. 앞뒤 가슴 빨래처럼 죄 싸매고도 아픈 동통이 없어졌지. 심률이 배차 넘어 뛰는 게 좋아졌지. 약은 확실히 좋은 약입니다. 내가 이 혈압이 혹 나자는데 이 약 쓰면 기울 부족이 해결될까? 혈압도 차츰차츰 다 정상이 되고.
1: 이 약은 이 기를 소설해주고 기를 보충해주고 혈을 보충해주는 약이라고 딱 쓰여있는 약입니다.
0: 맞습니다. 최근에 네. 야도 녹은 되는데 지금은 99년 올라서 모두 나가면 옛날에 먹고 사는 게 지금은 보기 좋답니다. 얼마 좋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약이 정말 우리 정말 환자들이 이런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이런 약입니다. 저도 말고 정말 이 약만한 약이 써보니까 고산지대 옛날에 서장약이 좋다해도 써먹보니까 몰랐단 말입니다.
1: 써봐야 알죠. 예.
0: 약제 이래오니까 주요하단 말입니다.
1: 그게 중요합니다.
0: 이 약제하고 예. 이 고산지대 야생약제가 왕성 천차만별 차.
1: 이 같은 홍화를 해도 이 그 이 서상이 해발이 그렇게 높은 곳에 야생약재로 만든 홍화하고 예 그리고 이 평지에서 깨고 해발이 낮은 데서 막 그 이 홍화를 그게 완전히 그 약 효과가 다릅니다.
0: 그렇습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1: 예,
0: 그래서
1: 완전히 다릅니다.
0: 얼마나 선생님이 이렇게 좋냐고 알선해주길래 행복하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이야기에 있으면 죽었는지 무슨 어떻게 하고 지금 헤매고 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1: 선택은 맨발한 게입니다. 기시
0: 네. 정말 선택은 예. 잘했습니다.
1: 네.
0: 선생님께 항상 고맙다는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내가 이렇게 좋으니까 우리 집 여기 옆집에 할머니도 이렇게 그 파진성 병을 해가지고 만년은 파진성 병이 아니라고 중풍 맞아서 그리고 단지 손을 떨어가지고 좀 음식이랑
1: 파진성이라는 게 종이는 중풍이 한계 유형으로 원래 보고 있습니다. 서인은 중추신경계통이 그 질병으로 보고 있지만
0: 예,
1: 변성 질병이라고 본다. 그게
0: 놓고 음식 잡수 된 게 어쩌면 무슨 대비를 다 두실 수 있고 그러니까 이 팔에 딸도 용 지금 좋아한다.
1: 예.
0: 그래서 이번에 어디 갔다 오다 내고 활동에 참여 못했다고 오늘 아침에 와서 활동 계속 있는가 며칠이
1: 활동 지금 계속 합니다.
0: 예, 그 안에 오래비도 봄하다가 지금 새겨와가지고 이거 쓰고 있는데 그래서 이 서류를 쓰다가 좀 어떻게 배달해 줄 수
1: 예, 될 수 있습니다. 예. 241-7979번으로 그 할머니 보고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0: 예, 알았습니다. 전해
1: 예, 건강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1: 예. 말씀하십시오.
3: 예, 우리 방송 지금 잘 듣고 있습니다. 우리 예. 약 썼길래 우리 집행에서 말이에요. 그 불안한 게 없습니다. 우리 아빠의 한일을 이나 저 혈압약 먹고 살았습니다. 혈압이 높아서 중풍이 걸릴까봐 불안해가지고 계속 먹었는데 어느 때에 까바당에 이거에 중풍이 걸려 녹음이 걸려가지고 엄청 고생했습니다. 네, 그런데 예, 무식한 말로 예, 반병신이 거의 되다시피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지 못해가지고 계속 추운
1: 나고 상하고
3: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예, 심장이 나쁘고 그다음에 하늘아프가 다 나빠서 밥도 잘못 먹고 밤에 잠을 못 자고 그다음에 입 들고 손을 떨고 이력 소리 흔들흔들하고 다스포지지 못하고 거짓이하고 막 따할 때 이렇게 걸었을 때였습니다. 중풍이 걸리니까 방법이 없을 때다. 방법이 없더라고.
1: 중풍이 얼마나 중요한
3: 약 다 먹어도 그래서 임시 구급이나 하진 않을 때다. 그래서 죽지 않았거나 살아가고 이랬는데 아우 병원에서 나가라거나 어찌나 열이 건져지는지 그래 나와가지고 수탄약 쏘도 아이 됐대다. 그래서 어느 날에 방송 간거 들었는데 이 서장약이 그렇게 4,500m 이렇게 높여서 이렇게 자란 이런 거에 사연이는
1: 야, 우리 홍경천은 5,400m에서 자라는 게입니다. 홍경천은
3: 예. 거예요. 이 약에 했다니까 나 이 약에 좀 무릎 한 막 바꿔먹는 뭐 좋다리만 이 우리도 어떤 이 약이 바꿔 먹어보면 무슨 어떻게 했는가 해서 그래서 그 쓰기 시작했는데 소매는 별로 모르겠을 때다. 여기 한 열흘 숨은 왔으니까 내 발이 좀 당겨서 먹고 해서 맥이 나왔대다. 맥이 없어서 그래야 된 게 이런 게 사사사사 석 달 됐거나 이 밥을 완전히 잘 먹고 해서 눈이 똘똘해집대다. 그런 게 야득달 먹으니까 혈압이 안 끊었습니다.
1: 끊을 수 있습니다.
3: 그다음에부터 나댕기기 시작하는

0: 이게 예매이나간에 순결이여 살랑살랑 그 난간 짓고 다니고 이래는 게 지금은 완전히 좋아졌습니다.
1: 아.
0: 예, 지금은 혼자 막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1: 전이시요.
0: 예, 상인어라도 되니. 이야기서만 맨 이야기가 한 가지입니다. 정말 이런 약을
1: 자기한테 배 치료 잘 되면 그 약이 다 그게 좋단다. 그렇습니다.
0: 아, 그렇죠. 예. 아니죠. 누가 돈 팔고 이약 쓰겠습니까?
1: 그렇죠.
0: 안개라 정말이. 그래 심장 나빠서 그래 된게 얼마나 좋아졌는지. 그리고 나도 신경질이 많고 심장 탁탁탁 뛰고 어떤 때 나이 뛰고 불안하고 밤에 자지 못하고 매장질이 나고 변비 없고 그래서 이러고서 이렇게 다리 아프고 허리 아프고 해서 또 머리 얼빤하고 이러고 당기던 게 지금은 같이 먹는지 지금 똘똘해져서 우리인데 해피장이는지 아니면서 손에 가서 보고 치고 또 저기서도 오라고 맞전에서도 오라고 어디서 오라고 해 달아댕깁니다.
1: 아유,
0: 달아댕깁니다.
1: 약, 예. 약 덕분에게도
0: 예, 예,
1: 이렇게
0: 예,
1: 정상적으로 그럼, 활동할 수 있어 얼마 좋습.
0: 좋게 많이 했으니까 아이고 날아다니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이런다. 눈썹만 욕받았을 때 이뻐졌다 그때보다 이랬다 칭찬합니다.
1: 혈액순환이 잘
0: 그러니까
1: 되면서 좋아하십니다.
0: 이 약덕입니다. 예. 약을 써도 어디 어느 말 듣습니까.
1: 맞습니다.
0: 그래서 나는 영 기분이 좋습니다. 내일도 또 가야 됩니다. 춤추고 한대리 예.
1: 예, 예, 열심히 우리... 다녀야죠. 예.
2: 네
1: 여보세요.
2: 네, 전화가 끊겼는데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기가 있다가 깜빡이 얘기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선생님.
1: 예.
3: 예, 서장이하고 이 심리방에 우리 남편이 중풍하다 이랬었는데, 정말 숱한 곳에 다 하다가 이 약을 써서 얘 살아났습니다.
1: 네.
3: 그래, 혈압도 140이지, 혈질이란 게 아예 높지, 그 다음에 심리라는 게 640개 뛰지, 사람 지내 걸지도 못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 약을 쓰고 얘 숱한 약을 다 썼습니다. 그렇지만 효과 못 볼까? 이 약은 정말 이렇게 뭡니까? 이 서장의 약이 4,500m 이상의 약이, 그게 난 한 구머리 든 게 네 가지야. 약이 들어왔지 그러니까 선생님.
1: 맞습니다.
3: 예,
1: 예 네 예. 가지 약제가 그 서상에서는 그걸 예, 루안황진이라 하고 합니다. 예, 홍경천하고 예. 지령하고 서홍화하고 천궁 이거 예, 루안황진이라고 합니다.
3: 예, 그리고 또 이 다 4,500m 이상인데 또 홍경천은 5,400m 이상이니까 그러니까 연변은 이런 좋은 약이었고 이런 높은 곳에 이름이 있는 이런 약들이 아직까지 나는 못 듣고 못 봤어요.
1: 연변에는 장백 사이가 예. 1,500m밖에 안 됩니다.
3: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약을 써서 혈압이 낮고 10달 숙이니까 혈압 약을 떼지 아, 심률이 140개씩 뛰던 게 또 나사졌지 아, 그 다음에 숨이 자고 변비가 했더니 이게 범위가 높지 그러니까 예, 효과와 예. 효과 보는 얘가
1: 그렇죠.
3: 예, 선생님. 예, 그래 그러니까 이건 우리는 그래서 투표약 증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썼고 또 우리 병들이 또 이렇게 중풍을 치료한다, 심근경색을 치료한다, 그다음에 또 이렇게 뭔가 여러 가지 동맥경화를 치료한다. 그 수치로는 약하게 딱 써 있을까요?
1: 쓰여 있습니다.
3: 우리가 돼 있나서라 말입니다, 선생님. 네, 예. 예. 예. 그래서
2: 네.
3: 예, 그래서, 예, 그래서, 예, 앞으로 이 약을 계속 쓰겠는데, 예, 요번에 우리 학동에, 우리 또, 뭐니까, 현전에 또, 한 분이 또 오빠 쓰는 분이 있습니다. 걔 두 분이 같이 싸자고 그랬다.
1: 예, 싸시려면, 예, 2417979번으로 지금 전화하십시오, 예.
3: 예,
1: 예 건강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예, 말씀 주시죠.
1: 예, 우리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는 세계 이학계에서 공인하는 독특한 신경재생제입니다. 예, 예, 특히는 신경계통질병에서 나타나는 신경성 고혈압이거나 신경성 심장병, 신경성 위병, 신경성으로 귀에서 소리 난다거나 또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뇌위축이나 파키슨병으로 또 고생하시고 있는 분들 또 잠을 너무 많이 잔다거나 또 잠이 오지 않아 고생하신다거나 그 신경성을 인해서 이런 분들 장약 심리방을 쓴다 할 때 치료에서 또 독특한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는 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241-7979번 241-7979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이었습니다. 주한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전역 체험구 건설을 깊이 추진하고 주한민족 한가족의 정감교대를 끈끈히 하기 위해 올해 5일 연휴 기간 우리 조에서는 다채로운 연변에 와서 변강촌광 감상 주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행사에서는 전국 각지 214 가구 가정을 연변에 초대하여 현재 가정과 동심원을 그리고 우정을 돈독히 하게 했으며 연변의 역사 저력과 민속 매력, 변경 풍광과 민족 온정을 느끼게 했습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원에서 경쾌한 농악무 북소리가 울려 퍼지며 순식간에 관광객들의 열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맑고 우아한 통소 소리와 향이 풍기는 떡, 정교한 종이 공예 등 무형 문화재가 소통 체험 중에서 전성되게 했습니다. 연변 박물관에서는 1년의 몰입식 문화활동이 열려 많은 외지 관광객들을 끌어내 이들이 심오하면서도 유서 깊은 중화문화를 감수하게 했습니다. 료뇽 대련 주민 리나입니다. 무형문화재 공연을 보고 많은 무형문화재 종목을 체험했습니다. 막걸리와 떡을 맛보고 종이 등도 만들었어요. 너무 즐거웠습니다. 사회구역에 들어서면 민족융합이 더 온정 있게 느껴집니다. 관광객들은 조선족 전통 복장을 입고 조선족 할머니들이 배워주는 대로 김밥과 배추김치, 온면을 만들어 보면서 음식 배구에 민속기옥과 생활시혜를 몰입식으로 체험했습니다. 관광객들은 연길청년관에서 조선족 손북공유를 관람하고 팥죽이며 연변 특색 무침 음식을 맛보면서 전통 제조기의 소개를 경청을 했습니다. 산동 청도주민 청소홍입니다. 삼일꾼들의 설명 소개를 통해서 이 음식 배후의 문화 이야기를 알게 됐고 민족문화 융합의 독특한 매력을 느꼈습니다. 이는 단순한 미각적 향수일 뿐만 아니라 문화적 훈도이기도 합니다. 연결시 신흥가도 자원봉사자들은 열성 문화관광 안내원 역할을 하면서 모든 방문객들이 조선족 문화와 현대소류의 융합을 체감하게 했습니다. 연결시 신흥가도 민흥사배구역 당위서기 지춘장입니다. 이번 방문 체험을 통해서 관광객들이 연길의 청춘 활력과 문화 저력을 느끼고 여러 민족 주민들의 왕래 교류 융합을 촉진하며 민족 단결의 리념이 문화 관광 체험 속에서 마음속 깊이 스며들었으면 합니다. 변강 풍경이 사람들을 매료시키고 모두는 하나가 되어 춘광의 심신을 맡깁니다. 훈천시에서는 접대 봉사를 말씀드렸습니다. 고속도로 입구에서부터 관광구까지 곳곳에서 열정과 따뜻함이 넘쳤습니다. 길림시 주민 량선생입니다. 인터넷에서 훈천의 이 행사를 보고 신청을 했는데 이번 기회가 생겨 참 좋았습니다. 훈천시 단위 통전부에서 이번 기회를 줘 가족들과 함께 놀러 왔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도만강반의 춘광은 완연하고 국문 나래에는 가국정이 깃들어 있습니다. 도문시에서는 국문 성대한 광경, 경계강 춘광, 무형문화재 문맥, 민속풍정, 향촌새 모습을 핵심 내용으로 외지 가정과 본지 가정이 결연 맺기를 하고 공동건설에 참여하게 초대해 몰입식으로 체험하도록 하고 변경도시의 특이한 매력을 전경으로 보여줬습니다. 흥룡강성 할빈 주민 풍타키입니다.

0: 저희 다채로운 연변케를 행사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번 여행은 정말 좋았어요. 도만강 광장이 너무 북적이었고 국회 기양색이 아주 장엄했습니다. 정체로운 민속 가무공연도 있었는데요. 직접 장구 연주를 체험하며 조선족 전통 악기의 예술 매력을 몰입식으로 느꼈습니다. 도라시에서는 현지 가정과 초대받은 외지 가정이 교류를 맺고 동행하는 방식으로 호수 풍광과 산간 꽃바다를 감상을 하며 음식을 맛보고 일상을 나누며 우정을 증진하겠습니다. 길림 백성 주민 진영준입니다. 변강 소도시의 매력을 깊이 느껴보기는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곳의 따뜻함을 진심으로 느꼈습니다. 모두들 낯설지가 않았고 진정으로 대했습니다. 서로 돕고 생활 이야기를 나누고 문화를 이야기하는데 마치 한 가족 같았습니다. 이 기억은 오래오래 제 마음속에 남을 것입니다. 이곳의 아름다움을 주변 모든 사람들과 나누겠습니다. 도나시 당위 통전부 부부장 장수겸입니다. 모두가 같은 노래를 부르고 같은 춤을 추며 같은 밥을 먹고 같은 명절을 보내는 게 바로 주한민족 한 가족의 가장 생생한 묘사입니다. 이번 행사는 변강의 장엄하고 아름다운 춘광에 대한 전시일 뿐만 아니라 체감할 수 있는 효과적인 주한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플랫폼이기도 합니다. 화룡시에서는 꽃을 매개로 명절의 친구를 만나며 팔방 관광객이 진달래를 감상하게 초대했는데 짙은 민족 풍경은 삽시의 관광객들의 열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남 복양 주민 고광여입니다. 여기서 저는 진달래 축제를 통해서 화룡의 다양한 무형 문화재를 느꼈습니다. 조선족 특색이 다분한 이 소도시는요, 저에게 많은 기쁨을 안겨주었고 돌솥 음식 냉면 떡을 비롯해서 모두 너무 놀라웠습니다. 용정시 안도현 왕청현에서도 다양한 형식의 행사를 했습니다. 초대받은 외지 가족과 현지 주민들을 함께 봄 구경을 하고 우정을 나누며 연변의 민속 풍경을 몰입식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춘광을 약속으로 동심을 다리로 삼아 이번 5.1절 연휴 기간 전주 각지에서는 민속체험, 문화교류, 변경관광, 미식공유, 자원봉사 등 다양한 행사로 여러 민족 주민들이 함께하면서 묘의를 기피하고 소통교류 가운데서 정을 돈독히하며 한마음으로 즐기는 과정에서 공감대를 모으게 하여 민족 단결의 따뜻한 한포 한포의 그림이 연면대지에 서서히 펼쳐지게 했습니다.
1: 바닥재 가공은 훈춘 종합보세구 보세가공 전통산업 중 하나인데 단열 내 중국 제조 표식이 부착된 바닥재가 여러 국가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장춘세관 소속 훈춘세관에서는 지역산업 특색에 입각해 기업의 수출 난제를 정확하게 해결했습니다. 올 1.4분기 훈춘세관이 감독관리한 바닥재 수출액은 2,800만 원을 넘어 동기 대비 23.8% 증가했습니다. 요즘 훈춘 종합보세구는 활기차고 분주한 모습입니다. 훈춘 흥가 바닥재 유한책임회사 창고에서는 총 5,077평방미터의 중국 제조 바닥재가 순조롭게 적재를 마쳤습니다. 이 제품들은 대련 대오만 세관으로 운송된 뒤 국제 화물선을 타고 독일 등 유럽연맹 국가로 향할 예정입니다. 훈춘 흥가 바닥재 유한책임회사 부총경리 랑연염입니다. 세관에서 기업에 정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관할지 신고, 통상고 검사 방식을 적용해 우리의 통관 속도가 제고되고 비용이 절감되는 등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훈춘세관에서는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비해 규범화 신고, 고효율 통관 등 분야에 초점을 맞춰 특별 정책 설명회를 개최해 기업이 정책 혜택을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군의 직접 환적, 신속검사, 즉시 통관 등 일련의 편의화 조치를 혁신적으로 시행해 통관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기업 운영 비용을 절감해 바닥재 가공기업의 수출 규모 확대와 질 제고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훈춘세관 종합보세구 감독관리과 부과장 류우함입니다.
2: 훈춘세관에서는 종합보세구 정책기능 5세를 충분히 발휘하고 지역 실정에 맞춰 정밀하게 시책하고 있습니다. 감독관리 모식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봉사 효능을 높이며 기업의 규범화 신고,

0: 오효율 통관 등 관련 정책 설명을 진행하고 신속 검사, 즉시 통관 등 편의 조치를 추진해 바닥재 가공기업의 수출 확대와 질 제고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1: 일전 연결 인터넷 인기 간판병 맞은 쪽에서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연변 우선 틱톡 계정 실외 생방송이 펼쳐져 지나가는 흐름을 관람 흐름으로 전화했습니다.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연변 우선 생방송 프로젝트 방송 주관 공혜원입니다. 우리 생방송실은 5.1절 연휴 기간을 계기로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연결 인터넷 인기 간판별 현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김치 냉면을 물론 일회용 시식 음식도 많이 준비하여 전국 각지에서 온 관광객들이 생방송 현장에서 연변 특색 미식을 맛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춘원 연변 꽃길 여행 연변 봄철 계를 행사 중 다채로운 연변 예술 함께 즐기기 5.1절 문화쇼의 중요한 일환으로서 연변 우선 생방송실은 연휴 오프라인 고객 흐름과 전파 효과를 적극 활용하여 지나가는 흐름을 관람 흐름으로 정밀하게 전화했습니다. 이로써 연변 특산 일괄식 주문을 실현하며 오프라인은 인기를 모으고 온라인은 전화를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행사 현장에서는 연변 커피 장터도 열렸고 연변 좋은 상품 특색 전시 판매 구역도 조성되어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쇼핑하도록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0: 올해 5월 5일은 28번째 세계 천식일입니다. 연변 조이병원에서는 6일 세계 천식일 무료 진찰 활동을 펼쳐 대중이 천식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과학적으로 예방하며 증상에 따라 정확히 치료하도록 인도했습니다. 활동 현장에서 연변 조이병원 호흡내과 의무 일꾼들이 환자들이 제기한 천식 예방퇴치 관련 질문에 대답하고 환자들의 구체 정황에 근거해 맞춤형 관리 방안을 제공했습니다. 아울러 주민들에게 혈압 측정, 이혈 압도 체험 등 일련의 무료 봉사를 제공했습니다. 전문가의 소개에 따르면 천식은 예방 통제가 가능한 바 관건은 규범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약물을 규범적으로 사용해야만 급성 발작의 위험을 줄일 수 있고 장기적인 관리를 견지하는 것이 천식을 통제하는 관건입니다. 환자들은 천식을 정확히 인식하고 자기 관리를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변 조이병원 호흡내과 부수임 이사 란영입니다. 기관지 천식의 방호 조치에는 유발인자 피면, 알레르기원을 멀리하는 것, 규칙적인 생활습관 및 정서적 안정보장, 담백한 음식 섭취 등이 있습니다. 치료 방법은 천식 완화 약물을 장기적으로 흡입하거나 구복하는 것입니다. 의심스러운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1: 10일 오후에선 2026 중국축구협회 갑급 리그 제8라운드 광서 항신팀과의 홈경기에서 연변 용정 거시안팀은 또 한 번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초반부터 두 팀은 치르는 주도권 쟁탈전에 나섰습니다. 광서팀이 다소 슈팅수를 올리며 우세하는 듯 싶었지만 선제골은 연변팀 몫이었습니다. 6분경 황진비의 가로 패스를 조반니가 정교한 슈팅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연변팀은 일찌감치 한 골 앞서갔습니다. 광서팀도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16분경 광서팀이 박상에서 위협적인 슈팅을 때렸지만 구가호가 잘 막아냈고 이어진 코너킥 기회에 때린 슛도 높이 떴습니다. 18분경 연변팀은 좋은 프리킥 기회를 얻었지만 헤딩 슛이 아슬아슬하게 빗나갔습니다. 광서팀은 23분경 프리킥 기회에 직접 슈팅을 때렸지만 골대에 맞아나갔고 37분경 박산에서 때린 슈팅도 빗나갔습니다. 53분경 광서팀이 프리킥 기회에 직접 때렸지만 구가호가 몸을 날려 막아냈습니다. 그 후에도 꾸준히 연변팀을 괴롭히던 광서팀은 73분경 용정팀 박산까지 파고들어 강력한 슈팅으로 골문을 가르며 끝내 동점골을 뽑아냈습니다. 그 뒤 연변팀은 추가골을 뽑으려 안간힘을 썼지만 그렇다 할 기회를 만들어내지 못했고 결국 경기는 1대1로 마무리됐습니다. 홈장 연속 4경기를 마친 연변팀은 5월 24일 원정에서 광동 광주 표범팀과 제9라운드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0: 매체가 보는

연변 이번 기 내용입니다. 중앙TV 재정경제 채널의 경제정보 뉴스, 중앙TV 뉴스 채널의 뉴스 30분, 24시간 자정 뉴스, 뉴스 생방송실 등 여러 프로에서 5월 4일, 5.1절 연휴 기간 훈춘통상구 인원 흐름 세구봉, 중로 다국관광 지속적 인기 상승을 보도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중로 쌍방향 사증 면제 정책이 시행된 후 길림성 유일의 대러시아 개방 룡로 통상구인 훈춘도로 통상구가 첫 5.1절 연휴를 맞이했다면서 통상구 출입경 인원수와 물류량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다국 관광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중앙TV 농업농촌 채널 중국 삼농 보도에서 5월 4일 싱싱한 킹크랩 인기 미식으로 현장에서 맛보는 체험감 만점을 보도했습니다. 보도에서는 훈춘은 전국 최대 킹크랩 집산지로 수입량이 전국 총량의 약 80%를 차지한다고 하면서 5.1절 연휴 기간 싱싱한 킹크랩을 통해 많은 관광객을 끌었다고 했습니다. 길림성 문화 및 관광청 공식 팽배 계정 유유길림에서 5월 4일 5.1절 연휴 기간 연길의 인산 인해를 발표했습니다. 보도에서는 5.1절 연휴 기간 전국 각지 관광지 관광객 수치가 발표됐는데 연길은 연길 방문 분위기 최고조 도시 화제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하는 바 조선족 풍정이 짙은 이 변강 도시는 뜨거운 열기로 다시 한번 인터넷 인기 도시의 위상을 입증했다고 했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서태문 박홍이었습니다.

0: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

이번 주에는 봄비의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봄비 내린 곳마다 생명의 향기가 가득 흐르고 작은 꽃들도 미소 짓는 아름다운 순간은 영원히 간직하고픈 자연의 선물이죠. 희망이 싹트는 계절, 봄의 감사함을 느끼며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0: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죽을 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종이는 좋지만 좋은 종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강종이관에서는 좋은 종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강종이관은 약 10년의 발전과 축적을 거쳐 성씨급 명종이 및 중이학파 책임자 20여 명을 모았습니다. 중이관은 새로운 진료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우수한 종이약을 처방해드리고 고품질의 중이약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되는 곳 연계전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두골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 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농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흥량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로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2여 년 운행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1: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우리의 고향 연변이 더욱 아름답게 더욱 번창하게 변화하길 바라면서 듀오 운종 작사 황기욱 작곡의 내 사랑 연변이요 보내드립니다. 여성 사인창으로 들어봅니다.

꽃이 아름답게 피어나는 봄, 우리 연변이 더욱 아름답고 희망의 봄을 맞이하길 바라면서 최관석 작사 최동혁 작곡의 새 희망 꽃 피는 봄 보내드립니다.

추억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먼 훗날 그때 그 시절의 추억을 생각하면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기도 하죠. 이어서 방준 작사, 박성국 작곡의 추억의 향기 보내드립니다. 김혜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아름다운 미소로 시작해서 아름다운 미소로 끝내면 그 하루는 어느 때보다도 행복할 것입니다. 오늘도 미소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 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조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상강중의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네, 오늘도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1시 30분 전으로 생방송실 두대전화 이용해서 선생님께 자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상강중의관 개업 10주년 감사 이벤트 소개해드립니다. 상강중의관에서는 개업 10주년을 기념하며 고객분들께 보답하고자 서장의 동충하초 제약공장과 함께 대규모 감사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매 혜택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6곽 사시면 5곽을 드리고 9곽 사시면 12곽을 드리고요. 18곽 사시면 24곽을 드립니다. 행사 기간 동안 매일 전화로 예약하시는 선착순 10분에게는 398원 가격의 건강 선물 세트가 추가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연변 지역은 무료로 배송해드리고요. 방송 외 문의 전화 혹은 예약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발효된 동충하초 균분은 현대 최신 생물공학 기술을 이용해서 배양한 동충하초 균사체의 생성물입니다. 예, 그리고 면역력도 강화시켜주고 인체의 기능이 재생력을 키워주면서 손상받은 인체의 회복을 높여주고 항산화 작용이 있기 때문에 노화도 방지합니다. 예, 그리고 대사 기능을 조절해서 질병에 대한 이런 대체 능력을 강화시켜서 치료와 보양, 해독 등 이런 핵심적인 효과를 모두 갖고 있는, 예, 우리 현대인들이 건강 수명을 늘려줄 수 있고 노년기에 젊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아주 귀중한 이런 약품입니다.

0: 예, 바로 우리 발효동충 하초균뿐은 이렇게 노년을 아주 건강하고 지혜롭게 보낼 수 있게 하는 귀중한 이런 약품입니다.
1: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안녕하십니까.
2: 그 동차도 쓰고 있습니다.
0: 예.
2: 중풍이 왔어요. 머리 한살 땡하면서 아프던 게 지금 아프지 않고 그런 거리 방송치 않던 게 지금 건강에서 문제 없습니다.
0: 네.
2: 그리고 위 아파서 밥을 잘 먹지 못하던 게 지금은 밥을 잘 먹고 있고 변비가 심했는데 오랜 변비도 해결됐습니다.
0: 네.
2: 또 전신수 기대가 있어요. 소변 자주 보던 게 이제는 소변 자주 보지 않고 소변이 시원하게 잘 나갑니다.
0: 네.
2: 괜히 그 효과 좋으니까 아홉 가구 배달받아 또 쓰라고 그랬다.
0: 예, 아홉 가게는 열두 가구 드립니다. 예, 예, 지금 활도의 제일 좋은 우대 활도입니다. 2830666번에 연결하십시오.
2: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예, 저도 동충하서 다루는 분 쓰고 있습니다.
0: 네.
3: 예, 알았으니까요. 잠이 잘 옵니다. 이젠 잠이 안 와서 이상 보이고 뭐 약 두루두 쓰는 것도 많이 안 들어. 근데 이하고서는 잠이 잘 옵니다.
0: 네.
3: 예, 그리고 심장이 좋았을 때다. 항상 숨이 차고 쉽게 놀라고 가슴이 침침했는데 그저서 많이 해결됐습니다.
0: 네.
3: 예, 이래도 면역력이 높아져요. 감기 설계입니다. 이젠 감기 들어간 감기가 아니 지금 감기 걸리지 않고 예. 혈압이 안 되면 또 머리가 아프지 않습니다. 이게 또 변액이 또 좋아지고 예. 심한 변비도 없어지고 코발이
0: 네.
3: 좋아지니까 이전에 소변 보기 힘들었는데 지금 소변 시원하게 잘 나갑니다.
0: 네.
3: 그래서 이분이 활동한다니까요. 아홉 곳 쌓아서 계속 쓰려 했습니다.
0: 예, 아홉 가게는 열두 가구 드립니다. 2830666번에 연결하십시오.
3: 네, 수고하세요.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십니까.
4: 저도 동충 하초를 쓰고 있습니다.
0: 네.
4: 역전이 또 목이 마르면서 물을 많이 먹던 게 지금.
0: 네.
1: 여보세요? 여보세요?
4: 아이디입니까?
0: 네, 지금 됐습니다.
4: 아, 당뇨병을 내 목이 마르면서 물을 많이 먹던 게 지금 목이 마르지 않았어요. 물을 두 성탄을 먹습니다.
0: 네.
4: 발이 내리 저리면서 저리지. 저리는 게 저리지 않고 혈당 도저히 잘 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혈당 계속 성사입니다.
0: 네.
4: 심장이 나빠서 가슴이 답답하던 게 답답하지 않고
5: 열심히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0: 예.
5: 예, 혈압이 높아서 계속 혈압이하고 하루에 두 번씩 먹던 게 지금 한 번 먹어도 정상이 됩니다.
0: 예.
5: 예, 그리고 위가 소화되지 않아서 밥은 못 먹었다는데 이거 먹으면서부터 밥이 맛있어. 밥을 잘 먹으니까 맥이 납니다.
0: 예.
5: 예. 그리고 지나가고 지나오는 감기를 계속 해야 되는데 이거 먹으면서 지금 감기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0: 네.
5: 예, 이 약은 정말
0: 6번에 연결하십시오.
5: 예, 알겠습니다.
0: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예, 환자분들이 모두 아시다시피 우리 동충 하초라 할 때에는 고산지대에서 해발 4,500m 이상이 아주 혹독한 이런 환경에서 살아남은 벌레의 몸에서 자라나는 아주 신비로운 약초입니다.
1: 네.
0: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약초, 동충 하초 자체가 동물성, 동물성하고 식물성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수천 년 전에 우리 서장의 유목민들이 이 동충 하초를 먹은 풀소가 아주 놀라운 이런 체력을 보이는 것 발견하면서부터 동충 하초가 인류의 건강과 인연이가 시작이 됐습니다.
1: 네네.
0: 예, 그리고 지금은 현대 과학이 동충 하초가 함유한 이런 영양 성분하고 활성 생물 성분을 밝혀내서 현대인들이 만성질병하고 이난병을 치료하는 데서 아주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1: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6: 예, 선생님 수고합니다.
0: 네.
6: 하도 동충하도 오래 먹었습니다. 오래 먹으니까 영 좋아졌습니다. 솔직히 혈압 떠서 되면 잘 됩니다. 이건 뭘까? 혈압 떠서 시간이 높은 먹던 게 지도 한 가지로 반하시 먹어도 혈압이 영 잘 내려갑니다. 혈압 떠서 다니니까요. 머리가 한참 어지도 없고요. 머리 들고 못 하십니다. 그리고요. 기억력입니다.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혈압 떠서 영 잘 되니까요. 머리가

0: 어지럽 등이 어지럽고자 기억력이 따라 어찌 좋은 식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항상 항하고 답답하고 숨차고 도움이 불안하고 숨 올라가서 연구가 되었습니다. 그런 게 심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기관지에서 기침 계속 있고 기침이 많이 좋아졌지. 감기 지나가고 오는 감기 가는 게 감기 하자 어찌 좋은 줄 모르겠습니다. 이 동풍 같은 게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계속 먹으려고 예, 이번에 학교 좋을 때 내에 조금 더 대화를 받지 않고 전화드립니다.
1: 예, 2830666번에 연결하십시오.
0: 예, 알았습니다. 선생님 좋은 이야기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아, 그리고 우리 사람이 인체라 할 때는 이 로화 단계에 들어서면은, 예, 사람마다 이 질병이 발생하는 원인하고 또 그 음종 정도가 좀 다르기는 하지만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2: 네.
1: 예, 우리 60세부터 65세까지는 노년기 접어드는 초단계라고 합니다.
2: 네.
1: 예, 그래서 신체의 변화가 크게 느껴지는 이런 단계이고 여전히 활발한 활동은 진행하고 있지만 젊었을 때보다는 힘도 빠지고 근육도 줄어드는 이런 느낌을 가집니다.
2: 네.
1: 예, 그래서 우리 지금 발효동 중화쪽 경부는 이 60세부터 시작해서 80세까지 많은 분들이 쓰고 확실한 이런 이 좀 노화도 늦춰주고 질병 만성 질병이 이런 많은 증상들을 개선시키는 이런 효과로 봅니다.
2: 네.
1: 예, 그리고 우리 60대에서 보면은 벌써 좀 계단 오를 때 좀 이 숨이 찬 감도 좀 느끼고 물건도 들어서면 좀 힘든 이런 느낌도 가지죠.
2: 네네.
1: 예, 그리고 뼈도 약해지고 골다공증의 위험도 이때부터 시작이 좀 엄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안도 더욱 심해지고 백내장이 발생 위험도 증가하면서 야간 시력까지 또 저하됩니다. 예, 그리고 좀 복잡한 이런 환경에서는 난청도 시작이 되고 또 시끄러운 곳에서는 대화가 좀 상대방의 말이 잘 듣기지 않으면서 대화까지 좀 어려워집니다. 예, 그리고 피부 탄력도 줄어들고 주름도 늘어지면서 건조한 감을 많이 느낍니다. 예, 우리 노인분들이 건조하기 때문에 지금 눈도 건조하고 입안도 건조하고 그다음에 따라서 이 좀 이 소화도 좀 잘 안 되고 머리도 아프고 이런 증상이가 60대부터 시작이 됩니다.
2: 가려움증도 생기고
1: 그렇죠. 네네. 이 마른다 할 때에는 피부가 건조하면서 또 가려움증이가 로인 가려움증이가 시작이 됩니다.
2: 네.
1: 예, 그리고 또 같은 양을 먹어도 체중이가 좀 늘면서 이 빼기가 좀 어려워지고 잠이 이때부터 얕아지고 자주 깨는 등 이런 수면의 질이가 많이 저하됩니다.
2: 네.
1: 예, 때문에 이때는 우리 발효동 중화초 균분을 쓰신다 할 때는 이런 노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모든 증상들이 동시에 개선이 됩니다.
2: 네.
1: 예, 그래서 지금 노인분들이 많은 이런 호평을 또 받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60대 벌써 중반에 들어서면은 예, 이 좀 만성적인 관절 통증도 생기고 지속적인 피로감하고 무력감, 예, 항상 우리 피로하다 무력하다 할 때는 발효동 중화쪽 균분을 또 올리면 됩니다. 예, 그리고 소화 기능에도 문제가 생기면서 또 이 혈압이 온정이 안 되고 혈당 수치도 변화가 생기고 새로운 종류의 예, 두통 이거는 원래 나는 두통이 이렇게 아야판데 좀 이상하게 머리가 아프다 혹은 어지럼증이 난다 이런 증상들이 벌써 60대 중반에 들어서면은 대부분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지금 환자분들이 증상에 따라 약 이것저것 쓰다 보면은 많은 약을 쓰죠. 예, 그래서 오늘 이거 드셨던지 아이 드셨던지 생각도 안 나서 이럴 때에는 발효동 중화초 균분을 쓰시면은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같이 동시에 개선이 됩니다.
2: 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산 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조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2: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3: 예, 그리고 우리 로화 과정에서 보면은 노년에 들어서면은 60대에서는 60대 초반하고 후반이가 신체 변화가 좀 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2: 네.
3: 예, 바로 우리 65세부터 70세까지는 관리 중요성이 점점 커지는 이런 몸이 됩니다.
2: 네.
3: 예,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우리 예방이라든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2: 네.
3: 예, 그리고 이 시기에는 만성질병이 발생률이 많이 높아지고 신체 기능 저하가 더 뚜렷하게 생깁니다. 예, 그리고 다리 근육 감소라든가 균형 감각이 저하되면서 낙상 위험도 예, 우리 65세부터 70세까지 많이 나타납니다.
2: 네.
3: 예, 그리고 혈관의 탄성이 줄어들면서 심장 기능이 약화되고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병, 예, 그리고 고지혈증 등 이런 만성 질병이 발생하면서 몸이가 허약해집니다.
2: 네.
3: 예, 이럴 때에는 예, 어떤 분들은 가서 검사해보면 큰 문제가 없다. 근데 나는 느끼건데 불편하다. 이럴 때에도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쓰신다 할 때에는 이런 로화 증상에 의해서 나타나는 불편한 증상들을 다 개선할 수 있습니다.
2: 네.
3: 예, 그리고, 벌써 70 좌우 되면은 폐 기능이 또 감소합니다.
2: 네.
3: 예, 우리 코로나를 겪으면서 모두 아시다시피 벌써, 70, 60 다 5세 요 좌우 분들하고 70세 좌우 분들이 이 코로나를 이겨내는 힘이 완전히 다릅니다.
2: 네.
3: 예,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폐 기능이 많이 감소됐다는 걸 말합니다.
2: 네.
3: 예, 그리고 예전보다 숨도 더 차고 폐 활량도 많이 줄어듭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 70대 좌우분들은 이제부터는 심장약을 쓰거나 혹은 호흡기 질환에 대한 약을 써도 잘 낫지 않습니다. 예, 이때는 예,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쓰신다 할 때에는 예, 심장 기능 저하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이라든가 혹은 예, 우리 지금 심장과 폐는 아주 가까우기 때문에 또 서로 이 기체 교환을 하기 때문에 서로 연관성이 있습니다.
2: 네.
3: 예, 때문에 이때는 숨이 차거나 혹은 예, 머리가 아프거나 어지럽거나 이런 가슴이 답답하고 이런 심장하고 심폐 증상이 같이 나타납니다.
2: 네.
3: 예, 이때도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쓰신다 할 때에는 예, 좀 이왕에 보지 못했던 이런 효과를 봅니다.
2: 네.
3: 예, 그리고 우리 70대 좌우 보면은 예, 또 가장 알기는 것이가 방광 기능이 많이 약화됩니다.
2: 네.
3: 예, 그래서 여성분들은 만성 방광염 때문에 고생하고 또 남성분들은 전립선 질환 때문에 고생합니다.
2: 네.
3: 예, 바로 화장실을 자주 가는 횟수가 좀 늘어나거나 그때로부터 또 여실금 증상도 나타납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 발효 동충하초 균분은 나지 못하면서 이빨이 흔들거나 이런 증상도 예, 여전히 우리 곰팥이하고 많이 관계되면서 발효동충하죠.

0: 전분을 쓰시면은 많이 나사집니다.
1: 네.
0: 예, 그래서 우리 65세부터 70세까지는 아주 주의 깊게 예, 이러한 증상들을 살펴보면서 이 조절을 하고 관리를 또 받아야 됩니다.
1: 네.
0: 예, 이렇게 관리 받는 데서는 예, 발효, 동충, 하초, 경분이가 우리 중년 분들에게는 예, 역사적으로 우리 전통적으로 아주 큰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증상 보면은 65세부터 70세까지는 이유 없이 예, 이유 없이 자주 넘어지는 증상도 나타납니다. 예, 근데 한 60대에서는 크게 아 이거 이랬다가 또 일 없습니다. 예, 그러나 70이 조금씩 넘게 넘으면은 한번 넘어졌던 옛날에 넘어졌던 이런 후유증도 다 떼납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을 쓰시면은 이런 후유증도 예방하거니와 자주 넘어지거나 뼈가 아프거나 이런 증상도 개선합니다. 예, 그리고 아 70세 좌우 되면은 알게 모르게 자기들은 내가 좀 비틀거리는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머리도 좀 희미하고 어지럽기도 하고 좀 비틀거리거나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때에도 예, 발효동충하초 균분이 아주 좋은 이런 효과를 봅니다. 예, 그리고 계단을 오르거나 평지를 걸을 때 예, 눈에 띄게 힘들어줍니다. 예, 어떤 이전에는 한게또 60대 중반까지도 계단을 오르는 게 한 5층까지는 쉬지 않고 올랐는데 벌써 계단에 다리를 올려놓으면은 뭐 올라가겠다 하는 이런 느낌을 준다 이렇습니다. 예, 때문에 이럴 때에는 호흡기 기능도 많이 떨어지면서 신장의 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이럴 때에도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을 쓰면은 좋은 효과를 봅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이 70세 좌우에 보면은 예, 좀 아무런 조치가 없었는데 급격한 체중 증가라든가 혹은 감소가 나타납니다. 예, 어떤 분들은 확 체중이 불어나고 어떤 분들은 눈에 띄게 또 체중이 쭉 쫍니다. 예, 이럴 때에도 예, 우리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을 쓰시면은 좋은 효과를 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 치매 증상도 이 치매가 잠복기가 20년입니다.
1: 네.
0: 예, 때문에 우리 8, 90세에 치매가 나타난다 해도 벌써 60, 70 때에서 잘 관리한다 하면은 우리 8, 90에 치매가 발생하는 거 예방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예, 근데 벌써 한 70이 되면은 갑자기 모르는 이 아이 가던 길에 들어서면은 잘 길을 분간 못하는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1: 네, 그렇죠.
0: 예, 익숙한 길도 좀 70대 분들이 헤매고 좀 이 그러는 분들이 있죠.
1: 네네.
0: 예, 그리고 단어가 잘 생각 안 나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거나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때에는 우리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을 보면은 뇌 기능 향상에서 효과를 아주 잘 봅니다. 예, 뇌 기능을 향상시키면서 뇌 신경 전달 물질을 예, 증가시켜주기 때문에 이러한 증상을 남보다 좀 천천히 찾아오게 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지금 이런 모든 약물이라든가 예, 아무리 좋은 이런 약이라도 로화를 천천히 진행되기는 할 수 있지만 완전히 막을 수는 없죠. 예, 근데 지금 현대인들이 욕망은 예, 좀 천천히 늙으면서 병도 천천히 찾아오게 하는 거 원하죠.
1: 그렇죠.
0: 예, 이런 이 욕망을 실현할 수 있는 이야기가 바로 발효동충하초균분입니다. 그리고 70세부터 75세 사이에는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 옆팔에 좀 도움이 필요하죠.
1: 네네.
0: 예, 가족이 도움이라든가 예, 이런 도움이 필요한데 우리 발효 동충 하초 균분 쓰시는 분들을 보면은 예, 이런 일상생활을 하는 데서도 삶의 질을 많이 높여줄 수 있습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신체 전반의 기능 저하가 75세부터는 가속화됩니다.
1: 네.
0: 예, 그래서 우리 이 75세 이상의 저 노인분들을 보면은 그때로부터는 이야기가 잘 들지 않습니다.
1: 네.
0: 혈압약이 혈압약.

0: 잘 안 되지. 당뇨도 안 되지. 이거 무슨 수면이 좋다냐. 아무리 써도 또 잠도 잘 안 들지. 이런 이런 약물이 효과를 또 보지 못합니다.
1: 네.
0: 예, 이럴 때에도 우리 발효동충하초균분을 쓰신다 할 때에는 우리 약물이 효과도 잘 보게 하면서 자체의 면역 기능을 향상시켜줍니다. 예, 그리고 우리 75세 좌우에 보면은 근감소증하고 골다공증이 더욱 심해지면서 골절이 위험이가 매우 높아집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에 보면은 우리 칼슘이 중요하죠.
1: 네.
0: 근데 이 로넨에 되면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대사 기능이 떨어지면서 칼슘이 흡수가 잘 안 됩니다.
1: 네.
0: 예, 근데 발효 동충하초 균분에는 여러 가지 이런 효소가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칼슘이 흡수류를 많이 높여서 골다공증이라든가 풍수골병이 이런 통증도 많이 완화시켜줍니다.
1: 네, 시간이 다 돼서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대 활동 기회 잘 이용하시고요. 방송의 문의전화 혹은 예약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김송휘 작사 리일남 작곡의 내 고향은 연변일세 보내드립니다. 연변의 정겨운 고향 풍경이 떠오르는 가요. 고향을 향한 그리움이 가득 담긴 가요입니다. 방송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만장단으로 된 렴광현 작사 서영화 작곡의 바구니 타령 준비했는데요. 이 가요는 바리톤 송일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김동덕 작사 황성렬 작곡의 시골의 웃음 타령 준비했습니다. 시골 마을의 일상과 웃음이 가득한 풍경이 그려지는 가요입니다. 한초로 조밀한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진학풍 작사 김봉호 작곡의 고마운 마음 준비했는데요. 감사한 마음을 담은 곡으로 따뜻한 위로와 감동을 전해드린 가요입니다. 늘 매사에 감사한 마음을 가시고 응해야겠죠. 김명칠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1990년대 창작된 김문희 작사 류영섭 작곡의 장보고 돌아온다 보내드립니다. 장보고 돌아올 때의 농민들의 즐거운 심리를 멜로디로 표현한 가요입니다. 한철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1950년대 창작된 임효원 작사 동희철 작곡의 내 고향 좋고 좋다 보내드립니다. 고향에 대한 자랑스러운 마음을 담은 가요입니다. 임향숙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1960년대를 대표할 수 있는 가요 중 하나죠. 땀 흘려 일궈낸 초수학의 기쁨이 담긴 가요입니다. 박춘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1970년대에는 기계화 설비가 농산일에 투입되어 농민분들의 어깨가 들썩이며 성순하게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전경을 이어서 보내드립니다. 강호혁 작사, 김봉관 작곡의 일할수록 성순하오. 함께 들어보시죠.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좋은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다산성 있고 행복과 사랑이 있는 이곳 연매노래 감상은 여러분의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입니다. 첫 곡으로 한하나 작사 류동현 작곡의 그리워라 나의 고향을 박경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강인한 정신 노래 한 곡을 준비했습니다. 최순희 작사, 박성철 작곡의 소나무입니다. 푸른과 절개를 노래한 이 곡을 김경숙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번엔 좀 더 경쾌하고 희망찬 바람을 담아볼게요. 김학성 작사, 리경디 작곡의 봄바람 그대입니다. 한선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는 조용히 감사의 마음을 노래합니다. 방준 작사 홍행아 작곡의 선생님의 향기입니다. 삶의 길을 비춰준 선생님의 향기로운 기억을 음악으로 전해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모두 라군 같은 공간을 그린 노래입니다. 최원서 작사 최학산 작곡의 우리네 라군을 준비했는데요. 리상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번 곡은 고향을 더욱 구체적으로 그려냅니다. 전병철 작사 리하수 작곡의 해랑강 고향의 강이어입니다. 흐르는 강물처럼 길고 깊은 정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내상삼 이상으로 보내드립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본 프로는 로금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연기 익간 구보객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리우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구기자 교고람 등 진균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구작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건조증에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미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 프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리 선생님과 함께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네,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리 선생님 모시고 자세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오늘 역시 우리 연기관 구복액에 대해서 설명드립시다. 아, 어제에 이어서 제가 이 용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용지 하면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보편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중약재입니다. 그러나 이런 그 오색 용지에 대해서는 좀 귀하고 아는 사람들이 적다고 말씀드립니다. 사실 이 용지라는 것은 우리 옛날부터 신선초라고 불리우면서 유명한 약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학이 발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수명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무병장수하면서 100세 시대에 아프지 않고 100세까지 살겠는가, 이것이 아무리 잘 사는 것보다 아무리 멋있게 사는 것보다 제일 중요한 문제란 말입니다. 누구나의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 이런 영지에 대한 연구가 점점 깊어갑니다. 의학이 발달하고 제약

0: 기술이 발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특히 우리 이 영지에 대해서 많이 연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지를 따져보면은 그 현대의학의 각도에서 따져본다 할 때 영지에는 많은 주요 성분들이 그것도 인체 질병 치료에 아주 독특한 성분을 가진 다른 약에는 없는 독특한 성분들이 많습니다. 첫째, 우리 영지 다당이란 게 있습니다. 딱 영지에만 있는 영지 다당이죠. 그 외에 우리 영지 성분에서 두어타이라는 게 있습니다. 두어타이. 이 타이라는 거는 그 우리 인체에서 제일 흡수되기 쉽게 만든 성분이 두어타입니다. 그 다음에 유기산이라든가, 아미노산이라든가, 많은 성분들이 있는데, 이런 성분들이 결과적으로는 무엇인가? 다른 약이 발휘하지 못하는 이런 작용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작용이란 무엇인가? 바로 면역력 제고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중의 각도에서 말하는 냉신안선이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모든 이런 과학이 발달하고 그것도 아주 가파르게 많이 급속도로 발달하면서 그것이 낳은 부작용이 무엇인가? 사람이 좀 신경적으로 예민한 상태에 있는 게 많습니다. 경쟁력이 빠르고 이 컴퓨터가 나오면서의 지구 반대편 쪽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면 그거 1분 따위에서 반대편에서 또 다 알게 된단 말입니다. 그만큼 경쟁력이 빠르고 사람이 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좀 긴장 상태에 있으면서 병이 오는 게 많습니다. 이걸 우리 중의에서는 신선분행이라고 말합니다. 심리적으로나 신경적으로나 사람이 안정되어 있지 못하죠. 예?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이전에는 노년에 와서야 오는 질병들이 젊은 사람들한테서 30대, 40대에 발생하는 질병들이 아주 많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0: 네.
2: 예, 나는 영지관 캐슬슨 환자입니다. 나는 예, 그, 또 아미 수치가 높아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다 선생님 강의 듣고, 예, 이 영지관 구별 복용 환자가,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그, 예, 또 아미 수치가 검사한 결과, 예, 모든 것이 다 정상 수치입니다, 예.
0: 네.
2: 이게 그, 소변에도 뭐, 이전에 이제, 단백이나 홍세포나 견디, 그것도 다 정상이고, 선생님도 막 이 약이 수치가 빠르고 정말 특혜약입니다. 이 정말 약 중에서
0: 완전 특혜약입니다.
2: 예, 야 정말 효과가 또 끝냈는데 모두 기뻤는데 오늘도 뭐 선생님께 이제 전화드립니다. 예.
0: 네.
2: 예, 그래서 나는 뭐 당뇨병을 앉아서는 23년째 그 이렇던지 요즘은 오라니까 종합증이 와서 고생하다가 이 약을 쓰는 게 효과가 빠르니까 정말 새롭도 지금 높지 않고 네. 그 당근산제 어제 아침에 했습니다. 공백의 예. 어떤 산이고 식구에게 굳건 조금 넣었을 때다. 예.
0: 영지가 발레 혈탕을 내려오는 약제에 속합니다. 예. 딱이석을 쓰다 보면은 혈탕도 온정되고 당뇨병으로 오는 합병증이가 140여 가지라고 합니다.
2: 와,
0: 이런 합병증 치료에도 아주 좋은 약입니다.
2: 예, 예 그래서 이 쓴다음부터 당 도전 10개월에 다 넣었을 때 근데 그것도 도전 잘 되고 그래서 예. 이 약 앞으로 계속 복용을 했었을 때
0: 네. 계속 꾸준히 쓰십시오.
2: 예, 선생님, 정말 이 약을 위해서 막 광고하지, 우리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생님 이 약을 광고를 하니까, 예. 난 정말 이, 실신이 있습니다. 이 약을 쓰니까, 네. 효과가 좋으니까, 예.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0: 네, 네, 치료 잘 하시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영지의 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영지는 우리 중의학적으로 봐도 10대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마음을 가라앉히고 각종 신경물란을 조절해주고 특히 우리 그 현대인들이 많은 심동과속, 실면증, 쉽게 놀라는 병, 많은 병들이 신경성 위병, 신경성 심장병, 신경성 뭐 실면증 이런 이름이 붙었다 할 때 다른 약이 없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3: 집에 아저씨도 뭔가 뭐 지방간도 있고 좀 건강도 있고 하면서리 그냥 늘상 매겼고 밥을 조금씩 이렇게 먹고 많이 먹는다 말입니다. 그리고 네. 다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난 배가 짱하단다. 그러면서리 조금씩 먹는 것은 나 변비 생겨서 변은 하루 무슨 한 다섯 건네씩 보는지 마는지 난 모르겠습니다. 감정 힘들게 본다 이렇게 다 변비 네. 생겨서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나 막 혈압이도 막 올라간다 이랬대다. 그래서 네. 냉기 입간 고배하고 지금 방송 듣고 소리 지금 쓰고 있는데 효과 좀 좋았습니다 지금.
0: 네.
3: 이렇게 효과 지금 잘 보니까 나 지금 어쩌면 이렇게 밥도 조금 맛이 있고 소화 좀 잘 된단다.
0: 네.
3: 그러니까 이 맥도 나고 뭐랄까 머리 싱하면서 혈압이 막 올라간다든가 지금 그게 막 어떤 정상이 됐단다.
0: 네 그럴 겁니다.
3: 네 그리고 추위를 신체도 약하다니까 추위도 많이 탄다. 그러니까 그냥 남이는 무슨 어느 한 번씩 아이폰 하나만 한대 소비는 뭐 전날에 폴로 꼬르 댕긴다고 낮이나 밤이나 어떻게 조금씩 보면서 그런다 이랬대다. 그러니 요즘엔 이거 못 가라 소비는 다시 많이 줄어들었단다.
0: 예.
3: 그러면서 아랫배 항상 이렇게 묵직하던데 요즘은 아랫배 급분하다 이랬대다.
0: 예.
3: 예, 변비도 해결되고 그래서 또 어떤 조상이 있었는가 무슨 허혈이 있으면서 내 목이 그냥 간질간질거리고 입이 마르다 가른다 이랬대다. 근데 그 목이 간질거리던 게 낫고 목이 마르던 것도 많이 낫단다 요즘에는.
0: 네 목이 마르든 마르고 입이 마르고 예. 기관지 말라서 마른 기침하고 예. 이런 데는 특별히 좋습니다.
3: 예 그게 많이 좋아졌다면 이랬대다. 그래서 지금
0: 예.
3: 먹어보니까 내 먹을수록 더 좋다면 이랬대다. 그래서 지금 더 계속 더 먹자고 더 싸라면 이랬대다. 근데 오늘 예약하자고 된다.
0: 예 배달 받으십시오. 배달 전화번호 예. 알려드리겠습니다.
1: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3: 501-2797번.
1: 네, 네, 맞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네. 우리 용지라는 이 약재 자체가 독특한데, 용지 약재, 용지도 좋고, 예, 아무리 좋은 약재라도, 예, 그냥 원시적으로 본래 옛날식으로 그저 가루 내 먹거나, 뭐, 환우제 먹거나, 캡슐로, 전황에 여 먹거나, 그래서는, 그 약이 주요 성분을 몇 프로 흡수 못 합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십니까?
1: 네.
4: 네.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4: 네, 네 저도 영지권 고보약 쓰고 있습니다. 네. 이렇습니까? 이런 밤손에 잡아서 뭐 하루 종일 대시도 먹고, 예. 그런데 이것은 그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그래서 만화에 한번 보니까, 예.
0: 예.
4: 그래 좋고, 그래 소화가 또 안 돼. 밥 얼마 먹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0: 네.
4: 항상 또 소화제도 먹고, 그래 밥 조금 먹네 하는데, 지금 밥을 잘 먹으니까 또 맥이 납니다.
0: 네.
4: 이게 또 심장이 좋습니다. 심장, 항상, 그,
0: 네.
4: 항상 숨이 가슴이 둥거리고 쉽게 놀라고, 예. 그래도 이 증상 많이 좋아졌습니다.
0: 그렇습니다. 혈압 조절. 이 약을 쭉 쓰다 보면 네. 알겠습니다.
4: 혈압 조절 잘 되면, 이런 혈압이 아파서, 야, 숱한 곳에 있는데, 머리 아프고, 예, 네. 혈압이 온정되지 않으니까. 머리 아프고, 어지럽고 그랬는데, 이것도 혈압이 온정되니까, 그만 살 것 같습니다. 머리 아프지 않으니까.
0: 그렇죠.
4: 이렇게 간에다 줬을 때, 간이 항상 내겠고, 예. 그래, 가서,
0: 네.
4: 검사하니까, 간 수치도 정세됐답니다.
0: 네.
4: 이렇게 관절이 줬을 때, 항상 무릎이 아프고, 네. 무릎이 시리고, 예. 계단 올라갈 때면, 무릎에서 그래도 소리도 나고, 그랬는데, 관절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0: 네.
4: 예. 여러 가지 효과 보니까, 이번에 활동한다니까, 또 12가지 쌓아서 좀 쓰자갑니다.
0: 네. 그렇게 하십시오. 꾸준히 쓰시기 바랍니다.
4: 네. 수고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0: 네. 약을 어떻게 만드는가. 이거 역시 의학이 발달한 한계면을 말해줄 수 있습니다. 저들 소개해드리고 있는 용기입간구복액은 제일 발달한 제약기술로 해서 700돌돈이라는 제일 작은 원소로 용지 성분을 추출해서 만들었단 말입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수고하십니다, 선생님. 네, 예, 병지 깜고보게 고소는데, 거의 다, 어서는 감탈은 일을 되는데, 약은 어쨌든 좀, 예, 냉대는 몸에 맞습니다. 혈압이 좀, 예, 평소에 혈압약을 먹지는 않습니다. 근데, 혈압약을 가차는 온다. 어제 가차는 온다. 자꾸 신경 민감해서, 예, 잠깐만 어제도 혈압 올라가고, 울기 오르면, 혈압 오른다면 벌써 알긴다. 이, 목이부터 열이 난다. 목이, 이, 거기까지 후끈후끈해면. 근데 거기 또 올라간다면, 그냥 얼굴이 이래 후끈후끈해나. 그 다음 또 더 후끈하면, 거울을 보면 붉은색이 난다. 그 다음에 그게 또 올라가면, 거울이, 거울도 막 따반난다는데, 걔는 혈압 오르지. 그러니까 세게 얼음은 그것도 혈압약 안 먹으면 안 된다. 그래 먹으면 또 이렇고 예. 그래 자꾸 이렇게 요건 민감한데 여기 신기해. 여기 선생님 이제 강의하셨지 신기 민감한데 좋다는데 이야기 내는데 정말 맞습니다. 그러니까 심장도 두근거리지 않지. 신기로 위병도 또 있지.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맥이 난다. 그러니까 온몸이 이렇게 면역이 높으니까 예. 이게 후부분의 몸이 춥지 않습니다. 금방 원래 그러니까 예. 아, 그래서 춥지 않을까 살 것 같습니다. 나는 그래서 좀 이 많이 그래서 어쨌든 어려서 조금 있긴 있습니다. 좀 언제 쌓이게 나니 석대신 먹고 형 좋습니다. 그 지내 좋습니다. 정말 그래 네. 또 싸우고 그럽니다. 이번에 또 그 네. 우리 할 때 좋을 때
6: 예 배달 받으십시오.
5: 예 예 그렇게 예 선생님 수고하십시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6: 네 이 흡수되는 마냐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약을 쓴 다음에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흡수 면에서는 하나는 이 약이 흡수되게끔 만드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 또 다른 한 면은 내가 이 흡수할 수 있는 이 장부의 능력이 따라가야 됩니다. 간이라든가 콩팥이라든가 비장이라 비위라든가 이런 기능이 좋아서 우리가 먹은 음식이든 약이든 흡수될 수 있어야 되죠. 예?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6: 예.
7: 저도 병지관 구박약을 쓰고 있습니다.
6: 네.
7: 근데 이 다, 빙살이 있어서 이 자매는 받았습니다. 근데 이 약수는 네. 자매 지금 정사입니다.
6: 네.
7: 지금 밭이나 봐서 서변을 자주 보고 양이 끓이면 지금 하면서 아프고 어떤 데는 또 서변이 잘 나가지 않았습니다.
6: 네.
7: 서변이 시원하게 잘 나가고 양이 끓이도 아프지 않고 서변 자주 보지 않습니다.
6: 예.
7: 또뼈 아픈 것도 이제는 뼈 아프지 않습니다. 약수는
6: 원래 골가병이 좋다고 썼습니다. 이야기 효능이.
7: 예. 이거 당뇨에서 예, 당뇨염이 있어서 새벽에 일어나면 입이 쓰고 다자야 한 개도 먹지 못했는데 이제 새벽에 일어나도 입이 쓰럽지 않고 예, 다자야 한 것도 이렇습니다.
6: 예.
7: 오늘 뼈염비도 선생님 해결되었습니다.
6: 예.
7: 예. 이렇게 해봐서 오늘이 또 배달 받아도 쓰겠습니다.
6: 예. 그렇게 하십시오.
1: 네.
7: 나.
1: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세요.
6: 많은 분들이 우리 연기관 구복약을 쓰고 이런저런 효과 보는 원인이 어디 있는가. 흡수가 잘 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약이 자체가 발달한 제약기술로 만들어서 제일 작은 원소로 만들었기 때문에 흡수가 잘 되는 면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간, 콩팥, 비위가 좋아지니까 약을 흡수할 수 있는 우리 오장육부 중에서 약이든 음식이든 흡수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제거시켜주는 약입니다.
1: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8: 예, 교수 선생님 수고하신다.
6: 예.
8: 연지장구에 저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야, 예. 이 당뇨 있으면 소이나 빠져가지고서 예. 수택약을 많이 써도 되게 해결하게 된 게, 이번에 영지강구보행 수소에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6: 네.
8: 예, 폐변도 잘 통하고, 그 다음에 냄새도 없고, 강치도 안 나가고, 예. 그리고 돼지도 네. 술 아프고, 예. 이렇게 입변이 네. 좋아지니까, 연달아서 이 신당도 용 좋아진다, 예.
6: 네. 이 오색영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오장에 다 좋습니다.
8: 네. 그렇게 놀라고, 모두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어떤 데 내키고 이래던 게, 그 지금 깜짝같이 이렇습니다.
6: 네.
8: 소화도 잘 되고, 혈압 조절도 잘 되고, 어쨌든지 좋습니다. 이게 선생님 한 가지 물어보이셔.
6: 네.
8: 근데 저기, 이 빈혈이 있어서 지금 내기 없어서, 그래서 긁딱 못한데, 원래 이전에 좀, 이, 그, 간은 좀, 간염이라고 저기 진단받았단 말인가.
0: 네.
8: 그래.
1: 네, 그래요. 시간이 다 돼서요. 내일 다시 문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9: 손백세화는 30종이나 되는 진교한 약재로 조합된 약으로서 한 사람 몸에 여러 가지 병이 있을 때 쓸 수 있는 일체 다병약입니다. 손백세화는 종이 음양 오행학의 기본 이론에 근거하여 건비익기 작용에 제일 효과적이면서 중초에 뭉쳐있는 한기를 몰아내는 당삼, 백졸, 황계, 백작, 복령이 들어갔고 몸의 진액을 보충할 수가 있고 양혈 보혈하는 데 좋은 숙지황, 구기자, 산약, 맥동, 당귀, 택사, 산수유가 들어갔으며 또 콩팥에 양기를 보충하고 손발에 찬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약재 육총농, 보글지, 두중, 소양, 소회향 등 약재로 조합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피반하, 관동화, 천폐모, 진해금, 견우자, 사금자 등 약재들은 뭉쳐있는 나쁜 기를 통하게 하고 항상 명치 끝밑이 트직하고 소화가 안 되고 밥맛이 없을 때 좋은 치료 효과가 있는 울금, 천국, 우슬, 토별충, 상포, 감초 등 약재가 들어감으로써 소염, 진통, 해독 작용이 뚜렷하고 간과 콩팥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병을 치료하는 OTC 치료 약품입니다. 판매지점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의 문의전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1: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순백세화는 여러 가지로 여러 방면으로 효과 보는 약입니다.
1: 네, 잠시만요. 땅본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0: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10: 저는 순백세화는 먹고 있습니다.
1: 네.
10: 저는 이 혈압과 심장이 엄청 안 되고 소화도 안 되고 소변도 불편하고 허리도 아프고 여러 가지가 좀 고생 많이 했습니다.
1: 네.
10: 약도 많이 먹어보고 했는데 그래도 이 선생님 강의를 듣고 이 순백시안을 먹은 게 지금 최고 같습니다.
1: 네.
10: 우선 혈압 조절이 좀 잘 된단 말입니다. 혈압 조절이 잘 되고 얘 심장이 엄청 잘 되니까 마음이 영 편안하단 말입니다.
1: 네.
10: 그럼 이 혈압이 받을 신해놓거나 영 많이 불안하고 또 어느 때 무슨 일이 날 것 같아 자꾸 근심이 앞서고 이래든지 지금 그런 걱정이 없습니다.
1: 네.
10: 그리고 이 위축성 위험이 돼서 소화 안 돼가지고 저 영 고생 많이 했는데 밥도 못 먹었습니다. 밥을 못 먹으니까 나 자꾸 먹여서 들어놓고 이랬는데 지금 소화 잘 되니까 밥을 용 잘 먹으니 맥이 나고 정신이 납니다.
1: 네.
10: 그리고 이게 좀 방광염이 오랜 방광염이 됐는데 알만 약을 써도 그래서 그때부터 아이들이란 말입니다. 조금 참으면 이내 발작하고 이내 발작하고 이랬던 게 이게 지금 많이 나가졌습니다. 저는 다수가 좀 줄어드니까 밤 편하게 할 수 있을지 얼마 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난 좀 진이 나고 맥도 나고 이제 여러 면으로 주면 효과가 얼마 좋은지 모르겠어요. 결국 이 허리 아파서 엉겁게 바빠도 그게 지금 괜찮다. 정말 연구소 생각 바꾸리 효과 좋단 말입니다. 확실히 이 약을 먹어보니까 내 이전은 넉 달 넘어 먹었습니다. 굉장히 영약이 정말 특수하게 효과 좋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먹으려고 약은 좀 있습니다 해도 활동이 잘 중에 좀 더 사놓으려고 좀 주문받짝 전화드렸습니다.
1: 네, 그렇게 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1: 이 순백세화는 우리 강요한 지 오래됐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텔레비 방송을 통해서 소개드렸고 이 후에는 여러 가지 다방송을 통해서 소개드리면서 또 지금 우리 주방송을 통해서 순백산을 소개드리기 때문에 쭉 따져보면은 만 14년 해수로 15년께 됩니다. 이 가운데서의 많은 사람들이 쓰고 여러 가지 병이 치료받았고 호평이 상당히 좋은 약입니다.
12: 네.
11: 이래서 저희들이 이 주방송에서 지금 또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쓸 수 있고 또 쓰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우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2: 네.

0: 잠시만요. 땅본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0: 네,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순백샤는 문의 하십니다.
0: 네.
1: 선생님 지금 순백샤는 늦간 먹은데 있으니까 이 약 먹으니까 이렇게 속이 쓰리고 소화 안 되고 위가 아파 이렇게 식물이 나오는 게 치료되었습니다.
0: 예, 그게 잘 치료됩니다. 이 약 쓰면.
1: 아, 그래도 뭐 혈압이 높아서 머리 아프고 얼음증이 나서 그 지금 그 얼음증 혈압이 조절될까 정말 정신이 납니다.
0: 네.
1: 예, 그리고 속은 이제 음식이나 썬이 나빠서 속이 계속 졸였는데 이것도 좋아졌습니다.
0: 네.
1: 그래서 밤잠 잘 자니까 그랬다. 네. 맥도 난다.
0: 이 약이 부선하고 비뇨기계통 위험증에 콤파체 좋기 때문에 그런 효과 봅니다.
1: 그래서 특히 제가 내 허리 아프고 다리를 엄청 아파했습니다. 근데 이거 뭐니까 지금 이것도 좀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이 순백산을 소유하려 너무 감사합니다.
0: 예, 계속 쓰십시오. 그러면 아주 건강하게 우리 백세 것을 살 수 있습니다. 예, 이런 우대 활동을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건강하십시오.
1: 예, 예, 감사합니다.
0: 안녕히 계십시오.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순백새환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를 소개해드리고 있는 순백새환은 비슬량주환이라는 약입니다. 약명으로는. 그러면 순백새환이란 무슨 이름인가? 우리 제약공장마다 자기가 생산하는 비슬량주환이 단독적인 이름을 달아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순백새환이라고 하는데 순자는 아주 순지럽다는 순할 순자입니다. 순치질환 하는 순지롭게 백색거성 살자 하는 약 이름을 붙인 건데 그 뜻인즉 우리 백색거성 살아도 아프거나 또 힘들거나 여러 가지 이런 만성 질병이 종합적으로 있다 할 때에는 백색거성 살 수도 없거니와 산다 해도 사람이 고통받죠. 그래서 순지로울 수 없습니다. 순백세환은 바로 우리 백세 시대에 무병장수하면서 백세거성 살자 하는 이름인데 그 뜻인즉 우리 여러 가지 만성병 치료에서 확실하게 효과 보면서 또 작은 병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생명이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슨 병이나 작은 병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 병을 치료할 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 작은 고질병 꼭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하고 무슨 여러 가지 이런 치료를 받는 것보다 미리미리 우리 자기 몸을 양생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0: 네, 잠시만요. 땅본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근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안녕하십니까?
3: 예. 순백세환 저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0: 네.
3: 이 속에 이제 봐요. 이거 지금 저도 자꾸 찌뿌찌뿌 나가지. 거기다 또 이 저기 그런 아랫배도 차면서 어째 자꾸 이 짱하고 씨 국물이 우러 올라오고
0: 예.
3: 밥 한 술 먹으나 또 뭐 아이 먹으나 물을 먹어도 있잖아. 배고도 예. 꿀뚝 짱하면 숨도 차고 이래서 리네 이 순백세환 시다에 선생님과 문이랑 지금 쓰는데 어용도 쓴다.
0: 네.
3: 또 차고 구두로 미리 깨지 못하고 배짱 하던 게 지금 예 그게 일없이 소화도 영 잘되고 식사도 영 잘한다 지금.
0: 네.
3: 예 그리고 그 처음에 그렇게 구두 실체 없이 자꾸 나가던 게 그게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이 약 쓰면은 저혈의 콤파치 기능을 높여주는 약이 돼서 소변이 자꾸 쉴새 없이 자주 본다. 남의 조금만 빨리 걸어도 소변이 샌다. 남성분들 전립선 비대했다. 이 방면에서는 특별한 효과 보는 약입니다.
3: 네, 이용 좋습니다. 이게 네. 우리 언니 지금 예, 내가 같이 이 지금 순백세안 쓰는데 배달 받겠단다. 예.
0: 예.
3: 예, 오늘 배달 받으셔 그래요.
0: 예, 건강하십시오. 예. 안녕히 계십시오.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이래서 순백세환이 약이 조합이 잘 됐다는 게 이 말이죠. 이 힘을 길러줄 수 있는, 다시 말하면 기능기, 혈임이 혈, 이걸 다 우리 몸이 부족한 기혈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약재, 숙지황이라든가 구기자라든가 당산, 백출, 황기리, 그다음에 또 이 로충룡이란 아주 귀한 보혈하는 약입니다. 로충룡, 소야 이게 다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같이 이런 우대활동을 이용하신다 할 때 오래된 고질병도 치료되는 약입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이었습니다. 주한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전역 체험구 건설을 깊이 추진하고 주한민족 한가족의 정감교대를 끈끈히 하기 위해 올해 5일 연휴 기간 우리 조에서는 다채로운 연변에 와서 변강촌광 감상 조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행사에서는 전국 각지 214 가구 가정을 연변에 초대하여 현재 가정과 동심원을 그리고 우정을 돈독히 하게 했으며 연변의 역사, 저력과 민속 매력, 변경 풍광과 민족 온정을 느끼게 했습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원에서 경쾌한 농악무 북소리가 울려 퍼지며 순식간에 관광객들의 열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맑고 우아한 통소 소리와 향이 풍기는 떡, 정교한 종이 공예 등 무형 문화재가 소통 체험 중에서 전성되게 했습니다. 연변 박물관에서는 1년의 몰입식 문화활동이 열려 많은 외지 관광객들을 끌었는데 이들이 심오하면서도 유서 깊은 중화 문화를 감수하게 했습니다. 료닝 대련 주민 리라입니다. 무형문화재 공연을 보고 많은 무형문화재 종목을 체험했습니다. 막걸리와 떡을 맛보고 종이 등도 만들었어요. 너무 즐거웠습니다. 사회구역에 들어서면 민족융합이 더 온정 있게 느껴집니다. 관광객들은 조선족 전통 복장을 입고 조선족 할머니들이 배워주는 대로 김밥과 배추김치, 온면을 만들어 보면서 음식 배구에 민속기옥과 생활시혜를 몰입식으로 체험했습니다. 관광객들은 연길청년관에서 조선족 손북공연을 관람하고 팥죽이며 연변 특색 무침 음식을 맛보면서 전통 제조기의 소개를 경청을 했습니다. 산동 청도 주민 천서홍입니다. 삼일꾼들의 설명 소개를 통해서 이 음식 배후의 문화 이야기를 알게 됐고 민족문화 융합의 독특한 매력을 느꼈습니다. 이는 단순한 미각적 향수일 뿐만 아니라 문화적 훈도이기도 합니다. 연결시 신흥가도 자원봉사자들은 열성 문화관광 안내원 역할을 하면서 모든 방문객들이 조선족 문화와 현대소류의 융합을 체감하게 했습니다. 연결시 신흥가도 민흥사배구역 당위서기 지촌장입니다. 이번 방문 체험을 통해서 관광객들이 연길의 청춘 활력과 문화 저력을 느끼고 여러 민족 주민들의 왕래 교류 융합을 촉진하며 민족 단결의 리념이 문화 관광 체험 속에서 마음속 깊이 스며들었으면 합니다. 변강 풍경이 사람들을 매료시키고 모두는 하나가 되어 춘광의 심신을 맡깁니다. 훈천시에서는 접대 봉사를 말씀드렸습니다. 고속도로 입구에

에서부터 관광구까지 곳곳에서 열정과 따뜻함이 넘쳤습니다. 길림시 주민 량 선생입니다. 인터넷에서 훈촌의 이 행사를 보고 신청을 했는데 이번 기회가 생겨 참 좋았습니다. 훈촌시 당이 통전부에서 이번 기회를 줘 가족들과 함께 놀러 왔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도만강반의 춘광은 완연하고 국문 나래에는 가국정이 깃들어 있습니다. 도문시에서는 국문 성대한 광경, 경계강 춘광, 무형 문화재 문맥, 민속 풍정, 향촌새 모습을 핵심 내용으로 외지 가정과 본지 가정이 결연 맺기를 하고 공동 건설에 참여하기에 초대해 몰입식으로 체험하도록 하고 변경도시의 특이한 매력을 전경으로 보여줬습니다. 흥룡강성 할빈 주민 풍타키입니다. 오래전부터 도문회와 변강풍절을 느끼고 싶었는데 다행히 5.1절 다채로운 연변결을 행사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번 여행은 정말 좋았어요. 도만강 광장이 너무 북적이었고 국기 개양식이 아주 장엄했습니다. 정체로운 민속 가무 공연도 있었는데요. 직접 장구 연주를 체험하며 조선족 전통 악기의 예술 매력을 몰입식으로 느꼈습니다. 도라시에서는 현지 가정과 초대받은 외지 가정이 결연을 맺고 동행하는 방식으로 호수 풍광과 산간 꽃바다를 감상을 하며 음식을 맛보고 일상을 나누며 우정을 증진하겠습니다. 길림 백성 주민 진영준입니다. 변강 소도시의 매력을 깊이 느껴보기는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곳의 따뜻함을 진심으로 느꼈습니다. 모두들 낯설지가 않았고 진정으로 대했습니다. 서로 돕고 생활 이야기를 나누고 문화를 이야기하는데 마치 한 가족 같았습니다. 이 기억은 오래오래 제 마음속에 남을 것입니다. 이곳의 아름다움을 주변 모든 사람들과 나누겠습니다. 도나시 당이 통전부 부부장 장수겸입니다. 모두가 같은 노래를 부르고 같은 춤을 추며 같은 밥을 먹고 같은 명절을 보내는 게 바로 주한민족 한 가족의 가장 생생한 묘사입니다. 이번 행사는 변강의 장엄하고 아름다운 춘광에 대한 전시일 뿐만 아니라 체감할 수 있는 효과적인 주한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수

0: 선택이 잘 됐습니다.
1: 그렇지요. 이거 쓴다면 머리가 많이 맑아지고, 이게 정신 상태가 지금 많이 좋아지고, 기도도 냉대기가 많이 올라가지고, 감기암도 하나도 안 합니다.
0: 아, 이 삼동행이 다세스 배에 혹가니까 면역력이 올라가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서 노년기에는 너무 선택이 잘 된 거죠.
1: 예, 그리고 위라는 게 안 좋아가지고, 위염, 이게 내 비추선 위염이라서 오랜 병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0: 눈뱅처리에서는 전 사회적으로 공인을 받는 우수한 치료 제품에 속합니다.
1: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2: 네, 지금 이 사지원에 쓰는데 효과 좋고 효과 아주 빠릅니다. 나는 이 약을 쓰던 동안에서 제일 좋습니다. 주요하게 이 혈압 조절이 잘 되니까 그렇게 오른쪽이 나고 그러던 증상이 다 사라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납니다. 용 좋습니다. 그 왜 혈압이 정상을 돌아오니까 잠을 잘 잡니다. 야, 잠을 자지 못해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그 잠을 잘 자니까 온몸 영 편안하고 가볍고 그리고 이 소화 잘 됩니다. 밥이 그렇게 맛이 없던 게 소화 잘 되니까 밥 잘 먹으니까 힘이 납니다.
0: 아, 그럼요.
2: 예. 예. 그리고 이 사지원에 우리 아저씨 같이 쓰는데 우리 아저씨는 주의하게 소배 남자들이 들린 좀 심하게 큰 거니까
0: 그렇죠.
2: 소배 잘 나가지 않고 힘들면서 소배 받는데 이거에 반내 썼습니다. 반내 쓰니까 기본상 아주 잘 나간답니다. 그래 이제 저기 활동 들으려니까 80각 선생님 싸면 100각 줍니까?
0: 사지원에 60각을 싸면 70각을 줍니다. 작게 싸도 많이 줍니다. 60각 싸면 70각 줍니다.
2: 예, 그러니까?
0: 예. 안부 치료 이게 따라갑니다.
2: 아, 그렇습니까? 예. 60각을 그러면 우리 집은 해야 되겠습니다.
0: 그렇게
2: 오늘 배달받고. 그리고 예. 네, 이 냉서방 쓰는데, 야, 좋습니다. 늘상 이런 애들에서 눈이 날상 부었고, 침침하고 답답하던 증상이 지금 말썽한 감이 납니다. 이 눈약이 쓰던 동안에서 제일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그에 침침하고 답답하고 바깥에 나가면 눈물이 자꾸 나던 게 지금 나지 않고 얼마나 좋습니까?
0: 그렇죠.
2: 그래, 오늘에 우리 민서방도 우리 아저씨도 같이 쓴다. 그래, 그래. 둘이 저기 배달 받자고 그래 전화드립니다.
0: 예, 사지원의 그 식전에 민서방은 식후에 이렇게 쓰게 되면 기본으로서 노년기에 눈이 밝아질 뿐만 아니라 이 사지원의 그 428가지 영양 활성소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기본으로서 인삼도경이 다수에서 빼 효과 한 반년, 1년 쓰고 혈액검사를 받아보시라고 제가 과감하게 이야기 드리죠. 이게 천연 오메가3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열심히 견지방 하게 되면 모든 노인성 질병은 여기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건강하세요.
2: 예,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사진원이고 저는 이 야드딸 썼습니다. 왜냐하면 중풍 후유증으로 손발이 마되고 어린쥐 심하고 그 혈압 조절이 바라야 되고 예, 소화가 바라야 되고 밤잠 자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선생님 강의 듣고서 사진원에 썼는데 지금 하나하나 좋아지고 있습니다. 어린쥐 나던 게 좋아지고 혈압 조절이 잘 되고 밤잠 자지 못하던 게 밤잠 자고 일이 있었던 게 잘 되고 그리고 손발이 마대던 게 지금 감각이 오고 있습니다.
0: 그렇죠.
3: 그리고 예, 네. 예, 사람이 이거 먹을까나 힘이 나고 정신이 나고 그랬을 때다. 그래서 예,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내 냉서방 나가나 들어가나 눈이 그냥 눈물 나서 그러던 게 이거 먹을까 예, 냉서방 먹을까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눈물 나던 게 이렇고 깔깔하던 것도 이렇고 예. 그래 좋아질 때 이제 10일까지 아무 활동이 끝난다는 거잖아요. 예. 두 가지 다 배달받자 그럼.
0: 그렇게 하세요.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0: 예, 안녕하세요.
4: 예, 수고하십니다.
0: 예.
4: 가족입니다.
0: 예. 예.
4: 저와 내 저희 동생 있었는데 오늘 쓴지도 시간이 좀 오랍니다. 작년부터 쓴게 오늘은 10개월 됩니다.
0: 아 그래요? 예, 사지원에 예. 그러죠.
4: 아 예.
0: 예.
4: 그래서 예, 그래 원하고 쓰니까 예. 저는 뭐 더 말할 나이 없이 이렇게 좋아집니다. 관심병, 그다음에 심장, 아 그다음에 저기 뭡니까 이 담낭, 간 다. 아주 좋았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쓰고 나니까 예, 혈압 조절 잘 받고 심률이 그렇게 빠르던 거 115까지 막 그렇게 박동이 심하고 이러던 게 예, 지금 90 아래로 85, 84로 이렇게 되니까 아주 심장이 편안하고 예, 황황한 이런 감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동생이 이미 다발성 뇌경색으로서 중풍이 이미 두 번 왔는데 내일 좀 내년 저기 뭡니까 이 봄이 돌아 하게 되면 병원에가 항 입원하고 그래서 한 보름씩 이렇게 나 그리고 치료 나가면 또 이렇게 발작하고.

0: 했는데 이 사지원하고 늘 이렇게 쓰니까 예, 지금 병이 발각하지 않았습니다.
1: 그렇죠.
0: 예. 예. 그리고 아주 심장이랑 혈압이랑 이 혈압이랑 또 많이 죽여 먹습니다. 안 예. 먹으나 다름이 없습니다.
1: 예.
0: 사지원하고 이렇게 쓰니까 예, 혈압이 잘 조절되고 어지럽지 않고 지금 지팽이를 조금 약간 버렸습니다.
1: 아,
0: 그리고
1: 예.
0: 이렇게 나가서 약간 약간씩 운동합니다.
1: 아, 그렇죠.
0: 얼마나
1: 운동해야 됩니다. 움직일 수 있어야 예. 됩니다. 예, 예.
0: 예. 이렇게 우리에게서 다행히 이렇게 주고 순수하고 첨가제도 없고
1: 그렇죠.
0: 얼마나 좋습니까? 안전하고 코스가
1: 예.
0: 아주 좋고 이렇게 장기적으로 계속 쓰니까 참 효과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 활동에 60강 70강 줍니까?
1: 그렇죠. 예예. 예. 그리고 안부 예. 치료이기가 따라갑니다. 안마이기입니다. 예예. 예. 좋은
0: 아, 그러니까 우리가 예, 우리 같이 함께 살려고 선생님께 전화드립니다.
1: 예. 지금 99원으로 한 가게 하게 되었는데 11일부터는 원가격 124원으로 오르게 되어있다 하게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는 여러분들한테는 기회는 확실하게 이번입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어머니 명서방을 한 반년 넘게 계속 꾸준히 먹었습니다.
1: 예.
3: 이 원래 자꾸 이 눈이가 희미함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글자도 막 두 글자 돼 보이고, 예. 그리고 조금만 이 바람기 있거나 어찌나 해도, 예. 눈물이 그래서 계속 그래서 뭐 멈추지 없이 그렇게 줄줄 이렇게 눈물 나고, 예. 그리고 이 눈곱이 자꾸 막 아침에 일어나면은 눈곱이 남에 이 눈동자가 이렇게 가려보면서 자꾸 이렇게 비비게 되고 눈에 피지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1: 그렇죠.
3: 검사하니까 나의 이 백내장도 좀 있답니다. 이래서 수술 어진간하면 이제 수술해야 되겠는지 하는데 내 지금 이 명서방을 계속 꾸준히 먹으니까 나 이 증상이 다 좋아져서 또 병원 가 검사했습니다.
1: 예.
3: 그러니까 나 아, 많이 좋아졌다고 이 백내장 이 수술 안 해도 괜찮겠다고 그럽대다.
1: 예, 수술이라는 예. 것은 막부대강경과에 선택하는 겁니다. 예.
3: 예, 그러니까 내요 이 그만 눈약을 눈이가 이렇게 영 불편하고 가깝긴 하고 이래서 약도 많이 끌고는 것도 쓰고 이랬는데 효과가 그렇게 안 이번에 이 명서방을 먹으면서 이니 이 효과가 이 남기 진작에 알깁니다.
1: 눈병치료에서는 명서방입니다. 그 승인해야 됩니다. 예. 예.
3: 이 무수고 이렇게 물건 다도 예 그 전에 좀 막 심해하고 막
2: 네, 시간 상황대로 오늘 방송 여기에서만 줄이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부엉이들은 평소에 먹이를 차곡차곡 모아두는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엉이 동지는 언제나 풍성한 먹거리들로 가득하다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 부엉이 동지의 먹을 것이 쌓이듯이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부쩍부쩍 느는 살림을 부엉이 살림이라 부르죠. 네, 대부분 야행성인 이 부엉이들은요, 어두워지게 되면 활동을 시작을 해서 새벽 해가 뜰 무렵까지 부지런히 사냥을 하고 있습니다. 늘 조용하고 민첩하게 움직이면서 불안한 상황에 대비해서는요, 부엉이들이 지혜롭지만은 그만큼 고민이 많을 것 같기도 하죠. 네, 잠 못 들고 계시는 부엉이 쪽 이 청취자들이 계실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린 겁니다만, 뭐 지금 이 순간만큼은요, 근심 걱정 모두 내려놓고요, 여기서 편히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 들으시면서요. 안녕하십니까. 주부클럽 진행을 맡은 서태문입니다.

생활의 발견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첫 코너는요, 지혜로운 주부 만들기 프로젝트 주부 9단의 살림법을 전수해드리는 살림의 지혜 코너입니다. 오늘도 노트 챙기시고 살림의 지혜 많이 담아가세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살림의 지혜는요, 몸과 마음을 건강히 만드는 차 마시기입니다. 습관처럼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는 요즘요, 커피 대신 차를 마셔보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차에는 유익한 성분이 많아서 몸은 물론 마음까지 건강하게 하는 종류가 많다고 합니다. 예, 차가 좋을까요? 차는 커피와 같이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어서 피로를 해소시켜주고요. 또 집중력을 향상시켜주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가끔 커피를 마시게 되면요, 잠을 자지 못하거나 심하게 심장이 뛰는 등 부작용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차를 마시고 이러한 부작용을 겪는 경우는 드물죠. 그 이유는 차의 또 다른 성분인 티아닌이 이 카페인의 체내 흡수가 서서히 진행이 되도록 만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커피의 긍정적인 효과만 가지고 있는 셈이라고 봐야 되죠.

다양한 노화 방지, 다이어트와 스트레스 해소에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어서 이 커피 대신에 차를 마시는 습관을 들이다보게 되면 보다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차가 어떤 효능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살림의 지혜는요, 몸과 마음을 건강히 만드는 차 마시기죠. 네,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로 국화차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씁쓸하고도 구수한 맛의 국화차는요, 특히 환절기에 먹으면 좋은 차라고 하죠. 네, 일교차가 큰 요즘 같은 때 마시게 되면 몸도 마음도 건강의 유지가 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장시간의 전자기기 사용이나 환절기 건조한 바람으로 인해서 눈이 자주 충혈이 된다면 국화차를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눈 피로를 푸는데 긍정적인 작용을 합니다. 또한 스트레스로 인한 두통에 시달리는 분들에게 효과적이기도 하죠. 심신을 안정시켜 두통 완화는 물론 불면증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미자차입니다. 오미자차는 간 해독 작용이 탁월한 차로 알려져 있어요. 간의 피로와 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만큼 오미자차는 피로 회복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또한 이 독소와 로폐물 배출에 효과적이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많을 때 마시는 것이 좋다고 해요. 오미자차로 기관지 질환을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 자스민 차입니다. 자스민 차. 네, 여성들을 위한 차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자스민 차는요, 모유를 촉진시켜 산모들이 마시면 좋은 차입니다. 생리동안화와 생리불순에도 효과적인 대표적인 차입니다. 또한 머리를 맑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서 직장인과 수험생들이 마시기 좋은 차입니다.

건강한 종류를 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어떻게 마시는지도 참 중요하죠. 차는 하루에 머그잔으로 한 잔 정도가 좋습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의 차를 마시면은요, 특정 성분이 위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조금씩 나눠 마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뜨거운 물을 붓고 15분 정도 지나게 되면은요, 적절한 온도가 되는데요. 이때 차를 마시다 보게 되면은요, 흡수도 빨라지긴 해요. 뭐 뜨거운 걸 마셔야 몸의 혈액순환이 빨라진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식도를 상하게 할 뿐 뜨거운 물보다 따뜻한 정도의 미지근한 온도가 몸의 혈액순환 속도를 높이는데 더 이롭다고 합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좁은 공간을 더 넓게 활용하는 인테리어 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는요, 예전보다 1인 가구나 또 소가족 형태가 많아지고 또 그에 따라서 원룸이나 소형 평수를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원룸과 같은 좁은 공간이라면요, 공간의 효율을 높이는 인테리어가 필요하겠죠. 네, 첫째로 작은 테이블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부피를 차지하는 큰 사이즈의 식탁 대신에 작은 식탁을 선택을 하면 이 공간의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는데요. 이 작은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거나 또 공부를 할 수도 있고 다용도로 활용하기에 좋아서 훨씬 여유로운 공간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여기에 바퀴가 달려 이동이 용이하거나 또 접을 수 있는 작은 테이블을 사용하게 되면요, 사용하지 않을 때는 여유 공간을 다른 것에 활용할 수가 있어서 더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정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감은요, 벽면을 활용하는 팁입니다. 텔레비전과 그걸 둘러싼 서랍장들은요, 집안에서 큰 부피를 차지하는 물건 중에 하나입니다. 벽면으로 텔레비전을 옮기면 바닥 공간을 훨씬 더 여유롭게 사용할 수가 있으며 공간이 시원하게 뚫리며 더 넓어 보이는 효과까지 있는 것입니다. 네, 또한 먼지 청소도 좀 줄일 수가 있어서 관리가 편하다고 해요. 책상도 마찬가지로 벽면에 책상에 상판을 달고 벽면에 선반을 달아서 사용을 한다면 좀 더 공간을 스마트하게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세 번째로 거울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 거울을 잘 활용하게 되면은요, 공간을 더 높이고 밝고 시원한 느낌이 들게 해주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일반적인 거울을 둬도 좋고 또 문이나 싱크대나 수납장에 거울을 달면은 공간 활용도 높이고 더 넓어 보이게 하는 효과까지 얻을 수가 있으니까 활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자연스러운 색상을 활용해 보도록 하죠. 이 전체적으로 자연스러운 색상을 활용을 하다 보면은 공간을 좀 더 넓어 보이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색상은 공간을 편안하고 차분하면서 환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실제 크기보다 더 넓어 보이게 만들어주기도 하는데요. 대신에 밋밋하게 느껴지지 않게 패턴이나 질감을 추가해주면 더 완벽한 인테리어를 완성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이 마지막으로 수직 공간을 활용해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수납장의 윗부분이나 높게 설치된 요소들과 천장 사이 빈 공간을 10분 활용하면 좋습니다. 책장과 캐비닛의 우를 살펴보면 천장 사이 틈새 공간이 있거든요. 네, 이 공간을 방치하는 것이 아닌 뭐 잡동사니를 넣어두는 공간으로 활용을 하면 더 효율적으로 공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마구 올려놓으면요 보기 안 좋죠. 시중에 깔끔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서 나오는 수납 제품들이 참 많습니다. 이 똑같은 크기와 색감의 수납 제품들을 구매하여 시각적으로 통일감을 주면서 그 안에 잡동사니들을 집어넣으면 집이 훨씬 깔끔하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한 여자, 훌륭한 여자, 세상에 도전하는 여성들의 삶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항일전쟁시기 팔로군의 의료병으로 활약을 했던 여전사 사소위입니다. 17살이 되던 해 사소위는 의료병으로 되었습니다. 직접 총을 들고 전선에 나가진 않았지만 전쟁의 피비린내라는 잔혹함은 진료소 안에서도 구슬하니 느껴졌습니다. 중상을 입고 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부상병들을 마주하며 그녀는 전사들을 가족처럼 돌보았습니다. 항일 전쟁이 승리할 때까지 그녀와 남편은 결혼 후 7년 동안 아이를 가질 생각도 하지 않고 국가를 위해서 청춘과 열정을 바쳤습니다. 사소이가 태어난 하북성 정현 8구 동호초는 일본군의 잦은 수탈로 군중들이 늘 굶주림에 시달리던 곳이었습니다. 1939년 마을에 머물던 22살의 한 젊은 팔로군 전사가 일본군이 들이닥치자 우리 군의 기밀 소리를 없애기 위해서 바삐 돌아쳤습니다. 이 기밀 소류가 적들의 손에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서류를 모두 태우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결국 일본군에게 잡혀 나무에 묶인 채 휘발유 화형을 당했습니다.

사건은 사소의 마음속에 일본군에 맞서겠다는 항전의 불씨를 깊이 심어주었습니다. 1940년 5월 그녀는 군 입대 모집 소식을 듣자마자 달래가 지원을 했습니다. 위생학교에서 6개월간의 학습과 훈련을 마친 그녀는 바로 진찰소로 가서 부상병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11월 백团대전이 치열해지자 팔다리가 잘린 중상자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7명의 중상자를 맡아 정성껏 간호를 했습니다. 그녀는 먹을 것이 없어서 볶은 검은 콩으로 기내를 여우고 해진 군복을 깊고 키워 입었습니다. 그녀는 진지한 의료병은 고통과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가르침을 되새겨가면서 묵묵히 헌신했습니다. 그녀의 정성스러운 간호에 감동한 부상병들은 그녀를 친누나나 딸처럼 의지했습니다.

1943년 봄, 일본군의 대대적인 소탕 작전이 벌어졌습니다. 부상병들을 동굴로 옮기던 중에 실로서의 부원장이 일본군에게 붙잡혀갔습니다. 적들은 부원장의 옷을 벗기고 논밭에 무릎을 꿇리고 채찍질해가면서 잔인하게 고문을 들이댔지만 그녀는 나를 죽여도 할 말이 없다. 나는 그저 평범한 백성일 뿐이다. 라며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후 부원장은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서 지혜롭게 탈출을 했고 사소일을 포함한 부대원들은 그네 귀환에 눈물 흐르며 기뻐했습니다.

1943년 사소인은 하북성 중부 군사구역 사령관의 아들을 돌보는 육아병으로 보직이 변경이 됐습니다. 이때 사령관 부부의 소개로 당시 그들의 비서였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혼의 단꿈도 잠시, 결혼 3일 만에 남편은 부대를 따라 전선으로 떠났고 1년 뒤 전쟁이 끝나서야 재배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건국 초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나라가 안정된 후에 걔네 삶을 생각하자고 약속을 하며 7년 동안 자네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전선을 누비고 아내는 후방에서 간호사, 후강생, 상점 점원 등 조직이 필요라는 곳이면 어디든 가서 힘을 보태곤 했습니다. 1965년이 돼서야 두 사람은 호남성으로 내려와 자신들의 행복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사소인은 노병이 되어서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일본군을 쫓아내고 중국을 해방시켜 백성들이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전사들은 언제나 죽을 각오가 돼 있었다. 머리가 잘리는 것조차 바람에 모자라 날아가는 것도 정도로 느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히 군인의 고문을 넘어서서 생명과 존엄, 병무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로 뭉쳤던 평범한 사람들의 위대한 외침이었습니다.

네, 요요한 생활 속 살림의 지혜와 팔로군 여전사 사소위의 이야기와 함께 했습니다. 네,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의 끝곡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김은주였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백자방 구보객은 야생의 진균 약재 중에서 성공적으로 분리 추출한 세포 생명 활성 성분으로서 간과 신장의 대사를 통해 혈액순환 과정에 온몸에 전달하면서 인체 각 기관에 노화 병변된 세포를 회복시켜 활기를 되찾아줍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백자방 구보객은 백근의 천연 약재에서 100배로 농축하여 얻은 고농도 유효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일 잠자기 전 10ml 한 병만 복용하면 노화 과정에서 생긴 병변의 세포를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심장 뇌혈관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정신이 나지 않고 불면증, 건망증과 더불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귀에서 소리가 나고 일찍 흰머리가 나며 간, 신장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0: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대한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1: 투골테는 구봉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 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봉약은 복방개미 활락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한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5시부터 5시 30분 사이로 선생님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256-1111번, 256-1112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5대 활동 소개해드립니다. 굽어과 외용이 결합된 골관절 질환 치료 제품 투골테는 5곽 사시면 3곽을 드리고 10곽 사시면 12곽을 드리고요. 노인성 질환 치료 제품 백자방 구복액은 6곽 사시면 4곽을 드리고 12곽 사시면 12곽을 드립니다. 방송에 문의하시고 주문하시는 분들께는 OEC 한 곽을 드린다고 합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약방 사모매대입니다. 방송 및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100년 장수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진 백자방 구복액과 더불어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관절 전문 치료약품 투골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도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복액 투골테, 이 제품 자체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만 딱 진행하는 특대 우대 활동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대 활동의 내용은 이제 위에서 설명드렸지만 해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번에 우대 활동은 다른 때보다 특수성이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건의하는 그 실제 조건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약은 우대하니까 좋은데 손에 쥔 그 액도가 국한성이 있게 되어 있으니까 어중간하면 적게 써도 퍼센트를 높게 주는 이런 우대 활동을 여러분들의 심리와 실제 상황이 부합되도록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백자방 구복액은 지금 한 각에 398원인데요. 12각을 싸면 12각을 무료로 드립니다. 이전에는 20각을 싸면 25각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12각을 싸면 12각을 무료로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확실한 좋은 기회로 될 수 있습니다. 이전에 거의 절반 싸도 절반 돈을 갖고도 큰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투골테 제품 자체는 이번에 우대 활동은 10각을 싸면 12각을 무료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10각에 12각을 드리니까 한 각에 490원인데요.

외양약 한 가게, 외양약 한 가게 따라갑니다. 무료로 따라가게 되었는데요. 이전에는 15가게, 20가게를 드렸는데 15가게 가격이 높죠. 그런데 이번에는 10가게, 12가게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확실한 뭐 싸기도 편리한 이런 그 기회가 아니겠는가 인정하는데요. 17일까지 진행하는 일주일만 딱 진행하는 우달동에 속하니까 501-775번에 연락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0: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네, 백서방구에 여전히 다섯 달 쓰고 있습니다.
2: 아, 그래요?
1: 예, 쓰고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특히, 예, 항상 예, 머리가 어지럽고, 그 다음에 예, 정시안 나고, 귀에서 전기 소리가 이렇게 자꾸만 나고, 이래던 게, 예, 이거 지금 써서 지금 이런 정서는 완전히 이렇습니다, 저는.
2: 예.

0: 예, 그리고 이 전력선 비달라서에 나와서는 이 신면에 너무 합니다. 이 전력선 비달라.
1: 예.
0: 이걸 내서 반짝 니네 못 왔습니다. 그래서 한짝에 보통 그 6번씩 소변 봤습니다.
1: 보통 남성들이 노년기에 들어서서 큰 문제점이 전열선염, 전열선 비대로 나타나는 구체 여러 가지 증상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죠.
0: 예,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무슨 애, 이거 보통 한 번만 보면 통담사입니다, 지금. 예.
1: 그렇죠.
0: 예,
1: 예.
0: 밤 잠자리까지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하고, 예, 언니 뭐 아픈 데 있는 것 같지 않고, 옛날에 잠못 잤거나 낮에 일어나게 되면 또 사고래 쏴나고, 예, 어쨌든 다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 일도 없습니다, 지금 이거 쓴다네. 그리고 특히에 다리가, 예, 옛날에 내 조금 나갔거든, 뭐, 다리 후두두 하면 이 무릎 보다리가 자꾸만 매개 없이 딱 앉기 짓고 이랬는데, 지금은 뭐, 나가 한 8시간 40분씩 걷어댕겨도 예, 이 매가 문제를 모르고, 그 다음 돌아와서 예, 뭐, 아프거나 통쇠나 이런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1: 콩팥이 원기 부속으로 나타나는 구체 증상 가운데서 다리맥이 떨어지고 다리 호도도하고 그런 증상이 주요한 증상의 한 가지죠. 예.
0: 예. 그래, 얼마나 지금, 뭐, 나가 아무 댕겨도 뭐, 이런 고통스럽지 않고, 연말에 다편하게 이런 것도 한거 진통제 안 먹었습니다. 통쇠나고 이런 것도 나와서, 통쇠나고. 이런데 이런 것도 완전 다 없어지고. 그리고, 예, 머리 도자리가 이거 쓴다면, 머리가 지금, 예, 원래는 많이 빠지고, 머리가, 예, 흰머리가 많이 나는데, 예, 지금은, 머리가 지금 많이 나오고, 예, 검은 머리 나옵니다, 지금.
1: 아, 그럴 수밖에요. 이 제품 자체가 특수한 성분을 어제 되어 있으니까 주약에는 우리가 지금 수염이 빨리 희어지고 머리가 빨리 희어지고 맥이 떨어지고 여러가지 잠자기 힘들어지고 이런 증상 자체가 노화 과정에서 구체 증상인데 여기 재하수하는 성분 자체가 기본으로서 근육과 골격을 든든하게 하면서 검은 머리가 나고 검은 수염이 나게끔 도와주는 역할하는 이런 중요한 젊음을 찾아주는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0: 예, 그래, 약에 확실히 써보니까 이렇게 좋고, 여기 여름에 고루고루 다 도와주고 하니까, 얼마나 그런지 의아하고, 이번에 내, 예, 한 12가지 더 싸서 올해도 쓰려고 그랬다.
1: 그렇게 하세요. 이번에 특수한 기회가 여러분들한테 주어졌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저는 두어 펜을 쓰고 있는데 이 약이 정말 좋습니다, 지금.
1: 예.
3: 아, 이 허리 진이 아파서 돌아 눕기도 힘들고 이 대양상한 무릎 관절이 있어서 예, 통증이 심해서 예, 정말 걷기 힘들었습니다.
1: 예.
3: 그래, 그래서 예, 이거 두어 펜을 먹고 바른 게야 효과 진이 좋습니다, 지금.
1: 아하, 그럼요. 예.
3: 예. 자, 이따가 그래서 관절약을 많이 먹었댔습니다.
1: 그렇겠죠.
3: 근데 관절약이 위로 먹다가도 위로 상하고 예, 위로 손상 주니까 먹다가도 버리고 했는데 이 약은 예, 위로 손상할 수 있고 예, 오히려 위로 도와주니까 야 정말 관절 통증은 이 약이가 최고 약인 것 같아요.
1: 아하, 예.
3: 네, 그러나 효과 전에 계속 쓰려 하면 이 백사방 구양 좀 문의합시다.
1: 예.
3: 우리 남편이 혈압이 언성되지 않을까에 자꾸 그래서 어지럼증이 나지 무슨 뭐 음식이나 잡수면 소화하는데 그래서 딱 걸린 것 같다며 내려면 아이가 내려 못 간다고 얘 하니까 밥도 얼마 못 잡수지 또 이게 전립선 비달라여야지 소변 차수가 많고 하냐 잠을 자지 못하니까 항상 맥이 없고 얘 사람이 정신이 난답니다. 그래 이런데 이게 뭡니까 백자방 구백을 쓰면 되는지 해 문의해달라 그런다.
1: 예, 이제 말씀한 구체 증상으로 들어보니까 백자방구복액이 바로 그런 데 쓰는 제품이 백자방구복액에 속합니다. 이 제품 자체에 포함된 성분들 자체가 기본으로서 상초, 중초, 하초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전면적으로서 맥이 나게 하고 정신이 나게 하고 기억이 잘 되고 소화가 잘 되고 그리고 호흡계통이 좋아지고 여름으로서 새로운 세포가 빠른 속도로 생성되게 하고 어혈이 잘 풀어지지 않던 이런 문제가 해결되게 돼 있고 이 좋은 제품 자체가 바로 노인성 질병을 해결해주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증상에 쓰는 제품이 바로 백자반 구복액입니다. 하루에 한 번만 딱 드시게 되면 자기 직전에 드시게 되면 구복액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시간이 오래 뭐 흡수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 주무시기 한 3, 40분 전에 드시게 되면 편안한 잠을 주무실 수 있고 잠자는 그 간에 많은 피가 가

0: 많이 들어가서 해독이 되면서 여러분들한테는 새로운 건강과 새로운 젊음이 찾아오는 과정으로 될 수 있을 겁니다.
1: 예, 그럼 오늘 받아마다 쓰겠다는 그릇대라.
0: 예, 그렇게 하세요. 501-775번 이용하세요.
1: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세요.
0: 네, 건강 연결합니다.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백처방 쓴지 어제는 넉 달 넘었습니다. 애님은 어림지가 심하고 소화가 바라야 되고 섭이 작고 혈압도 돌이 바라야 될까 밤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백자방 광고를 듣고 소리에 그래 백자방 썼는데 어제 넉 달 썼는데 야 하나하나 지금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특히 매일 한 번씩 약을 뭐 복용할까나 예. 뭐
0: 편리하면서 약효과서 좋죠.
3: 예, 예, 부담도 없고 그저 반 시간 두고 쓸 거라면 오늘까지 잠들은도 모른다. 그래도 소변도 많이 봐서 두 번 보고 그리고 몸도 영 헷갈아지고 예, 천근만근 되던 게 누워서 구부던 게 활동도 하고 이제 그만 활동하고 또
0: 아, 그럼요. 예, 예.
3: 예, 그리고 두골 패는 경추 아예 아픈데 없었습니다. 그런데 약을 다른 약을 써도 그냥 일상을 해서 얘 먹지 못하고 먹다가든지 그리고 친구도 아픈 침을 얼마 맞았겠습니까? 그걸 못 봤는데 이 두골패는 먹고 마사지를 할까나 몸이 그렇게 무겁던 게 까봐지건 활동하는 게 정말 새 생명을 찾은 것 같습니다. 그랬건 몸이 무겁던 게 까봐지거나 얘 날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예, 예. 두 가지 제품 배합이 잘 됐습니다. 예.
3: 예, 예 그래 활동이 좋을지 약에 약을 더 주는 거 그거 참석해서 두 가지 다 배달받아서 좀 장기적으로 쓰자 하고 그랬는데
0: 그렇게 하세요. 이번에는 너무 한꺼번에 많이 싸지 않아도 따라가는 퍼센트가 너무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기회니까 일주일만 진행하는 우대활동이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4: 네, 얼른가?
0: 그렇죠. 말씀은 예, 잘 들려요.
4: 예, 나 두골패를 쓰고 있습니다. 나는 두 습관절로 수간지 없이 예, 아픈지다가 또 사고까지 당해놔서 들어갑니다. 괜히 두골패를 먹고 바르고 하니까 그 동포에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활동에 참가하자고 기랍니다.
0: 예, 그렇죠. 두골패 이 제품 자체는 적지 않은 분들이 이제 여사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젊었을 때 일종 사고나 넘어져서 상했거나 이랬던데 그때는 괜찮은데 나이 들고 보니까 다시 떼놔서 너무 힘들어진다는 그런데 이 제품 자체가 너무 잘 어울립니다. 열심히 쓰시겠다면 좋은 해결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0: 예, 안녕하세요.
5: 예, 나는 백자방 어머니의 다섯 달 반 썼습니다, 선생님.
0: 그래요?
5: 예, 이 백자방 얘네 써보니까 나는 수탄약 다 썼습니다. 근데 이 백자방 써보니까 얘, 야, 영도선 한 날에 한번 먹어, 웃어면서 그거 한번 먹는다 해서 선택했는데 밤에 여기 어쨌든, 잠자기 전에, 반 시간 전에 먹으면 잠이 잘 오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잠을 잘 때 법에 딴지라 말입니다, 이야기가.
0: 그럼요.
5: 예. 예. 그리고 이야기 어찌감이 맥이 남다 선생님 잠 잘 자 맥이 남까 선생님
0: 그렇죠 잠 잘 자야만이 모든 대사 평형을 잠을 자는 어간이 모든 예. 대사가 평형 상태에 돌아가게끔 도와주지 예. 온 24시간 당신이 일해보시오 대사가 물란이 예. 올 수밖에 없는데 자지 않는다는 거는 내가 계속 일하고 있다는 걸 말해주는데 그렇기 때문에 잠을 잘 자니까 맥이 나고 신심이 생기고 좋은 건강이 다시 새롭게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5: 예, 예, 있지 않습니까? 잠 자자. 그런데 꿈이란 게 내 꿈이 오만해. 자꾸 뒤에서 뭐 빠지는 것 같아. 다리 쫙 떠나더고 턱그레 놀라 깨나 소리치고 깨나. 걔네게 그게 없어질까? 그 다음에 어서는 무서운 게 없겠다. 이렇게 생각한다 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하고 예, 눈이 입에 환해지게 잠 자자니까 선생님.
0: 그렇죠. 예, 예.
5: 그러니까 이제 밥을 잘 먹지. 그 다음에 맥이 나지. 이랬거나 예. 아, 네, 들어봐, 약 많이 써봐도, 그렇게 모르겠더니, 이 약은 선명하게 알긴다. 앞내도, 백년상수 약이 다르긴 다른데.
0: 그럼요. 예, 예.
5: 이런 일이 우리 이 약 쓰면, 좀아 몸에 맞을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5: 허약하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0: 너희들은 다, 모든 대사가 역으로 진행되어 예. 있으니까, 젊은이들과 완전히 다르죠. 예, 예. 예.
5: 이번 우대 활동이 17일까지, 어느 날까지 할까?
0: 17일까지 하는 우대 활동입니다. 오늘부터 17일까지. 예, 예.
5: 예, 좀, 적게 싸도 많이 주세요, 그러니까.
0: 그렇죠. 예, 예.
5: 이번 우대 활동이 내 백사방 어쨌든 이거 한 날에 한번 먹거나 예, 다른 거 두세 번씩 먹고 자꾸 부담 가지고 예, 먹었는지 애 먹었는지 어떨 땐 또 모르고 그러니까 일이 한번 먹고 가서 예, 생각 없는 사람도 다 생각납니다.
0: 아, 그럼요. 예, 예.
5: 예, 이건 좀만 이건 좀만 솔직한 얘기입니다. 그거 뭐 생각하다도 오, 이거 다음에 먹기 전에 자야 된다. 이 먹기 전에 이거 먹어야 된다. 이렇다만 한다.
0: 그렇죠.
5: 이렇게 잊어버리는 게 없고 예,
0: 그렇죠.
5: 값이란 게 또 저렴하지.
0: 예.
5: 주 얘기 잠깐 정말 좋습니다. 이야기. 이번 우리 아들은 참고하겠습니다.
0: 그렇게 하시죠. 이 제품 자체는 시장에 나간 다음에 많은 분들의 열렬한 호응을 받으면서 지금 노령화 시대에 들어서서 노령화 문제를 풀어주는 게 기본인데 이 제품이 바로 노령화 문제점을 풀어주는 중요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5: 맞습니다. 그래서 100년 장수 이야기를 했지.
0: 아, 그렇죠. 예, 예.
5: 수고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두부수제니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6: 예. 저는 백사방 구복약을 복용하는 고객입니다.
0: 예.
6: 예, 어째 이거 복용했는가 하면 저는 이 뭔가 밤에 자지 못한 잡념이 아연다 말입니다.
0: 예.
6: 예, 그래 소변별로 한 대번 댕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0: 아, 그러면 잠자기 다 끝나는 거죠. 하루 저녁에 다섯 번 화장실 다니다나 보면.
6: 예, 그 자지 못하다가 이튿날이 엄청 바쁩니다.
0: 모든 대사가 처져 있는 거죠. 예.
6: 네. 예. 그래서 이 그런 뭔가 하면 이 그 또 잠 자지 못하는 게 하나 또 그러니까 머리 또 대단히 아프다 말입니다. 잠 자지 못.
0: 그렇죠.
6: 예, 그리고 소화도 아이 된다 말입니다.
0: 예.
6: 네, 그런데 이 백사방 구복약으로서는 이게 정말 여러 달 썼습니다.
0: 10달 예.
6: 썼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소화 잘 되고 밤에 이 소변 차수가 줄어들었다 말입니다.
0: 예.
6: 네, 다섯 번 내긴다는 게 지금은 그래서 한 세 번, 두 번. 예, 이렇게 된
0: 거. 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6: 예, 예. 어찌도 좋은지,
0: 예.
6: 이 백사방 구복약은 확실히, 이, 아, 뭔가 뭐, 잠을 잘 자게 하고, 예, 그래도 그, 이 컴파치 문제겠죠. 이,
0: 그렇죠.
6: 예, 그러니까 예. 이게 용 좋아졌단 말입니다. 난
0: 예.
6: 어찌나 좋은지, 그 다음에 이 소화되는 것도 소화해야 되던 게 소화 잘 돼서 밥도 잘 먹고, 용 좋습니다.
0: 예.
6: 예, 그래, 이번에 이 우리 할때 좋을까에, 나는 이거 그런 또 이렇게 구매하려고 그랬다.
0: 그렇게 하세요. 예, 이분의 우리 예. 활동은 정말 작은 돈을 갖고도 퍼센트를 예. 높게 받을 수 있는 기회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7일 한 주일 동안만 딱 잠깐 진행하는 우리 활동이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6: 예. 그리고 한 가지 자문하고 싶은 거네. 그 투월태 그 뭔가 뭐 그게 이렇게 관절이 확실히 뭔가 뭐 숨을 어떻게 했는가 지금 이 배 진에 아파 걷기 영 바쁘다 말입니다. 다리 아파서
0: 그런데 쓰는 약입니다. 나이가 네. 드시면서 어느 네. 한 분이 뭐 여사분만 그렇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드신 분들 가운데서는 무릎 관절이 아프네, 고관절이 아프네, 허리 굽히기 힘들어지네, 이렇게 관절 마디마다 아파서
6: 네.
0: 뭐 운동 장애를 얻게 돼. 운동이라는 게 뭐 운동 원탈을 하는 운동인 게 아니라 걸고 내가 해야 될 제일 치마적인 그런 움직임이 힘들어지는 분들 한번 움직이자면 많이 생각해야 결심해야 아픔을 참고
6: 네.
0: 해야 되니까 아프게 안 자하게 되면은 조용하게 앉아 있거나 누워 있거나 이 자리를 가는 수밖에 없는데 이러면. 장수는 나는 나와 너무 거리가 멀어지는데 이 제품 자체 투골테는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이 특수성분이 흑개미를 위주로 한 몇 가지 특수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복방 개미 활락 캡슐로 되어 있으니까 이 제품은 드시고 바르고 마사지 해주게 되면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이 이 제품이 보통 관절 치료 제품 가운데서 많이 나오고 있지만 해도 이 제품 거의 처음이지 않나 이 정도까지 인식하게 되는데요. 이래서 이 두골테를 드시고 바르고 마사지 해주게 되면 어지간한 통통을 피해가지 않을 수가 없을 정도로서 우수한 성분으로 되어 있으니까 쓸만한 좋은 제품입니다.
6: 예, 영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0: 예.
6: 난 이번에 이 할 때 그 투월티도 찾아오고 그랬는데.
0: 그렇게 하세요. 이번에 우리 예. 활동은 확실히 예. 이용할 만한 이런 기회입니다. 501-775번에 연락하세요.
6: 예, 501-775번에.
0: 7755.
6: 네, 552.
0: 예.
6: 예, 알았습니다.
0: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투골테는 구복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 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복약은 복방개미 활락 캡슐이라고 하는데
7: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0: 통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1: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2: 지금 투골테이 제품 자체는 주약의 여러 가지 관절통을 해결해주는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우수한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 자체는 단순히 외용약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멍약이 결합되어야만이 근본에서 문제가 치료되는데요. 이 투골테는 드시고 바르고 마사지해주는 이런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요. 약각의 큰 글씨는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복방이라는 건 단순 한 가지 아니란 말입니다. 개미를 위주로 한 몇 가지 종합 성분으로 된 활락 캡슐로 되어 있습니다. 활락이라는 건 뭘 말하는가? 우리가 지금 관절 통통이 나타나는 원인 자체는 경락이 막혀서 많은 부분의 정상 대사가 정상으로 진행되지 못하기 때문에 통통으로 전달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락이 쭉 머리끝부터 발끝에 이르기까지 모든 경락이 경맥과 장맥이 잘 수통된다면 우리는 통통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의 과학적 논리로 놓고 말하게 되면 개미를 위주로 한 몇 가지 종합 성분으로 된 활락, 경락을 잘 수통시켜주는 캡슐이다 이렇게 되어 있겠습니다. 특히 이 제품 자체의 믿음성에 있어서 근본 믿음성은 국가 발명 특허를 받았다는 이 점인데요. 여기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쫄리 호커즈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관건의 관건은 지금 쫄리 호를 받았는데 제일 관절 통해서 힘든 게 류마티스 관절입니다. 레이펑스. 류마티스 관절은 강모 수치가 높아가면서 관절통으로서 이 관절통은 단순히 관절에서 관절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가 메뉴끝통을 자기절로 오해해서 남이 나를 침범하는가 이렇게 인정해서 자기절로 자기 메뉴끝통을 자기절로 자기 볼을 치는 이런 무서운 질병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통통은 심각하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불어나고 통통이 심각하고 해결이 잘 되지 않고 자기절로 자기 메뉴끝통을 파괴하는 이런 무서운 관절통에 속하는데 발명 특허를 받은 첫 구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류마티스 레이펑스, 류마티스 관절염 등 풍한습으로 오는 여러 가지 관절통을 해결하는 제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늘 이 투골테이 제품 자체를 쓰시게 되면, 적지 않은 분들이 손가락 아침에 일어나서 꼭 주먹을 쥐지 못합니다. 손가락 마디가 뚱뚱 불어나게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관절통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부어나는 증상이 많이 동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부어나는가 하면 원래는 인체의 모든 구조는 이게 자기절로 이 수분 조절이 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관절통으로 고생하는 분들 가운데서는 특히 무릎관절이 많은 분들한테 짐이 많이 실리게 모든 체중이 무릎관절에 많이 가게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무릎이 무릎 뒤에 생겨서 다리를 무릎을 굽히지 못합니다. 굽히자 하면 뒤에 뭐 받침돌이 또 받쳐주고 있으니까 그런다면은 무릎을 뱉다 갈았다 하지 못하고 허리가 너무 통통이 심해서 밤에 번지럽게 힘들어지거나 이럴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투골테이 제품 자체를 개

0: 앉아서 복용하시게 되면 여기에 성분 가운데서 흑개미는 시름 넣고 쓸 수 있는 제품이 간과 콩팥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해독 지탱이 역할하는 흑개미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흑개미는 힘이 아주 셉니다. 제가 이미 실례를 드렸지만 해도 100근이 사람이 3,500대의 자동차를 끄는 이런 힘을 갖고 있는 게 거대한 숫자지요. 이런 힘을 갖고 있는 게 흑개미 바로 힘입니다. 이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모든 관절통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바로 흑개미에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칭펑텅이란 성분 자체는 풍한습을 몰아내고 경락을 수통시켜주고 니시업에 소변이 잘 통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관절통을 해결하자면 부종이 빠져야 됩니다. 이런 역할을 충분하게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는 기회라고 인정합니다.
1: 마칠 시간인데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방송 외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에서 인사드리는 달콩이 오빠예요.
1: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의 알콩이 누나예요. 콩콩콩 이야기방. 친구들, 5월 10일은 바로 어머니의 날이었죠. 어머니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따뜻한 시간을 보냈나요? 오늘은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따뜻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특별한 시간을 가져볼게요.
0: 어머니의 사랑은 늘 우리 곁에 있지만 당연하게 여겨지고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아요. 매일 아침 맛있는 밥을 차려주고 우리가 힘들 때 위로해주고 때로는 보이지 않은 곳에서 우리를 위해 힘껏 살아주시는 분이 바로 어머니예요.
1: 맞아요. 그럼 오늘은 어머니의 사랑이 가득 담긴 따뜻한 이야기 함께 들어볼까요? 먼저 사랑이 가득 담긴 어머니의 도시락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수학생 지민이와 어머니의 이야기예요.
0: 지민이는 세상에서 가장 정성이 가득하고 따뜻한 어머니가 있어요. 지민이의 어머니는 매일 아침 빠짐없이 다양한 메뉴로 도시락을 정성껏 만들었어요.
1: 월요일에는 김밥과 계란 후라이, 화요일에는 떡볶이와 만두, 수요일에는 구이김과 야채전까지 늘 새롭고 맛있게 준비하셨어요.
0: 또 지민이가 좋아하는 과일을 예쁜 꽃 모양이나 동물 모양으로 깎아주고 작은 간식까지 꼭 챙겨주셨어요. 심지어 기분에 따라 예쁜 스티커도 붙여주는 이벤트까지 늘 함께 들어있었어요.
1: 학교에서 점심시간이 되면 친구들은 모두 지민이의 도시락을 둘러싸며 부러워했어요. 와, 지민아, 너희 엄마 정말 대단하다. 나도 매일 이런 도시락을 먹고 싶다.
0: 지민이는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살짝 뿌듯했지만 그냥 당연하게만 생각했어요. 엄마가 이렇게 챙겨주는 게 당연한 일처럼 느껴졌고 고맙다는 생각은 거의 하지 못했어요.
1: 가끔은 메뉴가 조금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지민이는
2: 오늘 이거 싫어. 어제 먹은 게 더 맛있었어.
1: 라고 응석을 부리거나 짜증을 내기도 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한 번도 화내지 않으시고 늘 미소 지으며 내일은

0: 맛있고 지민이 좋아하는 메뉴로 준비해 줄게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신의 피곤함은 전혀 보이지 않으시고 오직 지민이 기분만 먼저 생각해 주시는 어머니였어요.
1: 어느 날 새벽 지민이는 화장실에 가려고 졸린 눈을 비비며 일어났어요. 아직 창밖은 캄캄하고 어둡기만 했는데 부엌에서 은은한 불빛이 비쳤어요. 지민이는 궁금한 마음에 살금살금 다가가 보았더니 어머니가 서 계셨어요.
0: 어머니는 이마에 송글송글 땀이 맺히도록 분주히 움직이면서 지민이의 도시락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밥을 골고루 펴고 야채를 예쁘게 썰고 지민이가 좋아하는 간식을 챙겨놓고 포장까지 꼼꼼히 하시는 모습이었어요.
1: 눈은 피곤해 보이면서도 정성과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이었어요. 지민이는 그 모습을 보고 모든 걸 깨달았어요. 자신이 매일 맛있게 먹는 도시락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날이 밝기 전부터 일어나 피곤함을 무릅쓰고 만들어주신 사랑의 선물이라는 것을요.
0: 그제야 지민이는 자신이 그동안 당연하게만 생각하고 응성만 부리고 고맙다는 말도 못했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미안하고 부끄러운 마음에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물이 핑 돌기 시작했어요.
1: 그날 저녁 지민이는 어머니가 집안일을 마치고 쉬고 계실 때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네, 그리고 평소보다 훨씬 따뜻하고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2: 엄마, 매일 맛있는 도시락 만들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제가 그동안 응석 부리고 못된 말도 했고 마음 아프게 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1: 어머니는 깜짝 놀라시면서 따뜻하게 지민이를 끼어나 주시며 말했어요. 지민아, 엄마는 너 때문에 전혀 힘들지 않아. 내가 맛있게 먹고 씩씩하게 자라주는 모습만 보면 엄마는 모든 피로가 다 사라진단다.
0: 어머니의 따뜻한 품은 지민이에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곳이었어요. 그날 이후 지민이는 정말로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도시락을 맛있게 먹고 꼭 고마워요 라고 말하고 스스로 방 정리도 하고 신발도 가지런히 놓는 착한 어린이가 됐어요.
1: 그리고 식사 후에는 그릇 닦는 것도 도와드리고 어머니가 피곤해 보일 때는 어깨도 살살 주물러드렸어요. 작은 것부터 하나씩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착한 아이로 자랐어요.
0: 지민이는 이제 확실히 알게 됐어요. 어머니의 사랑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매일의 작은 정성과 따뜻한 보살핌 속에 모두 담겨 있다는 것을요.

0: 친구들, 지민이의 이야기 어땠나요? 정말 따뜻하지 않나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일상 속에 가장 큰 사랑이 숨어 있어요. 친구들도 어머니의 사랑을 꼭 기억하고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겠죠?
1: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이번 이야기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더욱 깊고 따뜻한 어머니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바로 엄마의 사랑은 늘 곁에 있어요 라는 이야기인데요. 철수와 그의 어머니의 따뜻한 이야기예요.
0: 철수는 소학교에 다니는 착한 어린이예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친구들과도 사이좋게 지내며 선생님 말씀도 잘 들어서 어머니 걱정을 덜어드린 모범생이었어요. 하지만 학교 생활을 하면서 철수는 늘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1: 학교 수업이 끝나고 교문을 나오면 늘 많은 친구들은 부모님들이 웃으며 기다리고 계셨어요. 우리 아들 오늘 학교

0: 생활은 어때? 라고 부르며 깨어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철수는 정말 부러웠어요.
1: 하지만 철수는 늘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데리러 오셨어요. 어머니가 일하시느라 너무 바쁘셔서 직접 데리러 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철수는 점점 속상해했어요. 왜 우리 엄마는 다른 엄마들처럼 데리러 오지 않을까?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걸까?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0: 철수는 집에 돌아와서 엄마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1: 엄마, 내일은 학교에 데리러 와줘. 친구들 엄마는 다 와요.
0: 어머니는 철수의 얼굴을 보고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으시며 말했어요. 철수야, 미안하다. 엄마가 일이 너무 바빠서 자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구나.
1: 하지만 어머니는 철수의 소원을 꼭 들어주기 위해 정말 힘을 냈어요. 평소보다 훨씬 일을 서둘러 끝내고 시간을 쪼개고 쪼개서 학교 교문까지 달려왔어요.
0: 엄마가 직접 데리러 와준 날, 철수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했어요. 친구들 앞에서 쑥스럽기도 했지만 뿌듯했고 엄마 손을 꼭 잡고 씩씩하게 걸어갔어요.
1: 하지만 어머니가 직접 데리러 와준 날은 자주 오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생계를 위해서 밤 늦게까지 야근을 해야 했고 집에 돌아오면 철수가 이미 잠든 뒤인 경우가 많았어요. 철수는 혼자 방에 누워 어머니를 기다리면서 외로워했어요.
2: 엄마는 언제쯤 올까? 오늘도 엄마 얼굴을 보지 못하고 자야 하나?
1: 하는 마음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0: 어느 날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특별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바로 부모님들의 사랑과 노력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친구들, 부모님들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지 않지만 정말 힘들고 어렵게 일하면서 우리를 키워주고 있어요. 겉으로는 함께 있지 못하고 따뜻하게 해주지 못할지라도 부모님의 사랑은 조금도 부족하지 않아요. 자녀를 위해 시간을 쪼개고 힘든 일을 참고 밤늦게까지 일하는 모습, 그 자체가 바로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1: 그 말을 듣는 순간 철수는 가슴이 뜨끔하고 찡해졌어요. 머릿속에 어머니의 모습이 하나하나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밤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오시는 어머니의 모습, 힘들어 보이면서도 자신에게 환하게 웃어주시는 모습, 시간을 쪼개가며 학교까지 와주셨던 그 따뜻한 모습들이 떠올랐어요.
0: 철수는 이제야 알게 됐어요. 어머니가 자신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고 노력하는지를요.
1: 그날 저녁 철수의 어머니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집에 돌아오셨어요. 하지만 여전히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철수는 망설이지 않고 어머니에게 달려갔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목을 꼭 안으며 말했어요.
2: 엄마, 힘드시죠? 제가 속상해하고 이해하지 못해서 미안해요.
0: 철수의 진심 어린 말을 들은 어머니도 깜짝 놀라시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어머니는 철수를 따뜻하게 껴안으며 말했어요. 우리 철수가 정말 많이 컸구나. 엄마는 전혀 힘들지 않아. 철수가 바로 엄마의 힘이야.
1: 철수는 엄마의 따뜻한 품 안에서 진짜로 행복을 느꼈어요. 그 후로 철수는 전혀 속상해하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데리러 오셔도 전혀 부럽지 않았고 오히려 엄마를 걱정하고 위로하는 착한 아이가 됐어요.
0: 철수는 깨달았어요. 어머니의 사랑은 꼭 교문에서 기다리는 모습만이 아니라 힘들게 일하고 시간을 쪼개고 피곤을 참아가며 자식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모습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것을요.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크고 깊고 따뜻한 사랑이라는 것을요.

0: 네, 친구들, 오늘 들은 두 이야기 모두 정말 따뜻하고 감동적이지 않나요? 첫 번째 이야기는 매일 작은 정성 속에 담긴 어머니의 사랑을, 두 번째 이야기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훨씬 깊고 큰 어머니의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1: 어머니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어요. 매일 아침 챙겨주시는 식사, 잠들기 전 들려주는 이야기, 힘들 때 위로해주는 말, 늦게까지 일하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모습, 곁에 없어도 가족을 위해 애쓰는 모습까지, 이 모든 것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0: 어머니의 날은 단 하루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우리는 매일매일 어머니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해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는 진심 어린 말, 스스로 방 정리하기, 어머니를 도와드리는 작은 일들까지 모두가 어머니에게 드리는 큰 보답이 돼요.
1: 친구들도 오늘부터 어머니의 사랑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을 자주 표현해보세요. 우리 모두 어머니를 향한 사랑을 가득 담아 착하고 씩씩한 어린이로 성장하자고요.
0: 네, 오늘 콩콩콩 이야기방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친구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김별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김남호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우리마을 보배산 나는 좋아요를 준비했습니다.

산, 산새 우는 산, 봄이 오면 살구꽃 하얗게 피이고, 가을이면 모루가 익어가는 산, 우리 마을 뒷동산 나는 좋아요. 앞산 뒷산 산마다 보배 많은 산, 야산에선 약재를 캐요 오고요, 침산에선 석탄을 캐요 내는 산, 우리 마을 보배산 나는 좋아요.

0: 이 시간 프로기획의 류청아 선생님, 방송 담당의 리봉 김민혜 선생님, 녹음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연변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이번 주에는 봄비의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봄비 내린 곳마다 생명의 향기가 가득 흐르고 작은 꽃들도 미소 짓는 아름다운 순간은 영원히 간직하고픈 자연의 선물이죠. 희망이 싹트는 계절, 봄의 감사함을 느끼며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0: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버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니언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1: 종이는 좋지만 좋은 종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강종이관에서는 좋은 종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강종이관은 약 10년의 발전과 축적을 거쳐 성시급 명종이 및 중이학파 책임자 20여 명을 모았습니다. 중이관은 새로운 진료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우수한 종이약을 처방해드리고 고품질의 중이약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되는 곳, 연계전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투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리지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아버와 매우 친숙한 사이가 되었다. 아버는 항상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으며 특히 식당 운영자 친구들은 영업을 위해 그에게 끊임없이 전화를 걸곤 했다. 리리도 가게에 신선한 고기가 들어오면 아버에게 연락하여 예약을 문의하고 조리 방식까지 확인하는 친절을 보였다. 아버가 새로운 친구들을 데리고 방문하면 리리는 언제나 예전 규칙대로 두상을 정성껏 차렸다. 아버가 손님을 모시거나 손님이 아버를 모시는 상황에서도 리리는 거의 말없이 조용히 시중을 들었다. 리리와 아버는 단둘이 밥을 같이 먹을 때면 약간은 낯설면서도 수년간 만나지 못한 오랜 친구처럼 편안한 분위기에서 일상의 사소한 일부터 사업상의 갈등까지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했다. 말을 다듬을 필요도 없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대화는 두 사람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리리의 생일, 아버는 그녀를 위해 작은 꽃바구니를 보내주었지만 밤에 만나 술을 마실 때 꽃바구니가 보이지 않아 의아해했다. 리리는 자신이 꽃바구니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안해하며 가게에서는 장미 대신 오래 키울 수 있는 카네이션만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아버는 장미는 비용이 높고 수명이 짧은 반면 카네이션은 오래 유지된다는 점을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리리는 약간 얼굴을 붉히며 더 이상의 설명을 피하려 하고 아버는 그녀에게 숨겨진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 이 밤 리리는 술을 평소보다 많이 마시고 점차 우울해지며 자신의 지난 경험이 책 한 권을 쓸 만큼 많다고 털어놓았다. 아버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위로하고 리리는 한밤중에 진심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친구를 찾고 싶다는 마음을 드러냈다. 아버는 자신이 바로 그런 친구라고 말한다. 또 녹음기에 자신의

이야기를 녹음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한다. 그는 외국인들이 자신의 경험을 녹음하여 구슬로 역사를 남기는 방식을 설명하며 이것이 자료가 되고 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리리는 자신에게도 이야기와 경험은 많지만 개인적인 비밀이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할 수 없다고 웃으며 답했다.

다시 시끌벅적한 식당의 현장으로 돌아간다. 이날 모두는 즐겁게 술을 마시며 식사를 했다. 오혁에는 아버의 기분이 좋지 않은 것을 알아차리고 그의 의자에 걸쳐져 있는 외투를 정리해주고 술을 마시는 척도를 늦추며 음식을 떠먹여주는 세심한 배려를 보였다. 식사가 이어지는 동안 리리는 두 차례에 걸쳐 외부 손님들을 데리고 들어와 건배를 했다. 첫 번째는 향앙에서 온 자금 협력 사무소 주임이고 두 번째는 매너가 좋은 40대 초반의 남성 두 명이었다. 리리는 술을 상당히 많이 마신 상태였고 얼굴에는 홍조가 오려 있었다. 두 명의 남성은 자리한 모든 사람들과 한복음씩 술을 마신 후 리리를 데리고 다시 밖으로 나갔다. 리리는 약간 비틀거리며 걷고 하이힐이 한번 삐끗하기도 했지만 흐트러지지 않으려고 애썼다. 아버는 리리가 겉으로는 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남성들과는 특별한 관계가 없으며 향락 남성에게만 미묘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정확히 눈치채고 있었다. 식당 안은 여전히 시끌벅적하며 장아 씨와 강 총재 부부 호생은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며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장아 씨는 처음에는 맥주를 몇 잔 마시다가 이후 조용히 국화차만 마셨지만 주변 사람들은 이를 눈치채지 못했다. 아보는 화장실에 갔다가 밖에 있는 리리의 친구들이 앉았던 테이블이 비어있고 다른 손님들도 떠날 준비를 하는 것을 보고 모두 함께 자리를 마치기로 결정한다. 리리는 비록 술을 많이 마셨지만 정신을 똑바로 유지하며 모든 사람들을 가게 문 앞까지 정성껏 모셨다. 이렇게 왕아 씨, 갱경, 강 총재 부부가 먼저 떠나고 마지막으로 아보, 호생, 오혜에게 장아 씨만 남게 되었다. 장아 씨는 커피를 마시러 가자고 제안하지만 오혜에게는 약간 취한 상태로 아보와 거리를 걷고 싶다고 말했다. 호생과 장아 씨는 택시를 타고 떠나고 오직 아보와 오혜에게만 남게 되었다.

클럽에 도착하고 안팎은 화려한 옷을 입은 남녀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곳에 발을 들이는 순간 갑자기 땅이 흔들릴 정도의 소리가 퍼져나와 동서남북을 구분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내부는 어둡지만 번쩍이는 조명이 켜져 있고 넓은 공간은 사람들로 북적이며 열정적으로 노래하고 춤추는 모습이 가득했다. 아버는 음료 두 잔을 사고 사람들 속에서 빠져나와 제자리에 서 있었다. 그때 오혜계는 이미 사람들 속에 깊숙이 들어가 열정적으로 춤을 추고 있었다. 아버는 춤추는 오혜계의 모습을 바라보며 새벽 창당정의 고요한 풍경부터 식당에서의 만남 그리고 이 클럽의 활기찬 분위기까지 겪었던 모든 감정을 되새겨 보았다. 이 모든 순간이 인생에서 만나는 소중한 인연과 풍경이란 것을 깨달으며 이야기는 여기서 잠시 마무리된다. 이야기는 아보가 어렸을 적 자주 찾아다녔던 위민 우표 가게로부터 시작된다. 특히 일요일이 되면 이곳은 우표 수집가들로 북적였다. 사람들은 저마다 우표책을 들고 다니며 서로의 우표를 살펴보거나 교환하기도 했다. 누군가가 상대방에게 우표를 보여달라고 요청하면 상대방은 우표책을 천천히 펼쳐 보여주었다. 어떤 사람들은 돋보기와 우표 집게까지 준비하여 소중한 우표를 다루었다. 그들은 우표를 한 장 한 장 집어들며 뒷면에 낡은 때가 있는지 접착제 자국이 남아있는지 혹은 바탕이 깨끗한지를 꼼꼼하게 확인했다. 우표 가장자리의 톱니가 온전한지 부서지지 않았는지 살피는 것도 중요한 과정이었다. 마음에 드는 우표를 발견하면 자신의 우표책을 펼치고 몇 장의 우표를 꺼내 교환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 서로의 마음이 맞으면 기분 좋게 우표를 건네주고 자유롭게 살펴보도록 했다. 우표의 가치나 상태에 따라 한 장을 여러 장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었고 교환이 성사되지 않을 때는 가격을 제시하며 협상을 하기도 했다. 이런 비공식적인 거래는 대체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나이에 따라 분위기가 달라졌다. 콧물을 흘리며 뛰어다니던 초학생들도 이 우표 가게에 자주 모였다. 하지만 아이들의 우표책은 대부분 모서리가 달아 없어지고 표면에는 얼룩이 가득했다. 그저 우표가 신기하고 재미있을 뿐 품질이나 상태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모습이었다. 중학생 정도의 나이가 되어서는 점차 우표를 다루는 태도가 조심스러워지고 행동도 깔끔해지기 시작했다. 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펼치는 우표책은 아름답게 잘 정돈되어 있었다. 그래서 나이와 신분, 위생 상태에서 차이가 느껴지면 우표를 보겠다고 해도 무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우표 가게 주변에는 황무라고 불리는 상인들도 돌아다녔다. 이들은 보통 몇 통의 봉투를 들고 다니며 시트로 묶인 우표를 비닐로 포장해 한 묶음 단위로 판매했다. 가격은 천차만별이었고 상품을 쉽게 보여주지 않는 특징이 있었다. 아버는 아직 일반적인 우표만 가지고 있었지만 향앙에 사는 형으로부터 몇 권의 기명 우표책을 선물 받았다. 기명 우표란 발행기관에서 사용

통하지 않은 새 우표에 도장을 찍은 후 판매하는 우표를 의미한다. 우표 자체도 도장도 온전하기 때문에 품질이 좋고 가치가 높은 편이었다. 우리가 흔히 봉투에서 떼어내 사용한 우표는 통신 우표라고 불렀다. 아보가 받은 우표책 중에는 영국에서 제작한 소형 우표첩이 하나 있었는데 악어 가죽 무늬에 검은 칠이 되어 있어 손에 들고 다니기만 해도 멋진 느낌을 주었다. 아버는 또 하나 독특한 우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도장이 희미하게 찍힌 예전의 료금 인상 우표였다. 료금 인상 우표는 면세액이 변경된 것을 표시하는 우표였다. 주변 어른들은 이 우표에 큰 가치를 두지 않았다. 아버는 천원 단위 면세액 우표들도 가지고 다녔는데 모두 자신이 좋아하는 식물과 꽃의 우표로 교환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아버는 최선을 다해 우표를 수집했지만 늘 자금이 부족했고 가게 안에 진열된 고급 우표들을 자세히 볼 기회도 쉽게 얻지 못했다. 어렸을 적 아버는 배치와 함께 자주 거리를 돌아다녔다. 이날 배치는 꽃무늬 치마를 입고 머리에는 푸른색 나비 모양의 머리핀을 달고 마치 나비처럼 가볍게 뛰어다녔다. 아보는 예전에 배치에게 가가린 우주선을 주제로 한 어린이 우표 6매 세트를 선물한 적이 있었다. 이 우표는 어린이 락스를 주제로 희귀한 편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 후 배치의 우표책에서는 이 세트 우표가 사라졌다. 배치는 이 6매의 우표를 콜롬비아의 미녀 우표 한 장과 프랑스 여왕의 실크 스크린 인쇄 우표 한 장으로 바꾸었다고 이야기했다. 그날 배치는 혼자 위민 우표 가게로 들어갔다. 가게 주인은 통통한 체격의 소년이었다. 아보는 밖에서 유리창에 얼굴을 대고 안을 지켜보았다. 배치는 푸른 가죽으로 만들어진 작은 우표책을 주인에게 건네주고 아마존 우림나비가 그려진 페이지를 펼쳐보였다. 주인은 배치의 모습과 우표를 살펴본 후 우표책을 닫고 뒤쪽 선반에서 한 변이 50cm에 달하는 큰 우표첩을 꺼내놓았다. 배치는 조용히 그곳에 앉아 우표첩을 넘기기 시작했다. 아버는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유리 전시창 밖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란초 향기가 코끝에 스며들었고 눈앞에는 뜨거운 안개가 피어오르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온갖 색깔의 나비들이 유리판 앞에서 날아다니며 배체 머리 위에 푸른 나비 머리핀 주변을 맴도는 것처럼 보였다. 배체가 보고 있던 우표책 자체가 나비의 날개처럼 빛나고 별들로 가득한 듯 아름다웠다.

어느 날 배채는 아버에게 개인이 우표를 직접 인쇄할 수 있다면 어떤 주제를 만들고 싶은지 물었다. 아버는 잠시 생각한 후 옛 고전 문장을 떠올렸다. 옥잠은 차고 정향은 마르고 치자는 푸르고 장미는 붉다는 구절이 생각났다. 이 짧은 글귀만으로도 아버가 어린 나이임에도 문학적 소양과 지식을 갖추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아버는 꽃은 모두 여성에 비유된다고 이야기했다. 이 말을 들은 대체는 자신의 할머니가 들려주었던 꽃 이야기를

꺼냈다. 아버는 배채에게 무쌍년이 무엇인지 맞춰보라고 했고 배채는 모란이라고 대답했다. 아버는 상해에서 가장 예쁜 꽃은 치자화이고 나무로는 프랑시식 오동나무라고 얘기했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11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호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사회를 맡은 리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2025년 애심 여성컵 제10회 전국조선족 여성 생활수기 공모 활동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작품 한편 감상하시겠습니다. 박성화 씨의 수필 무쇠 엄마입니다.

모쇠 엄마 박성화. 사람마다 존경하는 자기 엄마 자랑을 많이 한다. 나는 우리 엄마를 예쁜 엄마라고 하는 외에 모쇠 엄마라고 자랑하고 싶다. 그것은 엄마가 평생을 모쇠 같은 정신으로 가시덤불 속 같은 인생길을 헤치며 살아왔기 때문이다. 엄마는 고진감래라는 말과 같이 한편의 인생 드라마를 엮어왔다. 하지만 말이 무거운 우리 엄마는 자기 자랑을 절대 입 밖에 내지 않는다. 어느 주말 엄마와 같이 TV를 보다가 엄마의 기분이 좋아 보여 넌지시 엄마의 인생사를 한번 들려달라고 졸랐다. 엄마는 작년에 받은 허리 수술이 점점 회복이 잘 된다며 좋아하셨는데 이때 아니면 나중에 들을 기회가 없을 것 같았다. 엄마는 처음엔 별것 아니라며 말씀을 하려 하지 않았다. 내가 커피 한 잔을 타드리며 집요하게 사정해서야 엄마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엄마는 1955년에 도나시의 어느 한 시골 농가에서 12번째 자식으로 태어났다. 외할머니는 첫 아들을 본 뒤 그 아래로 자식 10명을 줄줄이 낳았는데 애석하게도 모두 병으로 잃고 말았다. 우리 엄마는 비록 12번째 자식으로 태어났지만 용케 살아남은 것으로 하여 집안의 귀동녀가 되었다. 외조 부모는 우리 엄마를 목숨보다도 더 귀히 여겼다고 한다. 엄마가 태어난 뒤로 동생이 더 태어났는데 그 뒤로 엄마네 3남매는 모두 무탈하게 컸다고 한다. 하여 외할머니는 모든 것이 다 엄마 덕이라며 엄마를 더 끔찍이 사랑해 주었다고 한다. 부모님의 사랑을 한 몸에 듬뿍 받고 자란 엄마는 레이도 바르고 공부도 똑소리 나게 하는 모범생이었다. 집에서는 물론 학교 선생님들까지도 대학생감이라며 그렇게

그렇게 입보했다. 그러나 세상 만사가 어디 마음대로 흘러가던가. 엄마가 고중생이 되던 무렵 운명의 장난으로 그토록 가고 싶어하던 대학교에 가지 못하고 귀향 지식 청년으로 고향에 돌아가 생산대 노동에 참가하게 됐다. 엄마는 생산대에서도 열심히 일을 했다. 나으른 처녀임에도 헨내기 일꾼치고는 일을 손에 빨리 익히고 일솜씨가 좋아 아들던 집에서는 모두 엄마를 며느리감으로 은근히 욕심냈다고 한다. 당신은 좋은 신랑감 신부감으로 월급을 타는 사람을 선호하던 때였다. 엄마에게도 좋은 신랑감이 찾아들었다. 엄마는 21살 꽃 나이에 합신사슴 농장에서 월급을 타는 인물 체격이 좋은 우리 아버지를 만나 결혼했다. 엄마와 아버지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 아들 딸을 보았다. 아버지가 사슴 농장에서 일하고 엄마가 생산대에서 일했기에 우리 집은 남부럽지 않게 살았다. 하지만 현실에 만족하지 않으셨던 엄마는 더 잘 살아보려는 려문 하나를 가지고 돈 벌기 위해 분주하게 뛰어다녔다. 엄마는 당시를 떠올리며 가족들을 부족함 없이 잘 살게 하겠다는 일념으로 모든 노력을 경주했다고 회억했다. 엄마는 개혁개방의 물결 속에서 마음껏 자신의 재능을 펼쳐가면서 성공하리라 다짐했다. 내가 소학교 3학년을 다닐 때부터 엄마는 여러 가지 일을 닥치는 대로 했다. 보따리 장사, 리발, 명태 부업 등 돈이 되는 것은 가리지 않고 다 했다. 특히 1992년부터 시작한 명태 부업을 20년 넘게 하면서 엄마는 이약스레 살아오셨다. 그때의 힘들었던 전경을 이야기하는 엄마의 얼굴색이 어둡게 변한다. 웬만한 남정네도 하기 힘들어하는 장사를 엄마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강산이 두 번 변하고도 남을 20여 년을 견지했으니 별의별 갓난신고를 다 겪었을 게 뻔하다. 그 사이 엄마가 흘린 땀이 몇 동이인지는 하늘이 알고 땅이 알 것이다. 동북의 칼바람이 쌩쌩 불어치는 11월 말부터 1월 말까지는 엄마가 가장 바삐 돌아치는 때이다. 주문한 동태가 도착하는 날이면 엄마는 고용한 일꾼들과 함께 큰 덩어리째로 포장되어 온 동태들을 화물차에서 부리워 마당에 차곡차곡 쌓아놓는다. 그리고 매일 저녁마다 마당에 산더미처럼 쌓이는 동태들을 조금씩 집안에 들여다 난로불을 피워 녹이었다. 동태를 녹이는 건 참으로 번거로웠다. 남들은 따뜻한 온돌방에서 꿀잠을 자지만 엄마는 밤새도록 난로 이불 꺼지지 않게 3시간에 한 번씩 난로에 석탄을 넣었다. 새벽이 찾아오면 엄마는 잠을 보충할 새도 없이 밤새 녹은 명태들을 완전히 분리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아침도 먹는 둥 마는 둥 한 채로 하루 일을 시작하는데 한참 동안 삽으로 그 무거운 명태들을 분리하고 나면 온몸이 해나른해 나고 허리가 금방 물러나는 것 같다고 한다. 아침이면 명태 씻으러 오는 일꾼 10여 명이 육석 우리 집에 들어선다. 엄마는 재빨리 이들에게 일을 배치하고 이내 물을 끓이기 위해 석탄을 날라드린다. 일꾼들은 명태를 씻기만 했기에 가진 뒷시중은 엄마의 몫이었다. 뒷시중이 끝났다 싶으면 또 일꾼들의 점심을 해야 할 때가 돌아온다. 하루 종일 일꾼들을 거느리고 명태를 씻고 씻은 명태를 마당에 설치한 달대에 거는 일까지 마무리하고 나면 짧은 겨울에가 소산해지며 하루가 저물어 간다. 깨끗이 씻긴 명태들은 달대에 매달려 겨울 내내 햇빛과 바람의 세례를 받으며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폭신폭신해지는 과정을 거친다. 그리고 가공하면 모두가 즐겨 찾는 상품이 되는 것이다. 한겨울 두 달 반 동안 본격적으로 명태 씻는 작업을 하고 봄부터 여름까지 말린 명태를 내려오고 보관하는 등 여러 작업을 거친 후 장사꾼들에게 불티나게 팔렸다. 그렇게 반년 동안 노력한 보람으로 엄마는 만족스러운 수입을 올릴 수 있었다. 한 해 또 한 해가 가면서 엄마가 명태 부업으로 올린 수입은 우리 가족의 큰 미천이 되었다. 돈이 돈을 낳는다고 엄마는 부업을 해서 번 돈으로 명태 사업 규모를 확장해 나갔다. 몇 년 후 엄마는 활용해서 이름을 대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명태 사장이 되었고 우리 집은 방송에서 날마다 자랑하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만원호로 되었다. 그렇게 돈은 많이 벌었으나 그 사이에 생사의 고비를 몇 번이나 넘나들었는지 모른다. 그 이야기들은 듣기만 해도 정신이 아찔해 난다. 엄마가 명태 부업을 시작한 초기에 우리는 시내에서 도보로 약 1시간 거리에 위치한 산기슭에 마당이 널찍한 큰 집에서 9년 동안 살았다. 엄마는 여름이면 시가지에서 백미 리발관을 꾸렸는데
매일 가로등도 없는 산길을 오르내렸다.

0: 어느 한 번은 캄캄치랴의 밤길을 혼자 걷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그자들은 엄마의 손발을 꽁꽁 묶어놓고 소리를 못 치게 입까지 틀어막은 뒤 돈이며 핸드폰이며 모조리 빼앗아 갔다. 다행히 물건만 잃었으니 망정이지 자칫 큰 봉변을 당할 뻔했다. 이 일이 있은 후로 돈은 그곳에서 사는 게 위험하여 우리 집은 시내 교외에 있는 마당 넓은 곳으로 옮겨가게 됐다. 하지만 이사를 와서도 엄마는 몇 번이고 죽을 고비를 넘기셨다. 동태를 녹이느라 난로불을 지펴놓고 옆방에서 쪽잠을 잤는데 그만 사고가 났다. 잠결에 매캐한 냄새를 맡고 눈을 떠보니 웬걸 지붕에 불이 활활 달리고 있던 것이다. 밤새도록 이글이글 타오르는 난로에서 뜨거운 열기가 나와 연통과 가깝게 있는 천정에 불이 달렸던 것이다.
1: 아, 불이다, 불!
0: 엄마는 놀란 가슴을 부여잡고 마당에 서서 발을 동동 구르며 119에 전화했다. 그리고 한 동네에 살고 있던 딱친구 정희 아줌마한테도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렸다. 화재가 났다는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온 정희 아줌마는 엄마를 보자마자 울먹거리며 이렇게 말했다.
1: 백미 아줌마, 어디 다친 데 없습니까? 잘못되는가 걱정했습니다.
0: 그날 우리 집은 경적 소리를 울리며 고요한 밤의 정적을 깨고 달려온 소방대원들 덕분에 인명피해는 면했다. 그러나 명태가 불에 타서 적지 않은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 세상에 쉬운 일이란 없는 법이다. 엄마는 비록 경제적 손실은 좀 입었으나 목숨을 건진 것이 천만다행이라면서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엄마가 악착같이 돈을 벌었지만 아버지는 돈을 벌려고 일을 벌이는 엄마한테 불만이 많았다. 일찍 젊어서 술 중독에 걸린 아버지는 술을 마시지 않은 날이면 그래도 엄마의 일손을 많이 도와주었다. 그러나 일을 돕는 한편 엄마의 욕심 때문에 당신이 할 일이 태산 같다고 투덜거리기도 했다. 엄마는 다 그놈의 술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아버지를 모시고 연변 뇌과 병원을 세 번이나 찾아가서 금주소에 입원시켜 치료를 받게 했다. 아버지는 금주소에 있는 기간엔 술을 끊었다가 퇴원에 나오면 또 술을 마셨다. 술에 취해 사는 날이 많으니 건강도 좋지 않았다. 중풍만 여러 번 맞았다. 나중에는 치매 증상까지 보였는데 그렇게 집에서 감시해도 자꾸만 집을 뛰쳐나갔다. 아버지가 사라진 날이면 엄마는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아버지를 찾았다. 몇 번은 아버지가 시내 한복판에서 휘청거리며 다녀서 아는 분이 발견하고 엄마한테 알려주어 아버지를 집에 모셔올 수 있었다. 엄마는 아버지를 데리고 병원 문턱에 닳도록 다녔다. 아버지는 오랜 기간 입원과 퇴원, 재활치료를 반복했다. 하지만 아버지 병은 좀처럼 낫지 않았고 52세 젊은 나이에 여섯 번째로 중풍을 맞아 쓰러진 후 식물인간이 되었다. 엄마는 아버지를 더욱 극진히 보살폈다. 매일 씻기고 밥을 또 먹이고 배설물을 받아냈다. 장기적으로 누워있는 환자는 조그만 소홀해도 욕창이 올 수 있다는 간호사들의 말을 명심하고 시간을 정해가며 이리저리 몸을 번져주었다. 장사를 하랴, 아버지를 간병하랴, 엄마가 손이 몇 개면 당해낼 수 있을까? 그래도 엄마는 짜증 한번 내지 않고 일편단심으로 아버지 병시중을 잘 들어주셨다. 친척 지인들마다 세상에 지금 이런 착한 여자가 다 있다니 참 대단하오 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아버지는 엄마의 살뜰한 보살핌을 4년간 받다가 56세의 젊은 나이에 우리 곁을 영영 떠나셨다. 내가 엄마에게 고생이란 고생을 다 시킨 아버지가 미웠던 적이 없었는가고 물으니 엄마는 이 가정을 위해 한평생을 같이 분투해온 남편인데 어찌 미워하겠니? 미워한 적 없었고 아버지를 보살피는 건 이 엄마의 숙명이었다라고 대답했다. 엄마의 이 한마디에 나는 콧마루가 찡해났다. 어리고졌던 시절에 나는 엄마를 고생시키는 아버지가 그렇게 미웠었는데 엄마는 아버지가 술 중독에 걸렸으니 그렇지 마음만은 참 고왔지. 명태부업 초기에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지 않았더라면 내가 더 힘들었지 라고 덧붙였다. 엄마의 말씀을 되새겨볼수록 그 말씀이 지당하다고 느껴졌다. 병으로 일찍 돌아간 아버지를 떠올리면 측은해 난다. 무쇠 엄마의 인생사는 석 달 열흘 적어도 다 못 적는다. 엄마는 남편 공대를 잘하는 아내였는가 하면 또 남들이 부러워하는 세상에 둘도 없는 효녀이기도 했다. 외할머니가 중풍에 걸려 움직이지 못하게 되자 엄마는 외할머니를 우리 집에 모셔왔다. 아침이면 새벽까지

일어나 하루 장사일을 다 배치해놓고 외할머니를 업고 화룡시 종이병원으로 가 치료를 받게 했다. 정성이 지극하면 돌 위에도 꽃이 핀다고 출장을 온 북경중풍연구소 의사가 떼준 첨약을 먹고 외할머니는 호전을 보였다. 외할머니는 엄마의 극진한 보살핌을 받아 정정하게 8년을 더 살다가 76세에 돌아가셨다. 엄마는 혼자서 명태 장사를 하는 것도 버거웠을 텐데 가정이나 친척들의 일에도 등한시한 적이 없었다. 모든 일에 항상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느라 동분서주했다. 그래서인지 1년 365일 편히 쉬는 엄마의 모습을 본 적이 없다. 엄마는 자신보다 17살 많은 친오빠가 노년에 혼자 살면서 몸이 허약하고 거동이 불편해지자 바로 집으로 모셔와 2년 넘게 돌봐주었다. 엄마는 시내에 살고 있는 우리 집에 와서 공부하고 싶어하는 친척을 5명이나 데려다가 공부 뒷바라지를 해주었다. 그 속에는 우리 친삼촌도 들어있다. 친삼촌은 4년간 엄마가 해준 끼니를 먹으며 공부를 하더니 끝내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되었고 병원 원장으로 활약하고 있다. 매번 환자들이 삼촌의 의술과 품행을 칭찬할 때면 삼촌은 두 말 없이 다 형수님 덕분이라고 하며 자랑을 아끼지 않는다. 일찍 엄마를 여의고 농촌에서 불쌍하게 자란 조카들한테도 우리 엄마는 부모 맞잡이가 되어 그들에게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주면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1990년대 말 둘째 조카가 한국으로 가려고 할 때 수속비를 마련하지 못해 안타까워하자 엄마는 흔쾌히 10만 원을 얻어주었다. 2004년 큰 조카가 미국으로 외화벌이를 떠날 때도 엄마는 직접 담보를 서서 수속비 30만 원을 마련해 주었다. 그 당시 30만 원은 아파트 몇 채를 살 수 있는 거금이었다. 명태 장사를 하면서 신용을 칼같이 지키기로 소문한 엄마가 담보를 서니 거뜬히 돈을 빌릴 수 있었던 것이다. 큰 조카가 출국하면서 소학교에 다니는 아들을 우리 집에 맡겼는데 엄마는 2년간 그 아이를 친자식처럼 키우면서 숙제 검사도 해주고 학부형회에도 참가하면서 부모 이상으로 보살펴주었다. 조카들은 우리 엄마가 아니었다면 어찌 시름 놓고 외국에 갈 수 있었겠느냐며 엄마한테 늘 고마워한다. 엄마는 손꼽아가며 횟수를 세어보았다. 옛날 장사를 하면서 7명을 집에 데려다가 거둔 시간이 모두 13년이 되는구나. 평생 대학을 못 간 것이 제일 유감이라는 엄마는 평상시에 자주 사전을 훑으면서 한자 공부를 꾸준히 하신다. 지리와 역사도 좋아해 집에다 지구이며 지도며 역사 관련 서적들이며를 사두고 보곤 한다. 엄마는 평생 공부에 대한 갈증을 느끼는 분이셨다. 그 열정은 여행 다닐 때 지도를 보면서 행선지 위치를 찾아내는 습관으로 그리고 대화를 나누는 중에 생소한 도시 이름이 나오면 지도를 펼쳐보면서 그곳을 확인하고야 마는 습관으로 이어졌다. 사전 몇 권은 몇십 년간 한결같이 집안에서 제일 잘 보이는 거실 문턱 위에 올려져 있다. 모르는 한자가 있으면 그때그때 사전을 뒤지면서 익히기에 사전마다 엄마의 손때가 묻어 볼품없이 너덜너덜해졌다.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라고 이런 엄마의 교육을 받고 자란 나 역시 반듯하게 잘 크려고 노력했다. 소학교를 졸업할 때 나는 학년에서 6년 개근생 겸 6년 사모학생이라는 상장을 동시에 탄 학생으로 됐다. 이제 엄마는 두 손자를 본 할머니가 되었다. 소학교 2학년에 다니는 외손자가 100점을 맞으면 누구보다도 기뻐하면서 나를 보고 합격된 부모가 되기 위해선 매일 애하고 같이 공부를 하는 엄마가 되라고 귀 아프게 일깨워 주신다. 친손자가 운변대회 참가하러 북경에 올 때에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면서 평상시에 모아두었던 돈을 아낌없이 보내주셨다. 명태 장사를 그만두고 아픈 허리를 치료할 새도 없이 엄마는 북경에 오셔서 4년 동안 외손자를 돌봐주었다. 엄마는 매일 의료용 허리띠를 착용하고 가사일과 육아를 도맡아 했다. 엄마의 희생으로 나는 근심 걱정 없이 출근할 수 있었다. 엄마는 장기간 과로한 탓에 허리 통증이 점점 심해져 걷기조차 힘들어 하셨다. 긴 세월 동안 엄마는 무거운 책임을 어깨에 짊어지고 쉴 새 없이 덮쳐드는 인생 풍파 속에서 우리를 지켜내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싸워왔다. 요즘 엄마는 자신을 지독하게 괴롭히는 허리병 때문에 큰 고통에 시달리면서 건강한 허리로 노년을 보내는 것이 소원이라고 자주 이야기합니다.

얘기하신다. 지난해 7월 나는 엄마를 모시고 북경 족수단 병원에 가서 허리 수술을 시켜드렸다. 수술이 성공적이어서 1년이 지난 오늘 휜 허리가 전보다 많이 펴졌고 걸음도 훨씬 가벼워졌다. 엄마는 딸 덕분에 이런 호강을 누린다고 만년의 웃음꽃을 피운다. 기뻐하는 엄마를 보니 내 마음이 뿌듯해 난다. 세월이 참 빠르다. 눈 깜빡할 새에 이른 고개를 넘어 인생에서 가장 편안한 날을 보내고 있으니 딸아 고맙고 감사하구나. 매 한마디에 힘을 주어 말씀하시는 엄마를 보면서 나는 가슴이 뭉클해지며 눈가가 젖어들었다. 지난 세기 20여 년간 겨울 한파와 싸우며 악착같이 명태부업을 하며 아글타글 돈을 버셨던 엄마. 술 중독에 걸린 아버지 병시중을 들며 아버지를 극진히 보살폈던 엄마. 부모와 자식 그리고 형제와 조카들까지 알뜰살뜰 보살피며 1인 타역으로 정신없이 돌아치며 살아온 엄마. 사회 불행한 사람들을 보면 자기 일처럼 가슴 아파하고 도움의 손길도 많이 보내준 착한 엄마. 인생 전반전에는 오로지 가정과 타인을 위해 무쇠처럼 일하며 열심히 살아오신 우리 엄마다. 그런 엄마에게 나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다. 무쇠 엄마, 내가 제일 사랑하는 세상에 둘도 없는 우리 엄마. 인생 후반전에는 제발 평범한 엄마로 살아가세요. 엄마가 외할머니에게 효녀였듯이 이젠 이 딸이 엄마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엄마를 모시고 그토록 하고 싶어하던 문학 공부도 함께하고 여행도 자주 다니며 인생을 즐기며 삽시다. 오로지 엄마 자신만을 위한 인생 2막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네, 장례상 수상작인 박성화 씨의 수필 무쇠 엄마는 지난 세기 20여 년간 겨울 한파와 싸우며 악착같이 명태부업을 하며 아글타글 돈을 버셨던 엄마, 부모와 자식, 그리고 형제와 조카들까지 알뜰살뜰 보살피며 1인 다역으로 정신없이 돌아치며 살아온 엄마. 사회 불행한 사람들을 보면 자기 일처럼 가슴 아파하며 도움의 손길도 많이 보내준 착한 엄마. 인생 전반전에는 오로지 가정과 타인을 위해 무쇠처럼 일하며 열심히 살아오신 자신의 엄마의 파란만장한 인생사를 쓴 수필입니다. 작자는 수필에서 많은 고생을 하신 엄마가 인생 후반기에는 자신이 하고 싶어하는 문학 공부와 여행을 다니면서 즐거운 만년을 보내시길 기원하면서 자신도 그런 효녀가 되리라는 속마음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시감상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령비석을 품다. 김선희. 모든 만남에 이유가 따른다면 그대 만날 수 있었던 건 천운이라 해야겠다. 생애 몇 바퀴 돌고 돌아 그대 눈망울 섬에 다가갈 수 있다는 건 그대 오름에 기댈 수 있고 그대의 설빔 같은 살레움을 맡을 수 있다는 것. 결코 몇 방울의 눈물로는 품어낼 수 없는 숙명인 것을. 움푹 패인 그대 가슴에 혈맥이 느껴질 때 뚜벅뚜벅 넘나들던 참하고도 수없이 분비는 산과 강물과 협곡들. 뼈마디에 새겨진 마방들의 화인으로 천 개의 달이 떠오르면 천만 개의 릉선을 물고 오던 그을린 상흔들 잊으려 하면 더 검게 타오르네. 그대를 만나고 돌아온 날은 나보다 더 나를 닮은 노을을 밤새

봄 초고리 김청관. 아침이 노을 원단 풀어서 동산의 릉선에 피... 광명 김영택. 어둠의 정막 속에 숨어버린 광명. 나 그 광명을 그리며 촛불을 들었다. 선구자의 자태를 머금고 하늘 높이 죽여든 광명. 나는 그 광명을 따라

한 발자국씩 앞으로 달린다. 바람이 세차다. 촛불이 가냘프게 한들 한들. 어둠에 맞서고 바람에 아랑곳 없이 광명은 그렇게 굳은 절개로 어둠을 이기고 어둠을 밝히며 적혀든 내 손에서 불꽃을 튕긴다. 앞길을 밝혀준다.

미녀 앞에 굳어 본다. 림금산. 가슴 치는 선율. 이건 절대 인간 세상의 소리가 아니다. 아마도 하늘에서 흘러내리는 천사의 숨결 소리다. 천사의 살결 소리다. 대놓고 찬사를 말라. 선율의 막짐에 해를 줄이라. 너무도 빤히 쳐다보지 말아라. 얼굴선의 눈부심에 티끌이 묻을라. 그건 얼굴이 아니라 그대로 옥이어서 눈으로 보기엔 너무나 아까워 눈 감고 혼으로 느낄 지어다. 그건 목소리가 아니라 그대로 은방울 굴리는 소리여서 귀로 듣기엔 너무도 아쉬워 귀 막고 마음으로 젖어본다.

진달래 강효삼. 하늘에서 내려왔나 땅에서 솟아났나 저기 저 하얀 고무신 사뿐사뿐 마른 나뭇가지 헤치며 산비탈 내려와 쉬고 있는 연분홍 옷차림에 고운 여인들 도로는 기낮은 잔목림 곁에 도로는 이슬 묻은 바위 위에서 땀들이고 있네 해마다 5월 제철이면 늦지도 빠르지도 않게 약속 없어도 찾아와 온 누리에 봄의 시작을 알리는 그 누구보다 반가운 천사들 아름다운 옷차림에서 풍기는 향내음에 푹 젖어 산도 새 산이 되고 계절도 새 계절이 되네.

떨어지다 오경희. 오늘 스카프가 떨어졌다는 말 세 번이나 들었다. 스카프로 벤치에 생각을 메어 놓아야 하겠다. 해는 떨어져 어둑스레한데 호숫가 벤치 뒤쪽 마른 풀대에 떨어진 잠 애인의 무릎에 모록이 쌓였다. 몽롱한 키스에 안개꽃마저 포르스름 풀어져 내리는데 네 번째만으로 떨어졌다는 말 듣는다. 떨어져라 떨어져라 호수 속 깊이 다 떨어져라. 텅텅 비어라 잡병 잡생각 잡념 스트레스 불안

0: 분홍색은 연변의 아름다운 바탕색이고
1: 생태는 연변의 보기한 자원입니다.
0: 봄에는 봄나들이로,
1: 여름에는 피서로,
0: 가을에는 단풍 구경으로,
1: 겨울에는 빙설로,
0: 사시절 매력적인 연변이
1: 연길 녹화미화 행동으로 한층 살기 좋고 아름다운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0: 연길 녹화미화 행동으로 주민들의 획득감과 행복감을 한층 제고합시다.

인생의 긴 도로에서 우리의 가슴을 넉넉히 채워줄 독서. 그것은 즐거움이고 멋입니다. 꿈을 이룰 수 있는 길입니다. 전민 독서, 연변 라디오 방송과 함께합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조현애입니다.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리그가 곧 막을 올립니다. 립체화된 경기체계로 분위기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우리 조에서는 축구가 구역협동, 문화관광융합, 도시발전, 민생행복을 추동하는 강력한 엔진이 되게 하고 있습니다.
1: 빛나는 시간, 음악여행 전기, 군성음악회가 6월 12일부터 이틀간 연길에서 열립니다.
2: 우리주 붉은 넥타이 해설원들이 연변 박물관 등 중점 장소에서 해설 봉사를 해 고향 발전에 적극 참여하는 실천 가운데서 홍색 유전자를 전승했습니다.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리그가 곧 막을 올립니다. 축구의 고향으로 불리는 연변은 립체화된 경기체계로 분위기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경기장 재정비로부터 각급 경기 연동, 선수 선발에서 상업, 관광, 문화, 체육의 심층 융합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참여하는 전민축구의 새로운 생태를 구축함으로써 축구가 구역협동, 문화관광 융합, 도시발전, 민생행복을 추동하는 강력한 엔진이 되게 하고 있습니다. 4월 27일 2026년 동북축구리그 길림경기구 소식공개회가 장춘에서 열렸습니다. 공개회에 따르면 이번 대회는 5월 23일 길림, 련영, 흥룡강, 내몽골 4개 지역에서 동시에 개막하며 정규리그는 8월 15일까지 진행된 후 9월에 결승전이 펼쳐집니다. 전국축구발전중점도시로서 연변은 대표팀을 모아 적극 참가하며 장춘팀과 함께 길림의 두별로 동북축구리그에 출전합니다. 현재 동북축구리그 연변 대표팀은 이미 선수 구상을 마쳤습니다. 연변 대표팀은 연변 용종축구구락부 예비팀을 중심으로 연변대학과 주체육학교, 지방학교 축구 우수 인재들을 대거 흡수해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전술 사로로 팀 전력을 다듬고 있으며 동북축구리그 경기 템포와 지역 교류 목표에 전력으로 적응해 경기에서 연변 축구의 실력과 풍채를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북축구리그 연변 대표팀 감독 장붕입니다. 지금은 경기 전 준비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초반에는 기지에서 기술 전술 훈련을 하고 후반에는 동북축구리그에 대비한 연습 경기를 할 계획입니다. 모든 선수들이 감독의 지시에 충실히 따르고 동계 훈련 계획을 완수했으며 태도와 효과가 모두 매우 좋았습니다. 동북축구리그를 계기로 연변은 축구의 전방위 행렬 발전 체계를 전면 구축해 경기장에서 전도시로 경기에서 산업으로의 심층 연동을 실현했습니다. 경기 차원에서는 중국축구 갑급리그와 동북축구리그의 두 갈래 경기 개최를 통과해 축구의 고향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빛내고 있습니다. 현재 한창 진행 중인 올 시즌 중국축구 갑급리그에서 연변 용정 커시안팀의 홈경기는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경기마다 수만 명 축구 팬들이 경기장을 찾아 응원하며 열정으로 연변 축구 분위기를 뜨겁게 달구고 팀의 강력한 정신적 동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연변 도시영광 축구팬 연맹 회장 마강입니다. 지난해 우리 연변팀의 홈경기 성적이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이 기세를 이어 슈퍼리그에 승격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길 바랍니다. 갑급리그 경기의 직업적 선도와 동북축구리그의 지역적 연동하에 연변축구 열기는 지속적으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연변 용정 커시안팀이 갑급리그에서 경기를 펼치고 연변 대표팀이 동북축구리그에서

0: 한국축구리그 지역외 경기에 출전하는 특색 외에도 연변주 제2회 현시축구리그의 각 참가팀들도 전력을 다해 준비에 박차를 가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 사회구역 운동장의 자발적인 시합으로부터 해질녘 학교 운동장에서 펼쳐지는 아이들의 대결, 그리고 주말 경기장의 응원과 함성에 이르기까지 축구는 이미 연변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녹아들어 연변 대지에서 가장 감동적인 풍경으로 됐습니다. 전 지역을 아우르고 전민이 참여하며 전민이 열애하는 축구의 향연이 연변 대지에서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으며 축구의 고향에 깊은 저력과 분투하는 활력을 남김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기 열기가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각지 개최 열정과 혁신 활력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연변은 자원 우세에 입각해 경기 플러스 문화관광 련동 모식을 혁신적으로 구축하고 경기 영향력을 문화관광 소비의 증량으로 전환하도록 적극 추동하고 있습니다. 동북축구리그의 융합효과를 더 확대하기 위해 축구의 향연, 다채로운 연변과 함께 주제를 둘러싸고 축구의 향연, 친절한 연변, 관광하기 좋은 연변, 볼거리 많은 연변, 즐길거리 많은 연변, 살거리 많은 연변 등 다섯 가지 전경을 전력 구축해 상업, 관광, 문화, 체육의 심층 융합을 추동하고 있습니다. 그중 친절한 연변은 유니온페이 앱 플랫폼과 협력해 입장권 연동 활동을 내놓았고, 관광하기 좋은 연변은 6개 정품 로선을 선정하고 10개 주제 제품을 개발하며 20개 중점 활동을 기획했습니다. 도나, 안도, 룡정 등 현지에서는 주동적으로 기획하고 적극적으로 나서 동북축구리그와 갑급리그 경기 입장권을 소지한 관람객에게 풍경구 입장권 할인, 호텔 숙박 혜택 등 전용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도나 육정산 문화관광구, 한총령 홍색관광구, 룡정 비암산 풍경구 등 여러 관광지들도 적극 동참해 축구를 뉴대로 체육경기와 문화관광 산업의 심층 융합을 심화하고 지역과 업종 장벽을 타파해 축구팬들이 경기 관람회 시간에 연변의 문화관광 매력을 몰입식으로 느끼게 함으로써 경기 열기와 축구 열정, 도시 발전이 서로 힘을 실어주고 상생하게 했습니다. 동북축구리그가 방출하는 강력한 열기는 연변 대지에서 주목받는 축구 자기장으로 응집되고 있습니다. 연변은 축구를 뉴대로, 문화를 혼으로, 산업을 날개로 삼아 다원일체의 축구 생태를 끊임없이 완성함으로써 축구운동을 단순한 체육경기를 넘어 도시발전을 추동하고 민족단결을 촉진하며 소비상승을 견인하는 특색 브랜드로 승격시키고 있습니다.
1: 일전에 쓴 빛나는 시간 음악여행 전기 군성음악회 연결력 소식 공개회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올해 전성 최초로 비준받은 대규모 야외 음악회로서 6월 12일과 13일 연결시 전민건강체육중심 경기장에서 펼쳐집니다. 음악회는 만인 음악성회를 만들어 연변 문화관광 융합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을 전망입니다. 6월 10일 첫 공연은 통화 연결음 시대를 주제로 6조의 가수를 집결시켜 고전 통화 연결음 명곡을 재현해 사람들의 청춘 기억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6월 13일 다음날 공연은 명곡의 울림을 주제로 하며 정지화, 서회옥, 백소백, 아우 등 4명의 실력파 연예인이 인기 명곡을 부릅니다. 이틀간 총 10조의 가수가 번갈아 무대에 올라 전 연령대 관객들의 음악 취향을 만족시키게 됩니다. 하루 공연 시간은 150분이며 공연장은 3만 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시광영화 연변문화과학기술유한회사 리사장 한경빈입니다. 이는 연변의 첫 만인급 상급 공연입니다. 저희 무대는 길이가 100m, 높이가 22m이며 프랑스 어크스텍스 음향 설비를 설치합니다. 올해 동북 삼성에서 같은 류형 공연 중 무대가 가장 크고 설비가 가장 고급인데 인류 수준에 맞춘 공연입니다. 그리고 입장권 가격이 합리하며 전국 동급 공연 중 경제성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장애인과 기층 3.1군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혜택 입장권도 마련해 고향에 보답하겠습니다. 공연 내용은 고전과 류형

0: 입장권 최저 가격은 48원, 다음 날 최저 가격은 98원입니다. 현재 음악회 입장권은 묘안 플랫폼에 올랐으며 위챗 미니 응용 프로그램, 틱톡 등 여러 경로로 동시에 선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음악회는 공연과 관광을 심층 융합해 우리 주 야간 경제와 문화 관광 소비를 더 활성화하고 음악 플러스 관광의 중첩 효과를 확대하며 한 차례 음악회로 한 도시를 활성화하는 문화 관광 발전의 새로운 경로를 모색하게 됩니다.
1: 당건설로 공청단 건설을 이끄는 사업을 깊이 실시하고 서부계획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관심 보장을 알심드려 자라기 위해 일전 중공연변조 직속기관사업위원회 공청단 연변조인은 공청단 활용시위와 손잡고 연길과 용정에서 변강길 함께 걷고 한가족 정나누기 주제활동을 펼쳤습니다. 수당위 당학교에서 진행된 활동 첫 역에서는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연변 홍색 혁명 역사를 둘러싸고 주제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는 리론적 깊이와 실천 지향성을 겸비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이번 주제 학습을 통해 정신적 자양분을 보충했을 뿐만 아니라 변경 역사와 민족 정책에 대한 이해를 깊이 했으며 당의 말을 듣고 당을 따라가려는 신념과 결심을 더 굳건히 했다고 표했습니다. 공청단 주인민검찰원 기관위원회 부석이 포인강입니다.
2: 교류 분위기가 매우 좋았습니다. 변강에 뿌리 내린 청년으로서 우리는 같은 초심과 책임감을 품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직에 입각해 선진의 기준을 맞추면서 뜻을 세우고 재능을 기르며 기세를 높이고 정기를 함양할 것입니다. 본직에 뿌리 내리고 성장하면서 고향 발전에 더 많은 청춘의 힘을 기여하렵니다. 활동에서는 청년 좌담회를 조직했습니다. 기관 청년 간부들과 연변조 서부계획 위국수변 프로젝트 자원봉사자들이 한자리에 앉아 기관 실무 수행, 공무원 시험 편제 시험 준비, 기층 성장 발전 등 열점 문제에 대해 깊이 교류했습니다. 연변조 서부계획 위국수변 프로젝트 자원봉사자 리아청입니다. 이번 활동에서 저희는 많은 걸 수확했습니다. 조직적 기관 간부들은 공무원 시험, 연구생 시험 경험과 기관 실무 경험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저희는 그들의 경험을 참고해 변강에 뿌리 내려 기층 봉사를 더 잘 하렵니다. 당일 오후 참가 인원들은 연변 박물관, 룡정시 일본 연변 침략 죄증권을 찾아 실물과 진귀한 사료를 통해 혁명 초심을 느끼고 홍색 유전자를 전승하며 애국주의와 혁명 전통 교양을 받았습니다.
0: 4월부터 우리 주 붉은 넥타이 해설원들은 연변 박물관 등 중점 장소에서 해설 봉사를 해 고향 발전에 적극 참여하는 실천 가운데서 홍색 유전자를 전승했습니다. 연변 박물관은 생기가 발랄하고 따스함이 감돕니다. 붉은 조끼를 입고 붉은 넥타이를 맨 꼬마 해설원들이 활기차고 대범한 모습으로 오가는 관광객들에게 연변의 발전 역정과 여러 민족이 왕래하고 교류하며 융합된 생동한 이야기를 열정적으로 해설해 줬습니다. 붉은 넥타이 해설원들의 애들지만 힘있는 목소리, 진지하고 몰입한 표정은 현장 관람객들의 찬사를 받으며 연휴 기간 눈부신 문화 풍경선으로 됐습니다. 이번 활동은 우리 주 붉은 넥타이 해설원들이 확고 수립을 이야기하고 발전을 촉진하는 실천 활동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전주 8개 현시에서는 보조를 맞춰 실천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4월부터 연말까지 전주 30개 교양 실천기지, 홍세 교양 장소에서 300여 명 붉은 넥타이 해설원들이 륜번으로 명절과 휴일을 이용해 상시화 자원봉사 해설을 함으로써 청소년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선전 교양을 착실히 전개하고 연변 민족 단결 진보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조력하게 됩니다. 연결시 하남수학교 학생 전우예입니다. 해설을 하면서 연변의 전통 미덕 역시 중화민족 전통 문화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관광객들이 제 해설을 듣고 감탄하거나 동감하는 표정을 지을 때면 저는 각별히 자부심을 느낍니다. 연결시 연신소학교 학생 정지은입니다. 붉은 넥타이 해설원으로 활동하면서 자신을 단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연변을 료애하고 연변을 사랑하게 할 수 있기에 이것이야말로 가장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 중국과학기술협회는 일전 중국이동철통회사 주구강 림상의학학회와 손잡고

0: 룡정시 로토구진 도원촌에서 로인 관심시의 생활 과학보급 및 구강 무료 진찰 특별활동을 펼쳐 과학보급 봉사와 건강 배려를 촌민들의 집 근처에 전달했습니다. 활동 당일 주 구강 림성의학학회 전문 의사들이 로인들을 대상으로 무료 구강 검진을 하고 로인들이 흔히 겪는 일상적인 구강 관리와 건강 문제에 대답하며 맞춤형 치료 건의도 해줬습니다. 중국 이동철통회사 섭일꾼들이 알기 쉬운 논으로 전신사계 흔한 수법과 빠른 식별 방법, 효과적인 예방 요령을 상세히 설명했으며 진실한 사례를 통해 로인들이 경각심을 높이고 자신의 돈주머니를 잘 지키며 반사기 안전 방어선을 튼튼히 구축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룡정시 로투구진 도원촌 촌민 진숙현입니다. 예전에 병원에서 이를 두 개 뽑았는데 그 뒤로 계속 아팠습니다. 마침 병원 구강과 의사들이 와서 구강 관련 지식을 알려줬는데 저는 진찰도 받고 조언도 받았습니다. 주 과학기술협회 과학보급부 부장 김련화입니다. 중국이동철통회사와 주구강림성의학학회 책임자들을 초청해 촌민들에게 봉사를 제공했습니다. 주로 로인들에게 사기 예방 지식과 스마트폰 사용법을 설명하고 촌민들에게 구강 무료 진찰 봉사를 해줬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로인들의 전신사기 예방의식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 동시에 로인들의 구강 관리도 더 중시하도록 일러줬습니다. 용암의 최간추린 뉴스입니다. 중국로인체육협회는 일전 전국로인건강광장무 동장 모집 입선 명단을 공포했습니다. 우리조 로인체육협회에서 추천한 손북체조 옹혜야가 성공적으로 해당 명단에 입선됐습니다.
1: 애심으로 연변 따뜻하게 권익보장으로 발전의 융합 제36회 전국장애인 돕기의날 문예야회가 일전 연변 노동자 문화궁에서 있었습니다. 야회는 관련 부문과 사회 애심단체의 큰 지지를 받았으며 현장에서 900여 명이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0: 길림성 교육청에서 주최하고 연변대학에서 주관한 초성컵 제6회 길림성 대학교원 교수혁신대회 현장 경연이 일전 막을 내렸습니다. 연변대학 부속병원 관절외과 김광문 교원팀은 연변대학 대표팀으로 참가해 탄탄한 교수 실력과 혁신적인 교수 모식으로 두각을 나타내며 성급 1등상을 수상했습니다.
1: 농촌 주거 환경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아름다운 향촌을 건설하기 위해 안도현에서는 농촌 주거 환경 봄철 난관 공략 행동을 줄선으로 전역 환경 정돈을 펼쳤습니다. 지금까지 전현적으로 위험한 로후 주택, 폐기 온실, 건축물 등 각종 규정 위반 건축물과 낡은 시설 67곳을 철거하고 600여 곳의 불법 광고지를 정돈했습니다.
0: 오수도관 보수로 인해 13일까지 연결시 연남로 건공거리 남강거리 구간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는 3차선 도로를 점용하고 공사를 진행합니다. 광범한 교통참여자들이 출행 시간과 로선을 합리적으로 계획해 주길 바랍니다.
1: 주 기상국에 따르면 이번 주 우리 주 전반적인 날씨 추세는 기온이 뚜렷이 높고 강수가 뚜렷이 적겠습니다. 전주 평균 기온은 섭씨 17도 안팎으로 평년 동기보다 3.9도 정도 높겠습니다. 15일부터 16일까지 우리 주 기온이 비교적 높겠고 최고 기온이 섭씨 28도 내지 32도에 달하겠습니다. 전주 평균 강수량은 0.5mm 미만으로 평년 동기보다 뚜렷이 적겠습니다. 10일 밤에 도노와 안도에 소나기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 기온이 뚜렷이 높고 강수가 거의 없겠으므로 각지에서는 유리한 기상 조건을 이용해 한전 파종을 조속히 완수하고 적기에 논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이번 주 화재 위험 기상 등급이 높기에 각지에서는 도시와 농촌, 삼림, 초원 방화 사업을 강화해야겠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윤일 남경원이었습니다.
2: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전당 전국인민이 중화민족 위대한 봉을 실현하기 위해 분투하는 행동 지침입니다.
3: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당대 중국의 막스주의이며 21세기의 막스주의입니다.
2: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중화 문화와 중국 정신의 시대적 정화이며 막스주의의 중국화 시대화의 새로운 비약을

0: 실현했습니다.
1: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심층적이고 체계적으로 학습해
0: 연변의 지능 발전을 추동하는 데 튼튼한 정치적 인솔과 보장을 제공합시다.
2: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2: 끝없는 이야기거리와 배울거리,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온기. 연변대학교 텔레비전 방송국 로우년 행복 동행 봉사 프로그램 로우년 행복 프로젝트가 여러분의 빛나는 순간을 함께하며 따뜻한 동행을 약속합니다. 연광 우산, 진정한 품질의 선택.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이 엄격히 선정.

0: 안녕하십니까. 연변의 라디오 조선어 방송 문예생활 채널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노년 행복 프로젝트 연광 우선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서태분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를 통해서 어르신들께 딱 맞는 질 좋고 믿음이 가는 제품들을 저희들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요즘 보면은요, 시중에 노인 건강 제품이 정말 다양하거든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가짜 제품이나 이 불량 제품 또는 인증이 안 된 제품이 부지 기수이고 또 그런 제품을 사서 실망을 한다거나 또 속은 경우가 종종 있지요. 연변의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은요, 연변의 대표 매체로서 어르신들에게 품질이 좋고 가격도 알맞은 정직한 재료로 만든 좋은 제품을 골라서 추천해드리는 것도 저희 사회의 책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연변의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이 직접 운영을 하는 오프라인 매장 연광우선, 연광요쉔 오프라인 저희 방송 연광우선과 함께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품질이 걱정이 없고요, 가성비 또한 좋은 노인 건강 제품을 추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연변의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이름을 걸고 선택한 제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저희는요, 품질이 좋고 가격도 알맞고 재료도 정직한 가성비 좋은 제품만 고집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립니다. 오늘도 역시 연광우선 매장 담당자 이민철 씨를 저희들이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예,
1: 반갑습니다. 매장 담당자 이민철입니다.
2: 서태문 선생님과 함께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좋은 제품, 품질도 좋고 가성비도 좋은 정직한 제품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알겠어요. 연광우선의 사명은 바로 뭐 여러분을 위해서 건강제품의 모든 이 관점, 이 관문을 점검하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연변의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은요, 지역의 대표적인 매체로서 어르신들의 신뢰를 절대로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반드시 진정으로 질이 좋고 안전하며 가격도 합리적인 좋은 제품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이민철 선생님, 최근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저희 연광우선에는 어떤 제품들이 있고 또 어떤 혜택이 따르는지 문의 전화들이 참 많이 오고 있는데요. 이 시간 연광우선 시간을 빌어서 이 제품들 뭐 여러 가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2: 예, 저희 제품은 매우 다양합니다. 우리 중로년층 심장 건강에 좋은 코엔자임 Q10, 예, 부메 Q10, 그리고 심장이 기를 보호해주는 록심완, 루심완, 그리고 또 무릎이 시리고 관절이 불편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아미노글루코사인, 그러니까 안당랑구수, 예, 그리고 또 이미 많은 분들이 드시고 있죠. 예, 프로바이오틱스, 이성균, 그리고 여러 가지 비타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외에도 건강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즐겨 찾는 건강사 제품들도 많이 있는데 주로 사용되는 우리 맥동, 그리고 냉하의 고기자, 장백산의 황기, 서양삼편, 그리고 요즘 남성분들이 즐겨 찾는 신정차, 신징차 등

0: 등이 있습니다. 예, 이 모든 제품은 저희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직접 엄선한 건강 제품들입니다. 요즘에는 또 우리 많은 어르신들께서 우리 매장에 직접 오셔가지고 구매하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자녀분들이 젊으신 분들도의 부모님 건강을 챙긴다고 직접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1: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영광우설 매장 제품들은 모든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그런 제품들로 저희들이 장만을 했습니다. 말을 했고요. 정말 어르신들의 건강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더 자세하게 이해하고 싶은 분들은요. 오전 8시부터 11시 30분까지 또 오후 1시부터 5시 사이 매장을 방문하셔서 자세히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강조를 하자면요. 저희 영광우설 매장에 입점하는 제품들은요 모두 여러 단계의 엄격한 심사를 통과한 제품들이잖아요. 이 가격 대비 성능도 좋고 품질도 확실해서 어르신들이 부담 없이 믿고 선택하실 수 있는 좋은 제품들만 모았습니다. 매장 위치는요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국자가 1층, 네, 1층 청사, 그렇죠. 길시미디어 지스 메이티 진 메이티 그리고 건강로 영업청. 여러분들 알기 쉽게 하자면은요, 뇌거병은 바로 북남쪽이죠. 그 음식점 하나 있죠. 우리 알죠? 여러분들이 음식점 하는 연성뚝배기
0: 맞습니다.
1: 맞은편이 되죠. 네. 예. 연광우선은 이렇게 모든 제품을 까다롭지 않게 선정하기 위해서 추천하는 제품이면 참 여러분들이 믿고 사실 수 있는 진품, 정말로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민철 선생님께서 오늘은 또 어떤 제품을 추천하시겠습니까?
0: 예, 우리 영광우선 매장 시행업 기간에 어르신들을 위해 여러 가지 특별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우리 어르신들이 자주 드시는 산양분유, 그의 산양분유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영광우선 유기농 산양분유는 우리 전국, 중국 젖산양 고장이라 불리는 섬서성 부평현에서 생산된 유기농 산양유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게 매 제품마다 우리 모두 국가 유기농 인증마크와 영광우선 정품 인증마크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예, 영광우선 양소 유기농 산양분유는 예, 원료의 품질은 물론 영양 가치도 알차가지고 중도는층 영양소에 더 잘 맞게 지금 설계됐습니다. 우리 정상 가격은 228원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험 기간에는 198원에 드립니다. 이게서 끝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곽을 사면 지금 한 곽을 더 드리는 활동도 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 198원에 두 곽을 살 수 있는 셈입니다.
1: 아유, 참 좋네요.
0: 예, 또 이 밖에도 우리 가족이 많은 분들을 위해서 가족 세트도 준비되었습니다. 예, 우리 가족 세트를 구매할 시 또 한 곽을 무료로 우리 더 드립니다. 예. 그리고 또 활동 기간에 우리 저 매장을 찾아오면 무료로 우리 유기농 산양분유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1: 아, 혜택이 많이 따르고 한 번쯤 정말 와보고 싶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러면 이론이 그 전에 저희들이 생방송으로 말했습니다만은 웅담 명란에 살 수 있는 활동 계속 지금 하고 있죠?
0: 예, 지금 하고는 있지만 예, 좀 아쉽게도 지금 남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1: 예. 예, 그래요.
0: 예, 지금 많은 어르신들이 지금 로안으로 인해 또 물체가 흐릿하게 보이고 눈이 또 건조하고 바람을 맞으면 눈물이 나거나 또 우리 백내장, 비문증, 예, 회원증, 예, 그리고 또 간질환이나 당뇨로 인한 눈진화를 앓고 계시죠. 예. 이 명안액은 그러니까 이런 증상들을 모두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1: 네.
0: 그것도 사용법도 다양한데 그 찜질해도 되고 예, 이거 가지고 눈을 씻어도 되고 직접 눈에 떨궈 놓을 수도 있습니다. 예. 눈 건강을 지키는 데는 정말 지금 확실한 효과가 있다고 예, 지금 사용해보신 분들이 후기가 지금 아주 좋습니다. 예, 이 눈약은 원래 원가 하나에 128원인데 지금 우리 영광우선 시영업 기간에는 단돈 1원이면 지금 살 수가 있습니다.
1: 예, 단돈은 저도 저 아빠께 사드렸는데 보니까 진짜 좋더라고요.
0: 네, 그렇죠.
1: 눈이 흐릿하고 좀 앞이 침침하고 잘 안 보이고 눈이 더 깔깔하고 뭐 이런 증상에 몇 번 하니까 며칠 하니까 좀 더 확연히 또 알리고 저도 방송 원고를 또 많이 접하고 또 평소에 생방송을 많이 하고 글 보는 시간이 많아나서
0: 네, 그렇죠.
1: 눈이 아물아물 할 때가 많죠. 그러니까 떨고 네. 있으니까 확실히 눈 정신도 나고 네. 또 피곤하고 깔깔하던 그런 증상도 없어졌어요.
0: 그리고 또 요즘 핸드폰을 많이 보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네, 맞아요. 핸드폰을 많이 보면 눈이 시큼시큼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도 넣어봤는데.
1: 네, 그렇죠.

0: 저희들이 또 써보고 직접 이런 데도 소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웅담 명란액입니다. 정단 명무. 아, 그래요. 단돈 1원 정말 파격적으로 놀라운 가격인데 어르신들 이런 뭐 좋은 제품 급함할 가격은 초특가인데요. 이 활동은 또 아무나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저 열선전화를 통해서 방송에 참여하는 분들에게만 주는 혜택입니다. 그 명액도 뭐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니까 기회를 빨리 잡으시기 바라고 지금 전화 눌러도 좋습니다. 네. 생방 송실 전화 256-1111번 256-1112번 요요요요 그렇죠 R56 R56 요요요요 R56 요요요R 이 두 대의 전화를 이용을 해서 어떤 것인지 자문해 주셔도 좋습니다. 지금 생방송 현재 시각이 저희 방송이 벌써 7시 30분 네, 좀 넘어가네요. 7시 30분 현재 시간이 넘어가고 있는데 8시까지 방송이 진행이 됩니다. 빠대가 뭐 있어요? 그렇잖아요. 8시까지 방송이 진행이 되면 이 전화를 주시면 무릇 전화를 주신 분한테는 저희들이 앞에서 설명을 해드렸던 웅담 명안액도 좋고 그리고 중노년들이 알아서 쓸 수 있는 이런 제품도 저희들이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전화가 지금 걸렸는데 받아보죠. 예, 여보세요. 전화 연결이 됐습니다. 네, 여보세요.
1: 예.
0: 네, 말씀 주십시오.
1: 예. 아니, 물어봅시다.
0: 예, 예. 어디 사시는 분이십니까?
1: 예?
0: 어디 사시는 분인가요?
1: 예, 연길에 살고
0: 계십니다. 아, 연길에. 네. 저희 방송 잘 듣죠?
1: 예, 예. 잘 네. 듣고 있습니다.
0: 어떤 사례를 전해주셨어요?
1: 예, 저, 그러니까 영광 우선에 대해서 한번 가서 알아보려고.
0: 오, 좋죠, 좋죠. 좋죠. 우리 어머니. 예. 예. 예.
1: 그러니까, 저, 연빈님 방송국 그 1층 청사 2층이니까
0: 예, 면방송국 청사 1층. 그러니까 어머님이 오실 때 직접 그 연성 뚝배기 하시죠? 직접 그 음식점 바로 맞은편. 그러니까
1: 예.
0: 뇌과병원 남쪽이 돼. 뇌과병원 그
1: 뇌과병원 남쪽입니다.
0: 예, 남쪽 문 바로 예, 오시면
1: 차. 우선 예, 파이프를
0: 그 간판도 써붙여 놨었거든. 간판도 있고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연면방송 청사, 연면방송 통청사의 북쪽현이 되죠. 그러니까 연면방송 청사는 북쪽현이 되고, 내꺼병은 남쪽.
1: 11시 반,
0: 11시 30분까지.
2: 예, 오전에는 11시 반, 예.
0: 오후에는 1시부터
1: 가서 거기 좀 이렇게 참관하려고 그랬는데
2: 네, 오세요.
0: 어머님이 아버님이 쓰실 뭐 여러 가지 제품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뭐 둘러보시고 네. 상품이 거의 반 가격도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2: 그런데 어떠한 건강 제품을 구입하시려고 합니까?
1: 양분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2: 네네 많습니다.
1: 버리고 그럽니다.
2: 예예예. 예.
0: 맞아요.
2: 예. 그 지금 어머님은 어디면 지금 불편하셔서 지금 전화 왔어요 지금?
1: 아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 나이에는 어디서 불편한 데가 많지요.
2: 예,
0: 눈도 침침하고 뭐 여러 가지로 뭐 여기저기 불편하고 아프고 예. 하니까 예방 차원에서도
2: 예.
0: 좋고.
2: 예, 와서 증상을 말하시면 우리 저 사업일꾼들이 맞는 그런 제품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오셔가지고 와서 보시고 예, 좋은 제품을 골라가시면 되겠습니다.
1: 예, 그럼 내년에는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예,
2: 예 그리고 전화 예. 못 찾으면 전화를 주세요.
1: 그러니까 이 전화를
2: 합니까?
1: 아니,
2: 아니죠. 268-0999
1: 268-0999
2: 3개죠. 예, 19세계 268-0999 예, 뭐 찾으면 전화 주세요. 예.
0: 영광우선은 회사 사무실 전화입니다.
1: 합니다.
0: 자주 영기신에 사는 분들 다 아시죠.
2: 뭐 연속 뚝배기 딱 금방 맞은 편이니까 찾기 쉬울 겁니다. 예.
0: 알겠습니다.
2: 예, 어서 오세요.
0: 어머님 건강하시고요.
2: 감사합니다.
1: 예.
0: 앞에서 저희들이 그 중장청년들이 뭐 중장년층들이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제품 뭐 후메큐 예 그리고 또 로신완 연골제로 쓸 수 있는 안탕랑고수
2: 예 다로인분들이 지금 예. 많이 찾고 있는
0: 이성진
2: 제품들이죠.
0: 요즘에 우리 예. 이성진 많이 쓰고 있잖아요.
2: 네네
0: 맞습니다. 좋고. 아 지금 전화를 주셔도 좋습니다.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 뭐 이 방송 듣고 있는 분들이 뭐 전에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요즘에는 저희들이 방송을 갓 개설을 하다 보니까 아마 긴가민가 할 수도 있을 텐데 지금 방송 듣고 있으시다면 256-1111번 256-1112번 전화 이용을 해서 자문을 하시면 됩니다. 현재 시각이 7시 34분입니다. 34분 예, 30시간 예, 8시까지 저희 방송이 되고 있으니까 어떤 거 문의를 하셔도 저희들이 웅담 명안액도 좋고 뭐 거기에 따른 어떤 제품도

0: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면서 단가 뭐 몇 원 몇십 원이 사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어머님. 네, 말씀 주십시오.
1: 네, 좀 먼 날에도 어제 방송 친게 좀 먼 날에는 전세에 되면 받지 않더라고요.
2: 예. 열선 전화가 좀 많아가지고.
0: 열선 전화 많을 수도 있고, 전번 날에는 5월 4일 그때는 저희들이 재방송 하다나니까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예, 말씀해 주십시오.
1: 언제 재방송이랍니까?
0: 아, 언제는 재방, 5월 4일에 한번 재방송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마 그 시간 들으신 것 같아요.
1: 아, 그렇게.
0: 아마 그래. 자주 들어주십시오. 오늘은 어떤 사연은, 어떤 내용으로, 어떤 물?
1: 눈에서 탄약을 조금, 써봐. 나는 눈이 나빠서.
2: 예.
1: 탄약을 그냥 쓴다. 그래, 그거 조금 써봤으면.
0: 좋죠. 거기 또 다른 제품도 있고, 눈에 관해서.
2: 지금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1: 아, 넨, 못 본다.
0: 오, 그렇게 좀 심해요.
2: 그 외상이에요? 아니면 무슨 문제예요? 그럼 못 본다는 거.
1: 왜 그런 전천적인데 빛이 나 본다.
0: 글쎄 뭐 치료는 저희들이 딱 이 담보를 못 하겠으면 다네로든 제품도 쓰셨으니까 저희는 보조적으로 합니다만 보통 눈이 침침하고 시력이 어둡고 감퇴되고 뭐 이런 증상이 완화될 수 있는데 어머님이 한번 또 속 시원히 써보는 것도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한번 와서.
1: 까만 그런 처음에는 이렇게 나비 같은 거가 날아다니던 게 지금은 완전 꼬뿌리 같은 게 약간 희미하게 그렇게
0: 지금 거기 우리 은대 오시면 그 이게 안대도 있잖아요 우리가 사용하는
2: 네네네 있습니다.
0: 그 안대도 좀 시원하고 약물 저 이론이 사시거나 뭐 여러 가지 어떤 분하고 누구 집에 자녀분이나 할아버지 남편 되시면 같이 오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앞이 잘 안 보이시다고 하니까
1: 그러게 말입니다.
0: 한번 오세요. 한번 둘러보시고
2: 네, 와서 한번 네. 예, 그냥 뭐 와서 한번 해보시고 효과 있으면 예, 네. 그냥 사시고
0: 저희들이 거의 무료로 네. 이제 거의 드리고 있는 제품들이 꽤 있으니까
2: 네.
0: 어머님이 둘러보시고 마음에 맞는 걸로 골라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 뇌과병원이라는 게 염전병원 맞은 편이죠.
0: 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거기 사선에
2: 네네네
0: 그쪽으로 네. 있죠.
1: 그래 그 음바에 가서 전화 치면 마주 나올 수 있습니까?
2: 예, 못 찾으면 예 전화 일단 주세요. 그러면 예 우리 사업일꾼들이 예
0: 전화번호 이제 적으셨죠? 전화번호 적으셨죠? 268-0999
1: 예,
0: 그렇죠. 그러면
2: 그랬습니까?
0: 그러니까 꼭 오늘 한 분과 같이 오셔야 됩니다. 집안에 자녀분이나 남편 같이 손잡고 예?
1: 같이
0: 예, 그 없어요. 그럼 어떻게 올까? 잘 안 보이시는데 그러다가
1: 그래서 지금. 아, 네, 이전에 내가 병원 그 길을 가봤단 말입니다.
0: 아, 근데 앞이 안 보이신다니까 어떻게 오세요, 어머님이?
1: 그래, 그 음바를 해서.
0: 꼭두기 같이 오셔야 돼요. 그 차가 뭐 실북나들 왔다 갔다 가니까 어머님 어떻게 오세요? 그거 좀 위험하실 것 같은데. 네. 꼭 친구나 누구 같이 이런 방송하는데 누구 같이 그 옆에 있는 친구들이 같이 오셔도 좋습니다. 어머님 친구 주변이네.
1: 예.
0: 한번 꼭 그렇게 오셔야 돼요. 어머님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분 같이 손잡고 방송국 청사 1층 뇌과병원 맞은편 연성뚝배기 맞은편 오시면 저희들이 잘 이제 안내를 해드리고 전화번호 꼭 기억하셨다가 눌러주시고 그 한번 꼭 같이 오셔야 돼요. 어머님 친구하고 예? 그렇게 앞에 아이 보시는 저희들 걱정이 돼서 그래요. 예?
1: 예, 알았어요.
0: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예. 건강하시고요. 네.
1: 예.
0: 생방송실 이용전화 256의 1111번 저희 방송 들으시면서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256-1111번 1111번 이렇게 두 대의 전화 영약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우선 저희 매장에서 좋은 제품들이 지금 소개를 여러 가지로 이제 해드리고 있어요. 눈에 좋다는 이 웅담 명란역의 또 다른 특가 활동도 있잖아요 우리가.
2: 예, 있습니다. 또 요즘에 또 특가 활동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 좀 나이가 들면 백이닝이 지금 떨어지고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환절기나 건조한 날씨가 되면 목이 건조하고 간질간질해 나고 예, 기침을 자주 하고 또 가래가 목에 걸려 나오지도 않고 삼켜지지도 않고 이런 불편을 겪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예. 그래 우리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비파배청의 예? 비파리고입니다. 예, 이 제품은 또 품질이 좋은 배와 또 비파의 또 옥죽, 예, 백합, 국화, 라항

0: 강과 강초 예, 이러한 우리 약재를 같이 넣어가지고 예, 약한 불에 오랜 시간 천천히 졸여 만든 것입니다. 예, 그래서 맛이 부드럽고 순해서 비위를 상하게 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평소에 목이 건조하거나 또 간지럽거나 자수 목을 쓰는 이런 사람들이 예, 이런 분들이 예, 한 잔 드시면 예, 목이 촉촉해지고 건조함과 가려움이 예, 완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꾸준히 드시면 예, 목이 건조하지 않고 또 간질간질하지도 않고 가래가 주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 예, 또 호흡이 편안해지고 원활해지는 등 예, 몸 전체가 개운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1: 네. 배청이 목에 좋다는 걸 많은 분들이 아마 들어서 알고 있을 것 같은데 뭐 저처럼 방송 목을 많이 쓰는 사람한테 강의를 하거나 뭐 선생님한테도 뭐 많이 필요하는
0: 그렇죠.
1: 제품이, 예. 제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갑니다만 그래서 저는 꼭 한 병 사서 뭐 집에도 두고 또 쓰기도 합니다만 가격도 꽤 보게 되면 싸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 비파청도 활동도 함께하는 이 시간대 사시게 되면 또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0: 예, 지금 비파배청 우리 원가가 원래는 39원 90전인데 우리 지금 시행업 기간에 특가로 9원 90전에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1: 아,
0: 예. 그런데 이 가격이 활동은 지금 100병 한정으로 예,
1: 100병 한정으로
0: 예, 저희 가게를 찾는 선착순으로 지금 드릴까 합니다. 예.
1: 환절기도 좋고 목소리 담배도 많이 피우고
0: 예, 그렇죠.
1: 남성들이나 여성의 기관지 연모 예전에는 뭐 좀 더 열이라고 기침도 많이 나고 목이 잘 불편하고 잘 안 나는 분들이 뭐 배를 달여서 마시고 직접 그 민간으로 했으면 이걸로 직접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0: 예, 특히 그 예. 담배를 자주 피우는 남성분들 그렇죠. 있잖아요.
1: 맞아요,
0: 드시면
1: 맞아요.
0: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모래 가래가 그렇죠. 많이 끼는 거 거의 반 정도를 차지한다고 봐야 될 거예요. 남성들한테.
0: 그렇죠. 거의 그렇다고 봐야죠.
1: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0: 예, 예.
1: 담배 피우는 자유니
0: 예.
1: 그래서 가격도 보니까 비파 배청 예 그래요. 비파 링거가 그 활동기간에서 9원 90전 되게 싸네요. 이거 엄청.
0: 네. 지금 배청 가운데서는 아마도 가장 싸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1: 그렇죠.
0: 듭니다만.
1: 35원이나 싸게 판다니까. 근데 이거 뭐 35원인데 시용업 시간에 이게 9원 90전.
0: 예. 예.
1: 특별 혜택 뭐 또 하나 더 추가할 수도 있는 겁니까? 어떤 분들한테 또 추가가 돼요?
0: 예, 그래서 우리 또 어르신들의 성원에 우리 방송을 듣는 어르신들의 성원에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또 특별히 혜택을 하나 더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열선 전화를 통해서 방송에 참여하는 분들께서는 우리 매장에서 3원을 더 보조해 드리겠습니다.
1: 아, 그래요?
0: 예, 그러니까 방송에 참여하시고 저희 영광우산 매장을 찾으면 비파배청을 6원 90전에 살 수가 있는 거죠.
1: 9원 달에 예. 6원 90전에.
0: 예, 근데 이 혜택은 꼭 방송에 참여하여야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1: 그렇죠. 지금 전화 눌러주십시오. 원가 39원 90전이죠. 비파청을 매장에 가면 9원 90전에 사실 수가 있는데 지금 방송에 참여하게 되면 3원을 보조를 해주니까요. 6원 90전 살 수 있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0: 예, 그렇죠. 예.
1: 전화 한 통이 3원에 해당한다는 말씀인데.
0: 네, 맞습니다.
1: 이런 혜택이 또 어디에 있겠나요? 빨리 전화로 방송에 참여하셔서 혜택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생방송실 이용전화 256-1111번, 256-1112번. 그렇죠. 지금 바로 전화 7시 43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저희 시간이. 지금 전화 걸어주신 분들한테는 뭐 6원에 해당한 비파. 아, 비파고. 예, 그렇잖아요.
0: 예, 비파배청. 예,
1: 예 비파배청. 뭐 여러 가지 약재들이 이제 많이 또 들어가서 중노년층에서 담배거나 또 기관지염으로 폐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이 쓰시면 좋다. 비팔리고 예, 저희들이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39원 90전이었는데 지금은 우대 가게로 9원 90전 그리고 방송을 주신 분들한테는 회사에서 3원을 내준다는 거지 않습니까?
0: 네, 그렇죠. 그렇죠. 우리 매장에서 저리 매장. 3원을 예, 깎아드리는 거죠.
1: 왔던 김에 뭐 짧은 그 6원 얼마를 사고 네. 또 웅담 명안액 또 이런 중사기도
0: 그렇죠. 그리고 산양분유도 또 예, 이용해 보시고 예. 예.
1: 전화 연결이 됐습니다. 말씀 주십시오.
2: 안녕하십니까?
1: 네, 반갑습니다.
0: 네, 안녕하세요.
2: 오늘이 자꾸 라디오를 이리 왔다 저 이리 왔다 하다 오늘 처음 듣습니다.
1: 오, 좋죠. 잘 들으셨네요.
0: 반갑습니다.
2: 네. 네. 중요한 게 눈이 어떤지 그런 한번 저희 어머니가 약을 쓰니까 많이 낫긴 났는데

0: 눈이 그냥 분백이 된단 말이야. 눈꽃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눈물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백내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눈약을 좀 쌀까내기랍니다. 근데 이 차안 가도 되니까 내 형 요즘 다니기 형 불편합니다. 지내 맥여서서.
1: 괜찮습니다. 어머님 편하실 때 언제 오셔도 돼요.
0: 그러니까 맥이 나는 약은 없습니까?
2: 예, 있습니다. 다 예, 다 있습니다.
1: 어머님
2: 예.
1: 건강을 추워질 수 있는 보건제품이 있어요.
0: 아, 그렇습니까?
1: 그러니까 어머님 연세에 따라 기력을 도와줄 수 있는.
2: 그렇죠. 예.
0: 그런 수술 아이템은 못 다닙니다. 싹 아파가지고.
1: 저희들이 연면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광우선, 양광유시안 좋은 제품 우선은 가장 믿음직할 수 있잖아요. 저희 방송에서 방송국을 대표하는 제품들을 전국 각지에서 가장 괜찮다는 제품 그리고 가격도 저렴하고 대중들한테 가장 믿음이 와 닿는 그런 제품으로 어머님께 선생님께 지금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가격대면 다른 곳에 어디가 싸게 되면 배 이상이 더 높거나 저희들이 지금 소개하는 제품은 직접 어디 다른 구매점에 사시면 가격이 엄청 높아요. 방송에서 하게 되면 뭐 반 가격 아니면은 그 10분의 1 가격 뭐 이런 가격이잖아요. 한번 또 둘러보시고 사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선생님 그래요?
0: 네, 좋은 기회 감사합니다. 예.
2: 네, 네. 직접 오셔가지고 어머님이 네. 그 증상을 한번 우리 사업일꾼으로 한번 얘기해보라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어떤 그 제품을 네. 추천할 겁니다.
0: 내 다리 맥이 없고 맥이 떡 떨어져서 오마는 오늘은 죽을 것 같은 게 정신도 와 저 어디가 주사를 맞고 가해 주사를 맞고 와서 쓰러져서 한 시간에 일어나 바로 깨고 먹었습니다. 영영 막 난 오늘 별로 죽을 것 같은 게.
1: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치료 제품으로 병원의 의사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강화하면서 저희들의 보건 보조 제품도 쓰시고 저희 제품도 완전히
0: 약은 다 쓰신데 지금 곁에 40분에 하나도 없습니다. 아유. 내 발이 많은데 그저 좀 엉터리 생활한다. 발을 잘 끓여도 못 먹고 많네. 예.
1: 지금 다 그래요.
0: 그래 놓고 더구나 맥이 없는 것 같더란다. 그래 중요하게 말해서 일곱 처부 맥이 나는 거였단데 아무 쓸데도 없습니다.
1: 아유 힘드시겠네. 자네들이 좀 일하시다 보니까 외국 외지에 나가는 분들이 많거든요. 제 방송이 한 주일에 월요일만 방송을 하다나니까 어머님이 이게 방송 채널 돌리다 듣다니 오늘 잡으셨는 생방송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월요일 매일 시간에는 어김없이 또 여러분들과 만나거든요. 이 기어 전화번호 2680999 기억하셨죠?
0: 네, 그렇습니다.
1: 예, 예, 그걸 잘 적으셨다가 예. 언제 이제 가시게 되면 예, 찾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머님 건강하십시오.
2: 네, 감사합니다.
1: 네. 네, 저희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 256-1112번 전화 지금 전화 주시게 되면은 앞에서 저희들이 소개를 해드렸던 비팔 이거도 좋고 웅담 명란액도 좋고 예, 가격에 해당하는 활동에 다 선정이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2: 예, 그렇죠. 일단 오셔서 여러분들이 증상에 맞는 그런 제품을 예, 우리가 추천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나 안심하고 와서 사서 드셔도 됩니다.
1: 네. 그리고 저희 방송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뭐 이 가격이 지금 그 얼마나 안 되는 건 몇 원대잖아요. 그것도 또
2: 그렇죠.
1: 회사 측에서 네. 보조를 해 주고 있으니까요. 다음 전화 저희들이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전화 연결했습니다.
3: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 주십시오.
3: 네, 지금 거기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그 내과병원에서 내려서 어디를 가면 됩니까?
2: 그 지수 참회 압니까? 그 유시엔댄스를 무는데? 유시엔댄스 미용무는데?
1: 예, 비용무는데.
3: 예.
1: 거기 그 옆이에요?
2: 예, 동쪽으로 한 3, 40m 되는 곳이 있습니다.
3: 아, 동쪽으로?
2: 예, 예, 예.
1: 음식점 연성뚝배기는 알아요?
3: 예, 예.
1: 그 연성뚝배기
2: 예, 금방 맞은 편입니다. 금방 맞은 편. 네. 네.
3: 아, 거기 맞은 편입니까?
2: 네, 네, 네.
3: 아, 그럼 그 전화 하면은 네, 이제 적자가 모르겠어 맞는데 68009입니까?
2: 아닙니다, 아닙니다. 268-0999 아, 예, 268-0999
3: 예, 고맙습니다. 한번 가 구경하겠습니다.
1: 예, 예 어서 돌려보세요. 어머님 예. 맞는 제품 골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알루바 링주주주 268-0999번은 저희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 전화 연결했습니다.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예, 연결이 됐습니다. 말씀 주십시오.
4: 예, 수고하십니다. 네. 오늘 짝 들으니까 아주 호기심이 있었는데.
1: 그래서 이 방송 오히려 이제 하루 방송하다는 어떻게 방송 들으셨네요. 그래도 예 감사합니다.
4: 음악관에 들었는데 아침에 듣긴 들었는데 첫마디 듣지 못해 무슨 내용인지 몰라.
1: 아,

0: 그래서 저는 네. 간단히 우리 이 선생님 소개를 해드리시죠. 어떤 제품 네,
1: 먹는다. 야, 완전히. 아, 이런 일이구나. 그러니까 거기 방송국 2층에 에, 거의
2: 대부분. 아닙니다. 방송국 1층. 그러니까 우리 유신 댄스 비용 무는데 아십니까?
1: 예, 거기 압니다.
2: 야. 예, 거기서 우리 동쪽으로 한 3, 40m 되는 곳이 있습니다.
1: 아, 유시한 댄스비 모는데
2: 예, 예,
0: 바로
2: 예.
0: 옆에
2: 바로 옆입니다.
0: 연성 뚝배기 맞은 편 그 음식점 있잖아요. 어. 큰 거. 예?
1: 아, 그건 잘 모르겠는데 유시한 댄스 타.
0: 예, 유시한 댄스
2: 예, 예, 예. 그 우리 그 예매병원 그 김에 우리 텔레비전 방송국입니다. 예.
0: 아. 연결식이 아니고 연변주 예. 어, 주방 뇌과병원 연변 노커 2회 난처.
1: 아, 제가 간판 뭐 어떻게 썼습니까?
2: 예, 영광 우선이라고 썼습니다. 간판.
0: 영광 유선, 연변광포댄스타이 유선 이래서 우수한 제품 소개 뭐 이런.
1: 아, 어, 그냥 찾기 할게요.
0: 어, 그렇죠.
2: 예, 예, 예.
0: 간판이 여러 개를 걸어놨어요. 걸려 예. 있습니다.
1: 근데 내가 지금 입병 듣고 얘기, 유계양 듣고 담당염도 있고 이런데 그 무슨 거기 이런 게 내게 대한 이런 좀 그 뭐 약이 좀 있겠는가.
2: 예, 그 우리가 지금 보건품인데, 예, 지금 위가 안 좋고 담낭이 안 좋다고 하셨습니까 지금? 예, 예. 그러니까나 그 방면에 지금 우리 보건 제품들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오셔가지고 우리 저 사빌꾼들한테 우리 선생님이 그 증상을 얘기해가지고 그러면 그분들이 어떠어떠한 제품을 추천해드릴 겁니다.
1: 아, 무슨 병이 있으면 무슨 다 있겠습니다.
2: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품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 지금.
0: 여러 가지 제품이 아, 네. 쭉 둘러보세요. 아마 해설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오늘 방송 참여하신 우리 선생님께는 뭐 나이도 드셔가면서 60, 70이 되게 되면 웅담병관약, 그렇죠. 눈 시력 보호에 또 좋은 그것도 드려주고 싼 거 1원에. 그리고 6원에 해당하는 비파 배청이죠. 예,
1: 네, 그렇죠. 저도 들었습니다.
2: 예, 그걸 그건 폐에 좋고,
0: 폐에 좋고, 그렇죠. 기관지에 뭐 이런 불편한 점이 있으신 분들 아마 좋지 않을까. 한번 둘러보시고 가격 몇 원대 이런 제품을 사시면서 여러 가지 둘러보시고 골라가시기 바랍니다.
1: 지금 마음속에 숫자인데.
2: 그래 지금 우리 이제 선생님 담낭이 안 좋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1: 담낭도 유축성 위험 약병 맞습니다.
2: 예. 그래서 우리 지금 아래에 이제 또 소개할 제품이 있는데 예, 웅담번호를 예. 한번 들어보세요. 혹시나 그 증상이 어떻게 맞겠는지 한번 들어보시고.
1: 저는 내 눈으로 직접 내려서 가보고.
2: 예, 예. 한번 그렇죠. 꼭 오셔서, 예, 우리 우리 다 사빌꾼하고 증상을 얘기하고, 예, 그 알맞는 상품을, 예, 여기까지 사가면 되겠습니다.
0: 예, 전화는 오세요. 방송은 또 쭉 들어보시고.
1: 예,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0: 예, 좋은 방송 잘 들어주십시오. 건강하시고요.
2: 예, 예 감사합니다.
0: 예, 전화 걸려져 있고요. 256-1111번 전화 연결됐습니다. 추천해드릴 이 웅담 중장년층에서 보실 수 있는 예로부터 웅담은 뭐 그 저 여러 가지 뭐 아, 전화 지금 걸려서 다른 얘기도 할 수도 없네요. 아,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반갑습니다.
3: 용종입니다.
0: 네.
3: 이 용종님이 그 활동을 언제까지 한가?
0: 요 한두 주까지는 해요. 한두 주.
3: 한두 주.
2: 예. 예.
3: 그럼 조금 내 시간이 며칠 있다가 그런데.
2: 괜찮습니다. 예, 일단 이기 전화 하시고 예, 그 등록되면 아무 때나 오셔도 돼요, 그냥. 예. 예 우리 지금 우리 이 방송에 그 손님 예, 저. 전화번호가 등록됐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때 오셔가지고 전화번호 얘기하시면 돼요. 그 뭐 너무 시간 그렇게 촉박하게 가지지 마시고.
0: 예. 주소 잘 아시죠? 방송국 청사 1층. 예.
3: 나비의 거기에 전화번호 좀 주세요.
0: 예.
2: 예. 268-0999.
3: 가만히 주세요.
2: 예예예. 예, 예.
3: 다시 얘기해 주세요. 예.
2: 268-0999.
0: 구자 세 개 예. 마지막. 예.
3: 예. 알겠습니다.
2: 예, 268-0999번이
0: 네, 저희들이 제품 소개는
3: 있을까?
2: 네?
3: 쉬는 날이 있을까?
2: 쉬는 날이 없어요. 네.
3: 안
2: 되나
3: 해드지요.
2: 예, 예, 예.
3: 예, 수고하십시오.
0: 네, 네. 건강하십시오. 그럼 저희들 앞에서 제품 여러 가지로 웅담 면목에 그리고 간폐, 비파, 배청 여기도 소개해드리고 웅담 분이 새롭게 나온 게 이것이 특이하게 또 다르다면서요.
2: 그렇죠. 이번에 제가 또 소개할 제품이 바로 이 웅담번인데요. 우리 웅담번은 우리 약중의 황금이라고 불렸으며 또 우리 중국 4대 희귀 동물

0: 약자인 사향, 우황, 허골과 함께 정말 우뚱으로 꼽힐 만큼 그 가치가 뛰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영광우선에서 엄선한 이 웅담보는 우리 아시아 최대 규모의 전문 검사육상에서 생산된 것입니다. 이 사육상은 흑검의 인공사육, 그리고 번식, 연구개발에만 이미 40년 동안이나 전념해왔으며 우리 국내 최초로 웅담분 GMP 표준화 생산시설을 갖춘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원료로부터 생산까지 품질관리를 철저하게 하여서의 더욱 우수하고 안정적인 제품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시중에 아주 많은 웅담분들을 지금 팔고 있는데 그 건조 방식이 기본상 지금 다 고온 건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한 200도 되는 그 고온에서 지금 웅담 그렇죠. 그 원액을 건조하고 있는데 이 고온에서 우리 건조를 하다 보면 영양소와 우리 활성 물질이 대량으로 파괴되고 성질도 크게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영광 우선의 웅담분은 웅담 원액을 추출할 때 일단 곰이 아프지 않게 무통 배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우동 인류 기술. 예, 그래서 우리 순수한 웅담 원액을 부드럽게 추출하며 전 과정이 과학적이고 합법적입니다. 우리 건조 방식은 예, 영하 40도의 초저온 동결 건조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면 우리 웅담 원액이 천연 영양 성분과 활성 성분을 완벽하게 보존할 수 있고. 또 우리 웅담 본연이 건강 가치를 최대한 살려 유효 성분이 더 높고 흡수가 더 잘 됩니다. 그래 원료가 좋아야 제품이 좋듯이 곰이 좋아야 담즙도 좋겠죠. 예? 우리 사육상의 흑곰은 과학적인 사육 방식으로 또 무통 배 기술을 사용해서의 흑곰의 건강을 보장하면서도 담즙의 품질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예, 영광 우선의 모든 웅담분은 우리 입점할 때마다 품질 검사를 꼭 하고 있습니다. 우리 웅담분 속에는 우루소대 옥시올콜산, 예, 시용취 양단수안이라는 이런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이 바로 우리 인체의 담즙 분비를 촉진하고 담석을 용해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 저희 웅담분 속에는 이 시용취 양단수안이라는 이 성분의 그 함량이 국가 표준보다도 더 높습니다. 때문에 영광우선이 웅담분은 품질이 업계에서도 높은 수준이고 질도 확실하게 보장이 됩니다. 예, 시중에서 우리 지금 팔고 있는 웅담분은 비싸게는 한 구하게 지금 1,000원 그리고 더 비싼 것도 있죠. 예. 그러니까 좀 솔직히 장기간 복용하려면 경제적 부담이 좀 큽니다. 그래서 이 점을 고려해가지고 우리 영광 우선에서는 직접 그 사육장과 손잡고 중간 유통 마진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래 웅담분 원가는 한 구하게 298원인데 지금 우리 활동 기간에 한 번에 5곡을 구매하면 공장에서 500원을 보조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 또 시행업 기간에 웅담분도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데 5곡을 사면 5곡을 더 드리게 됩니다. 이 모든 혜택을 계산하면 웅담분 한 곡당 99원밖에 안 됩니다.
1: 우와.
0: 예, 그리고 우리 영광우선에서 웅담분 한 곡에 99원씩 파는 것은 정말 진정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돈을 절약하고 좋은 물건을 좋은 가격에 살수하기 위해서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 웅담분은 100% 원액 동결 건조로 진품과 품질을 보증하며 믿고 안심하고 구매하셔도 됩니다.
1: 그래, 그 전에는 훈간, 뚱간, 뭐 있잖아요.
0: 예.
1: 근데 뚱간이가 더 낫잖아요.
0: 그러니까 고온에서 건조를 하게 되면 그 영양 성분이 손실이 되게 됩니다.
1: 그렇죠.
0: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동결 건조는 이 그래서 대부분 기업들에서 이거 못하고 있는가 하면 그 설비가 그래. 너무 비싸나 이게 설비만 해도 몇천만 원이 되는가요. 그러니까 일반 그 회사에서는 이 기술을 쓰려고 해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지금 이 회사에서는 이미 40년 동안 이 사업을 해왔고 그러니까 가장 좋은 기술로의 가장 좋은 제품을 지금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죠.
1: 그 빛 색깔도 보게 되면 좀 금색이 나지 않아요?
0: 예, 그래서 저 우리 웅담을 보통 금단하고 뭐 철단 이렇게 나누는 것 같은데
1: 보통 철단이가 많은데
0: 그래서 우리 웅담은 금단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걸 그 빛 아래서 그걸 비춰보게 되면 정말 금사락처럼 빛이 반짝반짝 나네. 그렇게 아주 곱고 부드럽고 좋은 제품입니다. 그렇게
1: 그걸 물에나 타도 술에 불고도 건더기나 이런 게 없잖아요.
0: 그래서 우리 웅담을 정말 물에다 딱 타보시면 바로 그 다 용해.

0: 돼가지고 네. 뭐 그 건더기 같은 건 아예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만큼 제품이 좋다는 걸 설명하겠죠.
1: 맞습니다. 저희들 앞에서 영광우선 제품 감기, 웅담 명목에 그리고 또 뭐 백 질환 뭐 그리고도 벽 여러 가지로 좋다는 제품 웅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시간이 지금 다 돼가고 있어서 방송에서만 끊고요. 방송에 참여했던 분도 좀 안 참여했던 분도 한번 저희 방송 우선 예매방송 청사 이 북쪽 뇌과백원 남쪽에 오셔서 한번 매장을 둘러보시고 여러 제품이 어떤 건지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돌아온 다음 주 시간에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0: 네, 안녕히 계세요.
2: 북경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흥겨워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1: 오미란의 미녀광

마음을 여는 열쇠인 음악. 세상에서 유일한 언어 장벽을 뚫을 수 있는 힘을 지닌 음악. 어떤 음악은 지난 추억을 떠올리게 하고 어떤 음악은 현재의 감정을 공유하게 만들어줍니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마음들을 서로 이어주는 소중한 고리인 음악. 오늘도 그 연결 고리로 여러분과 함께 만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엄단입니다.

0: 친구이며 아름다운 언어인 노래.
1: 위로와 희망을 선물하는 존재인 노래.
0: 우리 삶에 영원히 빛을 비춰줄 노래.
1: 이렇게 좋은 날 노래 따라 행복 따라 출발, 출발. 노래 따라 행복 따라에서는 골가 1급 성악 가수이신 연변가 무단 염수원 가수로부터 연변에서 창작된 민요 풍기 노래들을 배워보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염수원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반주를 맡으신 장영근 선생님, 장 선생님 피아노 학원의 장영근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또 노래 따라 부르기 나오신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4: 안녕하세요.
1: 네. 자, 우리가 노래 따라 행복 따라의 코너에서 연변에서 창작된 민요풍의 노래들을 가르쳐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노래들을 배웠죠? 꽤 되죠?
2: 네. 네. 한 열 곡 되나요?
1: 네.
2: 10곡 되니까.
1: 네.
2: 한번 훑어본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어요.
1: 그럼요. 네. 한번 더 불러보고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 이 귀에 더 정확하게 또 확실하게 다시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2: 네. 그러니까.
1: 네. 우리 인생 일일이 호령구에서 조금 그 장단을 좀 잘못 지키시면은, 네. 모자라죠, 장단이.
2: 그 부분을 한번 다시 붙어보고.
1: 네.
2: 네. 달마다 명절, 거기서부터 또 가봅시다.

0: 날마다 네.
1: 날마다 생일이요.
2: 응. 지금
1: 중간을 하락하나 진짜
0: 갑자기 아 날마다 생일 달마다 명절
3: 그렇지요.
0: 네.

0: 반갑습니다. 지금 곧만 시작하자마자 여러분들 다 지금 조금 좀 무슨 시간에 식사라고는 저 다 이렇게 근육이 모든 근육이 다 서져 있는데 자 이렇게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자 한번 네, 어떤 때 노래 부를 때 제가 그 어떤 때 취시가 올라가고 어떤 때 이게 끊어나는 감각 있잖아요. 그거 한번 간단하게 먼저 원시향 고스 냄새 맡는 것을 그 다음 튕근 짱카이 주의 이러면 이게 모든 게 이게 다 열개진대 호흡이 모두 이 울로부터 다 통한다. 다시 한번 시작 그대로 크게 벌려요. 이러면 이게 다 열렸단 말인데 좀 열겠습니까? 한번 다시 자 시작 시치 원샷 너무 이렇게 하죠. 고춘 내한테 웃으면서 아 향기롭다 자 시작 시치 그 다음 촛불을 부르세요. 천천히 계속 이 길게 몇 분 하는가 40초 하는가 8시간 하는가 이 집에 가서 계속 이렇게 연습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전히 여긴 것 같은데 자 가봅시다. 1절부터 가볼까요?
1: 네, 1절부터.
0: 자.

0: 예, 법이 조금 모자라 하는데 어째 모자란지 않까? 니리 니 뭘 무종 탐하러라 니리 이게 딴텐 딴텐은 이제니까 너무 숭참어 어디 호흡이 아까 니리 니리 살라 해야지 니리 니리 니리 우리 인생 딴텐 딴텐 예, 이건 계속 진풍해야 된다 이게 계속 긴장감 느껴야 되지 예? 쇼푼 쇼푼 예? 그다음에 니 니리야 넌 그 니 니리 이렇게 하지만 니 니리야 너는 몇 자지?
1: 네 그럼요 무조건 다가가게 하는 게 아니라 네
0: 예. 당겼다가
1: 놨다가 졸렸다
0: 당겼다가 놨다 밀지는 말하면 돼 소리는 네. 절대 밀지만 돼 화살처럼 당겼다가 이거 놨는데 이 손은 이 두의 거는 놓지 말고 나 탕 이거만 놓고 예 무종 다 말하라 니리 리리 리 계속 그 예 이한창의 그 위치를 그대로 잡고 해라 말한다 그제 다 커지는 거 이게 다 온다 말인데 소리가 예 무슨 말인지 알아들죠 네 잘하는 것 같은데
1: 그렇죠
0: 그 후렴 부분은 예 그 무정 담아 두 번째 가겠다. 세월 안에 오래
1: 있어. 니리
0: 니리 니리 얼려라마 니리.

0: 잠깐만 방송하세요.
1: 그러면 그래. 아, 어, 자꾸 이런 거 하지. 야, 야주 야, 아주 아, 애주 애. 아, 안돼. 아, 그래 뭐 어디 가지? 예? 릴리 리야 좋다. 네.
2: 마지막에 좋다로 마무리하면?
3: 좋지.
2: 네, 완벽이죠.
1: 어, 이번에는 1, 2절 가고 좋다로 합시다.
2: 네.
1: 잘합시다 이번에는. 어전에 이거 요번에 한번 하고
2: 그럼요. 이제는
1: 감수타는 갑시다.
2: 그렇죠.
1: 또 시간 푹 지나가가지고 아유 시간이 다 되는 날 떨강하는 것은 가슴 자 네. 갑시다.

0: 이야 멋있네요. 예. 마음에 드시죠?
1: 예. 이분이 단 좋다래요. 제 이름 단 두께겠어요. 잘했어요. 예. 예. 잘 불렀어요.
0: 마지막에 좋다로 마무리하면 확실하잖아요. 예. 자 이제는 우리 인생 일일이 그냥 여러분 장담을 잘 지킬 수가 있겠죠.
1: 공연에 됩니다. 예. 반드 테프리제 요구되는 분들 드리겠어요.
0: 오. 이건 또 염수원 선생님께서
1: 아니, 우리 학생분들만 드리는 거
0: 그럼요.
1: 에이, 방송 나가자. 어쨌든가 뭐 저희들이 네. 어떤 노래는 네. 우리가 시작 안 했잖아요. 배우지 아주 시작 배우지 않았는데
0: 네.
1: 우리가 다 배운 다음에 네. 네. 바로 테이프를 뭐 수여되는 분들은 가서 조금씩 조금씩 쓰세요. 네.

0: 혜택입니다. 예. 노래 따라 행복 따라 코너에 오신 분들한테만 드리는. 사실 이런 반주곡을 어쩌면 정말 투입이 많이 되거든요.
1: 예, 예, 예. 어디 이렇게 그냥 그것만해서 쿵짝쿵짝 이런 반주 테이프는 뭐 많죠. 그렇죠. 그렇지만 제 공연에서 쓰는 반주 테이프는 관현악 뭐 그렇죠. 그런 편성물로 예. 편곡했기 때문에 좀 두껍지. 좋단 말이에요.
0: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1: 감주 타령도 가봅시다. 감주 타령 가봅시다. 네.
0: 참 많은 분들에게 있어서 감주 타령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은 시원컬컬 반주로다. 네, 남두현 선생님 작곡하셨고, 아, 작사를 하셨고, 김덕범 선생님의 작곡입니다. 시원컬컬 감주로다.
1: 역시 8월이 11월 됐습니다.
0: 네.
1: 이제 그 당당한 거 아닌데. 덩따크따크 덩따크다 따다다당따크따크다 감주로다 이거 당당히 똑같습니다. 한번 알만한가 이 노래로 가봅시다.

0: 배웠습니다.
1: 저번에 홍고희 선생님이 한 타클 해줬죠.
2: 네.
1: 봤어요. 근데 좀 속도 조금만 늦춥시다. 자, 감주로다. 이런데 우리 그 전업을 한다면 또 우리 소도목 돌미 연날에는 감주로다. 다. 여러분들 이거는 좀 하기 바쁘다는데 그래서 그냥 감주로다. 다. 감, 이 방송하고 목에다 힘주죠. 감주로다 시원컬컬 감주로다 모내기 돌격수흔해 이 감주도 힘이 나네 인삼주 불러줘 그 맛이 좋다 이런 데다 인삼주 불러줘 그 맛이 좋다 여기다 그 맛이 좋다 여기 해보시죠. 시 인삼주 이지자
3: 인삼주 불러서 그 맛이 좋다 하지만
1: 그 맛이 왜 보세요 인삼주 불러서 그 맛이 좋다 힘 주지 마세요 그 맛이 좋다 그래 그 맛이 그 맛이 그 맛이 예 그래 그럼 됩니다
2: 약간 공기를 넣으면 네,
1: 그다음 그냥 공기 바람을 불려버리면 인삼주 불러줘 그 맛이 좋다 그 맛이 그 맛이 그 맛이래 말이 되는 거야 그 맛이 좋다 하지 크크크크 예 시작 인삼주 시작

잘했습니다. 보세요. 인삼주 불러줘 그 맛이 좋다. 컬컬한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인삼주는 서양 술이고 불러줘도 우리 술이 아니잖아. 감주가 우리 수, 우리 민족의 감주라 말한다. 그러면 이거는 좀 우리 거를 좀 흥미나게 인삼주 불러줘 그 맛이 좋다 하지만 컬컬한 컬컬하게 하셔요. 예. 컬컬한 감주가 입맛이 더 좋구나. 인삼주 시작.

0: 보세요.
1: 빨리 한번 보자. 자연적으로 이렇게 되겠는데 우리 오선생 알겠습니까?
2: 아니.
1: 대행해야 대행해야 시원 아 시원 걸걸어서 강조 시원 걸걸 마시고 또 한 뱀이 넘어가자 시원 걸걸 걸걸 시원 걸걸 똑같은데 걸걸라는 감주가 시원 걸걸 여기다 좀 강조해 주라고 합니다. 자 에행 시작.

소리는 이렇게 나가니까 이서부터 이렇게 화살째라서 연창 이렇게 보는 시원걸크 시하면 뭐군데 시원걸크 여기서부터 네, 다시 한번 시행의 시작

0: 선생님 지적해 드릴 부분 더 지적해 드리시오.
1: 아니요. 선생님께서 지적해
0: 드리시오. 아니 선생님 그 어떤 예. 어떤 데 목 떨리면 그 몇 곳이만 하면 됩니다. 예?
1: 그렇죠. 많이 하시는
0: 예. 다 하자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감주 저 거기다 표시해 놓으세요. 감주로 다시 왔다. 감주로 다시 원컬 컬컬컬 감 이래봐 시원컬 컬감 우리 민족이 거는 꼭 이제 맛을 부려라 온다 시원컬.

0: 가자.
1: 네, 그게 다 정말 맞죠. 쿵쟁이여 따 땡쇼 에헤헤야 시 원컬 같 예 거래야 거기 탁 저번에 요 동그라만에 저 여기다 소리 열어봤다 야 시 원컬 열어야 시 시원하지 시 아이 시원하다는데 에헤헤야 웃으면서 썩 드셔 그 소리를 눈을 바라만다 소리 내는 소리가 눈을 나간다고 생각 시작 웃

0: 네, 거기 마지막에 또 한 뱀이 넘어가자 반복한 다음에 또 한 뱀이 넘어가자.
1: 좋다.
2: 그래서 8분의 10이면 다 좋다.
3: 어떠세요?
2: 그렇게 해볼까요?
0: 예. 예, 좋다로 합시다. 이번에 또 시간이 거의 되는 것 같다.
3: 아니요, 시간이 꽤 있습니다.
0: 계속 오늘도
3: 꽤 있어요. 있어요. 네. 항상 시간이 부족하죠.
1: 그래서
0: 3주 우리 오세요.

0: 한번씩 해볼까요?
1: 네, 해보세요.
0: 선생님과 함께 인상할까요?
2: 좋아요. 네.
0: 부른 부분 같이 해주세요.
2: 네.
0: 빨리 할게. 행해야 치 이거지 다 던지지 말라 합니다. 두 개 다 화살에서 치 두 개는 계속 그 이게 소리가 그 퉁도에서 소리가 푹 빼서 저기 나가 있는. 행해야 치 원컬 그 우리 상호를 던져도 이기는 끈이 있잖아요. 항상 그렇게 하세요. 소리는 끈이 있어야 되는데 다 던져버리면 안 돼요. 원컬 이러면 돼. 예. 자, 우리 오선생 노래 듣고 봅시다.

0: 아들.
1: 감주로나 시원 걸걸 감주로나.

이렇게 놀다 가는데 예. 노래는 이렇게 불러야 된다. 즐겁게 불러야 되지. 노래를 울며 부르면 안 되죠.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게 또 뭐 방법 얘기하는데 보세요. 에헤야 에헤 이거 들면 야관 열립니다. 에헤야 시 갈라가다 시에서 소리가 나갑니다. 시 우는 소리처럼.

0: 그냥 썼다 하지 말고 썼다. 아니, 웃으면서 썼다. 예. 맞습니다.
1: 뭔데서 이거 던지는 식이죠?
0: 꼭 그렇게
1: 네, 뭔데서 이걸 훌 던지는?
0: 그냥 우리가 노래하는데 소리가 어떤 데는 이코할 때 없잖아. 소리가 아하 뭐 어딜가 이코하겠어. 머물러 부르는데 몸에 우리 부에 있잖아. 여 허리
1: 잔들자입니다. 허리
0: 예 여 여기 허리 그다음에 우리 쓰는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여기 부에 있잖아. 여기다 이코하라면 그다음에 이엠부에다 이코하라면 정말 한 번씩 다쳐서 이제 그럼 이 줄이잖아 여기서 이엠과 여기서 에헤헤야 시 그래 시 아니잖아 시원 컬컬 마시고 또한 뱀이 넘어가자 그냥 그 예 둘이 이코하죠 예 무슨 말을 잘하니까 우리 청량하고도 다 알아들.
1: 네.
0: 근데 노래는 한 번 말해서 뭐 자꾸 생각하고 말한 거 생각하고 그다음 또 얘기해주고 그래 원래 그렇게 배우는 건 한 순간에 배우면 다 천재지.
1: 단호구나.
0: 우리 장 선생님도 그럼 가수 됐지.
1: 아니 장 선생님 노래를.
2: 원래
1: 마이크 깎아
2: 원래 목소리가 안 돼요.
1: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서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0: 좋아요. 뭐 그런 반을 잘하는데 노래까지 잘하면 저희들은 밥은 어떻게 먹고 살아요?

0: 예. 네. 아유, 어느 순간 제가 꼭 장 선생님 노래를 한번
1: 노래방 갑시다.
0: 드리겠습니다. 자, 이 남은 시간은 뭐 두 절로 나뉘어서 1절, 2절
2: 어느 노래 할까요? 되겠어.
0: 아니 그 이제 시원컬컬 감출어.
2: 시원컬컬 갑시다.
0: 이 앞줄에서 한번 한번 하고 뒷줄에서 한번
2: 하면 걸상에서 네. 이렇게 앞에 예. 그래서 이래야 되게 그래갖고 방송에 나오면 에에에 한다.

0: 시. 예, 근데 이렇게 구부리지만 게 아니라 그 건강에 시. 시. 방향은 앞에 시. 예. 자, 시해보세요.
1: 자.
0: 웃으면서 해. 두둥, 짠, 짠, 쿵.

0: 예. 아니 노래 부르시고 나서 왜 박수를 안 쳐? 예. 잘 부르셨잖아요. 아 그러 아 어떻게 아셨습니까?
1: 됐을까?
0: 약속된 시간이 됐습니다. 네.
1: 너무
0: 짧아요.
1: 자꾸 짧을까?
0: 그러니까요. 자, 노래 따라 행복 따라에서는 국가 1급 성악 가수이신 연병 간부단 염수원 선생님으로부터 또 이미 배웠던 노래들을 복습하는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2: 수고하셨습니다. 네,
3: 감사합니다.
0: 장 선생님 피아노 학원의 장영근 선생님 반주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3: 수고했습니다.
0: 네, 그리고 학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 수고했습니다.
0: 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미란이었습니다.

0: 친구이며 아름다운 언어인 노래.
1: 위로와 희망을 선물하는 존재인 노래.
0: 우리 삶에 영원히 빛을 비춰줄 노래.
1: 이렇게 좋은 날 노래 따라 행복 따라 출발. 출발.

리리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아버와 매우 친숙한 사이가 되었다. 아버는 항상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으며 특히 식당 운영자 친구들은 영업을 위해 그에게 끊임없이 전화를 걸곤 했다. 리리도 가게에 신선한 고기가 들어오면 아버에게 연락하여 예약을 문의하고 조리 방식까지 확인하는 친절을 보였다. 아버가 새로운 친구들을 데리고 방문하면 리리는 언제나 예전 규칙대로 두상을 정성껏 차렸다. 아버가 손님을 모시거나 손님이 아버를 모시는 상황에서도 리리는 거의 말없이 조용히 시중을 들었다. 리리와 아버는 단둘이 밥을 같이 먹을 때면 약간은 낯설면서도 수년간 만나지 못한 오랜 친구처럼 편안한 분위기에서 일상의 사소한 일부터 사업상의 갈등까지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했다. 말을 다듬을 필요도 없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대화는 두 사람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리리의 생일, 아버는 그녀를 위해 작은 꽃바구니를 보내주었지만 밤에 만나 술을 마실 때 꽃바구니가 보이지 않아 의아해했다. 리리는 자신이 꽃바구니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안해하며 가게에서는 장미 대신 오래 키울 수 있는 카네이션만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아버는 장미는 비용이 높고 수명이 짧은 반면 카네이션은 오래 유지된다는 점을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리리는 약간 얼굴을 붉히며 더 이상의 설명을 피하려 하고 아버는 그녀에게 숨겨진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 이 밤 리리는 술을 평소보다 많이 마시고 점차 우울해지며 자신의 지난 경험이 책 한 권을 쓸 만큼 많다고 털어놓았다. 아버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위로하고 리리는 한밤중에 진심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친구를 찾고 싶다는 마음을 드러냈다. 아버는 자신이 바로 그런 친구라고 말한다. 또 녹음기에 자신의 이야기를 녹음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한다. 그는 외국인들이 자신의 경험을 녹음하여 구슬로 역사를 남기는 방식을 설명하며 이것이 자료가 되고 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리리는 자신에게도 이야기와 경험은 많지만 개인적인 비밀이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할 수 없다고 웃으며 답했다.

다시 시끌벅적한 식당의 현장으로 돌아간다. 이날 모두는 즐겁게 술을 마시며 식사를 했다. 오혁에는 아버의 기분이 좋지 않은 것을 알아차리고 그의 의자에

얽혀져 있는 외투를 정리해주고 술을 마시는 족들을 누추며 음식을 또 먹여주는 세심한 배려를 보였다. 식사가 이어지는 동안 리리는 두 차례에 걸쳐 외부 손님들을 데리고 들어와 건배를 했다. 첫 번째는 향앙에서 온 자금협력사무소 주임이고 두 번째는 매너가 좋은 40대 초반의 남성 두 명이었다. 리리는 술을 상당히 많이 마신 상태였고 얼굴에는 홍조가 오려 있었다. 두 명의 남성은 자리한 모든 사람들과 한 모금씩 술을 마신 후 리리를 데리고 다시 밖으로 나갔다. 리리는 약간 비틀거리며 걷고 하이힐이 한번 삐끗하기도 했지만 흐트러지지 않으려고 애썼다. 아버는 리리가 겉으로는 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남성들과는 특별한 관계가 없으며 향락 남성에게만 미묘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정확히 눈치채고 있었다. 식당 안은 여전히 시끌벅적하며 장아 씨와 강총재 부부 허생은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며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장아 씨는 처음에는 맥주를 몇 잔 마시다가 이후 조용히 국화차만 마셨지만 주변 사람들은 이를 눈치채지 못했다. 아보는 화장실에 갔다가 밖에 있는 리리의 친구들이 앉았던 테이블이 비어있고 다른 손님들도 떠날 준비를 하는 것을 보고 모두 함께 자리를 마치기로 결정한다. 리리는 비록 술을 많이 마셨지만 정신을 똑바로 유지하며 모든 사람들을 가게 문 앞까지 정성껏 모셨다. 이렇게 왕아 씨, 갱경, 강총재 부부가 먼저 떠나고 마지막으로 아보, 호생, 오혜에게 장아 씨만 남게 되었다. 장아 씨는 커피를 마시러 가자고 제안하지만 오혜에게는 약간 취한 상태로 아보와 거리를 걷고 싶다고 말했다. 호생과 장아 씨는 택시를 타고 떠나고 오직 아보와 오혜에게만 남게 되었다. 두 사람은 서쪽으로 걷다가 정거장 하나 반도 되지 않는 거리에서 택시를 잡았다. 오혜에게는 택시 운전사에게 어느 한 호텔로 가달라고 말했는데 운전사는 그곳이 클럽이란 것을 알고 있었다. 아보가 제대로 반응하기도 전에 택시는 빠르게 출발했다. 택시는 빠르게 클럽에 도착하고 안팎은 화려한 옷을 입은 남녀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곳에 발을 들이는 순간 갑자기 땅이 흔들릴 정도의 소리가 퍼져나와 동서남북을 구분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내부는 어둡지만 번쩍이는 조명이 켜져 있고 넓은 공간은 사람들로 북적이며 열정적으로 노래하고 춤추는 모습이 가득했다. 아버는 음료 두 잔을 사고 사람들 속에서 빠져나와 제자리에 서 있었다. 그때 오혜에게는 이미 사람들 속에 깊숙이 들어가 열정적으로 춤을 추고 있었다. 아버는 춤추는 오혜에게의 모습을 바라보며 새벽 창당정의 고요한 풍경부터 식당에서의 만남 그리고 이 클럽의 활기찬 분위기까지 겪었던 모든 감정을 되새겨보았다. 이 모든 순간이 인생에서 만나는 소중한 인연과 풍경이란 것을 깨달으며 이야기는 여기서 잠시 마무리된다. 이야기는 아보가 어렸을 적 자주 찾아다녔던 위민 우표 가게로부터 시작된다. 특히 일요일이 되면 이곳은 우표 수집가들로 북적였다.
사람들은

저마다 우표책을 들고 다니며 서로의 우표를 살펴보거나 교환하기도 했다. 누군가가 상대방에게 우표를 보여달라고 요청하면 상대방은 우표책을 천천히 펼쳐 보여주었다. 어떤 사람들은 돋보기와 우표 집게까지 준비하여 소중한 우표를 다루었다. 그들은 우표를 한 장 한 장 집어들며 뒷면에 낡은 때가 있는지 접착제 자국이 남아있는지 혹은 바탕이 깨끗한지를 꼼꼼하게 확인했다. 우표 가장자리의 톱니가 온전한지 부서지지 않았는지 살피는 것도 중요한 과정이었다. 마음에 드는 우표를 발견하면 자신의 우표책을 펼치고 몇 장의 우표를 꺼내 교 상태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모습이었다. 중학생 정도의 나이가 되어서는 점차 우표를 다루는 태도가 조심스러워지고 행동도 깔끔해지기 시작했다. 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펼치는 우표책은 아름답게 잘 정돈되어 있었다. 그래서 나이와 신분, 위생 상태에서 차이가 느껴지면 우표를 보겠다고 해도 무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우표 가게 주변에는 황무라고 불리는 상인들도 돌아다녔다. 이들은 보통 몇 통의 봉투를 들고 다니며 시트로 묶인 우표를 비닐로 포장해 한 묶음 단위로 판매했다. 가격은 천차만별이었고 상품을 쉽게 보여주지 않는 특징이 있었다. 아버는 아직 일반적인 우표만 가지고 있었지만 향앙에 사는 형으로부터 몇 권의 김영 우표책을 선물 받았다. 김영 우표란 발행기관에서 사용하지 않은 새 우표에 도장을 찍은 후 판매하는 우표를 의미한다. 우표 자체도 도장도 온전하기 때문에 품질이 좋고 가치가 높은 편이었다. 우리가 흔히 봉투에서 떼어내 사용한 우표는 통신 우표라고 불렀다. 아버가 받은 우표책 중에는 영국에서 제작한 소형 우표첩이 하나 있었는데 악어 가죽 무늬의 검은 칠이 되어 있어 손에 들고 다니기만 해도 멋진 느낌을 주었다. 아버는 또 하나 독특한 우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도장이 희미하게 찍힌 예전의 료금 인상 우표였다. 료금 인상 우표는 면세액이 변경된 것을 표시하는 우표였다. 주변 어른들은 이 우표에 큰 가치를 두지 않았다. 아버는 천원 단위 면세액 우표들도 가지고 다녔는데 모두 자신이 좋아하는 식물과 꽃의 우표로 교환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아버는 최선을 다해 우표를 수집했지만 늘 자금이 부족했고 가게 안에 진열된 고급 우표들을 자세히 볼 기회도 쉽게 얻지 못했다. 어렸을 적 아버는 배치와 함께 자주 거리를 돌아다녔다. 이날 배치는 꽃무늬 치마를 입고 머리에는 푸른색 나비 모양의 머리핀을 달고 마치 나비처럼 가볍게 뛰어다녔다. 아버는 예전에 배체에게 가가린 우주선을 주제로 한 어린이 우표 6매 세트를 선물한 적이 있었다. 이 우표는 어린이 락스를 주제로 희귀한 편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 후 배체의 우표책에서는 이 세트 우표가 사라졌다. 배체는 이 6매의 우표를 콜롬비아의 미녀 우표 한 장과 프랑스 여왕의 실크 스크린 인쇄 우표 한 장으로 바꾸었다고 이야기했다. 그날 배체는 혼자 위민 우표 가게로 들어갔다. 가게 주인은

엉뚱한 체격의 소년이었다. 아보는 밖에서 유리창에 얼굴을 대고 안을 지켜보았다. 대체는 푸른 가죽으로 만들어진 작은 우표책을 주인에게 건네주고 아마존 우림 나비가 그려진 페이지를 펼쳐 보였다. 주인은 대체의 모습과 우표를 살펴본 후 우표책을 닫고 뒤쪽 선반에서 한 변이 50cm에 달하는 큰 우표첩을 꺼내놓았다. 대체는 조용히 그곳에 앉아 우표첩을 넘기기 시작했다. 아보는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유리 전시창 밖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란초 향기가 코끝에 스며들었고 눈앞에는 뜨거운 안개가 피어오르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온갖 색깔의 나비들이 유리판 앞에서 날아다니며 배체 머리 위에 푸른 나비 머리핀 주변을 맴도는 것처럼 보였다. 배체가 보고 있던 우표책 자체가 나비의 날개처럼 빛나고 별들로 가득한 듯 아름다웠다.

어느 날 배채는 아버에게 개인이 우표를 직접 인쇄할 수 있다면 어떤 주제를 만들고 싶은지 물었다. 프랑시식 오동나무라고 얘기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연기 입간 구보객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려오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구기자 교고람 등 진균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구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 건조증에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 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 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4: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 프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리 선생님과 함께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네,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생방송

0: 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6-1111번, 2566-1111번입니다. 리 선생님 모시고 자세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오늘 역시 우리 연기가 구복에 대해서 설명드립시다. 아, 어제에 이어서 제가 이 용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용지 하면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보편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중약재입니다. 그러나 이런 그 오색 용지에 대해서는 좀 귀하고 아는 사람들이 적다고 말씀드립니다. 사실 이 용지라는 것은 우리 옛날부터 신선초라고 불리우면서 유명한 약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학이 발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수명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무병장수하면서 100세 시대에 아프지 않고 100세까지 살겠는가, 이것이 아무리 잘 사는 것보다 아무리 멋있게 사는 것보다 제일 중요한 문제란 말입니다. 누구나의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 이런 영지에 대한 연구가 점점 깊어갑니다. 의학이 발달하고 제약기술이 발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특히 우리 이 영지에 대해서 많이 연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지를 따져보면은 그 현대의학의 각도에서 따져본다 할 때 영지에는 많은 주요 성분들이, 그것도 인체 질병 치료에 아주 독특한 성분을 가진 다른 약에는 없는 독특한 성분들이 많습니다. 첫째, 우리 영지 다당이란 게 있습니다. 딱 영지에만 있는 영지 다당이죠. 그 외 우리 영지 성분에서 두어타이라는 게 있습니다. 두어타이. 이 타이라는 거는 그 우리 인체에서 제일 흡수되기 쉽게 만든 성분이 두어타입니다. 그 다음에 유기산이라든가 아미노산이라든가 많은 성분들이 있는데, 이런 성분들이 결과적으로는 무엇인가, 다른 약이 발휘하지 못하는 이런 작용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작용이란 무엇인가, 바로 면역력 제고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중의 각도에서 말하는 냉신안선이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모든 이런 과학이 발달하고 그것도 아주 가파르게 많이 급속도로 발달하면서 그것이 낳은 부작용이 무엇인가, 사람이 좀 신경적으로 예민한 상태에 있는 게 많습니다. 경쟁력이 빠르고 이 컴퓨터가 나오면서의 지구 반대편 쪽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면 그거 1분 따위에서 반대편에서 또 다 알게 된단 말입니다. 그만큼 경쟁력이 빠르고 사람이 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좀 긴장 상태에 있으면서 병이 오는 게 많습니다. 이걸 우리 중의에서는 신선분행이라고 말합니다. 심리적으로나 신경적으로나 사람이 안정되어 있지 못하죠. 이래서 젊은 사람들이 이전에는 노년에 와서야 오는 질병들이 젊은 사람들한테서 30대 40대에 발생하는 질병들이 아주 많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1: 네.
2: 예, 나는 염기관 캐슬슨 환자입니다. 나는 예그 암이 수치가 높아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다 선생님 강의 듣고 이 염기관 구별 복용 한 결과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암의 수치가 검사한 결과 모든 것이 다 정상 수치입니다. 예.
1: 네.
2: 이게 소변에도 이전에 단백이나 홍세포나 견디 그것도 다 정상이고, 선생님 정말 이 약이 수치가 빠르고 정말 특혜약입니다. 정말 약 중에서
1: 완전 특혜약입니다.
2: 이야, 정말 효과가 또 끝냈는데 무척 기뻤었는데 오늘 또 선생님께 전화드립니다.
1: 네.
2: 예.

0: 그래서 남이 뭐 당뇨병 환자는 20년째 그 이렇던지 여성은 오라니까 종합병이 와서 고생하다가 이하가 이게 효과가 빠르니까 아 정말 혈압도 지금 높지 않고 내일 또 당근사인데 어제 아침에 했습니다. 공백에 어떤 산이고 식후에게 급건 조금 오실 때다. 예.
1: 영지가 발레 혈탕을 내려오는 약제에 속합니다. 딱이득을 쓰다 보면은 혈탕도 온정되고 당뇨병으로 오는 합병증이가 140여 가지라고 합니다. 와, 이런 합병증 치료에도 아주 좋은 약입니다.
0: 예, 그래서 이 쓴다음부터 혈당 조절이 식후에 원래 다 높을 때 근데 그것도 조절 잘 되고 그래서 네. 이 약 앞으로 계속 복용을 했으면 좋겠네.
1: 네. 계속 꾸준히 쓰십시오.
0: 예, 선생님, 정말 이 약을 위해서 막 광고하지, 우리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생님 이 약을 광고를 하니까, 예. 난 정말 진심이 있습니다. 어제 이 약을 쓰니까, 네. 효과가 좋으니까, 예.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1: 네, 네, 치료 잘하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영지의 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영지는 우리 중의학적으로 봐도 10대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마음을 가라앉히고 각종 신경문란을 조절해주고 특히 우리 그 현대인들이 많은 심동과속, 실면증, 쉽게 놀라는 병, 많은 병들이 신경성 위병, 신경성 심장병, 신경성 뭐 실면증 이런 이름이 붙었다 할 때 다른 약이 없습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3: 집에 아저씨도 뭔가 뭐 지방감도 있고 좀 아픈감도 있고 하면서 그냥 늘상 먹였고 밥을 조금씩 못 먹고 많이 못 먹는다 말입니다. 그리고 네. 다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난 배가 짱하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먹는 것은 변비 생겨서 변은 하루 무슨 한 다섯 건네씩 보는지 마는지 난 모르겠습니다. 감염 힘들게 본다 이렇게 다 변비 네. 생겨서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나 막 혈압도 막 올라간다 이랬대다. 그래서 네. 냉기 약간 구매하고 지금 방송 듣고 소리 지금 쓰고 있는데 효과 좀 좋았습니다 지금.
1: 네.
3: 이렇게 효과 지금 잘 보니까 나 지금 어쩌면 이렇게 밥도 조금 맛있고.

0: 머리 싱하면 혈압이 막 올라간다든지 그게 막 어떤 증상이 됐답니다.
1: 네, 그럴 겁니다.
0: 예, 그리고 추위를 신체도 약하다니까네. 추위를 많이 탑니다. 그러니까 그냥 남이는 무슨 어느 한 번씩 아이폰만 한 대 소비는 혼내로 폴로 꼬르댕긴다고 낮이나 밤이나 어떻게 조금 조금씩 보면서 그런다 미랬대다. 그러니 요즘에 이거 못 가라. 소변 다시 많이 줄어들었답니다.
1: 예.
0: 그러면서 아랫배 항상 이렇게 묵직하던 것은 아랫배 급분하다 미랬대다.
1: 예.
0: 예, 뱀비도 해결되고 그래서 또 어떤 조상이 있었는가 무슨 허혈이 있으면서 내 목이 그냥 간질간질거리고 예. 입이 마르다 가른다 이랬대다. 근데 그 목이 간질거리던 게 낫고 목이 마르던 것도 많이 낫답니다 요즘에는.
1: 네, 목이 마르든 마르고 입이 마르고 예. 기관지 말라서 마른 기침하고 예. 이런 데는 특별히 좋습니다.
0: 예, 그게 많이 좋아졌다면 이랬대다. 그래서 지금
1: 예.
0: 먹어보니까 먹을수록 더 좋다면 이랬대다. 그래서 지금 저 계속 더 먹자고 더 싸라면 이랬대다. 근데 오늘 예약하자고 된다.
1: 예, 배달 받으십시오. 배달 전화번호 예. 알려드리겠습니다.
2: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0: 5012797번.
2: 네, 네, 맞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네. 우리 용지라는 이 약재 자체가 독특한데, 용지 약재, 용지도 좋고, 예, 아무리 좋은 약재라도, 예, 그냥 원시적으로 본래 옛날식으로 그저 가루 내 먹거나, 뭐, 환우제 먹거나, 캡슐로, 전황에 여 먹거나, 그래서는, 그 약이 주요 성분을 몇 프로 흡수 못 합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2: 네.
3: 네.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3: 네. 네. 저도 영지 광고보약 쓰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니까 이름 밤손에 잡아서 뭐 하루 종일 대회식도 먹고 예. 그런데 이것은 그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그다 만화에 한번 보니까 예.
1: 네.
3: 그래 좋고 그래 소화가 또 안 돼. 밥 얼마 먹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네. 항상 또 소화제도 먹고 그래 밥 조금 먹네 하는데 지금 밥을 잘 먹으니까 또 맥이 납니다.
1: 네.
3: 이것도 심장이 좋습니다. 심장, 항상, 그,
1: 네.
3: 항상 숨이 차, 가슴이 둥거리고 쉽게 놀라고, 예. 그래도 이 증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1: 그렇습니다.
3: 혈압 조절
1: 잘. 약을 쭉 쓰다 보면 네. 알깁니다.
3: 혈압 조절 잘 되면, 이제 혈압이 아파서, 야, 수단 고생 했는데, 머리 아프고, 예, 네. 혈압이 어정되지 않으니까, 머리 아프고, 어지럽고, 그랬는데, 이것도 혈압이 어정되니까, 그만 살 것 같습니다. 머리 아프지 않으니까.
1: 그렇죠.
3: 이럴 때 간에다 다실 때 간이 항상 내겠고 예. 그래 가서
1: 네.
3: 검사하니까 간 수치도 정상이 됐답니다. 이럴 때 관절이 다실 때 항상 무릎이 아프고 네. 무릎이 시리고 예. 계단 올라갈 때 무릎에서 그래도 소리도 나고 그런데 관절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네.
3: 예. 여러 가지 효과 보니까 이번에 또 이번 활동한다니까 또 12월 4일에 좀 찾아갑니다.
1: 네. 그렇게 하십시오. 꾸준히 쓰시기 바랍니다.
3: 예. 네, 수고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군에나. 그 다음 또 후끄라면, 거울을 보면 붉은색이 난다. 그 다음에 네. 그게 또 올라가면, 거울도 막 따반한다. 괜히 해라 모르지. 그러니까, 세게 얼으면 그것도 해라. 내가 아이 먹으면 아이 됩니다. 그래 먹으면 또 이렇고, 예. 그래 자꾸 이렇게, 요건 민감한데, 요게 신기해. 요기 선생님 이제 강의하셨지. 신기해, 민감한데 좋다는데, 이야기는 이제 정말 맞습니다. 그러니까. 심장도 두근거리지 않지. 신경도 위병도 또 있지.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맥이 난다. 그리고 온몸이 이렇게 면역이 높으니까 이게 후부분의 몸이 춥지 않습니다. 군방을 그러니까 아 그래서 춥지 않을까 살 것 같습니다. 나는 그래서 좀 이게 많이 그래서 어쨌든 어려서 조금 있긴 있습니다. 좀 언제 쌓인 게 나니 석대신 먹고 형 좋습니다. 지내 좋습니다. 정말 그래 또 싸서 그럽니다. 이번에 또 그 우리할 때 좋을 때
1: 네, 배달 받으십시오.
0: 예, 그렇게, 예, 선생님 수고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네. 이 흡수되느냐, 마냐,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약을 쓴 다음에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흡수 면에서는 하나는 이 약이 흡수되게끔 만드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 또 다른 한 면은 내가, 이 흡수할 수 있는 이 장부의 능력이 따라가야 됩니다. 간이라든가 콩팥이라든가 비장이라 비위라든가 이런 기능이 좋아서 우리가 먹은 음식이든 약이든 흡수될 수 있어야 되죠. 예?
2: 네.

0: 사양꾼 링기랍니다. 여보세요.
1: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2: 예.
1: 저도 경기단 구박약을 쓰고 있습니다.
2: 예.
1: 네. 이 다, 긴가리 있어서 이 자매는 받았습니다. 근데 이 약수는 예. 자매 지금 정사입니다.
2: 예.
1: 다치나 봐서 서면이 자수 보고 양이 끌무지 하면서 아프고 어떤 데는 또 서면이 잘 나가지 않았습니다.
2: 예.
1: 서면이 시원하게 잘 나가고 양이 꼬리도 아프지 않고 서면 자주 보지 않습니다.
2: 예.
1: 또 아픈 것도 이제는 뼈 아프지 않습니다. 이 약수는. 예.
2: 원래 골가병이 좋다고 썼습니다. 이 약이 효능이.
1: 예. 이거 당나에서 예, 당나염이 있어서 새벽에 일어나면 입이 쓰고 다자리 한 개도 먹지 못했는데 이제 새벽에 일어나도 입이 쓰겁지 않고 예, 다자리 먹어도 이렇습니다.
2: 예.
1: 오늘 피염비도 굉장히 해결되었습니다.
2: 예.
1: 예.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이 또 배달 받아도 쓰겠습니다.
2: 예. 그렇게 하십시오.
0: 네.
1: 나.
0: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세요.
2: 많은 분들이 우리 연기관 구복액을 쓰고 이런저런 효과 보는 원인이 어디 있는가. 흡수가 잘 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약이 자체가 발달한 제약 기술로 만들어서 제일 작은 원소로 만들었기 때문에 흡수가 잘 되는 면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간, 콩파, 비위가 좋아지니까 약을 흡수할 수 있는 우리 오장육부 중에서 약이든 음식이든 흡수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제거시켜주는 약입니다.
0: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교수 선생님 수고하신다.
2: 예.
3: 연기관 구복액 저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야, 예. 이 당연히 있으면 소이나 빠져가지고 저기 수택약을 많이 써도 어제 이게 해결할 때 된 게 이번에 연기관 구복액 주소에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2: 네.
3: 예, 소변도 잘 통하고 그 다음에 냄새도 없고 강치도 안 나가고 예. 그리고 머리도 네. 술 아프고 예. 이게 네. 힘이 좋아지니까 연달아서 이 신당도 용 좋아진다. 예.
2: 네. 이 오색영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오장에 다 좋습니다.
3: 네. 그렇게 놀라고 그저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어떤 데 맥히고 이랬던 게 그지 깜짝같이 이렇습니다.
2: 네.
3: 소화도 잘 되고 혈압 조절도 잘 되고 어쨌든지 용 좋습니다. 이게 선생님 한 가지 물어보이셔.
2: 네.
3: 근데 저기 이 비뇨이 있어서 지금 맥이 없어서 저도 금방 못한데 원래 이전에 좀 이 그런 간은 좀 간염이라고 저리 진단 받았단 말입니다.
2: 네.
3: 그래 그런도.
0: 네, 그래요. 시간이 다 돼서요. 내일 다시 문의해 주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손백세화는 30종이나 되는 진교한 약재로 조합된 약으로서 한 사람 몸에 여러 가지 병이 있을 때 쓸 수 있는 일체 다병약입니다. 손백세화는 종이 음양 오행학의 기본 리론에 근거하여 건비익기 작용에 제일 효과적이면서 중초에 뭉쳐있는 한기를 몰아내는 당삼, 백졸, 황계, 백작, 복령이 들어갔고 몸의 진액을 보충할 수가 있고 양혈 보혈하는 데 좋은 숙지황, 구기자, 산약, 맥동, 당귀, 택사, 산수유가 들어갔으며 또 콩팥의 양기를 보충하고 손발이 찬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약재 육총농, 보글지, 두중, 소양, 소회향 등 약재로 조합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피반하, 관동화, 천태모, 진해금, 견우자, 사금자 등 약재들은 뭉쳐있는 나쁜 기를 통하게 하고 항상 명치 끝밑이 트직하고 소화가 안 되고 밥맛이 없을 때 좋은 치료 효과가 있는 울금, 천국, 우슬, 토별충, 상포, 감초 등 약재가 들어감으로써 소염, 진통, 해독 작용이 뚜렷하고 간과 콩팥에 나타나는 여러가지 병을 치료하는 OTC 치료 약품입니다. 판매지점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의 문의전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순백쇠화는 여러 가지로 여러 방면으로 효과 보는

0: 이야기입니다.
1: 네, 잠시만요. 땅본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원수님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십니까?
2: 저는 순대씨 안 먹고 있습니다.
3: 네.
2: 전에 이 혈압과 심장이 엄청 안 되고 소화도 안 되고 소변도 불편하고 우리 다 여러 가지가 좀 고생 많이 했습니다.
3: 네.
2: 약도 많이 먹어보고 했는데 그래도 이 선생님 강의를 듣고 이 순백시 안 먹은 게 지금 최고 같습니다.
3: 네.
2: 우선 혈압조절이 좀 잘 된다 말입니다. 혈압조절이 잘 되고 예, 심장이 엄청 잘 되니까 마음이 영 편안하다 말입니다.
3: 네.
2: 그럼 이 혈압이 받으시면 어떡하나 영 많이 불안하고 또 어느 때 무슨 일이 날 것 같아 자꾸 근심이 앞서고 이래던지 지금 그런 걱정이 없습니다.
3: 네.
2: 그리고 이 위축성 위험이 돼서 소화 안 돼가지고 영 고생 많이 했는데 밥도 못 먹었습니다. 밥은 못 먹으니까 나 자꾸 먹여서 들어놓고 이랬는데 지금 소화 잘 되니까 밥은 영 잘 먹고 맥이 나고 정신이 납니다.
3: 네.
2: 그리고 이게 좀 방광염이 오랜 방광염이 됐는데 안 맞냐 그 써도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아이들이란 말입니다. 조금 참을 이내 발작하고 이내 발작하고 이랬던 게 이게 지금 많이 나서졌습니다. 자연 다수가 좀 줄어드니까 이 밤 편하게 할 수 있을지 얼마 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나 아침에 일어난 좀 진이 나고 맥도 나고 이래 여러 면으로 좀 효과가 얼마 전인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이 허리 아파서 엉겁집 아파도 그게 지금 괜찮다. 정말 연구소 생각 바꾸리 효과 좋단 말입니다. 확실히 이 약을 먹어보니까 난 이제는 넉 달 넘어 먹었습니다. 굉장히 영약이가 정말 특수하게 효과 좋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먹으려고 약은 좀 있습니다 해도 활동이 잘 중에 좀 더 사놓으려고 좀 주문받짝 전화드렸습니다.
3: 네, 그렇게 하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4: 이 순백제 환원은 우리 강의한 지 오래됐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텔레비 방송을 통해서 소개드렸고 이 후에는 여러 가지 다방송을 통해서 소개드리면서 또 지금 우리 주방송을 통해서 순백산을 소개드리기 때문에 쭉 따져보면은 만 14년 해수로 15년께 됩니다. 이 가운데서의 많은 사람들이 쓰고 여러 가지 병이 치료받았고 호평이 상당히 좋은 약입니다.
3: 네.
4: 이래서 저희들이 이 주방송에서 지금 또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쓸 수 있고 또 쓰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우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땅본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3: 네, 네. 안녕하십니까?
5: 예, 순백시 하나를 문의하시려나.
3: 네.
5: 선생님, 지금 순백시 하나를 넉간 먹었는데, 이 약 먹으니까 이렇게 속이 쓰리고, 소화 안 되고, 위가 아파, 이렇게 식물이 나오는 게 치료되었습니다.
4: 예, 그게 잘 치료됩니다, 이 약 쓰면.
5: 그래도 뭐, 혈압이 높아서, 머리 아프고, 얼음증이 났던 게, 예, 지금 그 얼음증 혈압이 조절될까, 정말 정신이 납니다.
4: 네.
5: 예, 그리고 소변 때 음식이 이렇게 썬이 나빠서 소변이 계속 졸였는데 이것도 좋아졌습니다.
4: 네.
5: 그래서 밤잠 잘 자니까 그랬다. 네. 그러니까 맥도 난다.
4: 이 약이 부선하고 비뇨기계통 위험증에 콤파체 좋기 때문에 그런 효과 봅니다.
5: 그리고 특히 지금 내 허리하고 다리를 엄청 아파했습니다. 근데 이거 먹으니까 이것도 좀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이 순백산을 소유하려 너무 감사합니다.
4: 예, 계속 쓰십시오. 그러면 아주 건강하게 우리 백세 것은 살 수 있습니다. 네. 예, 이런 우대 활동을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건강하십시오.
5: 네,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순백세환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 소개해드리고 있는 순백세환은 비슬량주환이라는 약입니다. 약명으로는. 그러면 순백세환이란 무슨 이름인가? 우리 제약공장마다 자기가 생산하는 비슬량주환이 단독적인 이름을 달아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순백세환이라고 하는데 순자는 아주 순지럽다는 순할 순자입니다. 순치질환하는 순지럽게 백세거성 살자 하는 약인 이름을 붙인 건데 그 뜻인 즉 우리 백세 것은 살아도 아프거나 또 힘들거나 여러 가지 이런 만성

0: 질병이 종합적으로 있다 할 때에는 택시에서도 살 수도 없거니와 산다 해도 사람이 고통받죠. 그래서 숨지도 올 수 없습니다. 순백세와는 바로 우리 백세 시대에 무병장수하면서 백세 것을 살자 하는 이름인데 그 뜻인즉 우리 여러 가지 만성병 치료에서 확실하게 효과 보면서 또 작은 병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생명이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슨 병이나 작은 병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 병을 치료할 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 작은 고질병 꼭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하고 무슨 여러 가지 이런 치료를 받는 것보다 미리미리 우리 자기 몸을 양생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두근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2: 예. 순백제한 저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1: 네.
2: 이 속에 있대봐요. 이거 지금 저도 자꾸 지금 나가지. 거기다 또 이 저기 그런 아랫배도 차면서 어째 자꾸 위장하고 시큼물이 올라오고
1: 예.
2: 밥 한 술 먹으나 또 뭐 아이 먹으나 물을 먹어도 있잖아. 배고도 예. 꿀뚝장하면 숨도 차고 이래서 리네 이 순백제한 시장에 선생님과 물이라고 지금 쓰는데 어용 좋습니다.
1: 네.
2: 또 차고 구독은 일이 깨지 못하고 배짱 하던 게 지금 예 그게 일 없이 소화도 영 잘 되고 식사도 영 잘한다 지금.
1: 네.
2: 예 그리고 그 소배 그렇게 구독 실체 없이 자꾸 나가던 게 그게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3: 이 약 쓰면은 저혈의 콩팥이 기능을 높여주는 약이 돼서 소변이 자꾸 쉴새 없이 자주 본다. 그다음에 조금만 빨리 걸어도 소변이 샌다. 남성분들 전립선 비대했다. 이 방면에서는 특별한 효과 보는 약입니다.
2: 네, 이용 좋습니다. 네. 우리 언니 지금 예, 내가 같이 이 지금 순백제한 쓰는데 배달 받겠단다. 예.
3: 예.
2: 예, 오늘 배달 받기셔.
3: 예, 건강하십시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이래서 순백세완이 약이 조합이 잘 됐다는 게 이 말이죠. 이 힘을 길러줄 수 있는, 다시 말하면 기능기, 혈임이 혈, 이걸 다 우리 몸이 부족한 기혈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약제, 숙지황이라든가 구기자라든가 당산, 백출, 황기, 그다음에 또 이 로충룡이란 아주 귀한 보혈하는 약입니다. 로충룡, 소야 이 다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같이 이런 우대활동을 이용하신다 할 때 오래된 고질병도 치료되는 약입니다.
1: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산성 있고 행복과 사랑이 있는 이곳 연변노래 감상은 여러분의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홍철입니다. 첫 곡으로 한하나 작사 류동현 작곡의 그리워라 나의 고향을 박경숙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강인한 정신 노래 한 곡을 준비했습니다. 최순희 작사, 박성철 작곡의 소나무입니다. 푸른과 절개를 노래한 이 곡을 김경숙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변치 않은 마음을 전해준 소나무였습니다. 계속해서 또 다른 고향 노래를 만나볼까요? 이성비 작사 김여한 작곡의 고향 산천입니다. 고향의 산과 냇가가 그려지는 이 곡을 장호 구만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번엔 좀 더 경쾌하고 희망찬 바람을 담아볼게요. 김학성 작사, 리경디 작곡의 봄바람 그대입니다. 한선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제는 조용히 감사의 마음을 노래합니다. 방준 작사 홍행아 작곡의 선생님의 향기입니다. 삶의 길을 비춰준 선생님의 향기로운 기억을 음악으로 전해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모두의 라곤 같은 공간을 그린 노래입니다. 최관서 작사 최학산 작곡의 우리네 라곤을 준비했는데요. 리상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번 곡은 고향을 더욱 구체적으로 그려냅니다. 전병철 작사 리하수 작곡의 해랑강 고향의 강이요입니다. 흐르는 강물처럼 길고 깊은 정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내상 3인상으로 보내드립니다.

0: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구매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1: Welcome to Yanyeong's tour guide. It will for the whole flight to your dream tourist destination, and we will have further announcement after taking off by the captain.
0: 기장 연영미와 스태프들은 여러분의 행복한 여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1: The plane of Yeonhyeong Miss Tour Guide is going to take off soon.

여행을 원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여행 가이드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금철입니다. 네, 고슴도치들은 날씨가 추워지면은 서로 모여들어서 체온을 나누는 습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같이 붙어있게 되면은 갓이 찔리고 떨어져 있자니 추워지는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답은 갓에 찔리지 않을 정도의 적정 거리를 유지하면서 가까움과 멀어짐의 균형을 지키는 일입니다. 여러분도 더 따뜻한 온기를 느끼고 더 큰 시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여행과 일상의 균형을 잘 맞춰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바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어제와 다른 오늘이 이어지고 익숙했던 것들도 조금씩 새로운 얼굴을 갖게 됩니다. 그 변화의 한가운데서도 조급해하지 않고 자연의 숨결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곳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변의 향촌 마을들인데요. 아침 햇살이 내리앉는 들판, 바람 따라 천천히 흔들리는 나무와 꽃들, 그리고 오랜 시간 그 자리를 지켜온 골목과 사람들, 새롭게 단장된 향촌길으로 사람들이 오가고 정성껏 가꾼 공간에는 반가운 발걸음이 머뭅니다. 사람들의 손길이 더해질수록 마을은 오래 지켜온 것들 위에서 오늘날의 삶을 덧입히며 정으로 덧대고 기워서 만든 새로운 얼굴을 천천히 빚어갑니다. 오랜 시간을 지난 얼굴에 남은 주름이 웃음과 세월이 켜켜이 쌓여 만들어낸 삶의 깊이듯 이곳의 변화도 그렇게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여행자들의

웃음이 몸을 나간 자리마다 잔주름처럼 온기가 살포시 내려앉고 마을은 더욱 따뜻하고 깊어만 갑니다. 자연과 사람 그리고 시간이 함께 빚어낸 매력적인 우리 마을을 찾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변의 매력 향촌 코너 오늘은 군촌으로 떠나봅니다.

네, 오늘 귀로 떠나는 여행 코너에서는 동방제일촌이라는 이명을 갖고 있는 혼촌시 경신진 방천촌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천촌은 혼촌시 도심에서 출발해 도만강을 따라 동남방향으로 약 60km 내려가다 보면은 강과 바다가 만나는 끝자락쯤에 위치했습니다. 방천촌은 동해와의 거리가 15k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형적으로 해발이 낮습니다. 이 방천촌의 해발고는 5m에 불과하며 우리 성에서는 해발고가 가장 낮은 곳입니다. 도만강 하류에 자리한 방천촌은 중국과 조선, 러시아 세 나라가 맞닿아 있는 특별한 마을인데요. 동남쪽으로는 러시아 하산진과 이어져 있고

전국에 들리고 호랑이의 포효는 새의 국경을 울리며 꽃향기는 새의 나라에 퍼지고 웃음소리는 새의 나라에 전해진다. 아주 짧은 표현 속에서도 이곳의 독특한 풍경과 분위기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평화로운 마을이지만 방천초는 오랜 세월 역사의 경랑을 견뎌온 장소이기도 합니다. 청조 시기만 하더라도 이곳에는 10여 가구 정도만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마을 앞 두만강가에 버드나무가 무성하게 자라 있어서 당시 사람들은 이곳을 버들방천이라 불렀고 이후 그 발음이 변해서 지금의 방천이라는 이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방천촌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장소가 바로 장고봉입니다. 1938년 일본군과 소련군이 장고봉과 사초봉 일대를 두고 치열한 전투를 벌였던 장고봉 사건이 바로 이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전투 이후 일본군은 이 일대를 군사금지구역으로 지정했고 주민들은 강제로 훈순 내륙지역으로 이주당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사람의 온기가 사라진 채 오랜 시간 무인지대로 남겨졌던 방천촌. 하지만 시간이 흐른 지금은 이곳은 다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이어지는 공간으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끊겼던 국경의 작은 마을에 다시 삶의 불빛이 켜지기까지 방천촌은 방천촌의 오늘은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택과 정착의 역사 위에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 방천촌의 역사는 단지 국경마을의 변천사만이 아닙니다. 이곳에는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온 사람들의 따뜻한 공동체 정신도 깊이 스며 있습니다. 당시 방천에 주둔한 군인들과 마을 주민들은 서로를 가족처럼 아끼며 생활했다고 하는데요. 군인들은 조선족 주민들에게 하늘을 가르쳐 주었고 주민들은 생활 속에서 군인들과 정을 나누며 깊은 우정을 쌓아갔습니다. 국경을 지키는 군인과 삶의 터전을 일구는 주민들은 함께 변방을 개척하고 함께 마을을 건설하며 함께 국경을 지켜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서로의 기쁨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 의식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었고 이는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방천촌의 중요한 정신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대가 흐르며 방천촌은 또 한 번의 변화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여러 민족의 주민들은 함께 국경 지역을 개발하고 사회주의 새 농촌 건설에 힘을 모아왔는데요. 특히 새로운 시대에 들어서면서 방천촌은 관광, 문화, 민족, 화합을 결합한 발전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농업과 관광, 문화와 인재 자원을 통합해 다기는 민족 마을을 조성하고 관광 산업을 통해 여러 민족 간의 교류와 소통을 활성화하며 생태 보전과 지역 경제 발전의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농촌 발전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방천촌은 중국을 대표하는 우수 관광지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소수민족 특색 마을 중국

아름다운 레저 향촌, 전국 일촌 일품 시범촌, 중국 민족문화관광 시범기지, 전국 향촌 지리 시범촌 등 다양한 영예를 얻었으며 길림성 대표 향촌 관광 명품 마을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방천촌 남쪽에 위치한 옥대호 휴양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로부터 음식 문화는 중국 전통 문화의 중요한 한 부분이자 서로 다른 민족이 교류하고 어우러지는 가장 따뜻한 창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곳 옥대호 휴양구 역시 그러한 매력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공간입니다. 내부에는 민속풍정 상업거리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저 평범한 공터였던 곳이지만 지금은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맛있는 음식 냄새가 가득히 물울을 수놓습니다. 유람선이 천천히 호수를 가로지르고 광장에서는 시기에 맞춰 모닥불 축제도 열립니다. 관광객들은 강변의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며 특색 있는 음식을 즐기고 동시에 민족 가무 공연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야금의 부드럽고 깊은 선율, 동소의 묵직하고 유장한 음색은 연변지역 무형문화유산의 매력을 한층 더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노래가 울려 퍼지면은 관광객들은 자연스럽게 함께 노래를 따라 부르고 같은 춤을 추며 어우러집니다. 서로 다른 지역과 문화에서 온 사람들이 이곳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수경벽입니다. 방천촌은 이 공간을 조성하면서 단순한 조형물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생활문화와 전통적 가치관을 함께 담아내고서 했다고 하는데요. 이 문화적 의미를 주민들의 생산과 생활 방식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낸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가에 놓인 커다란 도자기 항아리들로 조성된 곳이 바로 수경벽입니다. 이 항아리에는 북방 지역 사람들의 오랜 생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예전 북방 지역에서는 매년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신선한 채소를 구하기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김치와 짠지, 산채절임을 담그고 된장과 간장을 만들어 저장해두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때 사용되었던 것이 바로 커다란 항아리였습니다. 당시에는 집안에 항아리가 많을수록 저장할 식량이 풍부하다는 의미였기 때문에 항아리는 곧 재산과 풍요의 상징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방천촌 사람들에게 이 항아리는 단순한 생활 도구를 넘어서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생활이 점점 더 풍요로워지고 함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는 희망의 상징인 것입니다. 잔잔히 흐르는 물과 묵직한 항아리가 어우러진 이 수경벽은 방천촌 주민들이 지나온 시간과 앞으로의 삶에 대한 바람을 조용히 들려주고 있습니다. 방천촌이 품고는 이야기는 아직도 참 많습니다. 세 나라 국경이 만나는 특별한 지리석

풍경부터 시대의 굴곡을 견뎌온 역사 이야기, 그리고 오늘날 관광과 문화가 어우러진 현재의 모습까지. 이 작은 마을에는 아직 미처 다 전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곳곳에 남아있는데요. 지금의 방천촌은 과거의 변방마을을 넘어서 역사와 문화, 생태와 관광이 함께 공존하는 새로운 국경마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지역문화 자원을 활용한 관광산업과 생태보호사업이 함께 추진되며 더욱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방천촌의 현재 모습과 변화된 주민들의 삶, 그리고 이곳만의 특별한 국경 관광 문화에 대해서 계속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코너, 귀로 떠나는 여행 코너입니다. 오늘 이 코너에서는 언젠가 아마도라는 작품의 일부를 가져왔습니다.

문득 언젠가 여기가 아닌 다른 어딘가에 내가 떠오를 때가 있다. 3월에 찬 바람을 견디던 분홍색 벚꽃잎을 하염없이 올려다보던 교토의 나. 이층버스에 매달려 한여름에 하이드파크를 향해 굿바이라고 읊조리던 나. 해협을 건너 아마쿠사로 가던 배에서 갑자기 나타난 돌고래떼의 시선을 빼앗겼던 나. 그때마다 기억 속의 나는 내게 참 낯선 사람이었다. 여행이란 가지 못한 길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이라고. 그러고 보면 여행을 통해 나는 비정함을 익혔다. 눈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그토록 찬탄하던 곳과 작별하는 법을 알게 됐으니까. 이젠 두 번 다시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이다. 친구처럼 지낸 이들과도 또 아껴쓰나 잃어버린 물건과도 아무런 미련 없이 이젠 알겠다. 그렇게 해서 내가 이 삶의 원리를 배웠다는 사실을. 이 책은 단순히 여행의 기록을 담은 기행문도, 사적인 감성에만 치중한 에세이도 아닙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방문한 타지에서 혹은 어딘가로 향하는 길 위에서, 그도 아니면 여정이 끝난 뒤에 마주하는 어떤 순간을 저자는 허투루 지나지 않고 가만히 품고 있다가 하나씩 길어서 올려 글로 불어냈습니다. 저자의 여행과 함께라면 어느 순간 문득 일상 속에서 떠오른 여행의 기억, 그때 그 여행지에서의 감정을 마주하고 지그시 응시하듯이 적어 내려간 기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때론 비행기의 이코노미석, 때론 택시나 버스 안을 때도 있지만 그 모든 이야기들의 공통점이라면은 여행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묻고 있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이 책에 담긴 이야기는 여행기가 아닌, 저자는 여행을 사람에 대한 애정을 확인하는 여정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에 대한 호기심, 기다림, 쓸쓸함, 그리움을 바탕으로 여행을 떠났던 저자는 떠나기 위해 반드시 다시 돌아와야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알게 되고, 알게 되면 사랑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책은 여행을 통해서 도시와 사람, 그 안에서 자신만의 특별한 사랑을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빨리 떠나고 싶은 도시였지만 영원히 머물고 싶은 도시가 되고, 친구의 뒷모습에서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여행인 것입니다. 결국 여행은 자신을 만나는 길이고 사랑입니다. 이 책을 통해 왜 인생이 여행에 비유되는지, 당신의 인생이 어디쯤 어느 곳에서 미소를 띠거나 울음을 삼키며 여행하고 있는지 저절로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 읽고 책장을 덮었을 때 이 책은 이렇게 말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머물 곳은 사람의 마음뿐이며 사람이 여행할 곳은 사람의 마음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질문 하나에 길 위에 멈춰 보기도 합니다. 많은 것들에 떠밀려 살아가는 동안 나는 무엇으로 살아가는 사람인지

기꺼이 사랑하는 것들은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행은 여러분에게 날카로운 다정한 질문을 때때로 던집니다. 여행하는 동안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여행 가이드 여기서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기획의 최덕규, 편집의 전지영, 진행의 신금철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0: 도시와 자연이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풍경.
1: 생태와 문명이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도시.
0: 연기 녹화미와 행동에 적극 참여해 우리 함께 아름답고 살기 좋은 연기를 건설합시다.
1: 연기 녹화미.

0: 역동을 적극 추진해 깨끗하고 문명한 관광도시, 조화롭고 발전된 행복도시를 건설합시다.
1: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삶에서 사랑과 행복은 아주 소중하죠. 아름다운 사랑이 깃든 순간에 행복이 피어오르길 바라면서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김영택 작사, 허소라 작곡의 사랑 그리고 행복을 준비했습니다. 박향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인생길에서 만나는 반가운 인연, 그게 바로 친구입니다. 아무 말 없이도 마음이 통하고 함께 했으면 든든해지는 존재가 바로 친구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어서 서영근 작사 작곡의 반갑다 친구야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차미령, 최래영 가수의 따뜻한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누군가를 기다리면 가슴이 설레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한 행복한 설렘을 노래에 담아 전해드립니다. 최미영 작사, 최군 작곡의 기다림. 이 노래를 장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어머니의 부드러운 손길, 따스한 미소를 떠올려 볼 수 있는 가요, 장혜룡 작사, 문용덕 작곡의 어머니 그립습니다를 리신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되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호,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만약 사회적으로 큰 성공을 거둔 사람이 자신의 성공 비결로 그저 운이 좋았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듣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냥 애매무시로 해본 일이었는데 그렇게 잘 될 줄은 몰랐어요. 운이 좋았죠. 좀 힘이 빠지신다고요? 그럼 여기서 운이 좋았다는 말이 아니라 애매무시로 해본 일이었다는 말에 집중을 해보면 어떨까요? 애매무지로라는 말은 그 결과를 바라지 않고 가벼운 마음으로 시험삼아 하는 태도를 이야기하죠. 물론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무조건 잘해보겠다고 온몸에 힘이 들어가 있으면 심리적인 부담감 때문에 오히려 평소보다 못한 결과를 얻기도 합니다. 그냥 믿져야 본전이다. 일단 도전해보는 거죠. 그러게 용기 있게 저지르다 보면 운도 따라줄지 누가 아나요? 그냥 이렇게 애매무시로 배짱을 부릴 줄 아는 것도 굉장한 능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주부클럽이고요. 저는 김민혜입니다.

가족의 건강을 책임진 주부님들께 도움이 되는 시간, 가족들을 위한 엄마들의 건강 밥상 코너입니다. 음식의 효능 및 식이요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음식은 능이버섯입니다. 예로부터 1. 능이, 2. 표고, 3. 송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능이버섯은 맛과 향 그리고 영양면에서 최고의 버섯으로 손꼽힙니다. 인공 재배가 불가능해 오직 가을철 깊은 산 속에서만 만날 수 있는 귀한 숲속의 보물 능이버섯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능이버섯은 독특한 향만큼이나 신체 신진대사를 활성화하는 강력한 성분들을 품고 있습니다. 능이버섯의 대표적인 효능은 소화기능 돕기입니다. 다량의 단백질 분해 효소인 프레테아제를 함유하고 있어 용류를 먹고 체했을 때 능이버섯을 달인 물을 마시면 천연 소화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고기와 함께 조리하면 고기의 육질을 부드럽게 할 뿐만 아니라 소화 부담을 확실하게 줄여준다고 하네요.

능이버섯은 암세포를 억제하는 항암 효능도 있다고 합니다. 능이버섯 속에 레티안이라는 성분은 암세포의 발생과 증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특히 면역체계를 자극해 암세포를 공격하는 면역세포들의 활성화를 돕기 때문에 예로부터 항암식단에서 귀하게 대접받아 왔습니다. 능이버섯은 혈액을 맑게 하는 청혈작용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 고혈압, 동맥경화, 심근경색 등 심혈관 질환 예방에 탁월합니다. 특히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줘 혈관 나이를 젊게 유지하는 데 기여한답니다.

능이버섯은 예로부터 기관지염, 천식, 기침 등의 호흡기 질환을 다스리는 데 사용돼 왔어요. 목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폐기능을 보호해주는 효과가 있어 환절기 호흡기 건강관리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또한 능이버섯에는 비타민과 미네랄,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기력을 보강하고 외부 바이러스로부터 몸을 지키는 저항력을 높여줍니다. 과도한 업무나 스트레스로 인해 만성 피로를 느끼는 분들에게 기운을 돋궈주는 보양식으로 제격입니다. 능이버섯은 섬유질이 풍부하고 칼로리는 낮아 다이어트에 효과적입니다.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 운동을 촉진해 변비를 예방하고 체내 노폐물을 배출하는 장 청소부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네요.

아무리 좋은 영양이라도 올바른 섭취를 알아야 합니다. 능이버섯은 미량의 독성을 함유하고 있어 절대로 생으로 먹어서는 안 됩니다. 생으로 섭취할 경우 심한 복통, 설사, 구토 혹은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반드시 끓는 물에 데치거나 충분히 익혀서 독성을 제거한 후 섭취해야 합니다. 또한 능이버섯은 성질이 서늘한 편입니다. 따라서 평소 몸이 자주 찬 사람이 과다 섭취할 경우 배앓이를 할 수 있으니 따뜻한 성질의 식재료, 레하면 달기나 오리와 함께 조리하는 것이 궁합에 맞다고 합니다. 귀한 버섯인 만큼 제대로 된 걸 고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능이는 향버섯이라 불릴 만큼 향이 생명입니다. 맛을 맡았을 때 흙냄새와 섞인 진하고 구수한 향이 강하게 풍기는 것이 신선합니다. 또한 가세색이 선명한 흑갈색 혹은 담갈색을 띠고 있어야 합니다. 표면이 너무 검게 변했거나 진액이 흘러나오는 것은 채취한 지 오래된 것입니다. 그리고 줄기와 갓이 단단하고 살이 두터운 것이 좋습니다. 만졌을 때 물렁물렁하거나 쉽게 부서지는 것은 신선도가 떨어진 상태라고 해요. 자연산 버섯 특성상 벌레가 있을 수 있으나 갓이나 줄기에 벌레 구멍이 너무 많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능이버섯은 수분과 온도에 민감하므로 채취나 구입 후 즉시 조치해야 합니다. 단기 보관할 시 흙과 이물질을 털어낸 뒤 종이 타올이나 신문지에 싸서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합니다. 하지만 향이 금방 달아나므로 2-3일 내에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장기 보관할 시 첫 번째 건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능이는 말렸을 때 향이 더 진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얇게 저며서 채반에서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바싹 말린 뒤 보관합니다. 사용할 때 물에 불려 사용하며 불린 물도 육수로 활용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요리할 때 해동하지 않고 그대로 넣으면 향과 식감을 가장 잘 보존할 수 있습니다.

독특한 향이 매력적인 능이버섯, 우리 가족의 건강식단에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코너로 능이버섯을 활용한 음식과 식이요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레시피로 능이버섯 오리백숙입니다. 능이버섯 요리의 꽃이라 불리는 보양식인데요. 능이버섯의 프로테아제 성분이 오리고기의 단백질을 분해해 육질을 부드럽게 만들고 소화를 돕습니다. 손질된 오리 한 마리, 말린 능이버섯 50g, 부추 100g, 대파 2대, 마늘 10알, 대추 5알, 황기 한 뿌리, 물 3리터, 소금과 후추를 준비합니다. 말린 능이버섯을 사용한다면 미지근한 물에 30분 정도 불리고 그 물은 버리지 말고 육수로 사용합니다. 압력솥이나 큰 냄비에 오리와 마늘, 대추, 황기, 대파를 넣고 불려둔 능이버섯과 버섯 오리물을 함께 붓습니다. 강불에서 끓이다가 김이 나면 중약불로 줄여 1시간 정도 푹 삶아줍니다. 좋기는 강불, 강한 불에서 끓이는 게 더 좋습니다. 오리 고기가 뼈에서 부드럽게 분리될 정도로 익으면 황기와 대파는 건져냅니다. 마지막으로 깨끗이 씻은 부추를 듬뿍 올려 살짝만 데치듯 익힌 뒤 고기와 능이버섯을 부추에 싸서 소금에 찍어 드세요. 국물은 능이 향이 진하게 배어 있어 그 자체로 보약입니다.

이어서 능이버섯 영양밥 소개해드립니다. 불린 쌀 2컵, 능이버섯 100g, 은행 10알, 밤 3개, 대추 3알, 물, 진간장, 달래, 들기름, 고춧가루와 통깨를 준비합니다. 능이버섯은 이물질을 제거하고 한입 크기로 썰거나 결대로 찢어둡니다. 밤은 껍질을 까서 2에서 4등분하고 대추는 씨를 제거해 채 썹니다. 소채 불린 쌀을 담고 그 위에 준비된 밤, 은행 대추를 올린 뒤 마지막에 능이버섯을 듬뿍 얹습니다. 물량은 평소 나물보다 아주 살짝 적게 잡는 것이 좋은데 버섯에서도 수분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밥이 이어지는 동안 간장 3숟가락에 다진 달래 약간과 들기름 1숟가락, 고춧가루 반숟가락과 통깨 1숟가락을 섞어 양념장을 만듭니다. 밥이 다 되면 능이버섯이 으깨지지 않도록 살살 섞어 그릇에 담아냅니다. 뚜껑을 여는 순간 퍼지는 진한 능이 향은 식욕을 자극하며 양념장에 슥슥 비벼 먹으면 건강해지는 기분을 즉각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은요, 능이버섯 무침입니다. 이 능이버섯 200g, 미나리 500g, 50g, 홍고추 반개, 간장, 들기름, 다진마늘, 다진파, 깨소금과 소금을 준비해주세요. 능이버섯은 깨끗이 손질한 뒤 끓는 물에 소금을 약간 넣고 1, 2분간 데쳐냅니다. 데친 버섯은 찬물에 바로 헹궈 물기를 꽉 짜지 말고 가볍게 눌러 제거한 뒤 먹기 좋게 찢습니다. 미나리는 4cm 길이로 썰고 헝고추는 어슷썰기합니다. 볼에 국간장 한 숟가락, 들기름 두 숟가락, 다진 파 한 숟가락, 다진 마늘 반 숟가락을 섞어 양념장을 만든 뒤 능이버섯을 먼저 넣어서 조물조물 무칩니다. 버섯에 간이 배면 미나리와 헝고추를 넣고 가볍게 한 번 더 버무린 뒤 깨소금을 뿌려 마무리합니다. 들기름의 고소함이 능이버섯의 쌉싸름한 향내음과 어우러져 산뜻한 바다와 산의 기운을 동시에 느끼게 해줍니다.

네,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되어갑니다. 오늘의 끝곡 보내드리면서 여기서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프로편집의 김은주, 진행의 김민혜였습니다.

이미 끝난 일을 계속 붙잡지 않기로 했다는 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 산책의 윤을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문화 산책 이어가겠습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 산책.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그때 그 말을 하지 않았어야 했는데 과거의 선택을 반복해서 떠올리는 습관은 정신적인 에너지를 크게 소모시킵니다.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은 다시 바꿀 수 없습니다. 행복해진 사람들의 공통점은 완벽한 사람이 됐기 때문이 아닙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이 시간 문화 산책입니다. 사과해의 글입니다. 여자의 기분 관리. 그녀가 우리 집에 와서 하는 것은 단 한 가지 일, 불평을 늘어놓는 것이었다. 그녀는 우리 집 긴 걸상에 걸터앉았다 하면 똑같은 레파토리를 반복했다. 시어머니에 대한 불만, 남편에 대한 불만, 아들에 대한 불만. 이런 일이 여러 번 있고 나서 유순한 우리 어머님도 그녀를

잡힐수록 피했다. 멀리서부터 그네가 오고 있으면 아무 일이나 손에 잡히는 대로 하면서 바쁜 척했다. 웃으면서 맞이했지만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지 않았다. 대꾸가 없는 대화에 그녀는 재미를 잃었는지 그 후로 우리 집에 오지 않았다. 그리고 다른 집에 건너가 또 집안 허물을 보았다. 얼마 뒤 그녀가 우울증에 걸렸다는 소문이 온 동네에 퍼졌다. 어머니는 그녀가 이렇게 된 데는 자신의 잘못도 있다면서 몹시 자책했다. 그때 그녀를 그런 방식으로 내쫓는 게 아니라면서. 과연 그녀는 불행했을까? 아니다. 내가 봤을 때 그녀는 행운스럽지 못했을 뿐 불행한 건 아니었다. 그녀의 시어머니는 그 세월에 얼마 안 되는 대학생이었다. 평소 말수가 적은 편이지 각박하거나 냉정한 분은 아니었다. 그녀의 남편은 동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에 출근했다. 큰 돈을 벌어들이지 못해도 자기 일을 착실하게 하고 뭐니뭐니 해도 성미가 부드러워 동네 사람들은 둘이 싸우면 그녀 탓이라고 했다. 그녀의 아들은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했다. 중점대학을 졸업하고 여지껏 온전한 일자리 하나 구하지 못했다 해도 성격이 밝고 마음씨가 착하다. 그녀의 처지를 생각하면 저도 모르게 우리 집안 형님 한 분이 떠오른다. 형님의 남편, 즉 나의 오빠는 우리 또래 중에서 돈을 제일 못 버는 편이다. 하지만 형님은 우리 또래 여자들 중에서 제일로 아름답다. 더 정확하게 말해 형님이 풍기는 기질은 다른 사람에 비해 남달랐다. 해마다 설명절이면 친척들이 한데 모이는데 집안 여자들끼리의 신경전은 은근히 짙은 화약 냄새를 풍길 때가 많다. 남편 능력에서부터 자식, 성적, 옷 가격, 액세서리까지 어느 것 하나 비기지 않는 것이 없었다. 유독 형님만이 그런 대화에 끼지 않았다. 형님은 커서 웃으면서 묵묵히 들을 뿐이었다. 한 번은 누군가 옆에서 가만히 있는 형님에게 시답지 않은 질문을 던졌다. 레넨에 자네도 밍크코트 사입어야지. 남편한테 돈 좀 많이 벌어오라고 바가지를 긁으란 말이야. 이 말에 형님은 허허 웃으면서 또박또박 대답했다. 식구들이 건강한 것 말고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전 가족이 건강한 걸로 만족합니다. 할머니는 이런 형님을 야무지다고 예전부터 좋아했다. 할머니가 늘 하는 말이 있다. 네, 형님 말이다. 애가 돌에 비해 생각이 깊어. 얼마나 야무진지 좀 보렴. 제 가족 잘 거두지. 처사가 대범하지. 언제 누구니 잘 산다고 지부둥해 있는 걸 못 봤어. 쟤들은 잘 살 수밖에 없어. 암 그렇고 말고. 나는 갓 결혼하고 얼마 동안은 불안과 초조에 휩싸여 엄청 예민해 있었다. 만약 그때 엄마가 곁에서 지켜주지 않았다면 나도 동네 그녀처럼 변했을지도 모른다. 엄마는 쩍하면 신경질을 부리는 나를 보고 이렇게 타일렀다. 사람이 화가 났을 때는 말도 아끼고 그 어떤 결정도 내리지 말아야 돼. 이때 내뱉은 말은 가시가 되어 상대 마음을 찌르고 이때 행한 행동은 칼날이 되어 상대 마음에 생채기를 낸단다. 생각해보니 우리 엄마는 이 말을 실천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다. 엄마는 아무리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무리한 행동이나 말을 하지 않았다. 그저 눈을 꼭 감고 깊은 숨을 쉬면서 마음을 가라앉혔다. 이런 말이 있다. 웃어라. 그러면 세상이 너와 함께 웃을 것이다. 울어라. 너 혼자 울 것이다. 그러고 보면 한 여성의 삶이 행복한지 불행한지는 스스로 기분 관리를 얼마나 잘하는지에 달린 것 같다. 계속하여 명전다의 글입니다. 교문 앞에 문구점. 10년 전에 이웃이 지금 내가 사는 구역에 옮겨와서 아들이 다니는 사립중학교 맞은쪽에 문구점을 차렸다. 천하의 부모 마음은 다 불쌍하다고 했던가. 교문 앞에 가게를 차린 주인은 태반이 학생들의 학부모이다. 냉면을 파는 가게, 음료를 파는 가게,
부침개를 파는 가게를 차리고 학교의 철제 담장 너머로 자기 아이가 아침 체조를 잘하는지 체육 시간을 잘 보는지 학급 생활에 빨리 적응하는지를 조용히 살펴보다가 점심에 아이가 교문을 나서면 즉각 점심을 먹이고 침대식 의자를 펴서 점심 휴식을 취하게 한다. 이런 작은 장사를 하는 학부모들이 아이가 공부를 하는 이 몇 년 동안 어떻게 온갖 방법을 다해 벌어들인 푼돈으로 집 식구를 먹여 살려는지 상상하기조차 어렵다. 나는 그의 가게로 문구를 사러 갔다가 이 삐 연필을 오리 주둥이 모양으로 잘 깎아서 파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하면 납작하고 굵은 연필 끝으로 재빨리 답안지를 채울 수 있어 기계 판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담보할 수 있었다. 책가위를 더 많이 팔려고 여주인은 책가위를 씌워주는 무료 봉사까지 했는데 그 속도가 북방 사람들의 물만두를 빚듯 잽쌌다. 책가위 한 장을 팔아봤자 50전이나 1원밖에 떨어지지 않았지만 뒷글 모아 태산이라고 천장쯤 책가위를 팔면 아이에게 롱과 한클리를 사줄 수 있었다. 가게 주인이 아이와 친밀해 보이는 집은 거의 없었다.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12살 되는 아이는 집 식구를 묵뚝뚝하게 대해야만 쿨해 보인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문구점 주인의 아들도 례외가 아니었다. 한 번은 그의 꼬마 친구들이 문구를 사러 왔을 때였다. 어머니는 아이의 눈높이 맞추어 몇 가지 브랜드 문구를 적극 추천했다. 그런데 그때 카운터 뒤에서 점심을 먹던 사내애가 갑자기 튀어나오더니 낮은 소리로 외쳤다. 우리 엄마 말 듣지 마. 그리고는 꼬마 친구의 머리를 눌러서 쪼그려 앉게 했다. 얼떨떨한 기색으로 얼굴을 든 꼬마 친구는 그제야 제일 값싼 문구가 모두 여주인에 의해 매대의 맨 밑줄에 진열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꼬마 친구는 미안쩍은 생각이 들어 친구를 위해 카운터에 기어이 우유 한 병을 두고 갔다. 그 우유병에 새겨져 있는 활짝 웃는 아이의 그림을 본 어머니는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았다. 아이의 팔이 밖으로 굽었다고 탓해서는 안 된다는 느낌이 들었다. 어머니는 숨기지 않고 광명정대하고 바른 마음을 가진 아이로 교육하려고 했던 것이다. 미안쩍게 생각할 사람은 아니었다. 저녁을 먹을 때 어머니는 아들에게 지금의 아이들은 대부분 인터넷으로 문구를 구매하고 있어 장사를 하기 힘들다고 솔직히 털어놓았다. 실은 인터넷에서 사인펜 한 세트를 사면 적어도 스무 대는 되는데 나중에 시간이 오라면 잉크가 말라들어 이 여러 대는 잘 써지지도 않는단다. 여기까지 말한 어머니는 감탄하듯 뒷말을 이었다. 부모란 이렇단다. 항상 아이에게 너무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려 하지. 아이가 듣지 않으면 한낱 원망과 잔소리로 받게 되지 않는다는 걸 왜 모르는지. 갑작스런 어머니의 서글픈 표정에 마음이 흔들렸는지 아이는 한참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간단 명료하게 태도를 표시했다. 다음에 친구들이 와서 리운이 좋은 문구를 마음에 들어하면 나도 그들의 선택을 존중할게요. 어느 날 아들은 문구점의 절반 공간이 텅 비어있고 낯선 사람 두세 명이 한참 시공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알고 보니 장사가 잘 되지 않아 방세마저 낼 형편이 못 되자 부모가 문구점의 절반 면적을 반찬가게 양도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앞으로는 그들이 하나의 가게를 함께 써야 했다. 어머니는 웃으며 해석했다. 내 외삼촌과 다른 친척이 함께 간이식당을 꾸린 것도 이렇게 했던 거다. 한 사람은 아침 장사를 하고 한 사람은 점심과 저녁 장사를 하고 또 한 사람은 전문 밤 장사를 했지. 이렇게 세 집에서 한 개 가게를 써서 사람은 쉬어도 가게는 쉬지 않았기에 방세를 분담하면서도 이윤을 확보할 수 있었단다. 남자아이를 감동시킨 것은 물품이 꽉 진열되어 있어 가게가 그토록 비좁은 상황에서도 아버지가 방법을 대여 가게 안에 다락방을 만든 사실이었다. 아버지는 아들을 불러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 보라고 했다. 그곳에는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만든 편안한 잠자리와 낯다란 책상 하나가 놓여 있었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다. 내 엄마와도 상의했지만 장사를 하는 건 부차적인 것이다. 너를 위해 가까운 곳에 휴식하고 공부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야말로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겠니?
시간 프로 편집

0: 랩의 김춘하,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1: 우리 모두 자신의 안전을 책임지는 제1 책임자가 됩시다.

늦은 밤까지 우리 방송을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연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부근 지역을 향해 아침 5시부터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연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 지역사회와 동포사회 발전을 기하고 종국 조선족 문화 발전을 신성한 사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여기는 중국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부분 지역을 향해 우리말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아침 5시 시작하여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1: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라디오 조선어 문의생활방송입니다. 연변라디오 조선어 문의생활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해 밤 12시 5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5월 12일 화요일, 음력으로는 3월 26일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5시 5분 가요 산책, 5시 10분 라디오 문화 산책, 5시 30분에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가 준비됐습니다. 6시 5분 모여라 어린이 나라로, 6시 25분 매주 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 8시 20분에는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8시 25분 매주 일가, 8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9시 30분 라디오 극장이 준비됐습니다. 9시 50분에는 매주 일가가 방송됩니다. 10시 연변 뉴스, 10시 50분 문학 살롱, 12시에는 연변 뉴스가 방송됩니다. 12시 20분 매주 일가, 12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화요일에만 1시 35분부터 3시 55분까지 시스템 점검 보수 시간입니다. 4시 20분 주부 클럽, 5시 30분 모여라 어린이 나라로, 5시 50분에는 매주 일가가 방송됩니다. 6시 라디오 극장, 6시 20분 문학 살롱,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 8시에는 미녀 광장, 8시 40분 라디오 극장, 9시 30분 연변 노래 감상이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주부 클럽이 방송됩니다.

11시 40분 라디오 문화 산책. 밤 12시 5분에 하루 방송이 전부 마감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 산책.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 산책의 윤일입니다. 매주 화요일 생활 속 감동을 찾아 떠나보는 감성여행 코너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감성여행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책 속 페이지를 넘기며 떠오르는 상상, 영화 속 장면을 통해 느껴지는 감동, 가슴을 울리던 한

현장, 잊지 못할 한 장면, 소중한 이야기를 발견하고 공유하는 시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프랑스 작가 안가엘 위옹이 쓴 행복은 주름살이 없다는 한 부의 장편 소설로 우리 인생에는 종종 많은 경이로움이 있다는 것

있는 그곳에서 저자는 사랑스러운 단골 로브인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테이블을 배정해 놓았고 항상 기분이 나쁜 것처럼 주문을 하곤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할머니는 더 이상 오지 않았고 이제 그녀는 이 소설에서 계속 살고 있습니다. 이봉 씨의 여인 속에서 우리는 감동적인 이야기, 때로는 진중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대를 이어 여인 속을 운영하는 이봉 씨와 요리사 누르와 레옹, 달콤한 줄리에트, 그리고 생생한 삶을 대변하는 마르셀린, 비밀을 지닌 이폴리트, 신비한 편지를 가진 조르주 등 다른 하숙인들, 그리고 마법의 미각을 가진 고양이까지 환상적인 호흡이 돋보입니다. 이들은 주인공인 폴리타 할머니의 호기심을 유지하기에 충분하며 마침내 삶의 의미를 부여하며 인생의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모든 것에 의미가 있었다. 그녀는 이제 알았다. 우리는 모든 바람에 떠밀려 누군가가 공들여 안무한 춤을 추는 종이 인형들이다. 춤추는 순간을 음미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다. 우리가 느끼려고만 한다면 행복을 위한 깜짝 선물은 언제까지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곳에는 의미가 있고 그 의미를 발견하는 것은 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소설은 유머와 감정, 가벼움과 진지함 사이를 오갑니다. 특히 폴리테의 심술궂은 분위기 뒤에는 보수적인 아버지와 가부장적인 남편을 살아낸 삶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으며 다른 사람에게도 마음을 내어줄 수 있는 진정으로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각자의 역사, 약점, 의심, 두려움, 삶의 사고들로 상처를 입은 하숙인들과의 만남에서도 우리는 배울 점이 많습니다. 인간의 나약함과 행복에 대한 갈망을 보여주는 유머와 섬세함으로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우리가 더는 삶의 무언가를 기대할 수 없는 시기에 사랑과 우정에 대한 이야기가 빛나는 소설입니다. 무엇보다 로넨을 싫어하고 로넨이 우리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들을 외면하고 있고 싶어하는 이 사회에서 로넨에게 진정한 자리를 내어주는 저자의 글은 감동 그 이상입니다. 행복은 어찌 보면 삶을 충만하게 살고 소소한 작은 즐거움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그곳이 그려지는 듯한 기분이 들게 될 것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영화 설렘은 롭 라이너 감독이 연출하고 웬들린 반 드라아넨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영화는 억지로 만든 갈등도 과장된 설정도 없이 오직 아이들의 순수한 시선으로 어린 시절부터 자라나는 아름다운 감정을 섬세하고 부드럽게 그려내며 사랑, 성장, 가정, 자기 가치라는 깊은 주제를 전달합니다. 영화는 마치 맑고 치유적인 산문시처럼 따뜻하고 밝은 화면에 진실하고 순수한 감정이 담겨 모든 관객에게 첫사랑의 설렘과 성장의 힘을 되찾아줍니다. 이야기는 7살 소녀 줄리 베이커의 첫눈에 반한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블라이스 가족이 작은 마을로 이사온 날 줄리는 블라이스의 맑고 푸른 눈동자에 깊이 매료됩니다. 어린 소녀의 마음은 그를 위해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줄리에게 블라이스는 아름답고 부드럽고 빛나는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순수하고 열정적으로 그에게 다가가고 말을 걸고 자신의 기쁨을 나누고 블라이스가 자신의 마음에 답해주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블라이스에게 줄리의 열정은 너무 과했고 그 적극성은 어쩔 줄 모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그저 어색하고 짜증스러울 뿐 줄리를 피하려고만 했습니다. 그녀를 피하기 위해 거짓말까지 꾸며 줄리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영화가 가장 뛰어난 서술 방식은 남녀 주인공의 시점을 번갈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같은 일이라도 줄리의 눈에는 순수한 기대와 아름다움이고 블라이스의 눈에는 어색한 도피와 거부감입니다. 두 시점의 충돌은 풋풋한 감정을 더욱 사실하고 사랑스럽게 만들며 관객은 두 아이의 전혀 다른 내면 세계와 성장 궤적을 선명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줄리는 자연을 사랑하고 집 앞에 우뚝 서 있는 큰 나무에 집착합니다. 나무 꼭대기에 올라 마을 풍경을 내려다보며 바람과 햇살을 느끼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녀에게 이 나무는 자유, 아름다움, 꿈의 상징입니다. 그녀는 생활을 소중히 여기고 직접 기른 달기 낳은 달걀을 매일 블라이스 집에 보내며 선량하고 진실한 사람입니다. 동시에 줄리는 또래 아이들보다 훨씬 통찰력이 있고 올바른 가치관을 지녔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그녀에게 생활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법, 겉모습이 아닌 사람의 내면을 중시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반면 블라이스는 억압적이고 현실적인 가정에서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냉담하고 까칠하며 줄리 가족의 자유롭고 진실한 모습을 경멸하고 늘 흉을 봅니다. 블라이스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의 가치관에 물들어 소심하고 타인의 시선에 휩쓸렸습니다. 자신의 진심을 표현하지 못하고 그저 줄리를 피하고 멸시하는 행동을 반복합니다. 심지어 아버지의 근거 없는 편견에 따라 줄리가 준 달걀을 버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껍데기에 쌓인 씨앗처럼 아직 자신의 마음을 보지 못했고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나무 벌목 문제, 달걀 사건, 할아버지 등장으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영화 설렘은 결코 단순한 첫사랑 영화가 아닙니다. 자기 성장과 쌍방향의 만남에 관한 성장 서사서입니다.

촐리는 우리에게 진정한 조화함은 비굴한 추격이 아니라 자기를 지키고 독립된 사람으로 되는 것,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평생 낭만의 시작임을 가르쳐줍니다. 블라이스를 통해 우리는 성장이란 편견을 깨고 진심을 직시하며 용기와 존중을 배우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영화 속 따뜻한 가정, 통찰력 있는 어른, 순수한 이웃사랑은 이 청춘 이야기에 끝없는 부드러움을 더합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리령,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오늘은 국제 간호원절입니다. 평범한 일터에서 환자들의 건강을 지켜가며 사랑과 미소를 꽃피워가고 있는 모든 간호원들에게 명절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신대석 작사 김정 작곡의 정 씻고 노래 씻고 보내드립니다. 이 가요와 함께 정을 마음껏 나누고 노래하며 즐거운 시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행복은 먼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내 주위에 있습니다. 만족하면 행복이 보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긴 희망찬 가요입니다. 김종순 작사, 리철수 작곡의 너도 나도 행복하리라. 김청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우리가 겪는 다양한 감정을 표현한 가요입니다. 김일량 작사, 김미란 작곡의 웃는 얼굴, 우는 얼굴 보내드립니다. 김매화, 김오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첫사랑의 달콤한 기억 누구나 있을 테죠. 이어서 김등만 작사, 어영란 작곡의 첫사랑 참사랑 보내드립니다. 김송림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학창시절 동창과 함께한 추억을 되살려주는 가요죠. 이어서 신기덕 작사 김경애 작곡의 동창의 노래 보내드립니다. 김지협 박경숙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리용복 작사, 류영근 작곡의 사랑하고 있기에 보내드립니다.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모든 것을 견뎌내고 힘을 얻는 긴솔한 사랑이 마음이 담긴가요? 박소연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남성들의 삶의 길을 노래한 가요. 김인덕 작사, 김창근 작곡의 사나이 가는 길. 김광민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전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역,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신시대 대학생으로서 연계 럭화미화 행동에 참여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서로가 하나 되어 가꾸어가는 삶의 터전, 서로가 하나 되어 그려가는 행복 그림, 우리 사는 고상은 바로 사랑스런 연결입니다. 북경 시간으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연결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이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이, 조이, 밑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뜸,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이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두골대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은 혹시 희망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희망은 사실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스며드는 아침 햇살, 지친 발걸음을 멈추고 마신 한 모금의 물, 그리고 작은 숨결 속에도 희망은 살아있답니다. 희망은 거창한 무언가가 아니라 잘할 수 있다는 다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려는 마음 속에서 자라납니다. 때로는 길을 잃은 듯 느껴져도 괜찮은데요. 잠시 멈춰서서 숨을 고르는 것도 방향을 돌아보는 것도 모두 희망을 향한 과정이니까요. 오늘 하루 작은 숨결 속에 숨은 희망을 느끼면서 조금만 더 힘차게 걸어가 볼까요? 우리 친구들의 하루하루가 언제나 희망으로 가득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알쏭달쏭 호기심 여행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상식을 배워보면서 시야를 넓혀가는 시간 가져볼까요?
1: 알쏭달쏭 호기심 여행.
0: 우리 친구들은 집제비를 잘 알고 있나요? 집제비는 단순한 여름새가 아니라 오랜 시간 인류와 가까이에서 살아온 이웃이기도 한데요. 집제비는 흙과 침을 섞어 집을 짓는 정교한 건축가이자 해마다 먼 거리를 날아 정확하게 돌아오는 놀라운 여행자이기도 하죠. 오늘에는 집제비의 모양 특징부터 생활습성까지 하나씩 재미있게 풀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참새목 제비과에 속하는 집제비는 모두 7개의 아종이 있으며 전 세계에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집제비는 우리나라에서도 흔히 관찰되는 새인데요. 여름철에는 전국 여러 지역에서 집제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대부분은 따뜻한 남쪽으로 떠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일부 집제비는 우리나라 운남 남북, 해남 등 지역에 남아 겨울을 나기도 한답니다. 집제비는 머리 웃부분부터 등쪽 그리고 꼬리까지 금속 광택이 나는 짙은 남흑색을 띠는데요. 날개는 검은색이며 깃은 가늘고 깁니다. 턱밑과 목 그리고 웃가슴은 밤 갈색이고 아랫가슴과 배는 하얀색이죠. 옅은 갈색을 띠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종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모두 무늬가 없답니다. 검은 부리는 짧고 작으며 발가락은 가늘고 흑갈색입니다. 집제비는 가위처럼 갈라진 꼬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동요 한 곡 듣고 집제비의 생활 습성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요 제비네 노래방을 보내드립니다.

집제비는 사람이 사는 환경에서 서식하기를 선호하는데요. 마을 근처나 도시 주변의 들판, 강가, 지붕 위에서 자주 모습을 드러냅니다. 무리를 지어 나뭇가지에 앉아 쉬기도 하고 논밭으로 날아다니기도 합니다. 친구들, 집제비의 둥지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둥지는 마치 벽면에 반쪽만 붙여놓은 작은 사발과도 같은데요. 집제비는 둥지에서 후대를 번식하고 새끼제비를 기른답니다. 그럼 집제비는 흔히 어떤 곳에 둥지를 지을까요? 주로 사람들이 사는 건물에 둥지를 트기 좋아하는데요. 예를 들면 처마 및 벽구석과 같은 곳을 즐겨 찾습니다. 이는 무엇 때문일까요? 네, 동요 듣고 그 원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요 사랑의 둥지를 보내드립니다.

집제비가 처마 미치거나 벽구석에 동지를 트는 원인 첫 번째는 안정성이 비교적 높은 겁니다. 사람이 사는 곳은 천적이 적습니다. 뱀이나 고양이 같은 포식자가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거죠. 둘째, 비와 바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처마 아래나 벽구석은 악랄한 날씨로부터 알과 새끼 제비를 보호하기에 좋은 보금자리인 것이죠. 셋째, 모기가 풍부합니다. 집제비는 주로 곤충을 먹이로 하는데요. 모기, 파리, 나방 등을 좋아합니다. 사람이 모여 사는 곳에는 이러한 곤충들이 많아서 집제비가 모기를 찾는 데 비교적 편리하답니다. 네, 동요 한 곡 듣고 집제비가 둥지를 어떻게 짓는지에 대해 배워볼게요. 동요 고향 청제비를 보내드립니다.

동지를 지을 때 암컷과 수컷 집제비는 번갈아가며 강, 호수, 소택지, 논 등 곳에서 진흙, 풀줄기와 풀뿌리를 물어옵니다. 먼저 침과 섞어 작은 진흙 알갱이를 만들죠. 그 다음 부리로 진흙 알갱이를 둥지의 가장 아랫부분부터 우로 차곡차곡 쌓아올려 단단한 외벽을 만듭니다. 외벽이 완성된 후 집제비는 3일 내지 5일의 시간을 들여 둥지 안을 꾸미는데요. 마른 풀줄기와 풀뿌리를 물어다 침으로 고정시켜 바닥에 깔기 시작하죠. 건조하고 편안한 깔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드러운 식물 섬유, 모리카락과 새의 깃털을 깔아주는데요. 알과 새끼제비를 위한 포근한 이불을 마련해주는 거죠. 집제비가 하나의 둥지를 짓는 데는 8일 내지 14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처럼 집제비는 둥지 짓는 능력이 뛰어나서 훌륭한 건축가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네, 동요 청제비야 구제비야를 들을게요.

집제비가 비행 능수이기도 한데요. 비행 중 갑자기 속도를 높이거나 급하강할 수가 있고 재빠르게 방향 전환을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예측할 수 없는 궤적을 그리며 날아다니기도 하죠. 집제비가 무엇 때문에 뛰어난 비행 능력을 갖추었을까요? 방금 집제비가 곤충을 즐겨 먹는다고 했습니다. 집제비는 주로 비행을 하면서 날아다니는 곤충을 잡아 먹는데요. 비행 중 집제비가 입을 크게 벌리면 마치 작은 그물처럼 곤충을 잡을 수 있답니다. 곤충들의 비행 궤적이 불규칙적이기 때문에 집제비로 하여금 훌륭한 비행 능력을 갖추도록 한 거죠.

해봤습니다. 친구들, 사랑스럽고 귀여운 집제비를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세요. 네,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광석 광택이 나는 검푸른 털에 가위꼬리를 가진 예쁜 모습부터 우리 곁에서 동지를 짓고 살아가는 습성, 그리고 하늘을 자유롭게 나는 비행 능력까지. 오늘 우리는 집제비의 매력을 하나하나 알아보며 더욱 친근해진 시간을 가져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김별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김남호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우리마을 보배산 나는 좋아요를 준비했습니다.

0: 이 시간 프로편집의 김찬 선생님, 진행의 리나 선생님,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파란 하늘에서 하얀 구름이 동동 떠다닙니다. 맑은 물에서 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을 칩니다. 나비들이 울긋불긋 꽃을 찾아 날아듭니다. 새들이 울창한 숲을 찾아 깃을 칩니다. 파란 하늘 맑은 공기, 푸른 산 맑은 물, 자손만대에 전해줘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가꾼 환경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마음껏 웃으며 뛰놀게 합시다.

이번 주에는 봄비의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봄비 내린 곳마다 생명의 향기가 가득 흐르고 작은 꽃들도 미소 짓는 아름다운 순간은 영원히 간직하고픈 자연의 선물이죠. 희망이 싹트는 계절, 봄의 감사함을 느끼며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지정병원 길태종이는 환자들의 건강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종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의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위정수, 조위특색과 현대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계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길태종이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장수시대의 건강 프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 선생님 모시고 자세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네, 각종 질환으로 고생하는 우리 연변의 환자들이 잘 치료하기 위해서 길태종이 문진부에서는 어제부터 오늘 내일 오전 9시 반까지 북경에 이름난 진맥 전문가의 염지강 선생을 특별 요청해서 문진을 시작했습니다.
0: 네.
1: 염지강 선생을 놓고 본날 때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환자를 말조 진맥하는데 저희에게는 질보진맥법으로 말이죠. 진맥을 합니다. 제가 문헌을 찾아보니까 이 질보진맥법이라는 거는 1664년도에 강시 3년도 됩니다. 이때 편찬된 맥결 회변에서 나온 이런 말죠. 진맥법인데 보통 우리 중의 선생님들이 진맥하는 방법은 조금 틀립니다. 이 진맥법을 사용하게 되면 들어간 층에 진맥을 통해서 환자가 어느 부위에 어떤 성질을 띈 질병이 왔는가를 말죠. 파악할 수 있습니다. 파악을 한 다음에 이 염지강 선생은 중의학의 특색을 살려가지고 정체관념하고 변증론치하는 방법으로 환자들에게 말이죠. 처방을 내드리는데 그 처방이 또 효과가 좋기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말이죠. 박수가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물어보겠죠. 염지강 선생이 도대체 무슨 병들을 잘 치료하는가? 그래야 저 병 볼 수 있죠.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일어나는 말이죠. 어지럼증이라든가 쇠윈이라 합니다. 두통증, 완고성, 불면증, 건망증, 심뇌혈관계통의 질환,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노중풍이라는데 중풍에 중풍으로 일어나는 반신불수라든가 어느 장애의 관심병, 고혈압, 저혈압에 이러한 심뇌혈관계통의 질병을 잘 치료하고요. 또 갑상선에 관계되는 질병에 얘기해 보게 되면 갑상선 기능 항진이라든가 기능 저하라든가 갑상선 결절이라든가 그리고 갑상선 염증 이러한 갑상선에 관계되는 말조 질병들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또 결절에 관계되는 질병에 폐내결절이라든가 유성결절에 그리고 종양성 질병, 당뇨병이라든가 당뇨병으로 일어나는 합병

0: 등에 말초신경염, 만성위염, 특기능에 위축성 위험, 예, 이러한 말이죠. 소화계통 질병을 잘 치료합니다. 이외에도, 예, 신장질환, 간담질환, 예, 간담질환에서도 놓고 보게 되면, 담낭염이라든가, 간염이라든가, 간경화라든가, 예, 이러한 말이죠. 간담질병을 잘 치료하고요. 또한, 골관절계통의 질병, 예, 견주병이라든가, 견주염, 예, 요추간판 돌출증, 좌골신경통, 퇴행성 관절염, 이러한 말죠. 골관절계통의 질병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또 변비라든가 설사에 부인과 질병, 통풍, 정맥국장에 불안장애, 우울증에 쌍거증이라는데 고혈압, 고지혈증, 고혈당, 지방간에 원인불명으로 나타나는 허리다리가 아프고 사지가 절연하고 마비되고 냉해지는 이러한 병증, 전립선 질환으로 소변이 늘상 작고 급하고 절연하는 이러한 병증, 원인불명으로 나타나는 무기력증,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병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우리 연변에 계신다게 되면 이분이 어제부터 문진을 시작했는데 오늘 내일 오전 9시 반까지 문진합니다. 예. 그러니까 기회를 말죠. 놓치지 마시고 진료를 받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오늘의 여러분들과 같이 소화계통하고 소화계통에 관계되는 질병에 대해서 우리 알아보도록 합시다. 예. 사실 우리나라에서 놓고 본다 할 때 소화계통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략 보게 되면 1.2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도 노인님들을 놓고 보게 되면 프로가 높습니다. 대략 70% 정도로 말이죠. 이 소화계통의 문제가 발생해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소화계통이라 할 때는 크게 보게 되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상소화도, 하나는 하소화도에 상소화도에는 말이죠. 구강이라든가 인후라든가 식도라든가 위라든가 십이지장이라든가 이러한 조직기관을 열어둘 수 있습니다. 하소화도라 할 때는 공장이라든가 맹장이라든가 회장이라든가 남미라든가 결장이라든가 직장의 항관에 이러한 조직기관들을 말이죠. 열어둘 수 있습니다. 그러게 되면 우리 임상에서 놓고 본다 할 때 소화계통에 문제가 발생해서 어떤 질병들이 발생하는가 우리 말 좀 알아보도록 합시다.
1: 네.
0: 상소화도를 놓고 본다 할 때 구강에 말이죠 발생하는 궤양에 인후염이라든가 식도염이라든가 위염이라든가 위궤양이라든가 십이지장 궤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말이죠 열어둘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말이죠 반뉴성 식관염이라고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반뉴성 식관염 이런 말이죠 상소화도 질병들이 있습니다. 하소화도를 때는 망창이 맹장 하는데 우리 조선족들 내 맹장이 걸렸어 하는데 결장염에 그리고 직장에 문제가 생기는 말이죠. 이런 질병에 그리고 결장 시료라 합니다. 식유의 결장암에 그리고 한관계통의 질병에 우리 하늘로의 쓰른 주즈라 하는데 열살이 되면 치질이 오는 비율이가 이렇게 높단 말입니다. 항문 발열증에 항노에 항문 주위에 생기는 농종 종류에 이러한 말죠 질병들을 열어둘 수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사 남은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십니까.
2: 예, 저는 그 북경에서 오시는 염지강 주임 선생님께서 첨약을 제서 어림지나고 소화가 안 되고 항상 그저 뭐 어떻게 하면 좋겠을까.

0: 빙집이 도는 것 같은 게 이러도 못나고 예. 택시타고 한번 가서 배웠어 점약을 죄다 먹었습니다. 예. 그런데 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오늘도 한번 더 갔다 올까 안에서 내글에 예약합니다. 예. 민지관 선생님.
1: 예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계 됐습니다. 예.
0: 예,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예.
2: 땅본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안녕하십니까.
3: 아, 저는 요즘 혈압이 막 180까지 올라갑니다.
1: 예, 예.
3: 얼굴 색이 나고 머리 색이 아픕니다.
1: 예.
3: 선생님 법교에서 오시는 역지관 전문가께서 용하신다는데, 내일 오늘이 나오신다는데, 치료받겠는데 예약하다 그랬다.
1: 예, 좋기는 예. 예, 오늘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오늘
1: 예. 예, 예. 예, 예, 예. 안녕히 계세요. 예.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수고하십니다.
1: 안녕하십니까.
4: 예. 강선수 주임 예약하십시오.
1: 예, 어떤 상황입니까?
4: 아, 거의 다리가 아파서 친구 치료할까나 얘기랍니다.
1: 예,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된게 됐습니다. 예.
4: 예, 수고하시오.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예.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5: 선생님, 오늘이 저희 그, 박윤덕 선생님 좀 예약합시다.
1: 예, 어떤 정화입니까?
5: 예, 우리 남편이, 이거는 여러 번 가서 예, 수면이 잘 안 돼서, 그거 여러 번 예약하다 잡혔습니다. 돈 조금 나왔습니다.
1: 예, 예, 예. 어전히 오십시오, 예.
5: 예. 예, 언니 또 나갔습니다, 저는.
1: 예, 예, 예.
5: 예. 알겠습니다.
1: 예,
5: 수고하세요.
1: 예, 안녕히 계세요. 예.
2: 땅본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안녕하세요. 예,
1: 안녕하십니까?
6: 예, 수고하십니다.
1: 예, 예.
6: 예. 내일 박윤덕 교수님 예약하자고 된다.
1: 어떤 정황입니까?
6: 심장이 좋지 않지, 위 나쁘지.
1: 예. 그럼 내일 오전에 오세요. 예,
6: 예, 예.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안녕하십니까.
7: 저는 북경에서 주는 염지강 전문가의 약을 쓰고 있습니다.
1: 예, 어떤 정황에서 치료받습니까?
7: 미쳐서 위험해서 사와 안 되고 속이 굳죽해서 예, 때때로 밥 먹을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지금 밥을 용서할 먹고 있습니다.
1: 예, 좋은 일입니다. 예.
7: 예, 이렇게 할까 할까 예, 오늘 어선으로 예약하자 그런다.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연락이 다 됐습니다. 예.
7: 예, 예 감사합니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소화계통이랄 경우에는 조약에는 인체 내부에서 예, 영양물질을 말죠. 예, 섭취하고 분해하고 흡수라는 이란 말조의 기능을 갖춘 기관인데 또한 말조의 로폐물을 배출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이 소화계통의 말조 문제가 발생하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가 여러분들에게 교대를 하겠습니다. 예. 하나는 소화불량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항상 배가 더부룩하고 배가 붓는단 말입니다. 밥맛이 떨어지고 예. 특히 음식을 잡선 다음에는 이러한 증세가 말조에 점점 더 심해집니다.
2: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8: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8: 저는 박준덕 선생님 예, 환자입니다.
1: 예, 무슨 정화에서 치료받습니까?
8: 저는 잠자지 못합니다.
1: 예.
8: 잠들기 힘들고 혹시 잠들었다 해도 무슨 이차 깨는 하루 저녁에 한테 6번 깨어나다는 것들 밤 자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혈압도 높고 아침에 일어나면 지내 몸이 거뿐하지 않아서 참 힘들어서 선생님이 그 박순덕 주임사의 그 약을 2번 썼는데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1: 예.
8: 오늘 또 가서 한번 약을 더 가져오자고.
1: 예, 예. 예,
8: 예약합니다.
1: 예,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오전에.
8: 예.
1: 예 연락이
8: 알았습니다.
1: 다 됐습니다. 예, 예.
8: 예, 감사합니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9: 예, 죄송합니까?
1: 네, 예, 맞습니다. 예.
9: 예, 수고를 하십니다.
1: 예, 예.
9: 한 가지 사문 하답니다. 우리 집에서 이 발에 이런, 튀는처럼 그런 게 나는데, 그게 어서 시가에 오란다. 10년도 넘었을 텐데, 근데, 그래서 지행고를 사다 떼고 떼고 해도 어제 점점 커지 커만

0: 지구한테 이런 거 치료하는 선생님 있습니까?
1: 예, 이렇게 합시다. 예. 우리 길태중이 문진부에 수원당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을 찾으세요.
0: 수원당?
1: 예, 숙사라는 숙제입니다. 한쪽 분입니다. 예.
0: 아, 숙.
1: 예, 예.
0: 그분이 그 피부 그거 치료랑까 어제 이전에도 그래 병원 가도 병원에서 에 그래서 그렇다며 그 돌려보내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라 고사 하며 그랬는데 지금 좀 더 심해질까
1: 예.
0: 그래 치료할 수 있겠는지 해서 그랬다.
1: 예, 그래겠어요. 지금 소개를 해드리지 않습니까? 수원장 예.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
0: 언제 오늘 가면 됩니까?
1: 예, 아무 때나 오셔도 됩니다. 예.
0: 알겠습니다. 어서 나오다 하죠.
1: 예, 그렇죠. 예, 예.
0: 예, 감사합니다.
1: 예, 안녕히 계세요. 예.
2: 땅뿐 링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안녕하십니까?
3: 나도 주말 가면 북경에서 오시는 염지관 선생님을 예약하다고 그럽니다.
1: 어떤 상황입니까?
3: 뭔가 위쳐서 위험 있는데 자꾸 소화도 안 되고 예.
1: 예.
3: 유물한 간염.
1: 예.
3: 예, 그런 간 병도 있습니다. 유물한
1: 예,
3: 간염.
1: 예, 예, 압니다. 예. 유물로 생각하지는 예. 예, 예, 예.
3: 그러니까 지금 계속 따부터 약을 또 먹었습니다, 한 달로.
1: 예, 예.
3: 근데 제 효과 나는 거 달린다.
1: 예.
3: 예, 설사 자꾸 했댔습니다. 근데 설사 어제 못 줬습니다.
1: 아, 좋은 일입니다. 예.
3: 예. 예. 음식을 먹으면 위가 쓰리고 아랫던 게 지금 좋아지고. 밥을 맛 잘 먹으니까 나 맥도 나고 정신이 난다 지금.
1: 예예. 예.
3: 그래 효과 볼 때 약이 또 떨어져서 한번 더 치료받다고 소리. 예. 오늘로 가려고 예약하기시오.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이미 연계됐습니다. 예.
3: 네, 감사합니다.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3: 네.
2: 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리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2: 네, 계속 말씀 주시죠.
1: 예, 소화계통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하나는 배가 붓고 어떤 분들은 또 배가 말이죠. 아파납니다. 예, 후퉁이라 하는데 이 아파나는 이 증세를 보게 되면 환자마다 다 부동합니다. 어떤 분들은 병원에 오셔서 은은히 아프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주 심하게 아프다. 쥐퉁이. 예. 어떤 분들은 또 예, 예, 칼로 말이죠. 애이는 것처럼 아프다. 조퉁이. 그리고 어떤 분들은 상복부에, 어떤 분은 하복부에 이 통증이 나타납니다. 더 심할 때는 상복부, 하복부 다 말이죠. 통증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말이죠. 배가 아프면서도 옆구리가 켜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세퉁이. 그리고 소화계통에 문제가 발생한 메스급 기운이 있거나 혹은 또 심할 때는 말이죠. 구토현상이 있습니다. 예? 토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변비증으로 고생합니다. 소화계통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와 반대로 어떤 분들은 또 예? 설사로 고생합니다. 예?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예, 반수환이라 하는데 식후물이 많이 나온다. 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소화계통에 문제가 발생하면 쏘신에 위가 말이죠. 막 타는 것 같은 이러한 말이죠. 증상들을 나타냅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5: 안녕하십니까.
1: 예예예. 예, 예.
5: 그 길태순이 문진부의 박인더 교수님 좀 배우자들한테.
1: 예, 어떤 전화입니까?
5: 아, 선생님, 잠이 잘 오지 않고, 머리가 흐릿흐릿하고,
1: 예.
5: 기름진이 나고,
1: 예, 예.
5: 이래서

0: 그 교수님 좀 볼까네 이랬디.
1: 예, 어서네 오시면 됩니다. 예, 이분은 어서만 예, 어서만 문진합니다. 예.
0: 어서만 문진합니까?
1: 예예 예. 어서네 예. 오십시오. 예.
0: 예, 알았습니다.
1: 예,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담보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아, 오늘 그 박창호 주임 예약하시죠.
1: 예, 어떤 상황입니까?
3: 심정이 쪼여든 것처럼 아프고 숨이 차고 해서 점약 몇 번 썼나요? 점약 쓴 게 아픈 게 많이 났고.
1: 예.
3: 점창고도 많이 좋아져. 오늘 가서 한번 더 먹어보려고요.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계 다 됐습니다. 예.
3: 예, 오더리든 오든 상관없죠.
1: 예, 예, 그렇죠. 예, 예.
3: 예, 예. 수고하십시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예, 우리 소화계통에 문제가 발생하는 많은 분들이 후장에 배가 붓는 것이 문제인데, 예, 우리 림상에서 놓고 본다 할 때, 이 후상이라 하기는 베푸는 것이, 하나는 말이죠, 예, 혼자의 말이죠, 자각증세입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이사들이 말이죠, 예, 검사를 할 때, 커우전이라 하는데, 예, 또 체증으로도 말이죠, 반응됩니다. 어떤 분들은 부분적으로 말이죠, 예, 장만현상이 있습니다. 장만, 예. 어떤 분들은 또, 예, 최후에 원근배가 다 말이죠. 장만할 때 있습니다. 어떤 때는 생리적인 원인도 있고, 대부분은 또 말이죠. 소화교통에 문제가 발생해서 백리적으로 말이죠. 나타나는 이런 말이죠. 증세입니다. 배가 붓는 원인을 우리의 림상에서, 예, 고찰해 보게 되면, 하나는 말이죠. 예, 음식 습관하고 또 밀접한 관계 있습니다. 둔치증이라는데, 우리 민족의학에서 보게 되면 체질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특히 보게 되면 태아민 체질의 분들은 내 관찰을 말이죠. 40년에 해봤는데 음식을 잡수는 속도가 말이죠. 너무 빠릅니다. 많은 분들이 기본상 씹지도 않고 넘긴단 말입니다. 예. 이럴 때 말이죠. 예, 대량적인 기체가 말이죠. 예, 삼켜지면서 흡배 붓습니다. 그리고 소화교통 질병으로 인해서, 예, 위장도에서 산생되는 말이죠. 공기가 말이죠. 너무 많아서 또 배가 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 우리 폐장에서 호흡을 하지 않습니까? 이 폐장의 기능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폐장에서 말이죠, 배출하는 이산화탄소가 말이죠, 모자라게 되면, 예, 또 배가 붓습니다. 그리고 또, 예, 한관 말이죠, 기능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이죠, 항문에서 말이죠, 백이라는 꽁능이가 말이죠, 모든 원인으로 인해서 장애를 받습니다. 예, 파이치에, 파이치 당하에 이래게 되면 또, 예, 배가 붓습니다. 우리 중의학적 각도에서 보게 되면, 배가 붓는 것이, 예, 비장하고 간, 예, 폐장, 대장, 예, 이가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비장에서는 말이죠, 음식물을 말이죠, 잡순 다음에 운하라는 작용이 있는데, 이 운하라는 작용이가 모든 원인으로 말이죠, 예, 약화되게 되면 배가 붓습니다. 피수에. 그리고 어떤 분들도 간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울해 있거나, 예, 신경질을 자주 쓰거나 이러할 때게 되면 이 간으로부터 이 비장의 말이죠, 공능을 말이죠, 예, 영향 줍니다. 이러게 되면 또, 예, 배가 붓습니다. 그리고, 예, 중요하게서 폐하고 대장은 말이죠, 표리관계라 하는데, 이 공능이가 폐장하고 대장의 공능이가 맞물리지 않게 되면 또, 예, 배가 붓습니다. 관건 문제는 이 배가 붓는 현상을, 예, 우리가 말이죠, 예, 제때제때 풀어나가지 못하게 되면, 하나는 말이죠, 예, 소화불량 현상이 있습니다. 밥맛이도 떨어지고, 예, 음식을 말이죠, 잡쌌지만은 소화가 되지 않고, 예,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더 심할 때는 창궁주라는데

0: 장폐쇄증이 생깁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말이죠. 식욕이 감퇴되고 배가 부르면서 식욕이 감퇴되고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영양불량 현상이 또 생깁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말이죠. 생활질량이 말이죠. 엄청나게 말이죠. 내려갑니다. 그러면 임상에서 어떠한 질병들이 배가 붓는가 우리의 알아보도록 합시다. 하나는 위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여기에 보게 되면 급성이나 만성으로 나타나는 위염, 혹은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특히 우리 민족의학에서 보게 되면 소민 체질의 분들을 본다 할 때 위하수 이 현상이 많이 생깁니다. 외샤추에 이래도 또 배가 붓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유문경저에 이런 질병이 있는 분들, 그리고 위암, 위암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늘상 마저 배가 붓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장도 질병이 급성이나 만성으로 나타난 마저 장도 감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또 마저 배가 붓습니다. 그리고 간이라든가 담낭이라든가 이선이라든가 복막이라든가 순환계통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또 말이죠. 배가 붓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우리 소화계통 질병은 말이죠. 연구를 해보게 되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께 교대를 해드리겠는데 위궤양이라든가 십이지장궤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제때제때 말이죠. 이 질병을 말이죠.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위험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말이죠. 쇼크 현상이 생깁니다.
1: 네.
0: 실혈성 쇼크라는데 이 질병을 놓고 본다 할 때 소화계통 질병에서 아주 말이죠. 위험한 이런 질병입니다. 스쉬싱 쇼크라는데 사망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소화계통에 말이죠. 문제가 발생했는데 출혈 현상이 생기거든요.
1: 네.
0: 일단에 말이죠. 이체내 밀리리트 이러한 말량에 말이죠. 출혈 현상이 생기게 되면 이런 말이죠. 쇼크 현상이 발생합니다.
1: 네.
0: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말이죠. 갑자기 말이죠. 증조도 없이 말이죠. 출혈량이 많아집니다. 심지어는 말이죠. 분설한데 분사성 말해서 출혈 현상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또 말이죠. 질식 현상까지 나타납니다.
1: 네.
0: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제때 말이죠. 풀어나가지 못하게 되면 개발성 질병이 발생합니다. 복막염이 아주 그거 위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교대를 해드리지만 소화계통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제때 병원에 오셔서 첫째로 어느 부위에 문제가 발생했는가 진단이 독특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관된 말이죠. 정확한 치료수단을 강구해야 말이죠. 이 문제를 비면할 수 있습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길태종이 문진부 지점은 연길시서시장 북쪽에 위치한 활력성 1층이고요. 네, 방송료의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2: 복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조현행입니다.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리그가 곧 막을 올립니다. 립체화된 경기체계로 분위기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우리 조에서는 축구가 구역협동, 문화관광융합, 도시발전, 민생행복을 추동하는 강력한 엔진이 되게 하고 있습니다.
1: 빛나는 시간, 음악여행 전기, 군성음악회가 6월 12일부터 이틀간 연길에서 열립니다.
2: 우리주 붉은 넥타이 해설원들이 연변 박물관 등 중점 장소에서 해설 봉사를 해 고향 발전에 적극 참여하는 실천 가운데서 홍색 유전자를 전승했습니다.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리그가 곧 막을 올립니다. 축구의 고향으로 불리는 연변은 립체화된 경기체계로 분위기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경기장 재정비로부터 각급 경기 연동, 선수 선발에서 상업, 관광, 문화, 체육의 심층 융합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참여하는 전민축구의 새로운 생태를 구축함으로써 축구가 구역협동, 문화관광융합, 도시발전, 민생행복을 추동하는 강력한 엔진이 되게 하고 있습니다. 4월 27일 2026년 동북축구리그 길림경기구 소식공개회가 장춘에서 열렸습니다. 공개회에 따르면 이번 대회는 5월 23일 길림, 련영, 흥룡강, 내몽골 4개 지역에서 동시에 개막하며 정규리그는 8월 15일까지 진행된 후 9월에 결승전이 펼쳐집니다. 전국축구발전 중점 도시로서 연변은 대표팀을 모아 적극 참가하며 장춘팀과 함께 길림의 두별로 동북축구리그에 출전합니다. 현재 동북축구리그 연변 대표팀은 이미 선수 구상을 마쳤습니다. 연변 대표팀은 연변 영종축구구락부 예비팀을 중심으로 연변대학과 주체육학교, 지방학교 축구 우수 인재들을 대거 흡수해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전술 사로로 팀 전력을 다듬고 있으며 동북축구리그 경기 템포와 지역 교류 목표에 전력으로 적응해 경기에서 연변축구의 실력과 풍채를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북축구리그 연변대표팀 감독 장붕입니다. 지금은 경기전 준비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초반에는 기지에서 기술 전술 훈련을 하고 후반에는 동북축구리그에 대비한 연습 경기를 할 계획입니다. 모든 선수들이 감독의 지시에 충실히 따르고 동계 훈련 계획을 완수했으며 태도와 효과가 모두 매우 좋았습니다. 동북축구리그를 계기로 연변은 축구의 전방위 행렬 발전 체계를 전면 구축해 경기장에서 전도시로 경기에서 산업으로의 심층 연동을 실현했습니다. 경기 차원에서는 중국축구 갑급리그와 동북축구리그의 두 갈래 경기 개최를 통과해 축구의 고향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빛내고 있습니다. 현재 한창 진행 중인 올 시즌 중국축구 갑급리그에서 연변 용정 커시안팀의 홈경기는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경기마다 수만 명 축구 팬들이 경기장을 찾아 응원하며 열정으로 연변 축구 분위기를 뜨겁게 달구고 팀의 강력한 정신적 동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연변 도시영광축구팬연맹 회장 마강입니다. 지난해 우리 연변팀의 홈경기 성적이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이 기세를 이어 슈퍼리그에 승격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길 바랍니다. 갑급리그 경기의 직업적 선도와 동북축구리그의 지역적 연동하에 연변 축구 열기는 지속적으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연변 용정 커시안팀이 갑급리그에서 경기를 펼치고 연변 대표팀이 동북축구리그 지역외 경기에 출전하는 특색 외에도 연변주 제2회 현시 축구리그의 각 참가팀들도 전력을 다해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 사회구역 운동장의 자발적인 시합으로부터 해질녘 학교 운동장에서 펼쳐지는 아이들의 대결 그리고 주말 경기장의 응원과 함성에 이르기까지 축구는 이미 연변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녹아들어 연변 대지에서 가장 감동적인 풍경으로 됐습니다. 전 지역을 아우르고 전민이 참여하며 전민이 열애하는 축구의 향연이 연변 대지에서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으며 축구의 고향에 깊은 저력과 분투하는 활력을 남김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기 열기가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각지 개최 열정과 혁신 활력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연변은

0: 사원 우세에 입각해 경기 플러스 문화관광 련동 모식을 혁신적으로 구축하고 경기 영향력을 문화관광 소비의 증량으로 전환하도록 적극 추동하고 있습니다. 동북축구리그의 융합효과를 더 확대하기 위해 축구의 향년, 다채로운 연변과 함께 주제를 둘러싸고 축구의 향년, 친절한 연변, 관광하기 좋은 연변, 볼거리 많은 연변, 즐길거리 많은 연변, 살거리 많은 연변 등 다섯 가지 전경을 전력 구축해 상업, 관광, 문화, 체육의 심층 융합을 추동하고 있습니다. 그중 친절한 연변은 유니온페이 앱 플랫폼과 협력해 입장권 연동 활동을 내놓았고 관광하기 좋은 연변은 6개 정품 노선을 선정하고 10개 주제 제품을 개발하며 20개 중점 활동을 기획했습니다. 도나, 안도, 룡정 등 현지에서는 주동적으로 기획하고 적극적으로 나서 동북축구리그와 갑급리그 경기 입장권을 소지한 관람객에게 풍경구 입장권 할인, 호텔 숙박 혜택 등 전용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도나 육정산 문화관광구, 한총령 홍색관광구, 룡정 비암산 풍경구 등 여러 관광지들도 적극 동참해 축구를 뉴대로 체육경기와 문화관광 산업의 심층 융합을 심화하고 지역과 업종 장벽을 타파해 축구팬들이 경기 관람회 시간에 연변의 문화관광 매력을 몰입식으로 느끼게 함으로써 경기 열기와 축구 열정, 도시 발전이 서로 힘을 실어주고 상생하게 했습니다. 동북축구리그가 방출하는 강력한 열기는 연변 대지에서 주목받는 축구 자기장으로 응집되고 있습니다. 연변은 축구를 뉴대로, 문화를 혼으로, 산업을 날개로 삼아 다원일체의 축구 생태를 그림없이 완성함으로써 축구 운동을 단순한 체육 경기를 넘어 도시 발전을 추동하고 민족 단결을 촉진하며 소비 상승을 견인하는 특색 브랜드로 승격시키고 있습니다.
1: 일전에 있은 빛나는 시간 음악여행 전기 군성음악회 연결력 소식 공개회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올해 전성 최초로 비준받은 대규모 야외 음악회로서 6월 12일과 13일 연결시 전민건강체육중심 경기장에서 펼쳐집니다. 음악회는 만인 음악성회를 만들어 연변 문화관광 융합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을 전망입니다. 6월 10일 첫 공연은 통화 연결음 시대를 주제로 6조의 가수를 집결시켜 고전 통화 연결음 명곡을 재현해 사람들의 청춘 기억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6월 13일 다음날 공연은 명곡의 울림을 주제로 하며 정지화, 서회옥, 백소백, 아우 등 4명의 실력파 연예인이 인기 명곡을 부릅니다. 이틀간 총 10조의 가수가 번갈아 무대에 올라 전 연령대 관객들의 음악 취향을 만족시키게 됩니다. 하루 공연 시간은 150분이며 공연장은 3만 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시광영화 연변문화과학기술유한회사 리사장 한경빈입니다. 이는 연변의 첫 만인급 상급 공연입니다. 저희 무대는 길이가 100m, 높이가 22m이며 프랑스 어크스텍스 음향 설비를 설치합니다. 올해 동북 삼성에서 같은 유형 공연 중 무대가 가장 크고 설비가 가장 고급인데 인류 수준에 맞춘 공연입니다. 그리고 입장권 가격이 함께하며 전국 동급 공연 중 경제성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장애인과 기층 3.1군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혜택 입장권도 마련해 고향에 보답하겠습니다. 공연 내용은 고전과 유행 요소를 겸비합니다. 가격 면에서 첫날 입장권 최저 가격은 48원, 다음날 최저 가격은 98원입니다. 현재 음악회 입장권은 묘안 플랫폼에 올랐으며 위챗 미니 응용 프로그램, 틱톡 등 여러 경로로 동시에 선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음악회는 공연과 관광을 심층 융합해 우리 주 야간 경제와 문화 관광 소비를 더 활성화하고 음악 플러스 관광의 중첩 효과를 확대하며 한 차례 음악회로 한 도시를 활성화하는 문화 관광 발전의 새로운 경로를 모색하게 됩니다.
0: 단건설로 공청단 건설을 이끄는 사업을 깊이 실시하고 서부계획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관심 보장을 알심드려 자라기 위해 일전 중공연변조 직속기관사업위원회 공청단 연변주인은 공청단 활용시위와 손잡고 연길과 용정에서 변강길 함께 걷고 한가족 정나누기 주제활동을 펼쳤습니다. 수당위 당학교에서 진행된 활동 첫 역에서는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연변 홍색 혁명 역사를 둘러싸고 주제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는 리론적 깊이와 실천 지향성을 겸비했습니다.

0: 참가자들은 이번 주제 학습을 통해 정신적 자양분을 보충했을 뿐만 아니라 변경 역사와 민족 정책에 대한 이해를 깊이 했으며 당의 말을 듣고 당을 따라가려는 신념과 결심을 더 굳건히 했다고 표했습니다. 공청단 주인민검찰원 기관위원회 부석이 포인강입니다.
1: 交流
0: 분위기가 매우 좋았습니다. 변강에 뿌리 내린 청년으로서 우리는 같은 초심과 책임감을 품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직에 입각해 선진의 기준을 맞추면서 뜻을 세우고 재능을 기르며 기세를 높이고 정기를 함양할 것입니다. 본직에 뿌리 내리고 성장하면서 고향 발전에 더 많은 청춘의 힘을 기여하렵니다. 활동에서는 청년 좌담회를 조직했습니다. 기관 청년 간부들과 연변조 서부계획 위국수변 프로젝트 자원봉사자들이 한자리에 앉아 기관 실무수행, 공무원시험 편제시험 준비, 기층성장발전 등 열점 문제에 대해 깊이 교류했습니다. 연변조 서부계획 위국수변 프로젝트 자원봉사자 리아청입니다. 이번 활동에서 저희는 많은 걸 수확했습니다. 조직 속 기관 간부들은 공무원 시험, 연구생 시험 경험과 기관 실무 경험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저희는 그들의 경험을 참고해 변강에 뿌리 내려 기층 봉사를 더 잘 하렵니다. 당일 오후 참가 인원들은 연변 박물관 룡정시 일본 연변 침략 죄증권을 찾아 실물과 진귀한 사료를 통해 혁명 초심을 느끼고 홍색 유전자를 전승하며 애국주의와 혁명 전통 교양을 받았습니다.
2: 4월부터 우리 조 붉은 넥타이 해설원들은 연변 박물관 등 중점 장소에서 해설 봉사를 해 고향 발전에 적극 참여하는 실천 가운데서 홍색 유전자를 전승했습니다. 연변 박물관은 생기가 발랄하고 따스함이 감돕니다. 붉은 조끼를 입고 붉은 넥타이를 맨 꼬마 해설원들이 활기차고 대범한 모습으로 오가는 관광객들에게 연변의 발전 역정과 여러 민족이 왕래하고 교류하며 융합된 생동한 이야기를 열정적으로 해설해 줬습니다. 붉은 넥타이 해설원들의 애들지만 힘있는 목소리, 진지하고 몰입한 표정은 현장 관람객들의 찬사를 받으며 연휴 기간 눈부신 문화 풍경선으로 됐습니다. 이번 활동은 우리 조 붉은 넥타이 해설원들이 확고 수립을 이야기하고 발전을 촉진하는 실천 활동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전주 8개 현시에서는 보조를 맞춰 실천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4월부터 연말까지 전주 30개 교양 실천기지, 홍세 교양 장소에서 300여 명 붉은 넥타이 해설원들이 윤번으로 명절과 휴일을 이용해 상시화 자원봉사 해설을 함으로써 청소년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선전 교양을 착실히 전개하고 연변 민족 단결 진보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조력하게 됩니다. 연결시 하남수학교 학생 전우예입니다. 해설을 하면서 연변의 전통 미덕 역시 중화민족 전통 문화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관광객들이 제 해설을 듣고 감탄하거나 동감하는 표정을 지을 때면 저는 각별히 자부심을 느낍니다. 연결시 연신수학교 학생 정지은입니다. 붉은 넥타이 해설원으로 활동하면서 자신을 단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연변을 료애하고 연변을 사랑하게 할 수 있기에 이것이야말로 가장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0: 조과기술협회는 일전 중국 이동철통회사 주구강 림상의학학회와 손잡고 룡정시 로토구진 도원촌에서 로인 관심지의 생활 과학보급 및 구강 무료 진찰 특별활동을 펼쳐 과학보급 봉사와 건강 배려를 촌민들의 집 근처에 전달했습니다. 활동 당일 주 구강 림성의학학회 전문 의사들이 로인들을 대상으로 무료 구강 검진을 하고 로인들이 흔히 겪는 일상적인 구강 관리와 건강 문제에 대답하며 맞춤형 치료 건의도 해줬습니다. 중국 이동철통회사 섭일꾼들이 알기 쉬운 논으로 전신사계의 흔한 수법과 빠른 식별 방법, 효과적인 예방 요령을 상세히 설명했으며 진실한 사례를 통해 로인들이 경각심을 높이고 자신의 돈주머니를 잘 지키며 반사기 안전 방어선을 튼튼히 구축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룡정시 로투구진 도원천 촌민 진숙현입니다. 예전에 병원에서 이를 두 개 뽑았는데 그 뒤로 계속 아팠습니다. 마침 병원 구강과 의사들이 와서 구강 관련 지식을 알려줬는데 저는 진찰도 받고 조언도 받았습니다. 주 과학기술협회 과학보급부

부장 김연화입니다. 중국이동철통회사와 주구강림성의학학회 책임자들을 초청해 촌민들에게 봉사를 제공했습니다. 주로 로인들에게 사기 예방 지식과 스마트폰 사용법을 설명합니다.

0: 영남의 최간추린 뉴스입니다. 중국어로인 체육협회는 일전 전국어로인 건강광장무 동장 모집 입선 명단을 공포했습니다. 우리조 로인체육협회에서 추천한 손북체조 옹혜야가 성공적으로 해당 명단에 입선됐습니다.
1: 애심으로 연변 따뜻하게 권익보장으로 발전의 융합 제36회 전국장애인 돕기의 날 문예야회가 일전 연변 노동자 문화궁에서 있었습니다. 야회는 관련 부문과 사회 애심단체의 큰 지지를 받았으며 현장에서 900여 명이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0: 길림성 교육청에서 주최하고 연변대학에서 주관한 초성컵 제6회 길림성 대학교원 교수혁신대회 현장 경연이 일전 막을 내렸습니다. 연변대학 부속병원 관절외과 김광문 교원팀은 연변대학 대표팀으로 참가해 탄탄한 교수 실력과 혁신적인 교수 모식으로 두각을 나타내며 성급 1등상을 수상했습니다.
1: 농촌 주거 환경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아름다운 향촌을 건설하기 위해 안도현에서는 농촌 주거 환경 봄철 난관 공략 행동을 줄선으로 전역 환경 정돈을 펼쳤습니다. 지금까지 전현적으로 위험한 로후주택, 폐기온실, 건축물 등 각종 규정 위반 건축물과 낡은 시설 67곳을 철거하고 600여 곳의 불법 광고지를 정돈했습니다.
0: 오수도관 보수로 인해 13일까지 연결시 연남로 건공거리 남강거리 구간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는 3차선 도로를 점용하고 공사를 진행합니다. 광범한 교통참여자들이 출행시간과 로선을 합리적으로 계획해 주길 바랍니다.
1: 주 기상국에 따르면 이번 주 우리주 전반적인 날씨 추세는 기온이 뚜렷이 높고 강수가 뚜렷이 적겠습니다. 전주 평균 기온은 섭씨 17도 안팎으로 평년 동기보다 3.9도 정도 높겠습니다. 15일부터 16일까지 우리주 기온이 비교적 높겠고 최고 기온이 섭씨 28도 내지 32도에 달하겠습니다. 전주 평균 강수량은 0.5mm 미만으로 평년 동기보다 뚜렷이 적겠습니다. 10일 밤에 도노와 안도에 소나기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 기온이 뚜렷이 높고 강수가 거의 없겠으므로 각지에서는 유리한 기상 조건을 이용해 한전 파종을 조속히 완수하고 적기에 논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이번 주 화재 위험 기상 등급이 높기에 각지에서는 도시와 농촌, 삼림, 초원 방화 사업을 강화해야겠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윤일 남경원이었습니다.
2: 습금평 신시대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전당 전국인민이 중화민족 위대한 봉을 실현하기 위해 분투하는 행동 지침입니다.
3: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당대 중국의 막스주의이며 21세기의 막스주의입니다.
2: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중화 문화와 중국 정신의 시대적 정화이며 막스주의의 중국화 시대화의 새로운 비약을 실현했습니다.
3: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심층적이고 체계적으로 학습해
2: 연변의 지능 발전을 추동하는 데 튼튼한 정치적 인솔과 보장을 제공합시다.

0: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0: 건강 365일.
1: 건강 365일.

0: 건강 장수는 우리 모두의 소원입니다.
1: 행복은 건강한 몸과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0: 100세 시대에 필요한 건강 정보.
1: 건강 365일에서 맡겠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건강 365일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서태문입니다. 먼저 오늘의 날씨를 알아보겠습니다. 조기상 부문에서 오늘 아침에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낮부터

오늘까지 전주 각지는 개울돈들로부터 점차 구름이 많이 끼겠으며 밤사이에 도나 안도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에는 2, 3급의 동풍이 불겠고 밤에는 1, 2급의 동풍이 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섭씨 영상 29도, 밤 최저 기온은 섭씨 9도겠습니다. 우리주 삼림화재 위험기상 등급은 4급이고 공기오염기상 조건지수는 2급으로 전해봤습니다.

0: 요즘 피부 고민으로 힘드시죠?
1: 연주 피부병 병문이 피부병 환자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0: 연결시 건공수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연주 피부병 병원은 진료, 연구, 예방, 재활을 일체화한 현대적인 의료기관입니다.
1: 국내외 최신 의료 설비를 갖추고 있고 첨단 기술로 치료를 하기에 치료 기간이 짧고 효과가 탁월합니다.
0: 환자 중심으로 쾌적한 환경과 량질 봉사를 제공하며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국내 유명 피부 전문의들이 친절하게 치료합니다.
1: 수술, 유전자, 면역요법 등 중세의 결합 방법으로 각종 난치성 피부 질환과 의난성 피부 질환까지 효과적으로 치료해드립니다.
0: 연조 피부병 병원 문의 전화 0433-895-8888번 0433-895-8888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1: 건강한 피부, 연조 피부병 병원이 함께합니다.

우리 건강을 지킴에 있어서 중요한 한 가지는 자연재해 예방입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자연재해는요, 언제 어디에서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렵지만 평소 예방지식을 잘 알아두고 철저히 대비한다면 피해를 크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아래 가정, 학교, 직장, 야외 활동 시 알아두어야 할 자연재해 예방지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지진 예방과 대피 상식입니다. 지진 진동이 느껴지는 순간에 당황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장 먼저 몸을 낮추고 머리와 목을 양손으로 보호한 뒤에 튼튼한 탁자나 책상 아래로 신속하게 들어가 몸을 피해줘야 합니다. 절대 뛰어다니거나 소리치지 말고 창문, 유리창, 천장 조명 아래에 서 있지 말고 실내 건물 안에 있을 때는요, 절대 엘리베이터를 타지 말고요. 또 진동이 완전히 멈춘 뒤에 복도와 계단을 이용해서 질 수 있게 낮은 층으로 천천히 대피를 해야 합니다. 만약 야외에 있을 때 지진이 발생을 한다면 고층 빌딩, 전선대, 가로등, 광고판, 담장 등 무너지기 쉬운 시설물에서 최대한 빨리 벗어나 넓고 평지 지역으로 이동을 해야 합니다. 지진이 끝난 뒤에도 여진이 이어질 수 있기에 무너진 건물 잔해 주변에 접근하지 말고 부상자 발생 여부를 주변 사람들과 함께 확인을 하며 안전구역에서 대기를 해줘야 합니다. 다음 둘째로 여름철 홍수 산사태 예방 상식에 대해서 알아보죠. 여름철에는요, 집중호우가 자주 내리면서 홍수와 산사태 피해가 잇따라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평소 비가 많이 내리는 날에는요, 하천, 변, 그리고 또 계곡이라든가 지세가 낮은 곳, 산비탈 아래쪽에 머무르지 말고요, 야외 산행이나 계곡 물놀이, 또 야외 캠핑을 가급적 자제해줘야겠죠. 비가 연속 내릴 때는요, 산비탈에서 돌이 떨어지거나 땅이 무너지는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비탈길을 걷지 말고 안전한 도로로 이동을 해줘야 합니다. 홍수 경보가 내려졌거나 갑자기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면은 흐르는 물길을 절대 건너지 말고요, 낮은 지대를 벗어나 높은 지형 지정된 대피소로 신속하게 이동을 해줘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지하실과 1층 저층 공간에 물막이 판을 설치해주고요, 중요한 서류와 전자기기 생활 필수품을 높은 곳으로 미리 옮겨두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셋째로 강풍 태풍 시 안전수칙입니다. 기상국에서 태풍 또는 강풍 예보가 발표되면요, 가장 먼저 집안 모든 창문과 출입문을 단단히 잠그고

외부 베란다에 놓인 화분, 가구, 철제 물건, 현수막 등 바람에 날릴 수가 있는 모든 물건을 실내로 안전하게 옮겨줘야 합니다. 네, 강풍이 불 때는요, 절대 불필요한 외출을 하지 말고요, 나무 아래나 간판 아래 또 전선 밑에 서 있지 말고 대피를 해줘야 합니다. 바람에 나뭇가지가 떨어지거나 시설물이 락착을 해서 큰 부상을 입는 일이 없어야 하고요. 또한 태풍과 강풍으로 정전이 발생할 경우 대비해서 가정에서는요, 미리 손전등 그리고 예비 건전지, 비상 식량, 생수, 구급 약품을 준비해두고요, 가족끼리 정전 시 행동 규칙을 미리 정해두면 좋겠습니다. 넷째로 산불 생활 화재 예방 기본 수칙입니다. 날씨가 건조하면은요, 산불 위험이 커지거든요. 등산 중에 산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불 피우기 그리고 쓰레기 태우기 등 모든 불 사용을 금지해야 하고 산 주변에서 농사용 쓰레기 소각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순식간에 대형 산불로 이어져 소중한 살림과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과 직장에서는요, 소화기를 항상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놓아두고 모든 가족 구성원과 직원이 이 소화기 사용 방법을 정확히 배워둬야 합니다. 평소 비상 탈출 경로를 미리 파악하고요, 화재 발생 시 침착하게 대피하는 훈련을 수시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연재해 발생 시 신속하게 119, 110, 120 이렇게 비상전화를 걸어서 정확한 장소와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을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평소 생활 속 꾸준한 대비가 최고의 예방 방법입니다. 자연재해는요, 예측이 어렵지만 대비는 언제나 가능하거든요. 평소 재해 대피소 위치를 숙지해두고요, 가족끼리 비상시 만날 장소와 비상 연락 전화번호를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이들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함께 재해 예방 꾸준히 받고 또 간단한 구급처치 방법을 배워두면 지혜롭게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상 자연재해 예방 지식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까?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많은 분들이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0: 건강은 가장 큰 제보입니다.
1: 행복의 조건은 건강이 아닐까요?
0: 365일을 건강하게.
1: 건강 365일이 그대와 함께합니다.
2: 2026년 대학 입시와 고중 입시가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험날까지 얼마 남지 않은 요즘요, 수험생들은 바짝 긴장된 상태로 최종 복습에 응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는요, 수험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체력 유지이거든요. 좋은 체력과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려면요, 충분한 영양 섭취가 따라가야 합니다. 부모님들께서는요, 수험생의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줘야 합니다. 대학 입시와 고등입시를 맞는 수험생들에게 도움을 주고죠. 오늘 이 시간에는요, 특별히 수험생들의 영양 섭취를 둘러싸고 좋은 정보 알아보는 시간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요즘 수험생들한테 어떤 영양소가 필요되며 이 체력 유지에 좋은 음식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오늘 연변대학의 학원, 연변대학의학원의 예방의학교연실 원주임이셨고 영양학 박사, 박사이신 우리 한춘희 선생님을 모시고 상세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춘희 선생님은요, 중국 영양학회 이사로도 활약을 하고 계십니다.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2: 네, 반갑습니다. 대학 입시와 고중 입시를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있어서 체력 유지가 관건이지 않습니까?
3: 아, 네.
2: 이 부모님들은요, 특히 자녀의 영양 섭취에서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어요, 나름. 네. 영양학적으로 볼 때 이 시기에 수험생들에게 어떤 음식이 가장 좋은지 좀 더 설명을 해 주실까요?
3: 네, 지금 수험생들은 이미 장기간 집중과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으로 에너지 소모가 아주 큽니다. 예, 그래서 모든 영양소가 골고루 포함된 균형 잡힌 식단이 가장 필요한 거죠. 네. 뭐 딱 어느 영양소가 뭐 얼마 더 먹어야 된다 이런 거 없이 균형 잡힌 식단이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균형 잡힌 식단의 기본 구조를 보면

0: 첫째는 공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그 쌀밥, 혹은 그 빵, 이런 음식이 있어서 탄수화물을 매일매일 매 끼마다 이렇게 제공해야 됩니다. 탄수화물이 있어야 우리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그리고 이 탄수화물도 밥을 먹되 좋기는 뭐 잡곡밥 혹은 거기다 현미 혹은 그 보리 이런 그 이런 탄수화물 있는 이런 그 잡곡을 섞어서 맨 이 밥을 먹지 말고 이러면 이 탄수화물이가 점차적으로 흡수하면서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공급할 수 있죠. 우리 맨 이 밥을 한 공기 먹는다 할 때는 그게 너무 빨리 흡수되고, 그리고 빵을 어떤 아이들은 그 빵을 좋아하는데 빵도 마구 그 흰 밀가루로 한 그런 빵보다는 통밀로 한 이런 빵을 먹는 것이 혈당을 올리는데 천천히 올리면서 이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균형 잡힌 식단의 두 번째가 아주 중요한 것이 단백질, 특히 그 양질 단백질이 많은 이런 음식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음식을 보면 살코기, 뭐 돼지고기, 소고기, 양고기 다 돼요. 살코기, 그리고 생선. 생선을 많이 이용해서 뭐 고등어, 연어, 명태, 다 좋습니다. 달걀, 매일, 달걀 하나, 두 알, 두 알씩 먹어도 좋고, 그 다음에 두부, 그리고 모든 그 콩류, 다 좋습니다. 이런 음식들의 단백질 함량이 특히, 질이 좋은 이런 단백질이 많이 포함돼서, 이런 음식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고, 세 번째가 채소류입니다. 채소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지금 적지 않은 그 아이들이 채소를 먹기 싫어하고, 밥, 고기, 주로는 이런 음식을 많이 먹는데 사실 채소를 반드시 먹어야 합니다. 이 채소에는 비타민, 무기질, 섬유질 이 세 가지 그 영양소가 이 채소를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소를 제철 채소. 지금 시장에 나가 보면 채소가 뭐 우리 지금 제철 채소, 이파리 채소, 그리고 색채가 아주 풍부한 이런 채소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산화물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채소들을 많이 이용하고, 네 번째는 과일이 포함해야 됩니다. 과일은 항산화 성분도 많고 비타민도 많이 제공하고 광물질도 많이 제공하고 그리고 그 섬유질도 제공해서 이 과일을 많이 이용해야 됩니다. 과일에는 바나나, 뭐 감귤, 블루베리, 키위, 뭐 모든 과일이 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과일을 적당히, 과일을 너무 많이 먹는 건 안 좋은데 뭐 하루 한 방근씩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유제품입니다. 아이들이 균형 잡힌 식단에 유제품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유제품은 칼슘, 비타민 D, 단백질 이런 영양소들을 많이 공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저녁에 유제품을 곁들여서 이렇게 먹으면 잠 자는데도 숙면에도 아주 도움이 되죠. 그래서 이 유제품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 유제품을 사는데 지금 보면 저도 그 마트에 가보면 적지 않은 그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유제품을 살 때 그 순수한 우유, 우리가 그 천유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순수한 우유를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그 딸기 맛이 나는 걸로 또 무슨 블루베리 맛이 나는 거 이런 첨가제를 첨가한 이런 맛이 아주 뭐 맛있다 하는 이런 그 유제품들을 많이 이용하는데 사실은 유제품을 먹으려면 좋기는 그 아주 순수한 이런 그 유제품을 우유를 먹는 것이 좋고. 혹은 그 그릭 요거트도 좋고 치즈 이거 다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건강한 지방이 있어야 됩니다. 이 건강한 지방이라면 지용성 비타민을 제공하고 또 지용성 비타민을 그 흡수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이 지방이라는 이 영양소는 장기간 흡수하는 그 속도가 늦어서 장기간 에너지를 이렇게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건강한 지방을 곁들여서 이렇게 하려면 견과류를 많이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견과류에서 뭐 우리 아몬드 뭐 그리고 또 다른 그 뭐 호두 피스타치오 이런 견과류들을 많이 이용해서 이 건강한 지방을 섞어서 이렇게 균형 잡힌 식단이 최고입니다.
1: 알겠습니다. 그러고 보게 되면 수험생을 둔 가정들에서는 요즘 그 영양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고기류 음식을 식탁에 많이 올리고 납니다만 평소보다 음식 습관이 너무 달라도 뭐 좋다고는 봐야 합니까? 어떻게 봐야 되죠?
0: 네, 그래요. 그 이 시기에는 수험생들이 너무 긴장하고 네. 지치고 해서 사실 신체 상황이 아주 약하게 됐죠. 네, 그래서 저항력도 낮고 그래서 갑자기 뭐 고기를 평소보다 달리 고기를 너무 많이 이렇게 먹는다 하면 특히 그 위장도 기능이 많이 쇠약해졌습니다. 너무 피곤하고 하니까 그래서 특별히 고기를 뭐 이 시기에 너무 많이 먹으면 위장도 기능도 많이 쇠약했고 이래서 그 흡수가 잘 안 되고 그리고 갑자기 단백질을 너무 많이 이렇게 섭취하게 되면 위장도 부담이 커가지고 소화도 잘 안 되고 위장염에 걸릴 수도 있고 뭐 일단 위장염이 걸리면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 이 공부가 지금 이 학습이가 지금 제일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는데 그 위장도 뭐 위장염도 걸리고 이래서 뭐 공부도 제대로 안 되고 이러면 사실 시험 치는데도 아주 그 영향을 주죠. 그래서 고기를 섭취하되 고기가 없으면 안 됩니다. 고기를 섭취하되 아주 적정한 양으로 매 끼에 뭐 한 양 정도 이 정도면 됩니다. 한량 혹은 조금 더만 뭐 손바닥만큼 이렇게 먹는 것이 좋죠. 너무 많은 것은 정말 피면해야 돼.
1: 네. 네. 시험을 앞두고도 긴장한데 다가도 뭐 피로까지 겹쳐서 입맛을 잃는 학생들이 적지 않습니다. 입맛을 돋구매 있어서 어떤 음식이 참 좋을까요?
0: 네, 입맛이라 하면 그 수험생들이 나중에는 너무 지치고 해서 뭐 뭘 먹어도 맛이 없다 뭐 이런 학생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식욕을 돋구려면 첫째는 식욕을 돋구는 그 식욕을 깨우는 이런 음식으로서 그 아주 상큼하고 좀 신맛을 띈 이런 과일들이 우리 식욕을 돋구는데 좋습니다. 이게 뭐 감귤도 좋고 블루베리도 좋고 뭐 방울토마토도 좋고 지금 이런 그 식재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첫째고 두 번째가 그 소화가 아주 편한 이런 고단백 식재료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입맛이 없을수록 우리 적은 양으로 우리 많이 한꺼번에 많이 먹지 못하면 양은 적지만 그 영양소가 단백질 함량이 아주 높고 이렇게 효율적인 이런 영양 섭취가 가능해야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그 식단에 두부 병아리, 콩, 뭐 이런 음식들을 식재를 많이 이용해서 두부전도 좋고 병아리 콩으로 병아리 콩을 삶아서 샐러드를 하든지 뭐 이래도 그 아주 맛있고 제가 해봤어요. 역시 그 식욕을 돋구는데도 좋고 그리고 너무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이 식욕을 돋구는데 그리 좋지 않아요. 그래서 아주 좀 담백한 이런 단백질 음식은 뭐 새우도 좋고 명태도 좋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영양 밀도가 높은 뭐 여러 가지 반찬을 많이 만들 수 없다면 뭐 음식을 딱 한 사발 혹은 한 사를 한다 해도 한 그릇을 하는데 이 한 그릇 음식에 모든 영양소가 많이 되도록 많이 포함될 수 있고 이런 음식들이 좋습니다. 호박죽 해도 좋고 혹은 그 채소죽 채소죽도 좋고 그리고 요거트를 먹더래 먹어도 여기다 견과류를 좀 곁들여서 이렇게 해도 좋고 그 다음에 제가 해보니까 오색나물 비빔밥도 아주 아주 좋습니다. 어생나물 비빔밥에 고추장을 좀 넣고 거기다 소고기 볶아서 좀 넣고 이렇게 비빔밥을 해 먹으면 이러면 이 식욕을 돋구는데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네. 수험생들에게 있어서 하루 세끼 식사를 통한 영양 섭취가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을 합니다만 아침, 점심, 저녁 수험생들 아침, 점심, 저녁 사이에는 어떤 영양소가 필요하며 그런 영양소가 들어가는 음식에는 또 어떤

0: 것들이 있는지 좀 더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실까요?
1: 네, 이 수험생들이 그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나눠서 보면, 아침에는 잠자는 동안 소모된 에너지를 보충해가지고 우리 두뇌의 회전을 시작해야 하는 이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에는 가장 필요한 게 필수적인 영양소가 반드시 복합탄수화물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단순한 탄수화물보다 복합탄수화물, 그리고 비타민 B, 가 많이 포함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추천하는 추천 음식은 잡곡, 역시 잡곡밥입니다. 그 입살에 맨 잡곡을 하지 말고 뭐 입살에 3분의 2 혹은 4분의 3 이 정도 해도 돼요. 거기다가 입살에다가 잡곡을 좀 섞어서 이렇게 그 잡곡밥을 하면 이 탄수화물이 흡수하는 속도가 아주 늦어집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고, 빵을 먹으면 통밀빵 이런 것 섞고, 그리고 여기에 달걀이 있어야 되고 견과류 좀 한 줌씩 이렇게 먹는 것이 좋고, 과일을 곁들여서 먹을 수 있으면 먹고, 과일을 못 먹으면 안 먹어도 되고, 그리고 나물이 있어야 됩니다. 채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나물 무침을 해서 이렇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점심 식사는 오후 수업과 자습을 위해서 아주 든든하게 먹어야 되죠. 그래서 든든해야 하지만 한방면으로는 그 식곤증을 예방해야 돼요. 너무 배불리 먹으면 오후에는 졸리잖아요. 그래서 식곤증을 예방하도록 소화가 잘 되어가는 이런 음식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필수 영양소를 보면 점심 식사에는 단백질이 아주 풍부해야 됩니다. 양질의 단백질. 이 단백질이 많으면 포만감이 있어가지고 계속 저녁까지 계속 이렇게 배고프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식이섬유가 있어야 돼요. 단백질을 많이 먹고 탄수화물 먹고 이러면 식이섬유가 같이 있어야 소화가 잘 되죠. 그래서 식이섬유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추천 음식이라 하면 추천하는 음식은 육류가 있어야 돼요. 단백질 섭취하려면 살코기, 그리고 해산물에서 고등어, 연어 이런 그 구이도 좋고 두부도 좋고 이런 단백질 있는 이런 음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채소는 또 떠날 수 없죠. 녹황색 채소가 많이 있어야 돼요. 시금치, 브로콜리, 고추 이런 채소들이 많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저녁에는 지친 몸을 회복하고 그다음에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위장에 부담이 적어야 하는 이런 음식들을 저녁 식사에 안배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수 영양소를 보면 트립토판이라는 영양소가 있습니다. 스, 안수원. 이 영양소가 많은 음식, 우유. 그래서 저녁에는 우유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마그네슘도 많이 섭취하면 좋습니다. 마그네슘을 많이 섭취하려면 채소, 그리고 그 호박씨의 마그네슘 함량이 높아서 호박씨도 한 줌씩 요구르트에 섞어서 이렇게 호박씨를 믹스해서 요구르트에 섞어 이래 먹으면 마그네슘 보충이 아주 좋죠.
0: 그리고 또 공부하는 학생이라서 밤늦게까지 공부를 할 때 적당히 밤잠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밤 간식으로는 어떤 것이 좋을까요?
1: 예, 밤 늦게까지 공부하는 수험생들이 많습니다. 11시, 12시. 이렇게 가죠. 그 다음에 잠이 안 와서 또 1시, 2시. 이렇게 가죠. 그러면, 밤에는 이렇게 계속 공부하면 그 에너지 소모가 아주 큽니다. 저녁 식사 6시에 하면, 그 다음에 11시, 12시 되면 이미 이것이 거의 6시간, 5시간, 6시간 지나죠. 그러면 배고프고 에너지가 모자라고. 그래서 이 밤잠을 좀 야간에 좀 이렇게 보충하는 것도 좋습니다. 너무 공복 상태면 저혈당도 올 수 있고. 그래서 첫째는 그 복합탄수화물입니다. 너무 정제된 과자요, 사탕요 이런 걸 말고 복합탄수화물과 견과류가 좋습니다. 오트밀 혹은 통곡물 과자, 통곡물로 만든 이런 과자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견과류를 조금씩 섞어서 호박씨, 호두, 이렇게 아몬드 이렇게 조금 섞어서, 그리고 위장에 부담이 없는 단백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뜻한 우유 한 컵 혹은

0: 두유, 콩물 한 컵, 이렇게 해도, 좋고. 그리고 뭐 병아리 콩을 조금씩 삶아서, 이렇게 곁들여서 간식을 먹는 것도 아주 좋고. 그리고 수면 개선에, 전 그 약선차를 제비로 만들어 드립니다. 약선차를 하려면 대추 두 알에 연자를 한 10g 정도, 백합이 3g 정도 이렇게 넣어가지고 뭐 푹 끓여서 한 30분 동안 끓여서 이 물을 그 차로 마이면 그러면 숙면에 아주 좋죠.
1: 이 수면질에 영향 주는 음식은 삼가하는 것이 좋은데 어떤 식품이 밤 간식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봐요?
0: 오늘 첫째는 그 고지방 배달 음식입니다. 지금 보면 배달 음식이 너무 보편화돼서 뭐 먹지 말라는 말을 안 하는 방법 없죠. 그러면 이 고지방 배달 음식은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킨, 피자 뭐 이런 그 지방 함량이 아주 높은 이런 음식을 피면하고 이런 음식이 위장에 부담이 많이 가고 소화도 잘 안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카페인 함량이 아주 높은 이런 음료. 특히 그 커피를 커피를 모두 수험생들이 뭐 저녁에 오래오래 공부하려고 정신 좀 치려고 커피를 많이 마시는데 이 커피를 저녁에는 밤 정말 커피가 뭐 수면에 영향이 많이 큽니다. 혹은 어떤 아이들은 그러면 찬물을 마시는데 아주 농하게 찬물을 마셔도 이 카페인 함량이 높아서 그래서 이 수면에 아주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음료들을 다 피면하고 그다음 세 번째가 너무 맵고 너무 짜고 이런 자극성이 있는 이런 음식도 피면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그렇죠. 시험 치는 날까지 면역력이 내려가지 않도록 또한 요즘은 각별히 조심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네. 면역력 유지를 위해서는 영양제 부모님들이 간혹시 추천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거 쓰면 좋을까요?
0: 네, 이 면역력을 좀 마지막 시험 끝날 때까지 지금 이 신체 상황을 아주 좋게 이렇게 유지해야 되는데 사실 뭐 저도 알아보니까 적지 않은 부모님들이 영양제를 고려하는 이런 부모님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양제는 뭐 균형 잡힌 식단이가 최고이지만 만약에 음식을 제대로 잘 먹지 못하고 그리고 너무 피곤하고 이렇게 되면 영양제를 조금씩 곁들여서 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영양제를 선택한다 하면 첫째는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E 면역력을 높이려면 비타민 D가 아주 중요해요. 특히 호흡기관의 그 면역력을 높이는데 이 비타민 D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비타민 B. 비타민 B라 하면 여덟 가지 비타민이가 비타민 B가 다 포함된 이 B 종합 비타민 B를 보충하는 것이 그 아이들의 체력을 유지하는데 아주 좋은 이런 영양제입니다. 그래서 그 영양사한테 좀 자문해가지고 적당히 보충하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소화 기능이 아주 약한 아이들 뭐 음식을 좀 먹으면 이 소화도가 좀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렇다 하면 프로바이오틱스 이런 그 영양제를 좀 곁들여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라 하면 우리 중국말로 이성균이라 하는데 이 이성균을 좀 곁들여서 이렇게 먹으면 소화하는데 아주 도움이 많습니다. 그럼 네 번째가 비타민 C죠. 너무 감기가 자주 걸리고 면역력이 정말 많이 떨어진다 하면 채소도 적게 먹고 과일도 적게 먹는다 하면 비타민 C를 조금씩 보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고용량으로 보충하지 말고. 네.
1: 그렇군요. 그리고 또 시험을 뭐 성공적으로 봄에 있어서 네. 시험은 당일날의 음식 섭취에 각별히 주의를 돌려야 합니다. 물론 뭐 위생적이고 깨끗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기본이겠죠.
0: 네네.
1: 시험 치는 날, 시험 바로 치는 날에 음식 섭취에서 알아둘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0: 시험 치는 당일에는 첫째는 식품 위생에 각별히 주의해야 됩니다. 모든 먹는 음식은 정말 안전해야 되죠. 그래서 식품 원료를 시험 치는 당일에는 정말 되도록 그 집에서 선수 부모님들이 선수

0: 지은 이런 음식들이 최고이고, 그리고 식품 원료는 꼭 신선하고 안전한 이런 것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고, 가급적이면 정말 집에서 이렇게 선수 만들어서 절대 이 바깥의 음식을 배달 음식 혹은 지금 그런 음식도 많잖아요. 섬생을 위해서 뭐 어느 판점에서 섬생 음식을 뭐 만들어서 이렇게 식단 만들어서 판다고 이런데, 이런 음식을 가급적이면 피하는 것이 좋고, 두 번째는 위장이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평상시에 많이 먹던 그런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평상시에 많이 먹던 것을 뭐 특별히 새로 뭐 오늘이는 시험 친다 하면 뭐 새로 뭐 어떻게 한다 하지 말고, 평상시에 수험생이 가장 즐겨 먹고 가장 편안한 이런 음식을 택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이 날에는, 시험 치는 날에는 모든 보양식을 다 금지해야 됩니다. 보양식이 이날에는 아무 쓸데도 없어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뇌의 에너지를 안정시키고 안정적으로 뭐 이렇게 유지하는 이런 음식을 많이 쓴 것이 좋습니다. 잡곡밥. 또 잡곡밥입니다. 잡곡밥이 좋고, 여기에 현미를, 입살에 현미를 좀 섞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아침 식사를 거르지 말아야 돼요. 아침에 반드시 식사를 하고 시험 치러 가야 됩니다. 네.
1: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장소로 들어가기 전에 뭐 초콜릿이나 사탕과 같은 당뇨 식품을 먹는 것이 좋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뭐 긴장도 덜고 뭐 좀 더 자신감도 포만감도 좀 있게 하기 위해서 과적근거가 있는 겁니까 이거?
0: 네, 사실 여기에 대해서 뭐 문의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것이 과학적 근거는 있습니다.
1: 다소 긴장을 완화시켜주죠.
0: 그리고 좀 단 것을 먹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1: 그렇죠.
0: 네네네네.
1: 썩은 거 먹기보다.
0: 예, 그래요. 그래서 아니죠. 그런 이것은 그 과학적으로 이미 그 충분히 검증된 이런 사실인데, 사탕이나 초콜릿의 그 당분이가 우리 체내에 들어가면 아주 빠른 속도로 흡수돼 가지고
1: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을 줘요.
0: 그래요. 기분도 좋고.
1: 그렇죠.
0: 예, 그래서 이 에너지도 뭐 이렇게 보충할 수 있고 이렇습니다. 특히 그 초콜릿의 그 다크 초콜릿의 그 검은색이 나는 그 다크 초콜릿에는 그 디오브로민이라는 이런 성분이 있습니다. 우리 중국말로 커커젠. 이 커커젠이라는 이 물질이 있어서 우리 신경 기능에 작용해서 집중력을 높이거나 사고력을 증진하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적 근거는 확실하지만 섭취 방식이 중요합니다. 첫째는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당분을 한꺼번에 많이 섭취하면 인슐린이 갑자기 많이 그렇게 분비하면서 혈당이 팍 올라갔다가 폭 내려오는 이런 폭락하는 이런 현상이 있으면, 그러면 저혈당이 올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너무 많이 섭취하지 말아야 돼요. 시험치기 한 20분 30분 전에 한두 알씩 먹으면 됩니다. 뭐 한 5알 6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섭취하는 것은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1: 그래요. 네. 시험 기간에 수험생들은 소화불량이나 배탈을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0: 네.
1: 어떤 음식을 시험 기간에 삼가하는 것이 좋을까요?
0: 네, 이 시험 치는 기간에는 이 배탈이 나면 참 큰일이죠. 그래서 이 시험 치는 날에 첫째는 너무 기름진 음식, 너무 기름지게 먹으면 배탈이 참 오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피면하고, 그 다음에 너무 매운 음식도 피면하고, 너무 맵게 먹으면 위장도가 자극이 와서 배탈이 나고, 단백질이 너무 풍부하면 소화가 잘 안 돼서 또 배탈 나고, 그리고 물론 위생불결인 이런 음식은 절대적으로 피면해야 되고, 그리고 평소에 먹지 않던 음식을 갑자기 먹으면 그것도 안 좋습니다.
1: 네. 그렇네요. 시간을 지금 다 되어가고 있는데요.
0: 네.
1: 끝으로 이 시험을 잘 치르기 위해서는요, 시험 기간에 음식 섭취에 대해서 각별히 돌려야 하는 건 다들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어머님들의 노력과 지혜가 필요되죠. 다 함께. 네.

0: 되는 시간, 가족이 이 수험생을 둔 우리 부모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하고 싶다면은, 꼭 이런 얘기를 들고 싶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1: 네, 마지막으로 수험생 자녀를 뒷바라지하며 아이들보다 사실은 부모님들이 가슴이 더 처절하죠.
0: 그렇죠. 네,
1: 아주 긴장하고. 네. 그래서 가슴이 저리고 계실 그 부모님들의 그 정성과 노고에 아주 깊은 존경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이미 아이에게는 큰 응원이 됩니다. 내가 손수 음식을 만들어서 아이에게 이렇게 준다 하는 이 자체가 아주 아이에게 큰 이런 도움이 되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챙겨주는 밥상에는 꼭 잘 될 것이라는 이런 무언의 메시지가 깃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밥상을 정말 잘 챙겨서 시험치는 그날까지 밥상을 잘 챙겨서 이렇게 아이들이 시험을 잘 치게 응원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뭐 그리고 끝으로 모든 수험생들도 좋은 결과가 있기를 미리 기원합니다.
0: 그렇지,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시험 치는 날 뭐 그 전후로 해서 뭐 집안에서 뭐 늘 먹던 음식, 제일 편안한 음식, 위생 안 음식 안전에 또 주의를 돌리고, 시험 당일 날에 뭐 저혈당 현상을 막기 위해서 초콜릿이나 사탕 뭐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하고, 만인의 경우를 대비를 해서 조심했으면 하는, 또 주의를 돌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나는 뭐 지난 시간대에 갈고 닦았던 그런 성적, 좋은 성적을 발휘해야 되죠. 열심히 했던 만큼.
1: 마지막 시험 뭐 3년 동안, 홈에 몇 년 동안 이렇게 준비한 것이 사실 시험 치는 그날에
0: 맞아요.
1: 최고.
0: 그렇죠. 좋은 답안지로 가족에게, 학교에 훌륭한 학생으로 또 남기를 바랍니다. 본인 스스로를 위해서요. 네, 수험생들의 영양 섭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연변대학의학원 예방의학교연실원 주임이셨고 영양학 박사이신 한촌희 선생님을 모시고 대학 입시와 고종 입시를 앞둔 수험생들의 영양 섭취를 둘러싸고 좋은 정보 많이 알아봤습니다. 요즘은요 뭐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 체력적으로 보완을 잘 해주는 시기라고 봅니다. 네, 시험 날까지 또 좋은 체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께서는요 자네의 건강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건강 365일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십시오.
1: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각종질환과 건강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리우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구기자 교고람 등 진균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구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